0: Oh, that's
1: 네.
0: called Dariki.
1: 어, yeah.
0: Oh, that.
1: 어, 어, 너무
0: Oh.
1: 아파, 너무 아파. 아우,
0: Ouch.
1: so I'm so sick.
0: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1: See doctor?
0: Did you go and see a doctor?
1: 아, 봤지. 의사, 의사가 짜려고 할 때, 어우, 기절할 뻔했어요.
0: 하?
1: 의사가 이걸 꾹 짜잖아.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짜. 닥터?
0: Doctor?
1: touch this, 이거, dimple? 이거, 다래끼?
0: Oh yeah,
1: Yes,
0: he touched it.
1: so, I say,
0: It was painful.
1: yeah.
0: Oh, it looks really painful.
1: Ah,
0: Oh
1: 너무
0: my
1: 아파, 너무 아파.
0: God.
1: So,
0: 어.
1: 그래서 빅, 그래서 빅이에요.
0: Wow.
1: Don't look at me.
0: 아, I don't want to.
1: Yes, 울마요, 울마.
2: 아우, 그냥 보고만 있어도 아픕니다. 아, 또 아파요.
1: 그러게요, 예.
2: 자, 오늘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휘를 정말 중요한 생활 영어로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1: 네.
2: 뭐, 부었다라는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다래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눈꺼풀이라든가. 이거는 진짜 무슨 어려운 시험 영어가 아니죠?
1: 네.
2: 무조건 알아야 되는 생활.
1: 일상 속에서.
2: 그렇습니다. 그런 어휘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Chuseo.
3: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4: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3: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4: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2: 오늘 대화문입니다. 자, 친구가 이제, 상대방을 봤더니, 오, 눈이 완전 부어 있는 거예요.
1: 저런 저런.
2: 네, 눈 어떻게 된 거야? 완전 부었네. 이거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1: What happened to your eye?
2: 어순대로 끌어볼까요? 가능할 것 같은데.
1: What happened? 우리 이렇게도
2: 뭐가
1: 말하잖아요.
2: 벌어졌니?
1: 너의 눈에
2: 그렇죠.
1: It's all 부었다. 에.
2: 부은 거를 드디어 쓸 차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1: 아, 부었다.
2: 예, 교재에 꼭 한번
1: 네.
2: 써보시고, 뭐 틀리면 지우면 되니까요, 그죠?
1: 그쵸, 그쵸. 근데 뭐, 부었다라는 말이 지금 딱 생각이 안 나잖아요.
2: 오케이.
1: 예.
2: 그럼.
1: 그럼 우리 어제 배운 거 있잖아요.
2: 네.
1: It's all like a balloon.
2: 오!
1: 풍선처럼. 그죠? Like a.
2: 근데 여기서 볼륨 틀리면 안 됩니다, 대신에.
1: 오, 두 개일 것 같아요.
2: 와,
1: 와.
2: 와, 오케이. 자, 물론 아실 겁니다. 이게 답은 아니라는 거.
1: 네.
2: 하지만 저는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고
1: 아유,
2: 싶어요. 제가
1: 감사합니다.
2: 말했지만 어휘를 모르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할 수는 없죠.
1: 의미만이라도.
2: 그럼요. 알수 있는 걸로 최대한 동원해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웃음은 빵 터질 수도 있어요.
1: 네.
2: 풍선 같아. 가능하죠, right? 하지만 오늘 부어 있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바로 swollen.
1: Swollen.
2: 들어본 적 있나요?
1: 저
2: swollen?
1: 좀 익숙한데요?
2: 오케이.
1: 네.
2: swollen이라고 하는 게 부은이라는 형용사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원래 붓다라고 하는 동사 swell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한 형용사의 모양입니다.
1: 네.
2: swollen. 자, 그리고 참고로 또 하나 드릴 게 뭐냐면요. puffy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puffy.
1: Puffy 강아지한테 쓰는 말 아니에요?
2: 걔는 퍼피고요.
1: 아, 예.
2: PPY입니다, 퍼피.
1: 그렇군요.
2: So, 퍼피 하다는 거는 얼굴이 붓거나 푸석푸석한 거 있죠? 보통 아침에 자다가 깼는데, 그죠? 이렇게 뭐 새벽에 물을 많이 마셨든, 뭐 전날 밤에 라면을 먹었든, 그런 모습을 보통 퍼피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swollen 같은 경우에는 더 포괄적입니다. 그런 것도 가능은 하고, 아니면 어디 뭐 벌에 쏘여서 그럴 수도 있고, 어디가
1: 그쵸.
2: 다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다 포함. 그런데 팔이 이렇게 무슨 뭐 다쳐서 팔이 이렇게 부었을 때 퍼피하다고는 하지 않아요. 얘는 보통
1: 네.
2: 그냥 얼굴이 이렇게
1: 부었을
2: 부은으로
1: 때.
2: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2: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면 it's all swollen이라고 돼 있잖아요.
1: 네.
2: 보통 여러분들, 이 all이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 갖고 있죠?
1: 올은 모두 다.
2: 모두,
1: 네.
2: 다, right?
1: 네.
2: 물론 그런 뜻도 될 수도 있지만요, 회화체에서 완전히라는 뜻도 있어요.
1: 아,
2: That's
1: 완전히.
2: right.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들을 수도 있습니다. He's happy 대신에
1: 예. 네.
2: He's all happy. Look at him. He's all happy.
1: 아, 완전
2: 이러면
1: 행복해.
2: 네,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는 완전 행복해.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래서
1: 네.
2: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완전이라는 느낌으로 쓰는 게더 맞겠죠. 그렇죠? Alright, swollen이라고 했고요. 자, 앞부분에 이거는 사실 질문형으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1: 그렇죠.
2: What happened? 여기까지만 해서도 문장 완성되잖아요.
1: 무슨 일이야?
2: Right. 뭐 What happened?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 무엇이 벌어졌냐? 그러면서 오.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1: 네.
2: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끝내지 말고 What happened? 뒤에다가 to 뭐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명사가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body part가 될 수도 있고
1: 네.
2: 하지만 그거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거기에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어떻게 된 거니? 라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네.
2: Right? 예를 들어 사람을 써볼 수 있고 정말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그날 왜 연락도 안 되고 그랬어? 그런 거예요. 너 어떻게 된 거니? 그거는 결국에는 너에게 무엇이 벌어졌냐가
1: 네.
2: 되겠죠.
1: What happened to you?
2: 그렇죠. Hey, what happened to you?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제가 머리를 좀 스타일을 바꿔본다고
1: 네.
2: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다 탄 거예요.
1: 아.
2: 딱 나타났을 때 여러분과 슬기 씨가
1: 네.
2: 너의 머리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니?
1: 아이고, 아이고.
2: 어떻게 할까요?
1: What happened to your hair?
2: 그죠? Hey, what happened to your hair?
1: 아.
2: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칭찬으로는 절대 쓰지는 않아요.
1: 그렇죠.
2: 네,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할 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happened to you?
1: What happened to you?
2: What happened to your hair?
1: What happened to your hair?
2: 네. 자, happened는 근데 네. 과거형이죠?
1: 과거요.
2: 뭐가 벌어졌니?
1: 네.
2: 근데 이거 진행형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면은 갑자기 초능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생기고 있어요. 그럴 때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진행형도 돼요.
1: 예.
2: So, 비동사랑 섞어서 하면 어떻게 할까요? 틀려도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1: 왠지
2: 뭐가 벌어지고 있지 나에게 할까요?
1: What is happening to me?
2: What is happening to me? 좋아요.
1: Oh,
2: very nice.
1: Yes.
2: 이거는 특히나 뭔가 그 슈퍼히어로에 관련되어 그쵸? 있는 얘기.
1: What's happening to me?
2: Yeah. Righ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Just like this. Okay,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1: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2: Alright. 자, 여기에서 일단은 부은이라는 형용사를 알게 됐고요.
1: 네.
2: 그 다음에 미션입니다. 아,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1: 아.
2: 네. 제가 두 개 다 비워두기는 양심에 찔려서.
1: 네네네.
2: 제가 다래끼는 여기 이렇게 살짝 넣어놨어요.
1: 아, 이거 근데 예전에 우리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2: 아, 그렇습니까?
1: 왜, 오케이. 뭐, 본 것 같죠?
2: Alright.
1: 예. 네, 이게 bad style가 그 아주 심한 다래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On my 눈꺼풀인데. 눈꺼풀.
2: 네.
1: 눈꺼풀. 그러면은. 그 이게 어쨌든 눈을 덮는 거잖아요.
2: 여기죠 여기.
1: 그러면 저는 뚜껑 아이리드로 가볼까요?
2: 오,
1: 뚜껑이 리드예요. 맞죠?
2: 지금 뚜껑이라 그래서 막 다른 거 쓸 줄 알았거든요.
1: 아유.
2: 들어보셨어요? 아이리드.
1: 리드. 아이리드는 yes. 처음이에요.
2: 처음. 오케이.
1: 리드는 그냥 뚜껑이라서
2: 자, 눈을 아이랑. 덮는 거니까 뚜껑이다.
1: 네.
2: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1: 네.
2: 보도록 할게요.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정답. 맞아요. 저 그래서 지금 뭐야? 지금 자존심 상해가지고 자 eyelid 맞아요.
1: 전 진짜 그냥 생각한 거예요.
2: Yes, 리드가 진짜 뚜껑 맞잖아요.
1: 맞 뚜껑이에요.
2: Right? 그런데 네. 눈을 덮고 있으니까 그리고 one word인 거를 참고를 해 주셔야 돼요. Yes.
1: 우와.
2: 그리고 양쪽을 다 얘기할 때는 물론 눈처럼 eyelids라고 해서 s를 포함을 해 줘야겠죠. 자 그래서 eyelid가 나왔고요. 그리고 다래끼는 여기 제가 아예 해놓고 써놨는데요. 이 다래끼 같은 경우에는 STYE, STY, 그리고 E를 제거해서 STY, 이렇게 STY라고도 씁니다.
1: 네.
2: Okay? So STY, 뭐 STYE, STY 있다라고 하면 다래끼가 되겠는데
1: 네.
2: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또 강조하지만
1: 예.
2: 명사, 뭐 형용사 이런 단어들 좋아요. Right? 그렇지만 이 친구들을 동사랑 묶을 줄 모르면 문장에 못 넣을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냥 나 단어만 많이 알아. 이게 되니까 다래끼가 나다라고 하는 거 엄청 간단하게 다래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1: 네.
2: Right?
1: 네.
2: 저 동사 못 썼어요.
1: Had.
2: Exactly. So have a sty. 얘를 알아야 돼요. 이왕 알 거 여기까지만 하면 아깝잖아요.
1: 그렇죠.
2: 조금만 더.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아 스타이가 셀 수 있는 거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그렇죠?
1: 네.
2: So have a sty라고 하면 다래끼가 나다. 특히나 다래끼가 아주 심하게 났으면 이런 거 뭐죠?
1: Bad
2: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2: Right, so 그녀는 아주 심한 다래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1: She had a bad style.
2: 그죠? 현재형으로 쓰면 she has a.
1: She has a.

0: bad style.
1: 이러면 지금 나 있는 거예요.
0: 그쵸,
1: She
0: 그쵸.
1: has a bad style. 자, how about this? 나는 다래끼가 있어요. 근데 양쪽에 있어요. 그럼 일단은 나는 다래끼 하나가 있어요.
0: I have a style.
1: Style. 그리고 양쪽 눈꺼풀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0: Each.
1: Both.
0: Each.
1: Both.
0: Both.
1: Both. Eyelids.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전치사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써주면 됩니다.
0: On.
1: 왜냐하면 그 eyelids 안쪽에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0: 네.
1: 거기 피부에 이렇게 나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0: 그렇죠. 아무래도 올라오잖아요.
1: That's
0: 다래끼는.
1: right. On
0: 아.
1: both eyelids. 여기까지 하면 좀 많이 알게 되는 거고요. 사실 저는 그것보다도 have를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0: Alright.
1: 자, 읽어볼게요. She has a bad style.
0: She has a bad style.
1: I have a style on both eyelids.
0: I have a style on both eyelids.
1: 본문도 읽어볼게요. I had a bad style on my eyelid.
0: I had a bad style on my eyelid.
1: Very nice. 두 문장이었으니까 빅토어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1: 네,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쿠, 의사는 만나봤어? 걱정이 되는 거예요.
0: 네.
1: 아이, 너무 크게 났으니까.
0: 그쵸, 그쵸.
1: 슬기 씨가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한테.
0: 예, 예, 예. 어이쿠. Did you go and see a doctor? 이거 예전에 우리 배웠던 건데요.
1: 네. 네. 나눌 수 있을까요?
0: Go. Did 너는, you go?
1: 너는 갔니?
0: 응.
1: 그리고 뭐 했니?
0: 봤니?
1: 아하.
0: 그리고 의사를.
1: Yes.
0: 네. 어이쿠, 또 이거 오만 가지 있잖아요, 우리.
1: 오만 가지.
0: 네, 오만 가지
1: 근데
0: 있는데.
1: 뭔가 아플 때,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도 그렇지만 남이 아픈 걸 볼 때도 이거 많이 쓴단 말이야. 아이고, 아야, 아야, 이런 거.
0: 그래요?
1: 네. 만약에 그래요? 제가 꼬집었어요.
0: 네.
1: 그러면은
0: 아치.
1: 오, 아치.
0: 예. 네. 아치.
1: 제 책이는 아니죠?
0: 아, 아니요, 아니요. 네. 그거 아추잖아요.
1: 그거 뭐라고 쓸까요?
0: 아우치. 아, 아치.
1: 어.
0: 이렇게 갈까요?
1: 오케이. 오케이.
0: 아이치.
1: 오케이. 그건 에이끼라고 원래는 사실 할 수가 있는데.
0: 아, 그래요?
1: 자, 스펠링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l right.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이겁니다.
0: 아.
1: 네. 여기서 오가 아니라고요. out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아. ouch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이쿠 아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0: 아하.
1: 만약에 내가 다쳤다
0: 네.
1: 그러면 이제 내가 아프다 그러면 ouch 아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남이 다친 거를 보거나 남이 굉장히 좀 고통을 겪을 만한 일을 당했다라는 걸 들었어요. 그랬을 때 ouch 오히려 얘기를 하는
0: 끔찍해.
1: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밤에 길을 그 거실에서 발가락을 어디 찧었다 이 얘기를 아우. 저한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제 일이 아닌데도 아우치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0: 아.
1: Right. 하지만 얘는 좀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엄청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을 때 거기에 절대로 아우치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0: 어쩌면은 약간 조롱하는 걸 수도
1: 그럼요.
0: 있겠네요.
1: 너무 진지한 상황에서는 쓰는 게 아닙니다.
0: 아하.
1: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그냥 친한 친구끼리 아우치
0: 귀엽게.
1: 이렇게 쓰는 거죠.
0: 네,
1: right?
0: 네, 네.
1: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go 하고 뭐가 같이 섞였죠?
0: And see.
1: See. Alright. So go and see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친구예요. 그래서 굉장히 같이 많이 씁니다.
0: 세트.
1: 전에도 yes. 한번 세트로 간다 했었죠.
0: 맞아요.
1: So go and see someone 이러면은 누군가를 정말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의사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담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0: 그렇죠.
1: Right?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명령어로 해 보세요. 이거 그냥 거의 똑같아요. 명령어로 가서 의사를 만나봐. 그럼 어때요? 그냥
0: go and see a doctor.
1: Go and see a doctor. Right? 이거는 정말 사용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0: 네.
1: 왜냐면 상대방이 뭔가 표정이 안 좋거나 몸이 안 좋아 보이면 툭 하면 던질 수 있는 말이니까 go and see a doctor.
0: 예.
1: Yes. 자, 이번에는 과거형으로 할 건데 하려면 go 하고 see 둘 다 과거형으로 바꿔줘야겠죠.
0: 네.
1: 자, 나는 가서 그 선생님을 만나봤어. 그러면 나는 갔다니까 I go가 아니라
0: I went.
1: I went. 그 다음에 and
0: saw,
1: saw the
0: doctor.
1: 선생님.
0: Teacher.
1: There you go. I went and saw the teacher.
0: Mm-hmm.
1: 이런 식으로

0: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좀 생각보다 빈도는 좀 떨어지기는 해요. 일반적으로 가서 봐라고 상대방한테 얘기를 한다든가 나 봐야겠어 이런 식으로 쓸 때가 많습니다.
1: 네네.
0: 오케이,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Go and see.

0: 그렇죠.
1: 그러니까 짜려고 할 때는 사실 짠 것도 아닌데,
0: 네.
1: 예, 그때 벌써 기절을 할 뻔했다라는 게.
0: 그 공포심 때문에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빛을 쫙 비치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면 공포심이 엄청나지고
1: 앞도 잘 안 보이고
0: 그리고
1: 막
0: 보통 원래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네. 따끔해요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1: 그쵸.
0: 근데 저는 이렇게 하셨어요. 아플 겁니다.
1: 오우.
0: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1: 경고가 제대로 들어왔네요.
0: Right.
1: Yeah, when he tried to eat.
0: 나눠보세요.
1: 그가 여기서 끊어야겠는데요.
0: 오케이.
1: Okay. 예, 그거를 저기 짜려고 할 때.
0: 노력할 때.
1: 예.
0: 그렇죠. 아니, 직역을 하면.
1: 그렇죠. I almost passed out. 나 거의 갈 뻔했어.
0: 갈 뻔했어.
1: 그 기절할 뻔했어.
0: 뻔했어.
1: 예, 이건데 이게 짜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짜다. 짜다.
0: 자, 이거는 제가 많이 짜다. 의역을 한 거예요. 자,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오케이. 원래는 쥐어 짜는 거는 스퀴즈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1: 아.
0: 근데 단순하게 그 스퀴즈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원래 다르기는 아시겠지만 터트려서 나와야 되거든요.
1: 맞아요.
0: 자, 그래서 저는 사실 터뜨리다.
1: 라는
0: 동사를 터뜨리다를 가져와 봤습니다.
1: 터뜨리다.
0: 근데 이제 보통 의사가 터뜨리라고 할 때라고는 안 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예. 터뜨리다가 이거 아닌가요? 범. 이렇게 어떻게 쓰는 거지? 범. 범푼가?
0: 오케이, 오케이.
1: 범분가 뭐.
0: 제 생각에는 예. 그 BOMB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1: 아, 그건가요?
0: 폭탄.
1: 아, 그
0: 폭탄 할 때 자, 그게 아니고요.
1: 폭탄 터지잖아요.
0: Right, right.
1: 예.
0: 자, 보겠습니다. Yeah. When he tried 노력했죠.
1: 네.
0: to 그걸 터뜨려. 나는 거의 기절했다. 기절할 뻔했다. 정답은요?
1: 아, pop it.
0: pop. pop, pop, pop. Right?
1: 아, 너무 쉬운 말이었어요.
0: 네, 이 pop이라고 하는 게 터뜨리다라는 동사예요.
1: 네.
0: 근데 이게 사실 그거 말고도 갑작스럽게 뭔가 팍 벌어지는 일. 네, 관련된 거는 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팝업 스토어이라든가
1: 맞아요.
0: 뭔가 튀어나온다.
1: 익숙하죠.
0: Right?
1: 네.
0: Okay, so 팝은 여기서 터뜨리다 라고 했고요. 여기 지금 pass out 썼는데
1: 네.
0: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완전히?
1: 완전히
0: 이렇게?
1: 그쵸, 그쵸. 해롱해롱,
0: 해롱해롱
1: 넉다운.
0: 기절하다라는
1: 네.
0: 뜻입니다. 진짜 pass에서 뒤로 넘어간 느낌인 거예요. Okay, so pass out은 기절하다. 가 되겠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덜렁 동사 하나예요.
1: 네.
0: 동사인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모두가 기절했다. 이거는 기절했다라는 뜻도 되지만 피곤했다라는 뜻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1: 네.
0: 우리도 피곤하면 나 완전 기절했잖아 라고 하죠.
1: 그죠.
0: 그래서 모두가 기절했다. 어떻게 할까요?
1: Everybody passed out.
0: Yes. Everybody or everyone passed ou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할지도 몰라 라고 할 때 우리 조동사 뭐 쓰죠?
1: Might.
0: Might. 그러면 나 기절할지도 몰라.
1: I might passed out.
0: Passed?
1: Pass
0: out. Right? Might 뒤에는 동사 원형입니다.
1: 아, 그렇죠.
0: I might pass out. 이거는 진짜 너무 피곤해서 기절할 수도 있다가 되겠지만 너무 무서워가지고 영화 보다가 I might pass out.
1: 그렇죠.
0: 이렇게도 쓸 수
1: 무서운
0: 있겠죠.
1: 영화 볼 때.
0: That's right. So pass out은 뭐 피곤해서든 아니면은 뭐 you know 진짜로 뭐 실신하는 게 될 수도 있고
1: 네.
0: 이렇게 pass out 쓸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Everyone passed out.
1: Everyone passed out.
0: I might pass out.
1: Oh, I might pass out.
0: 자 그리고요 여기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 단어를 먼저 아시더라고요.
1: Faint.
0: Faint라고 하는 것도 기절을 하는 건데요. 얘는 거의 실신하다라는 뜻입니다.
1: 아.
0: Faint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말 현기증이 나든가 이런
1: 예?
0: 식으로 할 때 보통 faint를 쓰고요. 피곤해서 faint한다고는 쓰지는 않아요.
1: 네.
0: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가 더 포괄적이라 볼 수 있죠.
1: 네.
0: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패턴이 여기 almost 뒤에 과거 동사를 쓴 겁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 거의 뭐뭐 했다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진 않은 거죠.
1: 그러네요.
0: 그래서 의역이 되면서 뭐뭐 할 뻔했다 정도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이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I almost forgot. 나 거의 잊었어. 그러면 아직 잊은 건 아니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잊을 뻔했다가 되는 거죠.
1: 나 완전 까먹을 뻔했다. 약간
0: 와,
1: 이런 느낌.
0: 맞아요. She almost got an A라고 하면 A를 받을 뻔은 했지만
1: 아하, 못 받은
0: 못
1: 거죠.
0: 못 받은 거예요.
1: B 받았네, 딱
0: That's
1: 보니까.
0: That's right. 에이. Okay. 자, 읽어볼게요.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1: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0: There you go.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0: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1: 미션 정리할게요.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2: I had a bird's eye on my eyelid.
1: Right. 자, 두 번째. 응, 의사가 짜려고 할때 기절할 뻔했어.
2: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1: Okay,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3: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0: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4: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0: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1: Ne,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1: Alright, 첫 번째는 덩어리 표현이죠. 네. Have a sty. 가봅니다. 걔는, 그녀는 심한 다래끼가 났어. 현재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2: She has a bad sty.
1: 그렇죠. Has. 이게 중요한 겁니다.
2: Yes.
1: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나는 과거형으로 예. 나는 심한 다래끼가 눈꺼풀에 났다.
2: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1: There you go. 세 번째. 난 두 눈꺼풀에 다래끼가 났어. 현재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나는 다래끼가 있다.
2: I have a sty on both eyelids.
1: 그렇죠. 아직은 단어가 익숙하지 않죠.
2: 그렇죠, 그렇죠.
1: It's okay, it's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 She has a bad sty.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I have a sty on both eyelids.
1: Very nice. 자, 다음은요. Pass out.
2: 아하.
1: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2: 네.
1: 자, 다들 기절했어. 모두가 기절했어.
2: Everyone passed out.
1: 그죠? Everyone passed out. 나 기절할지도 몰라. 나 무서운 거 못 보거든. 이러면서.
2: I might pass out.
1: 그죠? I might pass out.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좀 깁니다. 의사가 짜려고 할 때 기절할 뻔했어. 제가 직역 버전 드릴게요. 그가 그걸 터뜨리려고 할 때
2: When he tried to pop it.
1: Okay, 난 거의 기절했어.
2: I almost passed out.
1: There you go. 자, 그래서 뭐 할 뻔했다라고 할 땐 almost를 쓰고 과거동사 쓰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2: 네.
1: 거. 이해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2: 한번 읽어볼까요?
1: 그럴까요?
2: 네.
1: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3: Everyone passed out. I might pass out.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2: Oh, 읽어주시니까 머릿속에 쏙 들어왔어요.
1: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5: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6: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5: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6: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1: 미션 해결할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해결!
0: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2: Yeah,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0: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2: Yeah, when I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Oh no. Oh, so sick.
1: Yes.
2: Wow.
1: 수고하셨습니다, you guys.
2: 네.
1: All 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웬디

0: 얘는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
1: 어우.
0: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ndy ate without washing her hands.
1: 그렇죠. Without ing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이거는 패턴이라기보다는 거의 덩어리 표현에 가까운데요.
0: 네.
1: Have a sty. 이걸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 아들이 다래끼가 났어. 내 아들이 다래끼가 났어. 만들어
0: 오.
1: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1: 네,
0: 보십시오.
1: 틀려도 되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0: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one.

0: 음식 한번 했다면 10인분은 기본인 우리 엄마. 아, 우리 엄마 참 손 커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She has a big hand. Her hands are huge. 아니에요. 오늘의 카툰에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Welcome to my home. What do you think?
2: Oh, I love your place. Oh, thanks for letting me stay here.
1: It's my pleasure. You're always welcome. Come and meet my mom.
2: Oh, hello, Miss Kim.
3: Welcome to Korea, Kristen. It's so nice to see you again. Make yourself at home. Why don't you unpack and have dinner?
2: Oh, thank you so much.
3: It's not much, but I hope you like it.
2: Wow, this is a feast. Everything looks so good.
1: My mother is a wonderful cook. You wanted Korean food, right? Well, enjoy.
2: Wow, thank you again. Oh, it tastes delicious.
3: I made enough food for 10 people, so there's plenty of food.
1: That's my mom. She has a big heart. She has a big heart. She has a big heart.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영어, 카툰 잉글리쉬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카툰에서는요, 케빈의 집에서 머무르게 된 크리스틴을 반갑게 맞아주시는 케빈의 어머니 등장했습니다. 맛있는 한국 음식을 항상 가득 차려주시는 모습에서 정말 꼭 따뜻한 우리 엄마 생각나죠? 오늘 카툰 속에서도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아까운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한 장면씩 다시 살펴보면서 생생한 영어의 묘미 느껴볼게요. 따라라란 딴. 드디어 케빈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크리스틴이 케빈의 집에 머무르기로 했거든요. 짜잔, 집을 보면서 하는 말이 I love your place. 네요. 감탄 하트 뿅뿅. I love your place. 무슨 뜻? 그래요. 집 너무 좋다라는 칭찬이에요. love 사용한 거 보이죠? love가 사랑하다 말고요.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아주 좋아하는 거. 마음에 쏙 든다 이런 표현으로 정말 많이 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꼭 사용을 해보시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나의 집, 너의 집 할 때 집을 house로만 표현하지 않고 장소라는 말 place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라고 하면 my place, 너희 집이라고 하면 your place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크리스틴도 너희 집 진짜 좋다, 마음에 든다, I love your place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지내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감사 인사 표시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케빈의 답이요, it's my pleasure 이네요. it's my pleasure, 나도 기뻐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thank you 라고 감사 인사를 했을 때 you're welcome 만 해오셨나요? 오늘 새로운 대답도 배워보세요. 첫 번째, anytime, 언제든지 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 해줄 수 있다. 그리고 of course도 있네요. of course, 당연하지 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이 말의 속뜻은 아유, 우리 사이에 이렇게 해주는 게 당연하지 라는 뜻이에요. of course. 또 누군가가 thank you 라고 했을 때 no problem 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에이, 별거 아니야, 천만에 라는 인사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케빈의 어머니가 등장하셨습니다. 아유, 오랜만이에요. 편하게 지내다 가요. make yourself at home. Make yourself at home 이라고 말씀하셨네요. make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 라는 뜻이 있거든요. yourself, 너 자신을 at home, 집에 있는 것처럼 해라. 무슨 뜻?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다 가세요가 되겠네요. 그리고는 맛있는 음식을 한가득 차려주셨어요. 세 사람이 먹을 건데 거의 10인분 느낌이죠. 와, 너무 맛있겠어요. 고맙습니다. 케빈이 엄마를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My mother is a wonderful cook. My mother is a wonderful cook. 무슨 뜻? 우리 엄마 요리 진짜 잘하셔! 라는 뜻이네요. 이상하다. 잘하다 라고 하면 동작 뒤에다가 well 붙이는 거 아닌가요?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할 순 없지만 조금 어색해요. 이럴 때는 케빈이 말한 것처럼 누구누구 is a good, great, wonderful 칭찬하는 말 넣고요. 그 동작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명사를 넣어주면 됩니다. 요리는 요리하다는 cook이잖아요. 요리하는 사람. cook입니다. 노래하다는 sing이잖아요. 노래하는 사람은 singer. 아셨죠? 그래서 요리를 잘한다고 할 때는 she's a wonderful cook. 노래를 잘한다라고 할 때는 sing well 쓰지 않고 she is a great sing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엄마가 이어서요. 아유, 10인분밖에 못했네. 많이 먹어요. 라고 또 얘기를 하세요. 이 말을 받아서 또 케빈이요. 야, 역시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는 손이 참 크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는 손이 커. 가? 맞아요. 오늘의 표현이죠. She has a big heart. 마음이 너그럽고 관대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e, 그녀는 has, 가졌어. A big, 큰 heart, 마음을, 넓은 마음을 가졌다가 되겠네요. 같이 얘기해 볼게요. She has a big heart. 노란 부분 강조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She has a big heart. She has a big heart. Very good. 그럼 이 오늘의 한 문장 우리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우리 엄마는 손이 커. She has a big heart.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그녀는 손이 커. Open-handed. 손이 쫙 벌어져 있는, 펼쳐져 있는 모습 상상하면 되죠. She is open-handed. 한 번 더. She is open-handed.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직접 말해 볼게요. 아, 우리 선배는요, 만나기만 하면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마음이 정말 너그러워요. 그녀는 손이 커, 관대해. 어떻게? She's open-handed. She's open-handed. 좋아요. 이제는 반대 표현입니다. 반대로 돈을 절대 안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쟤는 돈을 안 써, 아주 인색해. 는 She's tight-fisted. She's tight-fisted. Tight-fisted는 주먹을 꽉 쥐고 안 놔주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표현도 우리 상황에서 사용해 볼게요. 아, 내 동생 말이야. 아주 짠순이야. 돈을 안 써. 어떡해요? She's tight-fisted. She's tight-fisted. Well done. 오늘의 카툰도 재미있었죠?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카툰 속에서 엄마 음식이 맛있다, 우리 엄마는 요리를 참 잘하신다 같이 우리가 매일 쓸수 있는 생활 영어 표현들도 쏙쏙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 놓치지 마시고 잘 기억하셨다가요.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내 입으로 한번 말해보는 노력 중요하겠죠?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생생한 카툰으로 만나요. 안녕.

0: everyone. Welcome to EBSD 초딩 발음 클리닉. 여러분, 저 기억하시죠? 여러분의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 저랑 같이 우리 새로운 발음들 같이 재밌게 학습해 볼 건데요. 먼저 원어민의 발음으로 오늘 배울 표현들 들어보고 올까요? Let's take a listen.
1: Salmon. I will have the salmon. Calm. Calm down. Half. It will take half an hour.
0: 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자, 오늘 다룬 단어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Salmon, calm, 그리고 half이었는데 자, 여러분 이 단어들의 지금 공통점 찾을 수 있겠나요? 선생님 눈엔 보이는데 찾았나요,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다 중간에 L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L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니, 선생님 지금 스파링에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거 아닌가요? 과연 그럴까요? 선생님이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게요. 자, 여러분, 영어에는 유령 같은 글자들이 있어요. 글자는 있지만 소리는 실제로 가지지 않고 유령처럼 사라지는 그런 무서운 글자들이에요. 자, 그런 걸 바로 묵음이라고 합니다. 유령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침묵의 소리라는 거죠. 오늘 이 L이 주인공인데 이 L이 바로 이렇게 침묵의 소리, 유령 친구가 될 때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발음을 해야 하는지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단어는 이거 선생님이 좋아하는 건데 예전에는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좀 많이 좋아하게 됐는데 바로 연어라는 단어죠. 이 연어. 맛있는 연어 발음. 너무나 살몬, 셀몬처럼 생겼지만 여기에 지금 있는 이 L은요. 유령 친구입니다. 무서운 유령이라서 연기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소리가 나요. 바로 Salmon. 이렇게 발음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라고요? 네, 영어에는 이렇게 묵음이 있기 때문에 스펠링만 보고 실수하면 안 돼요. Salmon. 자, 우리 외국 여행 가서 한번 연어 주문해 볼까요? 저는 연어로 할게요. 전 연어로 주문할게요. 여러분, 이 정도 말 할 수 있어야겠죠? I will have the salmon 아니고요. Salmon. I will have the salmon. 그러면 제가 연어를 먹겠습니다. 연어 주세요. 연어 발음 우리 아주 프로답게 salm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calm이라는 단어였는데 이것도 여러분 L이 눈에 보이지만 봐도 못 본 척 해야 하는 유령 친구 발음. 그래서 calm 이게 아니라 calm. 그냥 L 없다고 생각을 하고 발음을 하는 겁니다. C, A, M만 있다고 생각하고 calm. 길게 끌어줘요. 자, 이 단어는 진정시키다 라는 단어인데 보통 calm down 이렇게 가장 많이 쓰여요. 진정해. 너 지금 너무 흥분했거든? 이렇게 친구가 막 흥분했을 때 calm down 이라고 하는

0: 겁니다. Come. 자, 마지막은 have. 여기에도 ly 있기야 있지만 우리 이거 유령으로 날려버려요. 그래서 half가 아닌 half. 이건 무슨 뜻이죠? 바로 절반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말 한번 해볼게요. 30분 걸릴 거다.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걸려? 배고파. 아, 이거 30분 정도 걸릴 거야. 기다려. 그럴 때 it will take 하면서 자, 1시간의 절반이니까 30분인 거야. half an hour. half가 아니라 half, L 유령 친구. it will take half an hour. it will take half an hour. 자, 어때요, 여러분? L 유령 친구 발음 어떻게 하는지 전혀 어렵지 않죠. 그냥 생략하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 발음 교정하러 같이 한번 연습해 보러 갈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오늘 배운 표현들 같이 한번 여러 번 따라 말하면서 입에 찰싹 붙여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 말할 준비 됐나요? Are you ready? 같이 한번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 연어. 이거 먹을 거라서 정말 상당히 중요한 단어겠어요. Salmon, 발음 기억하시죠? 듣고 따라해 주세요. Salmon. One more time. Salmon. 그렇죠. Salmon 아니고. 자, 두 번째 단어는 진정시키다. 기억하시죠? Calm 아니고 따라하세요. Calm. Calm. Great job! 마지막 단어로 넘어갑니다. 절반, half. 그렇죠, one more time, half. Alright, 우리 이제 이 단어들 문장 속에서 만나볼 차례입니다. 문장으로 넘어가서 전 연어로 주세요. 연어로 할게요. 듣고 따라해보세요. I will have the salmon. 그렇죠. 이 박자 안에 여러분 들어오려고 노력해주세요. One more time. I will have the salmon. Great job. 두 번째 문장. 이번에는 진정해. Calm down. One more time. Calm down. Great. 자,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30분 걸릴 것이다. It will take half an hour. Great. One more time. It will take half an hour. Well done.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배운 표현들 다시 한번 발음 교정 원어민 소리 들으면서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Salmon. Salmon. I will have the salmon. I will have the salmon. Calm. Calm. Calm down. Calm down. Half. Half. It will take half an hour. It will take half an hour.
0: 네, 여러분, 오늘 학습은 어땠나요? 많은 걸 또 배웠나요? 이 L이라는 글자는 유령 친구, 소리가 없는 글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겠죠? 자, 이런 소리를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다시 한번. 그렇죠. 무음, 침묵의 소리. 이 단어도 아주 유용하고 중요한 단어니까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 외국 여행 가서 셀몬이라고 실수할 일 없겠죠? 만약에 여러분 친구들이 그렇게 셀몬이라고 실수하면 여러분이 직접 교정도 해주세요. 야, 그거 salmon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이렇게요. salmon. 자, 이렇게 여러분 영어에는 스펠링에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소리가 나지 않는 유령 친구, 아주 침묵의 소리들 아주 많으니까요. 같이 한번 계속 더 많이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이 여기 이곳 EBSC 초딩 발음 클리닉에서 언제나 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이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봇카플리랑 꼭꼭 약속!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A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Cash. C-A-S-H. Cash. Cash. Buy. B-U-Y. Buy. Buy. Want. W-A-N-T. Want. Want.
0: 이제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게요. Today, let's learn about shopping. Shopping. 친구들 쇼핑 좋아하죠? 저랑 같이 쇼핑하러 갈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cash. 현금 또는 현찰이에요. 친구들 돈은 현금으로도 나오고요. 동전으로도 나오죠. 여러분은 이런 종이를 좋아하나요? Cash. 그 다음은 buy, 사다 또는 구입하다예요. 우리가 꼭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이렇게 말하죠. buy. 그 다음은 want, 원하다 또는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상 속에 되게 많이 써요. want. 예를 들어 나 저거 갖고 싶어. I want that.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제 발음과 강세 같이 연습해 볼게요. 현금, 현찰, cash. 친구들, 아 발음이 나니까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cash. That's right. 사다, 구입하다, buy. 다시 해볼까요? buy. Good job. 원하다, 무엇을 하고 싶다, want. 자, A지만 소리가 나요. want. Very good,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Cash, cash. Buy, buy. Want, want.
0: 이제 예문으로 같이 단어를 연습해 볼게요. You must only pay in cash. 당신은 꼭 현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어느 상점을 가면 현금만 받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게 중요해요. You must only pay. 자, 지불하다. 돈을 내다는 pay였죠. 같이 말해봐요. You must only pay in cash. Very good. Let's move on. Can you buy me these flowers? 나한테 이 꽃을 사줄 수 있니? Oh, I love flowers. 사주면 아주 고마울 것 같은데요. 자, buy. Buy me. 나를 나한테 사주다 라는 뜻이에요. 자, can you buy me? 나 사줄 수 있어.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Now, it's your turn. Can you buy me these flowers? 잘했어요. Of course, I will buy you these flowers. Next, what do you want to eat for dinner? 저녁으로 무엇을 먹...

0: 갖고 싶니? 친구들, want는 무엇 무엇을 하고 싶다도 되고요. 원한다라는 뜻으로 써도 돼요. 여기는 무엇을 먹고 싶니? want to eat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같이 말해볼게요. What do you want to eat for dinner?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까요?
1: Decide. D-E-C-I-D-E. Decide. Decide. Refund. R-E-F-U-N-D. Refund. Refund. Money. M-O-N-E-Y. Money. Money.
0: 자, 이 단어도 쇼핑할 때 아주 중요해요. Decide, 결정하다 라는 뜻이에요. Should I buy this or that? 이것을 살까? 저것을 살까?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Decide. Next is refund. 환불이란 뜻인데요. 여러분 아주 고급 단어 나왔네요. 물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꼭 환불을 받아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은 money, 돈. 세상에 살면서 돈이 아주 필요해요. 중요하거든요. Money. Very good. Now let's learn some pronunciation together. 결정하다. Decide. 자, C 발음은 크가 아니라 S 소리가 나네요. Decide. Very good. 환불, refund. 자, 끝에 D 발음까지 정확하게 해볼까요? Refund. Excellent. 돈, money. 자, 소리가 아니라 아 소리가 나요. Money. 너무 잘하는데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Decide. Decide. Refund. Refund. Money. Money.
0: 다음 예문 한번 연습해 볼까요? Do I need to decide right now? 지금 바로 결정해야 합니까? 아니면 좀 나중에 결정해도 되나요? 친구들, 무엇을 꼭 해야 돼요? Do I need to? 라는 표현을 쓰면 좋아요. 아까 배운 결정하다, decide 나왔죠? 같이 말해봐요. Do I need to decide right now? 너무 잘하는데요. 그 다음, wow, this is very important.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I want to get a refund for these shoes. 저는 이 신발을 환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달달달 외우세요. 알겠죠? 자, 환불 받고 싶을 때는요. I want to get a refund for 무엇 무엇 쓰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I want to get a refund for these shoes. Excellent. Next sentence. You must earn money to live. 당신은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돈은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돈을 벌다는 영어로 earn이에요. 딱 여기 나왔네요. Earn money. 돈을 벌다. 같이 말해볼게요. You must earn money to live. 와우, 오늘 너무 잘하는데요. 여러분, 그럼 우리 다 같이 단어를 리뷰 해볼게요.
1: Cash. Cash. Buy. Buy. Want. Want. Decide. Decide. Refund. Refund. Money. Money.
0: 친구들, 오늘은 쇼핑, 쇼핑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만나봐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0: 초대를 잡으러 갯벌로 가려나 이차 뭐가 있을라나.
1: 아, 다리가 안 빠져.
2: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0: Unit 27. A. Let's go. Phonics chant. Ah. Ah, ah, ah. Ah. Fan.
1: Ah. Fan.
0: Ah. Cap.
1: Ah. Cap.
0: Ah. Bag.
1: Ah. Bag.
0: Ah. Tap.
2: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까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친구들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우리가 배운 알파벳 중에 A, E, I, O, U 이 다섯 개가 있었어요. 이 다섯 개를 우리는 모음, vowel이라고 해요. 친구들, 영어 단어에는요, 모음과 자음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단어가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써니와 함께 이 모음 친구 vowel를 배워볼 건데요. 오늘 만날 첫 번째 vowel은요 A예요. A. 우리가 지난 수업 때 A를 배웠죠.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아. 아. 그럼 모음 아. 가 들어가는 단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선풍기, fan이에요.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주는 선풍기, 영어로는요, fan. fan. excellent. 또 모음 아가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모자, cap이에요. 햇빛이 쨍쨍 내려칠 때 얼굴을 보호해주기 위해 모자를 꼭 써야 하죠. 모자, 영어로 cap. cap. Great job.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아, 바로 가방이 있었네요. bag. 네, 우리가 소중한 물건을 담아 들고 다니는 가방. 영어로는요, bag. bag. Good job. 다음 단어는요, 바로 수도꼭지예요. tap. 우리가 손잡이를 잡아서 돌리면 시원한 물이 나오죠? 수도꼭지, 영어로 tap. tap. 발음이 너무 좋네요. 다음 단어는요, 낮잠, nap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밤에도 자지만 가끔 피곤할 때는 낮에도 자죠? 낮잠, 영어로 nap. nap. Very good. 자, 아 소리가 들어가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우리가 사랑하는 아빠예요. dad.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죠? 아빠는 영어로 dad. dad. 와, 이렇게 아 소리가 나는 친구가 많아요. 그럼 오늘 써니와 함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러근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 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여러분, 오늘 러근과 함께 재미있는 play time을 가져볼 거예요. 자, 로건, 오늘 써니가 알려준 첫 번째 모음 A가 있었는데요. A는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요?
3: 아, 아, 아.
2: Very good. 그럼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 짠! 어, 로건, 이거 영어로 뭐예요?
3: Fan.
2: Very good. Fan. 그래서 오늘 러근과 함께 재밌는 coloring time, 색칠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팬을 어떤 색깔로 색칠해 볼까요?
3: Orange.
2: Orange. 주황색이 필요해요. Here you go. 와우. 자, 그럼 color, color. 와우. 멋져요. Logan,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해요?
3: Fan.
2: Okay, 우리 세 번 발음해 주세요.
3: LL fan. LL fan. LL fan.
2: Very good. 너무 잘했어요. 또 아 소리가 나는 단어가 있었어요. 햇빛이 쨍쨍 내려질 때 우리가 꼭 써야 되는 거예요.
3: Cap.
2: Very good. 모자, cap. 그럼 로건이 세 번 말해주세요.
3: LL cap. LL cap. LL cap.
2: Great job. 다음 단어는 바로 우리가 소중한 물건을 넣는 가방인데요. bag는 b로 시작하니까 써니가 짠 이렇게 b를 붙였고요. g로 끝나요. g 짠. 로그니 아 소리를 찾아줘 볼까요? 와우, very good. 자, 그럼 yes. 이거는 어떤 단어예요, 로그?
3: LL bag. LL bag. LL bag.
2: Excellent. 자, 다음 단어는 바로 우리가 손잡이를 잡아서 돌리면 물이 시원하게 나오는 게 있는데요. 수도꼭지, 영어로 뭐예요?
3: Tap.
2: That's right. Tap. 그래서 짠! 이렇게 tap 그림이 있는데요. 로그는 소니가 너무 목이 말라요. 우리 로그는 시원하게 물을 한번 그려줘 볼까요? 와우! 너무 예쁘게 잘 그렸어요. 친구들, 짠! 로건이가 이렇게 물을 만들어줬어요. 로건, 수도꼭지 영어로 뭐예요?
3: tap. tap. tap.
2: Excellent! 다음 단어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낮잠이에요. 우리가 피곤할 때 낮에도 잠을 자죠. 어, 로건, this is a quiz. 낮잠 영어로 뭘까요?
3: nap. L-L-Nap. L-L-Nap.
2: Very good.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아빠예요. Logan, 아빠 영어로 뭐예요?
3: Dad.
2: That's right. Dad. 그래서 이렇게 Dad 그림이 있는데요. 얼굴이 없네요. 우리 Logan이 Dad의 눈, 코, 입을 예쁘게 그려서 볼까요?
3: Black.
2: Black. 자, 검정색을 사용해서 눈을 그려볼게요. 와우! 잘했어요. 어? 코까지 그렸고? 와우! 너무 잘했어요. 자, 아빠 영어로 뭐죠?
3: LL dad. LL dad. LL dad.
2: Great job! 우리 친구들도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아! 소리 나는 단어로 신나게 노래 불러볼까요?
1: Let's chant!
0: Let's go! Phonics chant A! A, A, A! A, fan!
3: A, fan!
0: A, cap!
3: A,
0: cap! A, bag!
3: A, bag!
0: A, tap!
3: A, tap!
2: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A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A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가족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우고 있죠. 오늘은 엄마,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해보는 건 어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7. Introducing my family. I can tell you what my parents do.
0: All right, let's start with warm-up. 오,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직종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저쪽 끝에 보니까 아빠는 소방관이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엄마는 간호사신 것 같아요. Yeah, so we have the dad's job and the mom's job here as well. How would you introduce these jobs? 자, 이 직업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일단 여러분, 소방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오, 많이들 알고 있네요. Firefighter. 그리고 간호사는 nurse. 맞아요. 자, 여기서 소방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간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것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But first, why don't we go ahead and listen to today's dialogue? 오늘의 대화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hat's your dad's job?
2: He's a teacher.
1: What about your mom?
2: She works for a fashion company. She makes pretty clothes.
0: All right, it's catch-up time. 대화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죠. What's your dad's job? 아빠의 직업은 뭐야? 라고 했는데 dad's job이 바로 아빠의 직업이란 뜻이죠. 이렇게 누구누구의 job이라고 하면 누구누구의 직업이라는 뜻입니다. job이 직업이라는 뜻이죠. 자, 예를 들어서 my job이라고 하면 나의 직업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his job은 그의 직업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자의 경우는 her job, 그녀의 직업이라는 뜻이 되고요. their job이라고 하면 그들의 직업이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아까 dad's job처럼 어떤 사람의 이름이 오면 Caitlin's job처럼 Caitlin의 직업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이름이 오거나 그 사람의 호칭이 오거나 누구누구의 job, someone's jo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아빠는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He's a teacher. 이렇게 얘기를 했죠. Teacher는 선생님이니까 그는 선생님이에요 라는 뜻이고요. What about your mom?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너의 어머니는 어떤 일 하시는데? 라는 질문이 돼요. 자, what about 누구누구? What about 뭐뭐? 라는 표현은 뭐뭐는 그러면? 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미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래 그럼 A는 뭔지 알겠어. 그럼 B는? 이렇게 물어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연습해 볼게요. 자, what about 뒤에는 뭐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동물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올 수도 있거든요. What about his dad? 그의 아빠는 그러면 뭐 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의 표현인 거죠.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What about his dad? What about his dad? What about Caitlin's dog? 아니, 너네 집 개는 거기 갔어? 그러면 Caitlin의 집 개는? What about Caitlin's dog?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What about your homework? 저 놀래요. 논다고? 그러면 숙제는 어떡하고? 숙제는 어떻게 할 건데? What about your homework?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이거 마지막 거 연습해 볼까요? What about your homework? What about your homework? 그쵸, 잘했어요.

0: 자, 여기서 제가 발음 팁 하나 줄게요. What about 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음이 되면서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What about 이렇게 변하거든요. 물 있잖아요, 물. Water라고 많이 발음 안 하죠. 이 T가 모음 소리 사이에 껴가지고 Water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What의 마지막 T가 그 다음에 오는 소리도 모음 소리라서 What about 이렇게 발음이 돼요. 네, 뭐 모음 소리고 뭐고 나 몰라. 괜찮아요. 그냥 What about 이렇게 연습해 주면 돼요. What about? What about? 자, 엄마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데 What about your mom? 이라고 물어봤었잖아요. She works for a fashion company. 이렇게 대답을 했었죠. 자, she works for a fashion company는 그녀는 패션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 요런 말이죠. 자, 요 work라는 단어가 앞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영어는 단수, 복수에 따라서 요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또 변합니다. 그래서 she의 경우는 works, s가 붙지만 I나 you의 경우는 work,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I work for 혹은 you work for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 he나 she가 와요. she 여기 있었죠. 그럴 때는 works가 되겠죠. 사람 이름이 올 때도 Kaylin works for 이렇게 s를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they는 그들이잖아요. 이 경우는 다시 s가 빠지고 work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를 그냥 인지하고 있고 그때그때 연습을 많이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 fashion company를 빈칸에 다 채워 넣어서 연습하면 I work for a fashion company. You work for a fashion company. He works for a fashion company. She는 했으니까 they로 가면 they work for a fashion company. 이런 식으로 많이 연습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어서 She makes pretty clothes 라고도 이제 설명을 해줬네요. 그쵸? She makes pretty clothes는 예쁜 옷들을 그녀가 만들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makes가 앞에 누가 오냐에 따라서 아까처럼 바뀌겠네요. 그쵸? 자, I나 you가 오면 make가 되고요. She나 he가 오면 makes가 되고요. 여기도 역시 they가 오면 다시 make s가 빠집니다. 요것도 많이 연습해 줘야 되겠죠? Pretty clothes 넣어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I make pretty clothes. You make pretty clothes. He makes pretty clothes. She makes pretty clothes. They make pretty clothes. 네, 요거 많이 많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 What's your dad's job?
2: He's a teacher.
1: What about your mom?
2: She works for a fashion company. She makes pretty clothes.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 업 시간입니다.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자, 여기서 아빠하고 엄마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죠. 자, 일단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겠네요. 그쵸? What does your dad do? 아까는 What's your dad's job? 이렇게 물어봤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르게는 What does your dad do?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의 경우는 What does your mom do?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mom하고 dad를 합쳐서 부모님은 뭐 하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What does가 아니라 Do your parents do?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두 번 오는 거 맞아요. 네, What do your parents do?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요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What do your parents do? What do your parents do? Good job. 자, 일단 우리 아빠부터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우리 아빠야. This is my dad.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표현이죠. This is my dad. 자, 아빠는 소방관이야. 아까 소방관 firefighter.

0: 많은 친구들이 기억했었는데, He is a firefighter.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아까 대화에서도 He is a teacher. A teacher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역시 a firefighter라고 했는데, 선생님이든 뭐 소방관이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다라는 의미로 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요건 빠지면 안 됩니다. 연습해 볼게요. He is a firefighter. Good job. 자, 그러면 소방관은 어떤 일을 하죠? He puts out fire. 불을 끄죠. 그래서 불을 끕니다라는 표현을 He puts out fir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아빠가 소방관이면 굉장히 자랑스럽겠죠? I'm proud of my dad.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 큰 목소리로 얘기해 볼까요? I'm proud of my dad. 잘했어요. 자, 이 문장은 오늘 아빠에게 한번 말해주는 것도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엄마의 직업을 알아볼까요?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우리 엄마야. This is my mom. 잘했어요. 자, 엄마는 간호사죠. She is a nurse. Nurse가 바로 간호사네요. 자,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She is a nurse. Good job. 자, 엄마는 아픈 사람들을 도와줘. She helps sick peopl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She helps sick people. Good job. 우리 친구들, 엄마도 자랑스럽죠? I'm proud of my mom.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I'm proud of my mom. 네, 엄마에게도 이렇게 엄마가 자랑스럽단 말을 오늘 한번 해주는 것도 너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엄마와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보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right, let's start the chant. What's your dad's job? What's your dad's job? He's a firefighter. He's a firefighter. What about your mom? What about your mom? She is a nurse. She is a nurse. I'm proud of my dad. I'm proud of my dad. I'm proud of my mom. I'm proud of my mom. Good job, everyon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you what my parents do.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말해줄 수 있다인데요.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죠? Check! 자, 어떤 직업을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지, 물론 firefighter, nurse, teacher, 일단은 요 직업들만 오늘 배웠잖아요. 한번 찾아보고 그 표현들을 응용해서 또 부모님에 대해서 말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직업은 제가 또 다음에 더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표현들 잘 익숙하게 많이 연습해 주시고 복습 많이 해줘야 이 표현들을 아주 확실하게 내가 영어로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많이 많이 연습해 주시고 전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뵐게요. Bye bye everyone!
2: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우리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자, 쌤이랑 오늘 영어 공부 즐겁게 하면서 더 좋은 하루를 만들어보자, okay?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7. How I spent my summer. Tuesday. What did you do in summer? I can say what I did in summer.
0: 우리의 첫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얼른 보러 가겠습니다.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보니까는 남자아이랑 여자아이랑 지금 휴대폰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I think the boy and the girl are talking while they're looking at their phones, right? 근데 보니까는 여름방학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 They're talking about their summer vacation. 방학이 영어로 vacation이었죠? I think they're talking about their summer vacation. 자, 그러면 우리 단어들을 보면서 선생님이랑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짜자잔! 첫 번째 단어는 swim입니다. Swim, swim. 바로 수영하다죠. 자, 여름이 되면은 얘들아 수영은 필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남자애랑 여자애도 수영을 했나 봐요. 그쵸? 자, 수영하다는 영어로 swim, swim. Okay. 자, 그 다음 단어는 go입니다. 가다예요. go 많이 그러잖아. go, go, go, go, go 이러는데 우리 친구들은 go라고 안 하고 go라고 해볼게요. o 소리를 선명하게 go, go. 그쵸? 남자애랑 여자애 둘 다 다 여름방학에 어디 즐거운 곳에 go 갔나 봐요. 간 것 같아요. 그쵸? Okay, 좋습니다. 짜잔. 그 다음은 beach 나왔어요. beach, beach. 길게 beach 발음해 줄게요. 해변이라는 뜻입니다. 아, 여름에 해변 참 좋죠, 그쵸? 지금 보니까는 여자아이는 바다에 다녀온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에, 그쵸? I think the girl went to the beach over the summer vacation. Right,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valley 나왔어요. valley, valley. 바로 계곡이란 뜻 입니다. 계곡 많이 가죠, 그쵸? Valley, valley. 남자애는 지금 계곡에 간 것 같아요. The boy went to the valley over the summer vacation. 좋습니다. 아, 계곡에 가서 수박 먹으면 너무 좋죠, 그쵸?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의 look and talk였고요. 우리 친구들은 dialogue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2: What did you do in summer?
1: I swam at the beach. How about you?
2: I went to the valley.
0: 이번 코너는 read and speak time. 방금 들어본 대화에서 어떤 표현을 한번 골라볼지 쌤이랑 보겠습니다. 빠밤. 자, 첫 번째 expression은요. What did you do in summer? 입니다. 자, one more time. What did you do in summer? Summer. What summer? 그렇죠. Summer는 여름이지요. 그래서 What did you do in summer? 하게 되면은 너는 여름에 뭘 했니? 라고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문장이겠습니다. One more time. What did you do in summer? One more time. What did you do in summer? 여름에 뭐 했어?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한 단어씩 해볼게요. 선생님, 따라서 해줘야 돼. 시작! What? 시작! What? 좋아요. 자, 추가해서 What did you? What did you? 시작! What did you? 좋습니다. 자, 또 추가해서 What did you do? 시작! What did you do? 좋아요. 그 다음에 What did you

you do in summer? 자, 이것도 피아노라고 생각하고 따라라라라라라 이 음으로 시작. What did you do in summer? 좋습니다. 너 여름에 뭐 했어? What did you do in summer? 꼭 기억해서 한번 써보세요. 좋아요. 자, 그럼 vocabulary. 선생님이랑 그림 보면서 이야기했던 네 가지 단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swim이었죠? swim, swim. 수영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swim, swim. 오케이. 두 번째는요. go. go, 고가 아니라 go, go, 가다라는 뜻이었죠? go, go. 좋아요. 자, 그 다음은 beach 나왔습니다. 이건 길게 발음해 줄 거예요. beach, beach. 끝에는 ch, ch, ch 소리 나게. beach, 해변입니다. okay. 자, 그 다음은 valley. one more time. valley. 그 발리가 아니라요. valley. valley. 계곡이란 뜻이에요. okay. 좋아요. 이네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고 선생님이랑 바로 더 학습해 볼게요. 짜잔. 오케이. 자, 처음 우리 한번 선생님이 swim 단어 방금 알려줬죠? swim이 무슨 뜻이었지? 그치. 수영하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어제의 일 또는 지난주의 일 또는 방학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때는 문장을 과거형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쵸? 선생님이 swim을 과거형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나는 수영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swim이 아니라 어떻게 바뀌냐면 짜잔! swam으로 바뀝니다. swam, swam. 발음이 조금 특이하죠? swam.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요. One more time. swam, swam. 그쵸? 수영했다입니다. 어제의 일, 과거의 일을 말할 때는 꼭 단어도 과거형으로 바뀌어요. 오케이? swam이랑 swim. 둘다꼭 기억해 줄게요. 자,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나 보자. 일단 swim은 짜잔. 자, 현재형으로 쓸 때는 I swim at the beach. 하게 되면은 나는 해변에서 수영해요. 지금 현재형이지. 나는 해변에서 수영해요. I swim at the beach. 오케이. 자, 근데 과거형으로 바꿔보자. 나는 해변에서 수영했어요라고 해볼게요. I swam at the beach. One more time. I swam at the beach. 이렇게 되면은 무슨 뜻일까, 얘들아? 나는 해변에서 수영했어요가 되는 거겠죠? 했어요. 수영했어요니까 과거로 됐지, 그쵸? 자, 우리 친구들 swam, swam. 꼭 기억해 줄게요. Okay? swam의 과거형은 swam. Alright. 자, 이런 단어 하나 더 해보자, 얘들아. 짜자잔. 자, go 나왔습니다. go는 무슨 뜻? go. 가다란 뜻이죠. go, go. 자, 근데 go의 과거

또 알아볼게요. 자, 고의 과거형, 가다의 과거형이니까 갔다라는 뜻이 되겠죠? 갔다, 오케이. 자, 갔다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 오케이. 자, W를 시작하는데요. 짜잔! went 되겠습니다. One more time. went. went. want 아니야, 얘들아. want는 원하다란 뜻이에요. 오케이? 자, 갔다는 영어로 went. went. alright. 좋습니다. 우리 그럼 한번 문장에서 또 만나볼게요. 짜잔! 현재 문장을 먼저 보자. I go to the valley. One more time. I go to the valley. 하게 되면은 무슨 뜻일까? 일단 valley가 쌤이 뭐라 그랬지? 계곡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I go to the valley 하면은 나는 계곡에 가요. 지금 현재형이죠. 나는 계곡에 가요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과거형으로 만들어 보자. 짜잔. I went to the valley. 이렇게 되면은 무슨 뜻일까? 나는 계곡에 갔어요. 과거형으로 됐지요. I went to the valley 하면은 나는 계곡에 갔었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자, go went도 기억할 수 있겠지, 우리 친구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Q&A 타임 한번 가져볼까요? 쌤이 한번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짜잔. What did you do in summer? 너 여름에 뭐 했어? 우리 친구들 여름에 뭐 했나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줄 거냐면, 짜잔. I went to the, 해줄게요. 자, 빈칸에는 선생님이랑 배운 단어 두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한번 읽어줘 볼게요. I went to the, 아, 거길 다녀왔구나. 우리 친구들은 엄청 재밌었겠어요. 좋습니다. 우리 그럼 한번 다이얼로그 다시 볼게요. What did you do in summer? 너 여름에 뭐 했어?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I swam at the beach. 나, 오, 해변에서 수영했었어. 수영했어. 과거형이자 How about you? 너는? 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자아이는 I went to the valley 라고 하죠. Valley는 계곡이죠. 그래서 went가 쓰여서 갔다라는 뜻이죠. 나는 계곡에 갔었어. 라고 하면서 대화가 끝나네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됐죠?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신나는 chant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쌤이랑 입을 크게 벌려서 재밌게 chant 해볼게요. Drop the beat! What did you do in summer? Your turn. What did you do in summer? Good job. I swam at the beach. Your turn. I swam at the beach. Good job. What did you do in summer? Your turn. What did you do in summer? Good job. I went to the valley. Your turn. I went to the valley. Very nice. Excellent. Good job, everyone. 자, 우리 cartoon talk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Okay.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they're talking about their summer vacation, right? 자, 어떤 내용인지 쌤이랑 자세히 한번 볼게요. 짜잔! 자, 남자아이가 대화를 먼저 시작하네. What did you do in summer? 무슨 뜻일까? What did you do in summer? 자, summer는 여름이란 뜻이죠. 그래서 너 여름에 뭐 했어? 라는 뜻이죠. 쌤이랑 통문장으로 연습했잖아. 그쵸? What did you do in summer? 이랬더니, 짜잔! 여자아이가 I swam at The beach라고 합니다. 얘들아, swam이 swim의 과거형이야. 그래서 수영했다라는 뜻이죠. 근데 beach에서 했대요. beach, 해변이죠. 나 해변에서 수영했어라고 합니다. I swam at the beach. 그리고 그러면서 how about you? 라고 합니다. 너는 뭐 했어? 라고 물어보는 것 같죠. How about you?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I went to the valley 라고 합니다. 어, went는 무슨 뜻이었더라? 그죠. go의 과거형이라서 갔다라고 해석하게 됐었죠. went. 그래서 어디를 갔었대? valley를 다녀왔대요. valley는 계곡이죠. 그래서 나 계곡 갔다 왔어 라고 하는 거죠. I went to the valley. 좋아요. 자,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that sounds fun 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that sounds fun.

재밌었겠다라고 하죠. 아, 이런 내용이었군요. 둘다 너무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냈네요. 여기까지가 커튼척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I did in summer. 나는 내가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다!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내일도 만나서 즐겁게 영어 공부할게요. Bye bye, butterfly!

0: 오늘 1교시는 체육 시간. 옆반이랑 축구를 한다고 했다.
1: It's so hot.
0: 이렇게 더운데 축구라니. 운동장에 도착하니 이반도 나와 있었다.
2: Hi, Bina. 또 만났네.
1: Do you like soccer?
0: 미나가 대답을 하려는 순간 어디선가 공이 날아와 미나의 팔에 맞았다.
2: 아야!
1: Are you okay?
0: 보건실에 데려다 줄까? 걸을 수 있겠어? 내 말에 미나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2: I can walk. 다리가 아니라 팔에 맞았잖아. I'm okay. Thank you.
0: 아, 참. 그렇지? 왠지 멋쩍어진 나는 괜히 더 크게 웃었다.
2: 하이,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친구 니콜 선생님이에요. 우와, 오늘 일기도 재밌죠? 우리 지후랑 미나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선생님이 드로잉 퀴즈 내준 거 해봤어요. 선생님이 그린 그림을 나타내는 문장 뭐였을까요? That's right. 두 친구가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하는 거니까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가 정답이 되겠죠. 친구들 홈페이지 가서 활동지 다운로드 받아서 써봤겠죠. 믿어요. 자, 오늘은요, 두 번째 만화 일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에요. 오늘 일기 읽기 전에 필요한 단어 배워볼까요? 오늘의 단어. 오른쪽에 단어 4개 보이죠? 잘 듣고 단어 찾아볼게요. Hot. Hot. 여기 있네요. 두 번째. Light. Like 여기 세 번째 okay okay o로 시작하니까 여기 네 번째 walk walk 이렇게 네 개의 단어 모두 찾아봤네요. 자, 이어서요 우리 친구들 그림 보면서 단어 뜻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 그림. 해가 쨍쨍해요. 이 친구 부채질하면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유, 덥다, 더워. 할 것 같죠? 더운 뜻하는 단어 찾을 수 있나요? Right. Hot. Hot. 뜨거운, 더운 이라는 뜻 있죠? 두 번째 그림. 하나, 둘, 하나, 둘. 열심히 걷고 있는 친구가 보여요. 걷다 찾아볼까요? Yes. Walk. Walk. 걷다라는 뜻이죠. 이 손 동작 뜻하는 말은 괜찮아잖아요. 괜찮은 찾아볼까요? Okay. Okay. 괜찮은. 마지막. 이 친구는 강아지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다. Like. Like. Very good. 자, 이제는 친구들 단어 두 번씩 따라해 볼 텐데요. 정확하게 읽는 것 연습하는 거예요. 빨간 점은 그 부분을 더 강조해서 읽어달라는 뜻인 거 알고 있죠? 빨간 점이 없는 단어들은 한 박자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주면 돼요. Number one, hot. Hot. Number two, like. Like. L 소리 오 준비하고 like 이렇게 읽어주세요. 세 번째 A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럼 O와 K 중에서 강조는 K에 해줘야 되겠죠? Okay. Okay. 마지막 단어는 walk인데요. W 발음할 때는 친구들 입이 앞으로 좀 동그랗게 나와줘야 돼요. W, W. 발음 준비하고 walk, walk. Very good. 이제는 친구들 우리 만화 일기 속에 들어있는 영어 문장들 콕콕 뽑아서요. 어떤 뜻인지 또 비슷한 말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It's so hot. 이에요. 느낌표 있네요. 무슨 뜻? 뭔가 외치는 말이에요. It's so hot. 아, 너무 더워. 가 바로 It's so hot 이거든요. 여기서 우리 친구들 잘 봐줄 부분은요. 먼저 It's는 It is를 줄임말이잖아요. 이 It's는 날씨를 말할 때 우리가 해석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뜨거워도 될 수 있지만 날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것은 하지 않고 그냥 아, 날씨가 너무 덥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It's so hot. 여기서 so는 강조하는 말이죠. 너무, 매우. 대신에 really 써서 it's really hot. 또는 very 써서 it's very hot. 이렇게도 강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장은 Hi, 미나. 이건 우리 친구도 알고 있죠? 안녕, 미나. 인사하는 말이고요. Do you like soccer? Do you like soccer? 물어보는 말이네요. Do you 하면 너는 니 물어보는 건데 like 좋아하다라는 동작이 붙었어요. 너는 좋아하니 soccer 축구를 하고 물어보는 말이네요. 너 축구 좋아해? Do you like soccer? 이번에는요. 미나가 팔에 공 맞았을 때 지우가 한 말이에요. 너 괜찮아? Are you okay? Are you okay? OK가 괜찮은 이니까요. Are you, 너는, 니, 에다 붙여서 너 괜찮니? Are you okay?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미나가 했단 말이에요. I can walk 에요. 너 걸을 수 있겠어? 그랬더니 나 걸을 수 있어 라고 했죠. 할 수 있다, can 사용된 거 친구들 잘 봐주고요. 이 can 다음에는 동작이 나와야 돼요. 걷다 라는 동작 나왔죠. I can walk. 나 걸을 수 있어. I'm okay. 나 괜찮아. 그리고 마지막 고맙다고 thank you까지 잊지 않았네요. 미나도 되게 친절하고 다정한 친구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 많고 많은 문장 중에서 딱 네 문장만 뽑아서 우리 리듬 살려 읽고 챈트하기 함께 해볼까요? 리듬 살려 말하기.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선생님이 먼저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It's so hot. 친구들도 또박또박 먼저 읽어봐요. It's so hot. 자, 이 문장에서요.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를 강조해 볼 거예요. 두 단어만 친구들 골라볼까요? 어떤 단어들? 그래요. 너무 더운이 중요하겠죠. It's 부분은 날씨를 말할 때 그냥 문장을 시작해 주는 말이에요. 의미를 전달하는 부분은 so, 너무, hot. 더운이에요. 여기 강조해서 It's so hot. 친구들도 It's so hot. 한 번 더. It's so hot. Very good. 의미를 전달하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해준다. 두 번째 문장도 먼저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Do you like soccer? Do you like soccer? 이에요. 너 축구 좋아하니? 자, 여기서 친구들 중요한 단어 두 개만 골라볼까요? 너 축구 좋아하니? 에서 중요한 부분 두 개. 맞아요. 좋아하다 그리고 축구. 이 두 단어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 강조해서 Do you like soccer? 한 번 더. Do you like soccer? 친구들도 Do you like soccer? 좋아요. Do you like soccer? 이러면 너무 어색해요. Do you like soccer? Do you like soccer? 훨씬 자연스럽죠? 친구들도 강조할 때 강조하는 연습 해보는 거예요. 세 번째 문장도 볼게요. 먼저 또박또박 I can walk. I can walk. 자, 이 문장에서 한 단어만 강조한다면 친구들, 딱 하나만 고른다면 나 걸을 수 있어 가 되겠죠. 그럴 때는 I can walk. I can walk. 한 번 더. I can walk. 물론 친구들 나 걸을 수 있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I can walk 나 걸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강조는 달라지지만 선생님은 보통 우리가 어디를 강조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한 번 더 나 걸을 수 있어. I can walk. 좋아요. 마지막. I'm okay. 또박또박 읽었어요. I'm okay. 자, 여기서도 하나만 강조한다면 맞아요. 괜찮은이 강조할 부분이 되겠죠. I'm okay. I'm okay. 친구들도 I'm okay. Okay 부분을 강조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리듬도 익혀봤으니 이 리듬 그대로 가지고 신나게 젠트 불러볼까요? Here we go. It's so hot. Do you like soccer? I can walk. I'm okay. Good. 짜잔! 오늘도 선생님이 드로잉 퀴즈 준비했죠. 친구들 기억나죠? 우리 오늘의 일기에 나왔던 여러 가지 영어 문장들 중에서 하나를 선생님이 고민을 해서 Alright,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오늘은요, 여기 한 사람이 있네요. 반바지를 어머, 이렇게 입고요. 아, 여기 한 손에는 뭔가 시원한 주스 같은 걸 들고 또 한 손에는 이게 뭐야? 라켓인가? 아니에요. 어? 부채를 들고 약간 좀 표정이 좋지 않고 땀이 뻘뻘 왜요? 여기에 해가 쨍쨍 해가 찌릿찌릿 쨍쨍. 와우. 자, 이 상황에서 이 남자가 할 말은 무엇일까요? 해가 쨍쨍 부채를 붙이면서 와우.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친구들. 자, 오늘 일기에서 이 문장 찾을 수 있거든요. 우리 홈페이지 가서요. 요 똑같은 활동지 받아서 친구들 쓰기까지 연습해 보세요. 기다릴게요. Good job!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 우리 두 번째 일기 제목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죠. 미나가 팔에 맞았는데 어, 너 걸을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지우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음 일기도 기대해주고요. 오늘 배운 내용들 사용해서 우리 친구들도 나만의 일기 영어로 한 문장이라도 써보기 도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 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1: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반하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요. 예! 자, 우리 친구들 혹시 말이죠, 여러분 학교 끝나고 바로 집에 가세요? 오, 그러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어떤 요일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뭐 놀다 가거나, 그쵸? 운동하다 가거나, 공부를 더 하다 가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친구도 있다고 합니다. 뿅! 우! 나는 화요일에 친구들이랑 축구를 해. 와, 화요일이 축구하는 날이구나. 자, 여러분 과연 이 말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잠깐만, 화요일에 뭘 한다. 이런 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지? 궁금한데? 잠시 후면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자, 우리 먼저 단어 친구들부터 만나봐요.
1: 단어부터 알아야지. 아하,
0: 과연 어떠한 어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Let's meet them! 부부! Weekly! Weekly!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친구들, 여기 잘 보세요. 잘 보이나? 여기 timetable 시간표 해가지고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and Friday,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시간표가 나오는지 쭉쭉쭉 적혀 있고요. 여기 물론 비어 있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이것을 딱 보면 아, 한 주간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주간의, 어떠한 주의라는 말이에요. 어? 잠깐. 이렇게 가려보면요. week. week. 주를 뜻하죠? 여기에 ly 붙여서 주간의, 주의 라는 말이 된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말해봐요. Weekly. Weekly. Very good. And next. Schedule. Schedule. 사실 이거 우리말로도 스케줄. 당신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을 하죠. 즉, 일정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정, 스케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스케줄러, 플래너도 작성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따라서 말해보세요. Schedule. Very good. Next. Buffet. 사진 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여러분 어디에 간 것 같아요? 먹을 게 종류가 진짜 많고, 그쵸? 개수도 많고, 먹고 싶은 만큼 계속 먹을 수도 있어요. 그쵸? 우리말로 뷔페, 뷔페라고 합니다. 영어로 buffet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Buffet. Very good. And next. Mary.
1: 뚠뚠뚜뚠.
0: Mary. 뚠뚠뚜뚠. Mary. 자, 보니까 결혼을 하고 있군요. 맞아요. 결혼하다 라는 동사가 Mary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말해보세요. Mary. Very good. 자,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 배워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듣고서 반하시게 될 거예요. 영어에 반해봐요.
1: This is my weekly schedule.
2: Oh, wait. You come home at 7 p.m. on Tuesday?
1: Yes. I play soccer with my friends on Tuesday.
0: 아, 화요일이 축구하는 날이구나, 이 친구. 그래서 집에 조금 늦게 오는군요. 자, 여러분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해 봐요.

나를 쭌!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이 남자 학생이요. 남학생이 자신의 스케줄을 딱 보여줘요. 그쵸? 야, 이게 내한 주간 일정이야. 라고 하면서 보여줍니다. This is my weekly schedule. 이라고 하죠. 자, 이것이 나의 weekly. 아까 단어 할때 만났잖아요. 주의 schedule. 한 주간

0: 유독 집에 늦게 오는 날이 눈에 띕니다. Oh, wait! 야야, 잠깐만. 응? You come home at 7 p.m. on Tuesday? 라고 묻죠. 너 집에 와? 근데 몇 시에? At 7 p.m. 여러분, p.m. 하면 오후 시간대를 말하죠. 반대로 오전 시간대는 우리가 a.m.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7 p.m. 하니까 오후 7시, 즉 저녁 시간이잖아요. 오, 잠깐, 야! 너 오후 7시에 집에 와? On Tuesday? 자, 여러분, Tuesday 하면 화요일이죠. 그런데 화요일에 라는 것을 On Tuesday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on이라는 말 다음에는 어떠한 요일 또는 몇 월 며칠 이런 날짜 또는 어떤 특정한 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와! 잠깐! 우리 지난 시간에 시간 앞에 쓰이는 전치사 in도 배웠잖아요. 그거는 조금 더 긴 시간, 몇 년도인지, 몇 월인지, 몇 월 달인지 이렇게 좀 긴 시간 앞에 쓰였잖아요. on은요, 시간이 더 줄어들어서 어떤 날, 요일 앞에 쓰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On Tuesday, 화요일에, 그쵸? 야, 잠깐, 너 화요일에 7시에 집에 와? 좀 늦은 시간이니까 이렇게 묻는 거겠죠? 따라서 말해보세요. Oh, wait. You come home at 7 p.m. on Tuesday? Oh, wait. You come home at 7 p.m. on Tuesday? Wait. You come home at 7 p.m. on Tuesday. 네, 잘했어요. 자, 그랬더니 A가 말합니다. Yes. 어, 맞아. I play soccer with my friends on Tuesday. 그래서 조금 늦는구나. 내가 play soccer. 친구들 뭐예요? 맞아요. 축구를 하다라는 말이잖아요. 나 축구해 with my friends, 친구들이랑. 근데 on Tuesday, 화요일에 다시 한번 on Tuesday가 나와주고 있죠? 따라서 말해보세요. Yes, I play soccer with my friends on Tuesday.
1: Yes, I play soccer with my friends on Tuesday.
0: Yes, I play Boom! Soccer with my friends on Tuesday.
1: Yes, I play soccer with my friends on Tuesday.
0: 좋아요, 좋아요. 자, 친구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on이라는 말 다음에 어떤 날짜, 요일, 어떤 날이 나오는 거를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How about this one? Oh! I went to the buffet on my birthday! 와! 생일날 좀 맛있는 거 많이 먹으라고 부모님이 뷔페 데려가 주셨나 봐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그 뷔페 갔어요. 그런데 언제? 내 생일날. 자, 생일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특정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on이 왔습니다. 따라서 말해볼까요?
1: I went to the buffet on my birthday.
2: I went to the buffet on my birthday.
1: I went to the buffet on my birthday.
0: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3: Do you go to church on Sunday?
0: 일요일에 교회 가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3: Oh, do you go to church on Sunday?
1: Do you go to church on Sunday?
2: Do you go to church on Sunday?
0: Okay, and next. Oh, 우리 부모님은요, 3월 1일에 결혼하셨어요.
3: My parents got married on March 1st.
0: 자, 친구들, 3월 1일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날짜입니다. 이 날짜도 하나의 일이죠,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on 붙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말해보세요.
3: My parents got married on March 1st.

0: 1st. My parents got married on March 1st. Very good. 잘했어요. 자, 친구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봅니다. 이게 내 주간 일정이야. Speak.
1: This is my weekly schedule.
0: 잠깐. 너 화요일 날 오후 7시에 집에 와? Speak.
1: Wait. You come home at 7 PM on Tuesday.
0: 응. 나 화요일에 친구들이랑 축구하거든. Speak. Okay, here goes the first question. 나는 화요일에 친구들이랑 뽕 축구를 해. 이거 오늘의 미션 문장이잖아요. 과연 요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2: 타임즈 업. 자, 친구들 빈칸에는 바로
0: 맞아요. 요일 앞에는 on. 우! 잘했어요. 따라서 말해볼까요?
1: I play soccer with my friends on Tuesday.
3: I play soccer with my friends on Tuesday.
2: I play soccer with my friends on Tuesday.
3: I play soccer with my friends on Tuesday.
0: Very good. Now let's move on. 쭈! 나 내 생일날 나는 그 뷔페에 갔다. 자, 여러분. 내 생일날이라고 하는 말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요? 3, 2, 1, 2!
2: Time's up.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0: 바로 on my birthday! 맞아요. 이러한 특정한 날에도 on 말해볼게요.
1: I went to the buffet on my birthday.
2: I went to the buffet on my birthday.
3: I went to the buffet on my birthday.
0: Very good. Okay, here goes the last question. Boom!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3, 2, 1, ding! That's right, 결혼하다! Yay! Marry! Wonderful!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요, 바로 시간을 나타내는 말, on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On 어떠한 요일, 그쵸? On Tuesday, on Monday. 많이 연습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코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 A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어땠어요? 처음에 딱 세 문제를 풀고 그 세 문제 정답 맞추고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까지 프로그램이 너무 알차다, 그쵸?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갈 겁니다. 맨 처음에 세 문제 집중해서 한번 풀어보자고요. 다 맞추면은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럼 먼저 세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는 주어에 따른 비동사를 봤다면 오늘은 비동사에 뭔가 이렇게 부정, 그쵸? not이 들어가 있는 거를 봤습니다. 과연 정답은 뭘지? 자, 오늘 정답을 맞추는 포인트이자 학교 시험 출제 유형의 좁집게 포인트는 뭔지 한번 짚어보면요. 바로 이겁니다. not의 위치가 아주 중요한데요. 어디라고요? 비동사 뒤입니다. 어디라고요? 비동사 뒤입니다. 자, 비동사를 먼저 쓰고요. 그 뒤에다가 not을 쓴다는 게 학교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머릿속에 속속 넣어보고요. 그럼 1번부터 풀어볼까요? 자, 나는 배우가 아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선생님이 방금 전에 강조했죠. not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비동사 어디라고요? 비동사 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am not이겠어요? not am이겠어요? am not이 맞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게 정답입니다. 나는 배우가 아니다기 때문에 I am not 하고 an actor. actor가 배우라는 뜻이잖아요. So I am not an actor 하면은 나는 배우가 아니다라는 뜻의 문장이 됩니다. 자, 요 I am 같은 경우는 줄여 쓸 수도 있었죠. I'm 해서 I 하고 apostrophe 찍은 다음에 am 쓰면은 줄여 쓸 수도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 지갑이 아니다인데요. 마찬가지로 not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비동사 뒤라고요. 자, 비동사 뒤이기 때문에 not is가 맞을까요? is not이 맞을까요? 비동사 뒤니까 is not이 맞겠죠. 학교 시험에서도 비동사 뒤에 not이 온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정말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 is not my wallet.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주어가 it이기 때문에 비동사 is를 쓰고 그 다음에 not을 쓰고 wallet 하면은 지갑이라는 뜻입니다. 단어도 잘 외우고 가자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는 조금은 난이도가 있을 수 있겠네요. 바로 not의 축약형입니다. 자, 그들은 도서관에 있지 않다인데요. 자, they 하고 빈칸이 있고요. 도서관에 있지 않다인데 답 자체는 맞추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they랑 어울리는 비동사를 잘 고르면 되겠죠. they are이 맞아요. they is가 맞아요. they are 이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답은 aren't가 맞겠습니다. 그쵸? they랑 are은 같이 다니니까 요거를 줄여가지고 aren't라고 하는구나. 어렴풋이 기억이 날 겁니다. 나야 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하나 포인트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비동사 플러스 not은 줄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줄임말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자, 영어에서도 비동사나 줄일 수 있는데요. are not을 줄이면 aren't라고 하고요. is not을 줄이면 isn't라고 씁니다. 자, 요거 줄이는 거 선생님이 꿀팁 알려드렸습니다. are not, 일단 스펠링을 붙였습니다. are. not 붙였어요. 그 다음에 o 대신에 위에 점 하나를 찍으세요. 자, 이거 봐봐요. are not인데 o 대신에 위에 점 하나 찍었죠. 그랬더니 aren't가 됐습니다. is not도 똑같아요. is not을 붙여 쓰고요. o 대신에 점 하나 찍으면 isn't가 됩니다. 이 꿀팁도 선생님이 알려드렸으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aren't, isn't 한 번씩 발음해보고 listening 넘어가죠. aren't.

0: Very good.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listening point 넘어갑시다.
1: Listening point 1. I am not an actor. I am not an actor. Listening point 2. It is not my wallet. It is not my wallet. Listening point 3. They aren't in the library. They aren't in the library.
0: Not이 강조될 겁니다. 그 덩어리를 잘 들으세요. I am not. I am not an actor. Am not an actor. I am not an actor. 나는 배우가 아니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I am not an actor. I am not an actor.
0: It is not. It is not. My wallet is not my wallet. It is not my wallet. 이것은 내 지갑이 아니다. 두 번 드릴게요.
1: It is not my wallet. It is not my wallet.
0: They aren't. Aren't 잘 들으세요. Aren't in the library. Aren't in the library. They aren't in the library. 그들은 도서관에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두 번 듣겠습니다.
1: They aren't in the library. They aren't in the library.
0: 바로 스피킹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장부터 말해 볼 건데요. 나는 배우가 아니다. 먼저 주어 동사부터 얘기하겠죠? I am not. 나는 뭐뭐가 아니다입니다. 따라하죠. I am not. 한 번 더. I am not. 자, not 할 때 not, not, not 끊어서 이렇게 짧게 하지 말고 not, not 좀 길게요. I am not. I am not. 배우, an actor. An actor. Full sentence. I am not an actor. I am not an actor. 자, 그럼 선생님이 아니다는요? I am not a teacher. 해볼까요? I am not a teacher. 한 번 더. I am not a teacher.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문장 해볼게요. 이것은 내 지갑이 아니다입니다. 이것은 아니다부터 해볼게요. It is not. 한 번 더. It is not. 한 번만 더. It is not. 내 지갑입니다. My wallet. My wallet. 자, full sentence. It is not my wallet. 좀 더 부드럽게 해볼게요. It is not my wallet. 이것은 내 지갑이 아니다. It is not my wallet. 아주 좋습니다. 이것은 내 가방이 아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Bag. 가방, 가방은 bag. It is not my bag. 한 번 더. It is not my bag.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들은 도서관에 있지 않다입니다. 자, aren't 여기요. 그들은 있지 않다. They aren't. 자, aren't예요. aren't. 해볼게요. They aren't. They aren't. 그들은 있지 않다. They aren't. 좋아요. 도서관에. In the library. In the library. 자, 그들은 도서관에 있지 않다. They aren't in the library. 좋아요. 한 번 더. They aren't in the library.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시간입니다. 먼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전체 질문 들어보고 선생님이 해설해 드릴게요.
1: In the near future, this can really happen. You may say, I will never eat insects, or I will die if I have to. But if you enjoy chocolate, pizza, or spaghetti, you are already eating them. Don't frown.
0: 자, 여러분, 리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리딩 질문과 이어지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벌레가 음식으로 나오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먹어요? 막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자, 먼저 단어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happen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동사로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 그런 해프닝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단어랑 좀 비슷한 의미입니다. 자,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미래에 this. 자, 여기서 말하는 this는 뭐겠어요? 그 지난 시간에 나왔던 그거겠죠? 자, 신선하게 서빙된 이 음식에 신선한 곤충들이 있는 그 엄청난 미래요. 이것이 can really happen. 진짜로 일어날 수 있다. You may say, 당신은 말할지도 모른다. 자, 뭐라고요? I will never eat insects. 나는 절대로 곤충들을 먹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거나, or I will die. 나는 죽을 겁니다. If I have to. 만약 내가 그래야만 한다면요.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즉, 가까운 미래에 정말로 신선한 곤충들로 만든 음식이 서빙이 된다면, 전 절대 곤충을 안 먹을 겁니다. 라고 말하거나, 제가 곤충을 먹어야만 한다면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단입니다. 먼저 단어 짚고 가죠. frown 이란 새로운 단어 나왔는데, 마지막 문장에 보이죠? 얼굴을 하고 구깃, 찌푸리다 라는 뜻입니다. But if you,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enjoy, 즐기고 있다면, chocolate, pizza, or spaghetti. 만약에 당신이 초콜릿, 피자, 혹은 스파게티를 즐기고 있다면, you are already. 당신은 이미 eating them. 그것들을 먹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them은 뭐겠어요? insect. 곤충들이겠죠?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이미 내가 초콜릿이나 피자나 스파게티를 먹고 있다면 곤충들을 이미 먹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Don't frown 이렇게 나오죠. 얼굴을 찌푸리지 마세요. 이렇게 리딩 질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볼까요?
1: In the near future, this can really happen. You may say, I will never eat insects, or I will die if I have to. But if you enjoy chocolate, pizza, or spaghetti, you are already eating them. Don't frown.
0: 라이딩입니다. 자, 여러분, 라이딩에서는 우리

오늘 배웠던 비동사 뒤에 낫이 온다는 거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 혹은 보어가 나오는 거잘 기억하시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나는 선생님이 아니다. 자, 일단 나라는 주어가 나옵니다. I. 선생님이 아니다! 아니다가 일단 동사죠. 나는 뭐가 아니다. am not. 그리고 a teach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I'm not a teacher. 이렇게 줄여 쓰셔도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인데요. 자, 주어 먼저 써야겠죠? 그리고 동사입니다. 주어가 뭐예요? you. 그 다음에 동사를 써야겠죠? 자, you에 맞는 비동사 are, 그리고 not을 붙이면 not. 근데 not의 위치가 뒤니까 you are not. 아주 잘했습니다. you are not, 그 다음에 혼자인이라는 뜻의 형용사를 쓰면 돼서요. you are not alone.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저 are not을 축약해서 aren't. 이렇게 쓰셔도 좋아요. 자, 마지막 라이딩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쓰고, 그 다음에 보어를 쓸게요. 주어는 뭐죠? 그는. 그는이니까 he. 동사는 있지 않다죠. is not. 그렇죠. 방 안에. in the room. 그렇죠. he is not in the room.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is not을 줄여서 isn't라고 해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또 즐겁게 문제 풀어보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도 현재 완료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중요한 출제 포인트 짚어드릴 테니까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듣기 문제 하나 풀고 갈게요. 자, 우리 1번 문제 단골 유형이죠. 그림 정보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오늘은 여자가 구입할 텀블러 한번 골라볼 텐데, 자, 이렇게 그림 정보 파악하는 문제 같은 경우 선택지에 같은 종류의, 그렇지만 조금씩 모양이나 색깔이 다른 그런 어떤 물건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요 중에서 공통점 차이점 잘 찾아 듣고 정답 골라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눈에 띄는 차이점은 여기 튀어나와 있는 빨대가 있는 텀블러가 있고, 그리고 없는 텀블러가 있죠. 뭐 손잡이가 있는

0: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텀블러에 그려져 있는 이런 그림들과 그리고 이런 글씨가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단서가 됩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어떤 텀블러를 여자가 구입할까? 지금 바로 풀어보죠. Listen up.
1: May I help you?
2: Hi, I'm looking for a tumbler.
1: How about this one? It's one of the most popular models in our shop.
2: I don't like letters on it. This plain one looks better.
1: It comes with a straw.
2: I love it. It seems to be convenient to drink.
1: It sure is. Might you like this flower print?
2: No, I'll take one without the print.
1: Okay, here you go.
0: 자, 잘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어떤 걸 여자가 구입할까? 아, 나 아직 빨대도 모르겠고, 선생님, 무슨 프린팅이었는지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라는 친구들은 지금 다시 들어보면서 정답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 May I help you?
0: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여자가
2: Hi, I'm looking for a tumbler.
0: 자, 빈칸 들어갈 네 단어 들으셨죠? I'm looking for a tumbler. 우리 look for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뭔가를 찾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So I'm looking for a tumbler. 저 텀블러를 찾고 있습니다.
1: How about this one?
0: 자, 무언가를 또 제안할 때 진짜 많이 쓰이죠? How about this one? 이거 어떠세요? 라고 제안했어요. 지금부터 좀잘 들어봐야겠죠?
1: It's one of the most popular models in our shop.
0: 직접적인 힌트가 있는 문장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구문이죠. It's one of the most popular models. 빈칸을 좀 많이 뚫었는데 원어보다 복수 명사의 구조 또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통으로 뚫어봤습니다. It's one of the most popular models 이랬고요. 자, 뭐뭐 중에 하나. 그러니까 가장 popular 인기 있는 모델이라고 하지만 우리 귀로 들릴 때는 models 이렇게 들려요. 모델 중 하나. 입니다. 우리 가게에서 그랬죠? 자, 그랬더니 여자가
2: I don't like letters on it.
0: 요거 잘 들었어야 돼. I don't like letters on it. Letters on it. 자, 연음이 되면서 letters on it 이렇게 들렸지만 실제로는 요렇게 요두 단어였습니다. 여기가 연음이 됐죠. 레터가 여기서 편지가 아니라 얘들아 글자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I don't like letters on it. 그러면 텀블러 위에 글씨 써 있는 것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랬으니까 그림에서 아까 글씨 있었던 EBSE 이런 글씨가 있었던 텀블러 탈락이 됩니다.
2: This plain one looks better.
0: This plain one looks better. 자, plain 하면 이 그림에서 많이 듣게 될 단어예요. 이게 무늬가 없는 민무늬의 란 뜻이야. 그러니까 뭐 그림도 별로 그림도 안 좋아하지 않을까? 플레인이 마음에 든다고 했으니까 좀 추측이 되죠. 이렇게 무늬가 없는 게더 낫네요.
1: It comes with a straw.
0: 결국 들으셨죠? Straw 이게 빨대입니다. 그래서 it comes with a straw. 그러면 이거 이 텀블러는 빨대도 같이 있는 겁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빨대가 꽂혀 있었던 거에 좀 눈이 가야겠죠?
2: I love it. It seems to be convenient to drink.
0: 자, 빈칸에 들어간 한 단어, 중요한 형용사입니다. It seems to be convenient. 들으셨죠? It seems to be convenient. 무슨 뜻이냐면, 편리한, 편안한 이란 뜻의 형용사입니다. 기본 단어니까 아셔야 되고요. 마시기에 좀 편리해 보이네요. I love it. 그랬기 때문에 여자는 빨대가 꽂혀 있는 텀블러를 구입할 것 같죠?
1: It sure is.
0: 그럼요, 물론이죠.
1: Might you like this flower print?
0: 자, flower 이건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Might you like this flower print?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편한테 공손하게. 그러면 이 꽃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거 혹시 마음에 드실까요? 빨대가 있고 꽃 모양이 그려져 있던 텀블러에 눈이 가 있어야 되고요. 여자의 대답을 들어봐야겠죠.
2: No, I'll take one without the print.
0: 여자가 no, 싫다고 한 거지. I'll take one without the print. 그래서 without, 굉장히 중요한 전제사죠. 뭐뭐가 없는 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프린팅 없는 거예요. 그거 저 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 Okay, here you go.
0: Here you go.

하면 상대편한테 무언가 건네줄 때 하는 말인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우리 빨대 있고요. 꽃 그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다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현재 완료 출제 포인트 짚어가 보죠. 자, 2분 복화 시간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또 접두어 보도록 할 텐데, 앞에 come, come의 변형된 형태가 con인데요. come 또는 con. 이 단어 앞에 붙었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come이 함께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with 또는 together 요 의미를 이 come이나 con이라고 하는 접두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intensive. 그럼 이제 강조의 의미로도 쓸 수가 있는데, 요 접두어가 쓰인 단어들 한번 정리해 보죠. 자, 먼저 첫 번째는 company. 그건 너무 쉬운 단어입니다, 쌤. 회사죠. 근데 이거를 공부하다 보면 어떤 문맥에서 company가 친구, 동료 또는 일행, 동석 이렇게 쓰인다라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왜 그런 의미가 되는지 한번 어원을 따져보겠습니다. 저 먼저 앞에 come together 였죠? 그리고 이 pan이라고 하는 단어, 특히 이 pan, 요 단어 자체에는 빵 또는 돈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끝에 y를 이렇게 붙이면서 단어를 명사형으로 완성을 시켜주게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결국 함께 빵을 먹는 뭐 동료, 일행, 뭐 보통 어떤 식당 같은 데 간다고 생각하면 이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함께 돈을 버는, 돈 어디서 벌죠? 회사에서. 그리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company라고 하는 단어가 회사 또는 친구, 동료, 일행 이런 의미가 됐구나. 자, 다음 단어도 보겠습니다. compose. 자, 그럼 이것도 역시 come together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pose 하면 put, 무언가를 두다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조립해서, 예쁘게 조립해서 두는 거야. 구성하다 또는 뭐 악곡을, 어떤 음표를 잘 적절하게 구성해서 두면 그게 바로 작곡하다가 되겠죠. compose, 구성하다, 작곡하다라는 의미가 완성이 되고요. 자, 이건 우리 듣기 평가할 때도 방금 살펴봤었죠? convenient, 그러면 편리한이란 뜻이 없는데요. con이 역시나 together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when이 come, 오다란 뜻인데요. 그리고 끝에가 이렇게 ent 붙이면 품사를 형용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함께, 요건 이제 어떤 의미였냐면 함께 와서 머무를 수 있을 만한 굉장히 편리하고 좀 넉넉한 공간,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발전이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이 영어로 convenience store인데요. 이뭐또 편의점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그 안에, 작은 공간 안에 온갖 편리한 게다 들어가 있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convenient, 편리한 이런 단어였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 conform. 자, 이때 con은 강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form 자체가 확 확고한이란 기본 뜻의 형용사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confirm 하게 되면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약이나 약속 등을 확인하다 또는 확정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완성이 됩니다. come과 come의 기본 뜻, 함께라는 의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그러면 오늘의 내신 기출 문제 다시 한번 엿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현재 완료 보고 있고요. 오늘의 출제 포인트. 첫 번째는 현재 완료의 네 가지 용법을 구분하는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완료 공부 열심히 개념 정리할 때 용법이, 즉, 이러이러한 네 가지 상황에서 현재 완료를 쓴다 라는 거 공부했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문제 속에서 그 내용 들여다보죠. 자, 밑줄 친 부분과 쓰임이 같은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한번 우리 선생님 쭉 문제 읽는 동안 정답을 맞춰보죠. 자, 보기에 나와 있는 문장은 We have been to the amusement park twice. 우리는 놀이공원에 twice, 그럼 두번 가본 적 있어 라는 문장입니다. 이게 어떤 용법일까 생각해보시고, 자, 첫 번째 질문은, 첫 번째 문장은 He has gone to Spain. 2번, I've just finished my homework. 3번, Have you ever seen the movie before? 4번, She has lived in Seoul for more than 10 years.
5번, he has broken his leg. 자, 이 중에서 이 보기와 같은 용법의 선택지는 몇 번일까요? 푸셨나요? 자, 정답 맞는지는 잠시 후에 확인해보죠. 자, 이 현재 완료의 네 가지 용법을 구분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용법과 같이 짝꿍이 되는 부사 표현들, 어떠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아주 큰 힌트가 되고 실제로 그러한 표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내야 오답의 확률을 확 낮출 수가 있거든요. 자, 먼저 네 가지 용법은 경험, 결과, 완료, 계속이었습니다.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지? 자, 그래서 경험은요, 이 have PP를 가지고서 뭐뭐 해본 적 있어, 나 거기 가본 적 있어, 나 그거 먹어본 적 있어, 이런 것들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험적 용법일 때는 주로 요런 부사들, 뭐 before, 전에 가본 적 있어, ever, 여태까지 해본 적 있어, never,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이것도 해본 적이 없는, 경험이 없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once, twice, 그 다음에 세 번부터는 times를 붙여서 three times, four times, many times,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이런 횟수, 이런 것들이 보통 보이면 경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과는요. have PP를 딱 써서 뭐뭐뭐 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다를 보여주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들은 주로 동사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 되는데요. 이런 동사들이 나와요. have gone, 가버렸어. 그래서 지금 여기 없어. have broken, 어디가 다쳤어.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서 지금도 다친 상태야. have lost, 잃어버렸어. 지금은? 지금도 못 찾은 상태야.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단어들, 요런 게 보이면 결과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료는 말 그대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막 뭐뭐 했다, 막 완료했다, 이런 문장들인데 그 중에서 완료용법과 정말 많이 쓰이는 부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just, ready, yet 인데요. 보통 just나 already 같은 경우는 긍정문에 많이 쓰여서 막 뭐뭐 했다, 이미 뭐뭐 했다 이렇게 쓰이고요. 그 다음에 yet은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붙어서 벌써 뭐뭐 했니? 혹은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이면 이건 완료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은 계속적입니다. 쭉 뭐뭐 해왔어요 라는 문장인데요. 보통 since 뭐뭐 이후로 뭐뭐 해왔다. for 어떠어떤 기간 동안 뭐뭐 해왔다. how long 얼마나 뭐뭐 해왔니? 이런 표현 보이면 그건 계속적 용법이야. 자, 그럼 한번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풀기 전에 예문 하나씩만 보겠습니다. Liz has been to New York before. 이거 보이지? 이거니까 이거 경험이겠구나. 이렇게 힌트가 바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Liz가 전에 뉴욕에 가본 적이 있다. Liz has gone to New York. Liz는 뉴욕에 가버렸대. 지금 여기 어때? 결과. Liz had just finished her homework. Liz가 막 숙제를 끝마쳤대. Just 보이죠? 완료입니다. 자, 마지막에 Liz has known him since 2009. Liz는 그를 2009년도 이래로 알아왔습니다. 뭐뭐 이후로 쭉 뭐뭐 해왔다. 계속적 용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보기에 나와 있었던 have PP는 바로 두 번 가본 적이 있어 경험이었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He has gone to Spain. 아, 이제 눈에 보이죠? 그가 스페인으로 가버렸어. 그 지금 여기 없어. 결과입니다. 2번은 I've just finished my homework. 나 막 숙제를 끝냈어. 완료겠죠? 3번 Have you ever seen the movie before? 여기 또 before이 보이네. 너 전에 그 영화를 본 적 있어? ever도 보이고요. 경험입니다. 답이 나왔네,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은 She has lived in Seoul for more than 10 years. 풀 플러스 시간의 길이 10년 이상 동안 서울에 살아왔습니다. 계속이죠. 마지막엔 He has broken his leg. 그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친 상태입니다. 를 나타내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용법 구분하는 문제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 출제 포인트입니다. 역시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for과 since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가 있어요. 자, for과 since는 둘다 계속적 용법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표현들이었잖아. 근데 이두 개를 또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을 해요. 근데 for은 어떨 때 쓰냐면, 우리 일단 문제 보면서 내가 잘 알고 있나 확인해 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다른 하나입니다. 1번, I have lived in America. 여기까지는 쭉 똑같으니까 뒤에만 보죠. Last year, 2010, 10 years, I was young. 그리고 then, 그때란 뜻의 부사가 보여요. 자, 과연 정답이 몇 번일까? 잠깐 생각해 보시고, 잠시 후에 정답 확인해 보죠. 자, 그러면 for과 since의 차이점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for은 뒤에 주로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의 길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시 단어들 보면 for 2 weeks. 그러면 2주라는 시간의 길이가 눈앞에 쭉 그려지지 않니? 2주 동안. 그 다음에 for a month. 그럼 또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쭉 30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로 좀 표현될 수 있는 시간의 길이. 그럼 since는 뭘까요? since 같은 경우는 뒤에 보통 과거 시점이 들어가. 과거 시점.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점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콕 찍어서 그때부터 쭉이에요. since의 뜻이 뭐뭐 이후로 뭐뭐부터란 뜻이기 때문에 과거의 점의 느낌이 들어간다. 그래서 since 1998, 그럼 1998년도부터 쭉 이런 느낌. 그다음 since last year, 작년부터. 그다음에 주어 동사의 형태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때 동사도 과거 동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since I was young 이런 식으로 써주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쭉 뭐뭐 해왔어.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since는 시점. 과거 시점, 그리고 for은 시간의 길이 이렇게 정리해주면 이제 문제 풀수 있겠죠? 자, 여기 last year, 작년이라는 과거 시점이니까 since겠죠? 2번도 2010, 2010년이라는 과거 시점이니 since일 거고요. 그 다음은 10 years, 이거는 10년이라는 시간의 길이가 쭉 펼쳐집니다. 얘는 for이겠죠? 그 다음 얘는 주어 동사 나왔으니 어차피 since밖에 안될 거고요. 마지막 then do, 그때란 느낌으로 과거의 점의 느낌이에요. 그때부터 쭉 요런 느낌으로 정답은 여기도 since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그럼 몇 번이야? 그렇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거든. 우리 다음 시간에는 현재 완료와 과거 시점에서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 같이 정리해 볼 테니까 다음 시간도 꼭 함께 해주세요.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 쌤과 함께 영어 극장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보여줄 그림은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 가득히 차있는 어떤 페이지들이 보이죠? 오늘 다룬 소재는 바로 recycle paper입니다. 자, recycling이라고 하면 바로 재활용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cycle이라고 하면 뭔가 하나의 순환을 생각을 하면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해서 순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도움이 되는 recycling, 바로 재활용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음 단어 save. save란 단어는 동사로 절약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throw away. throwaway라고 하면 무언가 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단어 machine. machine는 기계를 말하고요.

0: join은 합쳐지다 혹은 뭔가 합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마지막 단어 quite. quite라는 단어는 상당히 혹은 꽤라는 의미의 부사입니다. 자, 우리 앞에 봤었던 그런 페이지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들리는지 listening clear로 확인해 볼게요.
1: People cut down many trees to make paper. We can help save the trees. People throw away old paper, but we can use it to make new paper. You put the old paper into a big box. Then you put the box outside. Some workers come and take the box. The box is taken to a special building. A machine cuts the old paper into little pieces. They join together to become new paper. In this way, we can save lots and lots of trees. Quite a good idea, isn't it?
0: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서 잘 듣고 오셨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쌤이랑 정확하게 함께 독해 볼게요. 자, 먼저 people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네요. 사람들은 cut down many trees to make paper. 자, 여기에서 cut down이라는 의미가 베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나무들을 뱁니다. 뭐 하기 위해?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요. We can help save the trees. 우리는 나무를 절약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People throw away old paper. 사람들은요, 오래된 paper라고 하면 바로 한번 쓰고 난 그런 종이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버립니다. But we can use it to make new paper. 그런데 우리가 한번 쓰고 난 그러한 종이를 새로운 paper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You put the old paper into a big box. 자, 일단 한번 쓰고 난 종이를 커다란 종이에 넣는데요. Then, 그러고 나서 you put the box outside. 그리고 그 박스를 외부에 내놓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에서 the box라고 하는 거 볼게요. 자, 우리 앞에서 a big box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을 했을 때 복사기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혹은 뭔가 교실에서도 우리 폐지함이라고 해서 종이만 따로 모아놓은 그런 상자를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어에서 어떠한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는 이렇게 관사라는 I를 붙여주는 것이 중요한 규칙인데 자, 앞에서 얘기한 일반적인 a big box 혹은 a box를 언급을 했다면 당연히 이 문맥 안에서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상자는 일반적인 상자가 아니라요. 사람들이 쓰고 난 종이를 버린 바로 그 특별한, 다시 말해 그 특정한 상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관사 더를 써주는 것이 영어에서의 중요한 규칙이에요. 자, 그래서 뭐 한다? You put the box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죠. 독해를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상자다? 그렇죠. 앞에서 언급했었던 이 old paper가 들어있는 그 상자를 바깥에 내놓습니다. Some workers come and take the box. 자, 그래서 어떠한 노동자들 혹은 어떤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상자를 가져가요. The box is taken to a special building. 자, 그리고 그 상자는요, 특별한 건물로 가져가지게 됩니다. 뭔가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대요. 자,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혹시 들아 paper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뭔가 특정한 이러한 뭐 상자 혹은 특정한 컨테이너를 두고 폐지를 모아놓는 그런 그림을 쌤이 구해보았는데요. 자, 이러한 special building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지 뒤에 또 자세히 볼게요. A machine cuts the old paper into little pieces. 자, 그 special building 안에 어떤 기계가 있나 봐. 자, 그래서 A machine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한 기계가요, cuts, 자릅니다. 뭐를? The old paper, 그 폐지를 작은 조각들로 이렇게 다 나눈대요. 분쇄를 한다라는 거죠. They join together to become new paper. 그러면 그것들은요, 같이 합쳐집니다. 뭘 하기 위해? 새로운 종이가 되기 위해서 그것들이요, 이렇게 함께 뭉쳐진대요. 자,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they가 가리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자, they라고 하면 그들이라는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도 쓰이고요. 혹은 그것들이라고 해서 앞에 나와 있는 사물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자, 새로운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들이 하나로 합쳐진다. Together, join together, 하나로 합쳐진다 라는 것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little pieces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종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기계 속에 들어가서 잘게 부서지게 되는 거고, 이러한 잘게 나누어진, 잘라진 조각들이 다시 하나로 뭉쳐진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little pieces가 되겠죠.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we can save lots and lots of trees. 많은 양의 나무들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무언가 생산품이 늘게 되면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베어야 하는 나무를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폐지를 재활용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Quite a good idea, isn't it? 자,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죠. 그렇지 않나요? 하고 글은 끝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recycling paper에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다루어 보았고요. 이제 true, false로 내용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number one. People cut down many trees. 사람들은요, 많은 나무들을 뱁니다. Is it true or false? 맞아요. 우리 글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활용을 함으로써 이런 나무를 보호할 수 있고 나무를 절약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의 가장 메인 아이디어였죠. Number two. People throw away new paper. 사람들은요, 새로운 종이를 버립니다. 자, 우리 새로운 종이를 버리나요? 새로운 종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번 쓰고 난 종이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false, 거짓으로 볼수 있네요. 자, 3번 볼게요. Some workers come and take the box of old paper. 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the box of old paper, 이렇게 폐지가 들어있는 상자를 가져갑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자, 마지막 4번 볼게요. A machine cuts the old paper into pieces. 기계가 폐지를 조각들로 이렇게 잘게 자른대요. Cut something into B라고 하면 다시 cut A into B라고 하면 A를 B로 이렇게 뭔가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true, 사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잘게 잘려진 조각들이 뭔가 특별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함께 뭉쳐져 가지고요. 새로운 종이가 나온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reading clear 함께 해.

0: 보았고요. 이어서 스피킹 클리어로 가볼게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얘들아 바로 여기요. 우리 이미 지금 여러 번 하고 있기 때문에 you put에서 이 단어의 끝에 t 사운드를 잠깐 보고요. 뒤에 나와 있는 이 정관사 the에서도 역시 th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put와 더가 있는데 여기 뒤에 나와 있는 old라는 아이를 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아, 에, 이, 오, 우 이러한 사운드를 모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이오와 같은 모음 앞에부터 있는 정관사 더를 발음하는 걸좀 같이 해볼게요. 선생님이랑 공부한 친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적게 쓰는지 이게 관건이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특히 모음 앞에 붙어 있는 정관사 더는요, the old라고 발음하기보다는 아주 약하게 the에 가깝게 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영어 원어민들이요. 자, 그래서 you put the old paper into a big box가 하는 것이 아니라 you put the old 다시 you put the old 그래서 the old라기보다는 the old라고 해서 모음 앞에 e 사운드로 해주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많은 원어민들은요 the old라고 하는 것보다는 the old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자, 물론 원어민들의 어떤 말하는 습관에 따라서 개개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대다수의 원어민들이 the old라고 발음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You put the old paper into a big box. 다시 한번 해볼게요. You put the old paper into a big box. 자, 이 부분 정말로 원어민이 약하게 the old라고 발음을 한지 함께 들어볼게요.
1: You put the old paper into a big box.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Benefits of paper recycling. 자, 종이를 재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환경적 이점들을 쌤이 가지고 와봤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정말 많은 종이를 사용하고 있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종이를 재활용하면요,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지 먼저 보여줄게요. We can save enough energy to power the average American home for 6 months. 자, 우리가 1톤 가량의 폐지를 재활용하게 되면요, 평균 미국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절약을 할수 있답니다. 자, 특히나 어떤 1톤 기준으로 했을 때 17그루의 새로운 나무, 그런 나무들을 구할 수 있다고 해요. 자, 두 번째는요. We can save 7,000 gallons of water. 자, 물도 줄일 수가 있는데, 자, 7,000 gallon입니다. 자, gallon이라 이런 단어 단위는 주로 미국에서 쓰이는 단위가 되는 거고요. 선생님 환산을 해보니까 약 26,000리터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양의 물을 또 우리가 절약할 수 있다고 해요. 뭘 함으로써? 폐지를 재활용함으로써. 자, 세 번째는 이거예요. Landfill space라고 하면요, 매립지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쓰레기를 묻는 그러한 매립지의 그런 부피 자체를 3.3 cubic yards라고 하면 3.3 cubic yards가 이게 세제곱 야드라고 하게 되는데요, 약 2.5 세제곱미터 정도의 이런 매립지를 우리가 절약할 수 있대요. 그래서 선생님도 실은 종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쓰는 강의 노트인데 항상 이렇게 이면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뭔가 환경에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이 점들 아주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같이 염두하고 선생님이랑 함께 재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래머 클리어로 문제 풀어볼게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자, 이 문제 바로 문장 삽입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일단 주어진 이 단서에서, 이 문장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어야 해요. 자, 다시 첫 번째. 이와 같은 문장 삽입 문제에서 가장 1번으로 중요한 단서는 연결사입니다. 그래서 연결사가 뭐였죠? 그러다를 의미하고 싶다면 therefore, sorry, but 혹은 however, still, yet 이런 아이들을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잘 연결해주는 연결사가 단서로 나와 있는지, 두 번째는 대명사와 같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지시어가 잘 나와 있는지를 볼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바로 앞에서 했었던 이런 search와 같은 한정사들을 잘볼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상자에 보니까요, they라는 대명사가 이렇게 보이죠. 자, 기본적으로 they는 그들 혹은 어떤 그것들이라는 복수의 의미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의미를 봤을 때 they join together to become new paper. 자, 그것들이 새로운 종이가 되기 위해서 함께 합쳐집니다. 함께 뭉칩니다. 라는 의미였었죠.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문장 삽입 문제는 문제 영역 중에서, 출제 영역 중에서 간접 쓰기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로 수능에서는 혹은 수능과 비슷한 그런 모의고사에서는 쓰기를 채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글을 매끄럽게 잘쓸수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 뭘 파악해야 된다?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앞에서부터 가볼게요. People cut down many trees to make paper. 사람들은 이런 나무를 벤대요. 뭘 하기 위해?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나무를 뱁니다. We can help save the trees. 우리는 나무를 구하는 것, 나무를 절약하는 걸 도울 수 있죠. People throw old paper. 사람들은 폐지를 버립니다. But we can use it to make new paper.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새로운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You put the old paper into

into a big box. 당신은 이런 폐지를 한큰 상자에 넣었습니다. Then you put the box outside. 그리고 상자를 외부에 꺼내놓죠. Some workers come and take the box.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요? 그 상자를 와서 가져가요. The box is taken to a special building. 그 박스는요, special building으로 운반이 되죠. A machine cuts the old paper into little pieces. 자, 거기에 있는 어떤 기계가요, 이러한 폐지를 아주 작은 조각들로 자릅니다. 5번, In this way, we can save lots and lots of trees. 이런 식으로 우리 많은 양의 나무를 구할 수 있습니다. Quite a good idea, isn't it? 하고 글이 끝나요. 자, 바로 여기에서 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그렇죠. 자, 뭐가 뭉쳐서 새로운 종이가 된다? 맞아요. 앞에 나와 있는 little pieces, 이러한 것들이 뭉쳐져서 새로운 종이가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little pieces를 받을 수 있는 바로 여기 5번 자리에 들어가야 맞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연결사 혹은 대명사와 같은 지시어 혹은 한정사, 방금 봤던 어떤 서치 같은 아이들이 잘 있는지를 보면 이런 문제 유형을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그래머 클리어까지 보았고요.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 오에스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서치는 앞에 언급한 것을 가리킬 때, 자, 주로 앞에 언급한 것을 가리킬 때, 명사 앞에부터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당연하죠. 정답은 5였습니다. 자, 이것 또한 문장 삽입 문제를 푸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오늘의 OX 퀴즈 나갑니다. 네이는 일반적으로 복수의 대명사이다.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요, recycling paper와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케빈 선생님입니다. 반가 반가. 자, 오늘도 재미있는 카툰을 보면서 다양한 expression, 다양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Let's go, go, go!
1: 케빈, what's the smell? Is something burning?
2: What smell? I can't smell anything.
1: Something smells fishy. Are you hiding something?
2: Didn't you say something is burning? Why are you talking about smelling fish?
1: No. It means there is something suspicious going on. So, what is it? Shall I call your mother?
2: All right. I was making 뽑기 and this happened.
1: 뽑기? What's that?
3: Valgola?
1: What are you saying? Oh, honeycomb toffee. But why are you making this now?
2: I was making it for you, but I burned a ladle.
1: Oh, no. I'm sorry. I was suspicious.
4: Kevin, where are we meeting today? Are you making the dalgona for me?
2: Sorry. Can I call you back later?
1: What? You didn't make this for me?
2: No. I made yours too. Ah!
0: 네, 여러분, 카툰 재밌게 잘 보셨나요? 와우, 이해를 잘 못하셨다고요? 저랑 같이 복습 들어가 볼까요? 자, 뭔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 케빈이 보입니다. 그때 크리스틴이 들어와서 케빈, what's that smell? 이거 무슨 냄새야? Is something burning? 혹시 뭔가 탄 냄새 같은데? 그러자 케빈이 what's smell? 무슨 냄새? I can't smell anything. 아무 냄새 안 나는데? 그러자 크리스틴이 something smells fishy. 뭔가 수상해. Are you hiding something? 숨기는 거 아니야?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Something smells fishy. 뭔가 수상해. Something smells fishy. 다 같이 따라볼까요? Something smells fishy. 꼭 외워주세요. 자, 그러자 케빈이 Didn't you say something is burning? 방금 탄내 난다고 그러지 않았어? Why are you talking about smelling fish? 근데 갑자기 왜 냄새 나는 생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자 크리스틴이 No. It means there is something suspicious going on. 아니, 이 뜻은 뭔가 수상쩍다고. So what is it? 무슨 일이야? Shall I call your mother? 엄마 부를까? 나 엄마한테 이른다. 그러자 케빈이 All right. Okay, 알겠어. I was making 뽑기 and this happened. 나 뽑기 만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어. 그러자 크리스틴이 뽑기? What's that? 그게 뭐야? Dalgona? What are you saying? 그게 뭐야? Honeycomb toffee. But why are you making this now? 허니콤 토피구나. 근데 이걸 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네, 여러분,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달고나, 뽑기, 많이들 드시죠? 외국에서는 dalgona라고 안 합니다. Honeycomb toffee라고 해요. 꼭 외워주세요. Honeycomb toffee. 그렇죠. Honeycomb은 벌집입니다. Honeycomb toffee. 네,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네, 달잖아요. I was making it for you. 널 위해 만들고 있었어. But I burned the ladle. 나 너 주려고 만들고 있었어. 근데 국자를 태웠지 뭐야. 그러자 크리스틴이 감동을 맞죠? Oh no. I'm sorry. I was suspicious. 나 의심해서 미안해. 감동.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에
5: Kevin, where are we meeting today? Are you making the dalgona for me? Kevin, 우리 어디서 만나? 어, 그리고 달고나, 나 만들어주는 거야?
6: 어, sorry, can I call you back later? 어, 내가 이따 전화해도 될까? 그러자 글쓴이 눈치를 챘죠. What? You didn't make this for me? 이거 나 만들려고, 만들어주려고 만든 거 아니야? 그러자 케빈이 식은땀 줄줄줄. No, I made yours too. 아, 네 것도 만들었어. 오, 수습적인 케빈. 너 큰일 났어. 네, 핵심편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Alright, everyone. 오늘의 핵심 표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my best friend, Jamie, come on in. 제이미? 제이미.
7: Hello!
6: Something smells fishy. 왜 노래가 끝났는데 계속 엉덩이를 흔든 거니?
7: Why? 그냥 신나서 춤춘 것.
6: Something smells fishy. 뭔가 수상해. 너 왜 이렇게 흔들어져 낀 거야?
7: 방귀 꼈어.
6: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

0: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맷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또 어떤 전치사로 끝나는 표현이 나올까요? 힌트를 드리면 D로 시작하는 전치사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이얼로그 들어볼게요.
1: It was time for the king to hand down his crown to the prince. So the townspeople were going wild.
0: 그때가 왕이 왕자한테 그의 왕좌를 물려줄 때였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격분한 상태였지.
1: Yes, the king's guards had to calm the crowd down because things were getting out of hand.
0: 맞아. 그래서 왕의 경비대가 관중들을 진정시켜야 했어. 왜냐면 많은 것들이 통제를 잃어가고 있었거든.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 표현을 배워볼 겁니다. calm down과 hand down이란 뜻인데요. 자, down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

느낌 알죠? 뭔가 내려가고 이렇게 아래로 촥 이렇게 뭔가 촥 떨어지는 게 바로 다운이잖아요. 사실 카운트다운 같은 경우는 우리 이미 take it easy라는 표현 배울 때 이미 제가 한번 수업 때 언급을 했던 겁니다. 그래도 다운의 의미를 같이 정리하기 위해서 한번 꺼내 봤고요. 어디 한번 하나씩 살펴보죠. 자, 카운트다운 같은 경우는 진정해라는 뜻으로 그냥 calm down 자체를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씁니다. 보통은 calm down, take it easy 이런 식으로 진정해라고 많이 쓰고요. 그냥 동사로서 진정시키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다이얼로그에서 봤던 것은 진정시키다라는 동사로서 사용한 거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왕의 경비대, 수호대가 그 crowd라고 하면은 관중들인데요. 관중들을 이렇게 진정시켜야 했다. 차분하게 만들어야 했다라는 뜻입니다. Calm down. 뭔가 이렇게 기분을 내려놓고 진정시키는 요 그림 그려지시죠? 자, 그리고 요것도 아주 자주 나오는 예문이죠.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so calm down. 요거 선생님이 한번 썼던 예문인데 뒤에만 calm down으로 바꿨습니다. 자, 야, 세상이 끝난 게 아니잖아. 진정해.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다이얼로그에서 나왔던 거는 진정시키다라는 뜻의 동사로 사용한 예문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건 진정해라는 뜻으로 그냥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문장으로서 보신 거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hand down인데요. 요거는 뜻이 hand가 뭐야? 손이죠. 손을 통해서 요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자, 근데 굳이 down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어요. 손을 이용해서요.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즉, 조상이 후세에게 뭔가를 전해줄 때, 나의 부모님이 나한테 뭔가를 전해주고 물려주실 때, 핸드다운이란 말을 쓸 수가 있고요. 혹은 판결을 내린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보통 법원의 그림을 생각하면 이렇게 막 피고인 이렇게 앉아 있고 판사분들이 좀 높은 단상에 이렇게 세분 내지 다섯 분이 앉아 계시죠. 그 상태에서 판사가 높은 데서 아래에 있는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핸드다운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나왔던 다이얼로그의 예문은요, 이첫 번째 뜻이었죠? 왕좌. crown이라는 건 왕관인데, 이게 왕좌를 뜻합니다. 그래서 왕좌를 물려준다, 전해준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던 거고요. 자, 요게 바로 판결을 내리다라는 뜻으로 사용한 예문입니다. The court 하면 court가 의회 혹은 법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handed down, 판결을 내렸다. The sentence 하면은 뭔가 형량인데요. To the criminal. Criminal은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범죄자한테 어떤 형벌의 판결을 내렸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Sentence라는 게 문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법원에서 쓰는 문장은 보통 뭐겠어요? 뭐뭐뭐를 한다 하는 법원에서 나오는 문장은 다 결과값이고 그래서 무슨 죄를 받게 될지를 문장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sentence 자체가 형량, 혹은 뭐 형벌, 혹은 뭐 선고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sentence가 아, 법적인 의미에선 그렇게 쓰는구나도 한번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가지 한번 더 체크하죠. Calm down은 내려가. 기분 다운, 다운, 다운, 진정해. 혹은 진정시키다 라는 뜻으로 동사로 사용하고요. Hand down 같은 경우는 손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주는 거니까 전해주다 혹은 법원에서 판사가 아래쪽으로 판결을 내리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체크합시다. 자, 그럼 우리 한번 퀴즈 풀어볼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오늘도 우리 네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갈게요. 진정해. 진정해. 자, 앞에나 뒤에나 똑같은 뜻이에요. 다 진정인데요. 자, 그치. Calm down, take it easy 하면서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Calm down, take it easy.

0: Calm down. Take it easy. 좋아요. 이렇게 한번 또 우리 take it easy 복습도 해보네요. 두 번째 문제 보죠. 우리 아빠는 큰 시합 전에는 항상 내 남동생을 진정시켜야 했다. 자, 여기선 calm down을 동사로 사용한 거죠. 자, 진정시키다. 이미 선생님이 답을 얘기했지만, calm down.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calm과 down 사이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사가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고요. Before a big game이 큰 시합 전이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점도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죠. 이 반지는 우리 할머니에 의해 나에게 전해져 왔다. 자, 수동태여서 전해져 왔다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디를 붙여주는 것까지. 그래야 수동태의 의미가 또 완전하게 이어지지요. 자, 전해준다, hand down. 요렇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예문 읽어보죠. This ring was handed down to me by my grandmother. This ring was handed down to me by my grandmother. 좋아요. 마지막 문제 보죠.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걸쳐 전해 내려왔다. 이렇게 쫙쫙 조상들로부터 쫙쫙쫙쫙 내려가는 겁니다. 그쵸. Handed down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These stories have been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se stories have been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들어보고 수업 마칠게요.
1: It was time for the king to hand down his crown to the prince, so the townspeople were going wild. Yes, the king's guards had to calm the crowd down because things were getting out of hand.
0: 자, 이렇게 오늘 down으로 끝나는 두 가지 표현을 봤습니다. 처음엔 쉬운 거였죠. 이미 배웠던 거기도 했고요. 내려가, 내려가. Calm down. 진정해. 라는 의미 혹은 진정시키다도 가능했고요. 자, 손에서 손으로 이렇게 내려주다, 전해주다. 그쵸. Hand down이었습니다. Hand down 같은 경우는 판결을 내리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 기억하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안녕!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Cash. C-A-S-H. Cash. Cash. Buy. B-U-Y. Buy. Buy. Want. W-A-N-T. Want. Want.
0: 이제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게요. Today, let's learn about shopping. Shopping. 친구들 쇼핑 좋아하죠? 저랑 같이 쇼핑하러 갈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cash. 현금 또는 현찰이에요. 친구들 돈은 현금으로도 나오고요. 동전으로도 나오죠. 여러분은 이런 종이를 좋아하나요? Cash. 그 다음은 buy, 사다 또는 구입하다예요. 우리가 꼭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이렇게 말하죠. buy. 그 다음은 want, 원하다 또는 무엇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상 속에 되게 많이 써요. want. 예를 들어, 나 저거 갖고 싶어. I want that.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제 발음과 강세 같이 연습해 볼게요. 현금, 현찰, cash. 친구들, 아 발음이 나니까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cash. That's right. 사다, 구입하다, buy. 다시 해볼까요? buy. Good job. 원하다, 무엇을 하고 싶다, want. 자, A지만 소리가 나요. want. Very good,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Cash, cash. Buy, buy. Want, want.
0: 이제 예문으로 같이 단어를 연습해 볼게요. You must only pay in cash. 당신은 꼭 현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어느 상점을 가면 현금만 받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게 중요해요. You must only pay. 자, 지불하다, 돈을 내다는 pay였죠. 같이 말해봐요. You must only pay in cash. Very good. Let's move on. Can you buy me these flowers? 나한테 이 꽃을 사줄 수 있니? Oh, I love flowers. 사주면 아주 고마울 것 같은데요. 자, buy. Buy me. 나를 나한테 사주다 라는 뜻이에요. 자, can you buy me? 뭐뭐, 나 뭐뭐 사줄 수 있어.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Now, it's your turn. Can you buy me these flowers? 잘했어요. Of course, I will buy you these flowers. Next, what do you want to eat for dinner? 저녁으로 무엇을 먹고 싶니? 친구들, want는 무엇무엇을 하고 싶다도 되고요. 원한다라는 뜻으로 써도 돼요. 여기는 무엇을 먹고 싶니? want to eat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같이 말해볼게요. What do you want to eat for dinner?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까요?
1: Decide. D-E-C-I-D-E. Decide. Decide. Refund. R-E-F-U-N-D. Refund. Refund. Money. M-O-N-E-Y. Money. Money.
0: 자, 이 단어도 쇼핑할 때 아주 중요해요. Decide, 결정하다 라는 뜻이에요. Should I buy this or that? 이것을 살까, 저것을 살까?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Decide. Next is refund. 환불이란 뜻인데요. 여러분, 아주 고급 단어 나왔네요. 물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꼭 환불을 받아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은 money, 돈. 세상에 살면서 돈이 아주 필요해요. 중요하거든요. Money. Very good. Now let's learn some pronunciation together. 결정하다. Decide. 자, C 발음은 크가 아니라 S 소리가 나네요. Decide. Very good. 환불. Refund. 자, 끝에 D 발음까지 정확하게 해볼까요? Refund. Excellent. 돈. Money. 자, 소리가 아니라 아 소리가 나요. Money. 너무 잘하는데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Decide. Decide. Refund. Refund. Money. Money.
0: 다음 예문 한번 연습해 볼까요? Do I need to decide right now? 지금 바로 결정해야 합니까? 아니면 좀 나중에 결정해도 되나요? 친구들, 무엇을 꼭 해야 돼요? Do I need to? 라는 표현을 쓰면 좋아요. 아까 배운 결정하다, decide 나왔죠? 같이 말해봐요. Do I need to decide right now? 너무 잘하는데요. 그 다음, wow, this is very important.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I want to get a refund for these shoes. 저는 이 신발을 환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달달달 외우세요. 알겠죠? 자, 환불받고 싶을 때는요. I want to get a refund for 무엇 무엇 쓰면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I want to get a refund for these shoes. Excellent. Next sentence. You must earn money to live. 당신은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돈은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돈을 벌다는 영어로 earn이에요. 딱 여기 나왔네요. Earn money. 돈을 벌다. 같이 말해볼게요. You must earn money to live. 와우, 오늘 너무 잘하는데요. 여러분, 그럼 우리 다 같이 단어를 리뷰 해볼게요.
1: Cash. Cash. Buy. Buy. Want. Want. Decide. Decide. Refund. Refund. Money. Money.
0: 친구들, 오늘은 쇼핑, 쇼핑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만나봐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재희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비동사 현재형, 형태와 역할, 쓰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부정문과 의문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미션부터 확인해 볼까요? 다음 빈칸에 비동사 현재형의 부정문을 알맞은 형태로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He blank tall. 그는 키가 크지 않다라는 의미의 문장일 건데요. 어떻게 적으면 되는지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먼저 비동사 현재형의 부정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동사 현재형 부정문 쓸 때는요.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not, not의 도움을 받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부정문을 많이 만들게 될 텐데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not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쓰면 되는데요. 주의할 거 비동사 뒤라는 겁니다. 비동사 뒤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am, are, is 비동사는 일단 주어의 인칭과 수에 맞게 잘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적어 주시면 부정문 완성입니다. 그런데 is not은 isn't로 are not은 aren't로 줄여 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이거 어떻게 줄였는지 확인해 볼까요? not에 있는 o를 지우고 그 자리에 점을 콕 찍어 줬더니 isn't가 됐습니다. are not도 마찬가지로 not에 있는 o를 지우고 점을 콕 찍었더니 aren't가 되었죠. 이렇게 줄여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I가 주어일 때 현재형 비동

동사는 M을 쓰는데 부정형일 때는 뒤에 not을 붙여줘요. 그래서 I am not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가 you, we, they일 때 you는 2인칭 단수 복수, we는 1인칭 복수, they는요 3인칭 복수죠. 그럴 때 비동사 현재형은 are을 써주는데요. 부정형 만들 때는 are 뒤에다가 not을 붙여주는 거예요. He, she, it.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비동사 현재형 is를 쓰기로 했죠. 그 뒤에다가 not을 붙여서 is not이라고 써주면 현재형 비동사의 부정형입니다. 그런데 우리 줄임말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줄임말 혹은 축약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am not은 줄여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I am not 다 써야 되나요? 너무 긴것 같은데요.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I am을 줄여서 I'm 써주고 그 뒤에 not을 붙이는 거예요. I'm not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I am't와 같은 이런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꼭 주의해 주세요. You're not 이렇게도 가능하고 you aren't라고도 가능합니다. We're not, we aren't. They're not, they aren't. 또 3인칭 단수 주어도 볼까요? He's not, he isn't. She's not, she isn't. It's not, it isn't. 이렇게 줄임말까지 이 표가 오늘 배우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퀴즈 풀어볼게요. Paul is in the classroom. 일단 비동사 뒤에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가 오면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기로 했죠. 펄은 교실에 있다라는 문장인데요. 이걸 부정문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not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not은 비동사 뒤에 들어간다. 그러니 Paul is not in the classroom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is not을 줄여서 isn't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Paul is not in the classroom. Paul isn't in the classroom. 펄은 교실에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2번. We are hungry. 우리는 배고프다. 이때 비동사는 are 쓰였고요. 뒤에 hungry 형용사가 와서 우리는 배고프다 혹은 배고픈 상태이다라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부정문으로 우리는 배고프지 않다라고 써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야겠죠? We are not hungry 혹은 are not을 줄여서 aren't 이렇게 써줘도 괜찮아요. We are not hungry. We aren't hungry 혹은 We are를 줄이는 것도 괜찮죠. We're not hungry.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줄여 쓸 수가 있다는 거꼭 알아두세요. 이어서 의문문 배워보겠습니다. 자, 비동사의 현재형 의문문 만들 때는요,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갑니다. 원래 우리가 주어가 앞에 오는 문장이 일반적인 평서문인데요, 의문문을 만들 때는 주어 앞에 동사가 나간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Am, are, is 비동사 역시 주어의 인칭과 수에 맞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주어를 써주는 게 바로 비동사 현재형의 의문문입니다. 그럼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Yes라고 했을 때는 Yes, 주어, am, are, is 마찬가지로 비동사 현재형 사용해서 대답하면 되고요. No라고 했을 때는 No, 주어, am not, aren't, isn't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겠습니다. No로 대답할 때는 줄여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am not은 줄여 쓸 수가 없다고 했으니 주어와 am을 줄여서 I'm not 이렇게 대답합니다. No, I'm not 혹은 주어에 따라서 주어를 써주고 aren't 혹은 isn't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의문문의 주어가 명사일 경우에는 알맞은 대명사로 바꿔서 대답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가 an이었다면 주어 an에 맞는 대명사 she로 바꿔서 대답을 해주는데요. 우리 한번 예문을 보고 확인해 볼게요. Are you sick? 너 아프니? you가 주어니까 비동사 are 적어줬죠? 대답할 때, 응, 나 아파. 그럴 때는 yes, I am 이 되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게 있습니다. you로 물어봤죠?
하지만 대답할 때는 나 또는 we, I 또는 we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너 아프니? 응, 나 아파. 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응, 나 아파. 혹은, No, I'm not. 아니, 나안 아파.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is Anne in her room? Anne은 3인칭 단수니까 비동사 is를 써줬어요. Is Anne in her room? Anne은 그녀의 방에 있니? Yes, she is. 애는 그녀의 방에 있어. No, she isn't. 혹은 No, she's not.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자, 질문할 때는 Anne이라고 명사로 물어봤는데요. 대답할 때는 대명사를 쓰기로 했죠. Anne에 맞는 대명사 she로 바꿔서 대답해 주는 거 주의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퀴즈 풀어볼게요. 다음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꿔주시고요. 빈칸에 알맞은 대답까지 한번 적어주세요. The girl is smart. 그 소녀는 똑똑하다. 자, 이 문장 어떻게 의문문으로 만들어줄까요?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라. 그래서 is를 주어 앞으로 보내주면 Is the girl smart? 그 소녀는 똑똑하니? 라는 의문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답에 yes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yes, 주어, is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는데요. The girl 명사는 대명사로 바꿔줘야죠. The girl, 그녀이니까 she is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문제. Chris is 13. Chris는 13살이다. 질문해볼까요? Chris는 13살이니? 자, 그러면 비동사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 주어 앞으로. Is Chris 13? 이렇게 의문문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대답에 no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no 주어 isn't 이렇게 와야 될 건데요. 명사인 Chris는 대명사로 바꿔서 no, he isn't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he 그가 주어일 때는 비동사 is 써주고 뒤에다가 not을 붙이니까 he is not tall, he isn't tall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오늘 미션까지 모두 클리어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일반 동사 배워볼게요. 안녕!

0: 자원순환시설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제대로 분리 배출되지 않은 배터리와 건전지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하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폭발을 일으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리튬은 불이 붙었을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와 내부 발열로 재점화하는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습니다.
2: 리튬 이온 배터리와 건전지 어떻게 폐기해야 할까요?
1: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에 남아있는 전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력이 남아있는 경우 내부 합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된 상태를 확인한 후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는 지정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분리배출합니다.
2: 리튬 이온 배터리와 건전지의 분리배출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중요한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 외우러 바로 같이 가볼게요. 우리 학습 목표부터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친절한 사람도 있고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도 있어요. 소파에 누워 뒹굴뒹굴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오늘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우리의 성격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성격들이 있는지 우리 그림을 보면서 한번 말해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있는 친절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쵸? 또 오른쪽에는

대신 소파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게으른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말하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 never lie,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직한 성격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성격들을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kind, kind. kind는 누군가를 잘 도와주는 친절한 성격을 의미해요. 친절한이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명사로 종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은 종류라는 뜻까지 같이 기억해 둘게요.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 오른쪽에 한번 써볼 건데요. 이 스펠링을 바로 외워서 같이 써봅시다. kind. K, I, N, D. kind. You are so kind 하면 너 정말 친절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 나온 예문 볼게요. She is a kind person. 그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친절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kind는 종류라는 뜻도 되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이때는 친절한 음식 아니겠죠? 어떤 종류의 음식을 너는 좋아하니? 라는 의미입니다. What kind of food 하면 어떤 종류의 음식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kind는 친절한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 반대말이 있는데요. 우리 반대말을 나타낼 때는 kind 앞에 on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unkind 하면 불친절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kind의 두 가지 의미를 다 기억하셨나요?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lazy, lazy, 게으른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lazy, L-A-Z-Y로 쓰시면 돼요. L-A-Z-Y. 읽을 때는 lazy가 됩니다. lazy는 게으른이라는 뜻으로 쌤은 lazy 하면 뭔가 소파나 침대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면 반대되는 의미를 갖는 단어들도 좀 살펴볼까요? 먼저, diligent 하면 부지런한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diligent. 그리고 active. active 하면 활발하고 활동적인 겁니다. 움직이는 걸좀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럴 때 액티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lazy, 게으른 예문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He is lazy. He doesn't like to move 라고 했습니다. 자, 그는 움직이는 것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doesn't like니까 안 좋아해요. 움직이는 걸안 좋아하는 lazy한 사람이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게으른 사람이겠죠? He is lazy 하면 그는 게으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lazy까지 살펴보았고요.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honest. honest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얘를 읽을 때는 honest라고 읽지 않아요. 맨 앞에 있는 이 H가 소리 나지 않는 글자라서 마치 H가 없는 것처럼 honest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honest, 오른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honest는 H, O, N, E, S, T.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honest. honest 이렇게 읽어요. honest는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성격을 말해요. 그래서 be honest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솔직해져 봐. 이런 말입니다. be honest. 솔직하게.
정직하게

좀 행동해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정직한의 반대말은 정직하지 않은 거겠죠? 이때는 앞에 this를 붙여줍니다. this를 붙이면 반대말이 되거든요. dishonest 하면 정직하지 않은 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정직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쵸? 거짓말이나 거짓말하다라는 단어로 이 lie 또 같이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정직한이라는 단어는 honest, 정직하지 않은 dishonest,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단어는요, lie니까 다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그럼 예문 보겠습니다. I like honest people. I like honest people. 나는 어떤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정직한 사람들을 좋아하겠죠? Honest people이니까 나는 정직한 사람들을 좋아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문 볼게요. He doesn't tell a lie. He is honest 라고 했네요. 자, 그는 tell a lie 하지 않는데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He is honest. 그는 정직한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성격을 나타내주는 영단어들을 공부했는데요. 한번 복습해 볼게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친절한 사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친절한 kind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뒹굴뒹굴 하는 걸 좋아하고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게으른 성격은 뭐라고 할까요? lazy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는 정직한 성격은 우리 honest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배운 중요한 영단어들 여러분도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친구들 안녕! 난 종이 나라에서 온 종이 요정 리돌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종이 접기 하려고. 짜란! 토끼도 왔죠. 헬로! 헬로! 여러분 오늘도 재미있는 종이 접기와 함께 유익한 영어 표현도 같이 배우러 가볼까요? 재밌겠다. So much fun! 토끼, 이거 무슨 소리야? 어? 누군가가 점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Jumping? Jumping? 맞아, 점프. 토끼인 것 같은데? Turkey? Turkey? 아니, 아니, 토끼 말고 토끼. A rabbit. A rabbit? 맞아. 친구들, 오늘 우리 토끼 잡으면서 관련된 영어 표현도 함께 배워볼까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우리 깡총깡총 뛰는 토끼 지금부터 접어봅시다. 저를 따라오세요. Step by step. I'm gonna make a pink rabbit. 저는 분홍색으로 토끼를 접을 거예요. Put the pink side facing down. 내가 접으려는 쪽을 아래로 두고 fold a triangle.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Fold it again. 또다시 접어주세요.

접어서 make a smaller triangle. Unfold. 펼쳐주세요. And you see the bottom side fold up. 위로 접을 건데 얼마만큼 접냐면 as much as your finger. 여러분 손가락의 넓이 정도만큼 이렇게 접어 올리면 됩니다.

0: 중앙선과 일치되도록 접어 올려주시고요. Do the same on the left side. 뒤집어주시고요. Turn it over. You see the top part, 여기에 윗부분을 안으로 접어서 넣어줄 거예요. Like this. 이 정도 접어줄게요. 토끼 얼굴이 너무 뾰족뾰족하죠? 여기도 접어줄 거예요. Turn over, 뒤집어서 조금씩 접어주세요. To make the face round, 동그랗게 만들어줄 거거든요. Now the folding part is finished. 여러분, 접기 단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토끼 얼굴을 그려볼까요? Here's your rabbit. Ta-da! The rabbit face is complete. 우리 귀여운 토끼 얼굴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토끼가 무엇을 하러 갈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Wow! Where are we? 여긴 어디죠? 숲속인 것 같아요. We're in the woods. 깡총, 깡총, 깡총. Wow! I'm in the woods. 숲속에 오니까 너무 좋은걸. 향긋한 냄새도 맡고. 와우, apples. 와, 정말 뛰어다니니까 재밌다. 토끼가 숲에서 깡총깡총 뛰어다녀요. A rabbit is hopping around in the woods. 토끼가 숲속에서 깡총깡총 뛰어다녀요. A rabbit is hopping around in the woods. 여기로 깡충, 저기로 깡충. 아, 이리저리 뛰어다녔더니 배가 고프다. I'm hungry. 먹을 거 없나? Is there anything to eat? 어, 이게 뭐야? 내가 엄청 좋아하는 lettuce. 양상추잖아. 양상추가 여기 있었다니? 양상추를 먹자. 냠냠냠냠냠. 난 양상추가 너무 좋아. 양상추는 토끼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예요. Lettuce is one of rabbit's favorite food. 양상추는 토끼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예요. Lettuce is one of rabbit's favorite food. 냠냠냠냠냠냠 맛있어. I love lettuce.
1: 그런데 저쪽에 무슨 일이? 바로 늑대잖아.
0: 아, oh my god. 아, 오! 늑대가 나타났다.
1: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토끼를 발견한 것 같은데요? The wolf saw the rabbit. 늑대가 토끼를 노리나 봐요. 늑대가 토끼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0: 안 돼.
1: 늑대가 토끼를 쫓아가요.
0: The wolf chases after the rabbit.
1: 늑대가 토끼를 쫓아가요.
0: The wolf chases after the rabbit. 아, 안 돼. 위험해. 어서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Somewhere safe. Somewhere safe. 여기다. 바로 여기야. 쏙.
1: 토끼가 불 속으로 숨어요.
0: The rabbit hides in the cave.
1: 토끼가 불 속으로 숨어요.
0: The rabbit hides in the cave.
1: 토끼가 도망가 버렸군. 늑대가 가면 다시 나가야지. 와, 토끼가 도망가서 안전해서 정말 다행이네요. 여러분, 이야기에서 나왔던 표현들을 원어민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2: A rabbit is hopping around in the woods. A rabbit is hopping around in the woods. Lettuce is one of rabbit's favorite food. Lettuce is one of rabbit's favorite food. The wolf

0: chases after the rabbit. The wolf chases after the rabbit. The rabbit hides in the cave. The rabbit hides in the cave.
1: 정말 다행이야. 오늘 접은 토끼 정말 귀엽지 않니?
2: Talkie? Talkie is cute?
1: 아니, 아니. 토끼 말고 토끼.
2: The rabbit. Of course, Toki, you're cute too.
1: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배웠던 표현들 복습 준비되셨나요? 그럼 한번 볼까요? 토끼가 숲속에서 깡총깡총 뛰어다녀요.
2: That's right. A rabbit is hopping around in the woods.
3: A rabbit is hopping around in the woods.
1: 그렇죠. 양상추는 토끼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예요.
2: Mm-hmm. Lettuce is one of rabbit's favorite food.
3: Lettuce is one of rabbit's favorite food.
1: 그런데 늑대가 토끼를 쫓아와요.
2: Good. The wolf chases after the rabbit.
3: The wolf chases after the rabbit.
1: 다행이죠? 토끼가 굴 속으로 숨어요.
2: The rabbit hides in the cave.
3: The rabbit hides in the cave.
2: Wow, that was great, everybody.
1: 여러분 오늘 정말 잘하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토끼 말고 또 어떤 동물 친구를 잡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스틴을 반갑게 맞아주시는 케빈의 어머니 등장했습니다. 맛있는 한국 음식을 항상 가득 차려주시는 모습에서 정말 따뜻한 우리 엄마 생각나죠? 오늘 카툰 속에서도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아까운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한 장면씩 다시 살펴보면서 생생한 영화의 묘미 느껴볼게요. 따라라란딴. 드디어 케빈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크리스틴이 케빈의 집에 머무르기로 했거든요. 짜잔, 집을 보면서 하는 말이 I love your place. 네요. 감탄 하트 뿅뿅. I love your place. 무슨 뜻? 그래요. 집 너무 좋다라는 칭찬이에요. love 사용한 거 보이죠? love가 사랑하다 말고요.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아주 좋아하는 거. 마음에 쏙 든다 이런 표현으로 정말 많이 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꼭 사용을 해보시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나의 집, 너의 집 할 때 집을 house로만 표현하지 않고 장소라는 말 place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라고 하면 my place, 너희 집이라고 하면 your place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크리스틴도 너희 집 진짜 좋다, 마음에 든다, I love your place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지내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감사 인사 표시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케빈의 답이요, it's my pleasure 이네요. it's my pleasure, 나도 기뻐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thank you 라고 감사 인사를 했을 때 you're welcome 만 해오셨나요? 오늘 새로운 대답도 배워보세요. 첫 번째, anytime, 언제든지 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 해줄 수 있다. 그리고 of course도 있네요. of course, 당연하지 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이 말의 속뜻은 아유, 우리 사이에 이렇게 해주는 게 당연하지 라는 뜻이에요. of course. 또 누군가가 thank you 라고 했을 때 no problem 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에이, 별거 아니야, 천만에 라는 인사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케빈의 어머니가 등장하셨습니다. 아유, 오랜만이에요. 편하게 지내다 가요. make yourself at home. make yourself at home 이라고 말씀하셨네요. make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 라는 뜻이 있거든요. yourself, 너 자신을 at home, 집에 있는 것처럼 해라. 무슨 뜻?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다 가세요가 되겠네요. 그리고는 맛있는 음식을 한가득 차려주셨어요. 세 사람이 먹을 건데 거의 10인분 느낌이죠. 와, 너무 맛있겠어요. 고맙습니다. 케빈이 엄마를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My mother is a wonderful cook. My mother is a wonderful cook. 무슨 뜻? 우리 엄마 요리 진짜 잘하셔 라는 뜻이네요. 이상하다. 잘하다 라고 하면 동작 뒤에다가 well 붙이는 거 아닌가요?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할 순 없지만 조금 어색해요. 이럴 때는 케빈이 말한 것처럼 누구누구 is a good great, wonderful, 칭찬하는 말 넣고요. 그 동작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명사를 넣어주면 됩니다. 요리는 요리하다는 cook이잖아요. 요리하는 사람, cook입니다. 노래하다는 sing이잖아요. 노래하는 사람은 singer. 아셨죠? 그래서 요리를 잘한다고 할 때는 she's a wonderful cook. 노래를 잘한다라고 할 때는 sing well 쓰지 않고 she is a great sing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엄마가 이어서요. 아유, 10인분밖에 못했네. 많이 먹어요 라고 또 얘기를 하세요. 이 말을 받아서 또 케빈이요. 야, 역시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는 손이 참 크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는 손이 커가 맞아요. 오늘의 표현이죠. She has a big heart. 마음이 너그럽고 관대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e, 그녀는 has, 가졌어. A big, 큰 heart. 마음을, 넓은 마음을 가졌다가 되겠네요. 같이 얘기해 볼게요. She has a big heart. 노란 부분 강조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She has a big heart. She has a big heart. Very good. 그럼 이 오늘의 한 문장 우리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우리 엄마는 손이 커. She has a big heart.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그녀는 손이 커. Open-handed. 손이 쫙 벌어져 있는, 펼쳐져 있는 모습 상상하면 되죠. She is open-handed. 한 번 더. She is open-handed.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직접 말해 볼게요. 아, 우리 선배는요, 만나기만 하면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마음이 정말 너그러워요. 그녀는 손이 커, 관대해. 어떻게? She's open-handed. She's open-handed. 좋아요. 이제는 반대 표현입니다. 반대로 돈을 절대 안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쟤는 돈을 안 써. 아주 인색해. 는 She's tight-fisted. She's tight-fisted. Tight-fisted는 주먹을 꽉 쥐고 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표현도 우리 상황에서 사용해 볼게요. 아, 내 동생 말이야. 아주 짠순이야. 돈을 안 써. 어떡해요? She's tight-fisted. She's tight-fisted. Well done. 오늘의 카툰도 재미있었죠?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카툰 속에서 엄마 음식이 맛있다, 우리 엄마는 요리를 참 잘하신다 같이 우리가 매일 쓸 수 있는 생활 영어 표현들도 쏙쏙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 놓치지 마시고 잘 기억하셨다가요.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내 입으로 한번 말해보는 노력 중요하겠죠?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생생한 카툰으로 만나요. 안녕!

0: 생소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연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방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1: Hi, today we're gonna see lots of feelings.
2: I do not know what feelings are, but I am excited to hear about them.
1: Well, Grover, being excited is a feeling.
2: Oh, I knew that.
1: Now, there are other feelings like happy, sad, angry, surprised,
2: frustrated.
1: Come on, let's find out more about feelings today on Sesame Street.
2: I feel proud to have helped you, Elmo. You are welcome.
1: Thank you, but okay.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 우리 대화 연습 많이 많이 해볼 거예요. 알고 있는 내용들 기억하고 또 내가 어떻게 새로운 내용을 바꾸어서 더 많은 문장 만들어볼까 또 고민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띵동, 집에 택배 왔어요. 엄마가 저를 부르시네요. Can you help me, please? 나 좀 도와줄래? 엄마가 물으시는데 어떤 대답을 골라볼까요? 지금은 할 일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안 돼요. 클릭!
1: Can you help me, please?
2: Sorry, I can't.
1: Are you busy?
2: Yes, I have a lot of homework.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자, 이제 들은 내용 기억하면서 빈칸 채워 우리 대화 완성해 볼게요. 오늘은 택배가 온 상황이고 엄마가 도와줄래? 라고 물어보셨을 때 어떤 대답을 골랐느냐에 따라서 대화가 달라지는 거죠. 자, 첫 번째 엄마가요. 도와주다 라는 말을 넣어서 나 좀 도와줄래?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Can you 도와주다 me? Please 이렇게요. Can you 너는 해줄 수 있니 물어보는 거고요. 뒤에는 당연히 동작이 와야 되겠죠. 도와주다 친구들 알고 있죠? 맞아요. Help. Help. 발음할 때 help 아니에요. Help 이렇게 두 박자 아니고 help. P의 소리는 p 정도만 나도록 help. Help 이렇게 소리 내주세요. Can you help me, please. 뒤에 please 붙이면 맞아요. 듣는 사람도 기분 좋게 부탁할 수가 있겠죠.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그랬더니 아이의 대답. Sorry, I can't. Sorry, 죄송해요. I can't. 하지만 저 할 수 없어요. Can't는 cannot 만난 거잖아요. 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 I cannot help you가 되겠죠. 죄송한데 못 도와드려요. 왜 그럴까요? Are you? 그렇지. 바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Are you가 너는 뭐뭐 하니? 물어보는 거니까 이 바쁜 자리, 바쁜이라는 자리에다가 busy 물어보면 되겠죠. Are you busy? 너 바쁘니? 물어보셨더니 yes, 네, 바빠요. I have, 저는 have, 갖고 있대요. A lot of. A lot of는 친구들 하나로 묶어서 많은 이라는 뜻이잖아요. I have a lot of 숙제. 숙제 기억해요? 숙제는 집에서 하는 공부 일이니까 그렇지. Homework. Homework. 그리고 이렇게 긴 단어인데도 두 박자로만 발음해요. Homework. 앞부분 강조해서 homework. Homework 이렇게 발음하죠. I have a lot of homework. 저 숙제가 진짜 진짜 많거든요.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됐네요. 자, 이제는 친구들 우리 리듬 살려서 다시 한번 한 문장씩 연습해 볼게요. 우리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 뜻을 나타내는 단어는 강조한다. 요거 기억하죠? 나 좀 도와줄래? 뜻 생각하면서 Can you help me please? 어디에 강조하면 좋을까요? 그렇지. 도와주다와 please를 강조해주면 좋겠죠. Can you help me, please? 아주 좋아요. 죄송하지만 안 돼요는 어디 강조할까요? 그렇지. 죄송해요. 못해요. 이렇게 두 단어를 강조하면 되겠죠. Sorry, I can't. 한번 해볼까요? Sorry, I can't. 좋아요. 자, 이렇게 친구들, 나와 너가 대화하는 상황에서는요, 너, 나, you, I 이런 말은 강조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눈 보면서 대화하는데 너, 나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단어들 빼고 의미를 전달하는 동작이라든지 또 못해요 이런 말들은 못한다, 아닌다, 낯에 따라서 말이 바뀌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강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are you busy에서는 어디를 강조하면 좋을까? Are you busy? 그렇지. Are you는 중요하지 않겠죠. 바쁜이 중요해요. Are you busy? 한 번 더. Are you busy?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대답 yes는 강조해줘요. I have a lot of homework에서는 어디 강조하면 좋을까요? 그렇지. 갖고 있어요. 많이 숙제를 여기를 강조해주는 거예요. Yes, I have a lot of homework. 친구들도 손가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해봐요. Yes, I have a lot of homework. 좋아요.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자, 이제는 이 리듬 기억하면서 팽톡 앱을 켜고 말하기 연습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Alright. 우리 speaking 눌러서요. 가족 주제 누르고요. scene 2 눌러서 대화 연습해볼게요.
3: Can you help me, please?
4: Can you help me, please?
3: Sorry, I can't.
0: 뭔가 미안한 목소리로 해야 되겠어.
4: Sorry, I can't.
3: Are you busy?
4: Are you busy?
3: Yes, I have a lot of homework.
4: Yes, I have a lot of homework.
0: Excellent! 친구들도 잘했나요? 너무 재밌죠, 친구들? 여러 번 하고 싶죠? 친구들, 연습 많이 많이 해봐요. 이렇게 원어민 발음과 내 발음 비교하면서 발음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자, 이제는 우리 문장 만들기 연습해볼 시간이에요. Talk more. 오늘은 말이죠, 친구들. I have a lot of. 나는 뭐뭐가 많아요. 이런 문장 만들어 볼 거예요. A lot of는 개수가 많은 것도 되고 양이 많은 것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개수가 있는 것, 또 셀 수 없는 것 골고루 문장 만들기 연습 해볼게요. 오늘 대화에서는 저는 숙제가 많아요. I have a lot of homework. 셀 수 없는 숙제를 넣어서 문장 만들어 봤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는 우리말 보면서 영어로 바꿔 말해보는 거예요. 저는 책이 많아요. 책은 셀 수 있으니까 books.
4: I have a lot of books. I have a lot of books.
0: 이건 어때요? 저는 친구가 많아요. 친구도 한 명, 두 명 셀 수 있죠. Friends.
4: I have a lot of friends. I have a lot of friends.
0: 마지막, 저는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은 것은 셀 수가 없어요. 그냥 work.
4: I have a lot of work. I have a lot of work.
0: Well done. 오늘도 정말 잘했어요, 친구들. 역시 아는 문장도 이렇게 자꾸만 말해봐야 내 입에 착 붙는다는 거 느끼고 있죠? 친구들,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시작할 때 대답 고르기 있었잖아요. Can you help me please에 대해서 우리는 못 도와드린다고 했지만 네, 도와드릴게요도 눌러서 우리 친구들 스스로 연습해봐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대화를 만나요. See you next time!
5: 이거 실화야?
6: 에이, AI 같은데.
5: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Freya has fancy flowers. F. Finn flies a plane. F. Finley waves a flag. F. Faith eats fresh fruit. F. What is Felix behind?
1: 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2: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가족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우고 있죠. 오늘은 엄마,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해보는 건 어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7. Introducing my family. I can tell you what my parents do.
0: All right, let's start with warm-up. 오,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직종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저쪽 끝에 보니까 아빠는 소방관이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엄마는 간호사신 것 같아요. Yeah, so we have the dad's job and the mom's job here as well. How would you introduce these jobs? 자, 이 직업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일단 여러분, 소방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오, 많이들 알고 있네요. Firefighter. 그리고 간호사는 nurse. 맞아요. 자, 여기서 소방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간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요것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But first, why don't we go ahead and listen to today's dialogue? 오늘의 대화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hat's your dad's job?
2: He's a teacher.
1: What about your mom?
2: She works for a fashion company. She makes pretty clothes.
0: All right, it's catch-up time. 대화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죠. What's your dad's job? 아빠의 직업은 뭐야? 라고 했는데 dad's job이 바로 아빠의 직업이란 뜻이죠. 이렇게 누구누구의 job이라고 하면 누구누구의 직업이라는 뜻입니다. job이 직업이라는 뜻이죠. 자, 예를 들어서 my job이라고 하면 나의 직업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his job은 그의 직업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자의 경우는 her job, 그녀의 직업이라는 뜻이 되고요. their job이라고 하면 그들의 직업이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아까 dad's job처럼 어떤 사람의 이름이 오면 Caitlin's job처럼 Caitlin의 직업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이름이 오거나 그 사람의

0: 돈이 오거나 누구누구의 job, someone's jo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아빠는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He's a teacher 이렇게 얘기를 했죠. Teacher는 선생님이니까 그는 선생님이에요 라는 뜻이고요. What about your mom?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너의 어머니는? 어머니는 어떤 일 하시는데? 라는 질문이 돼요. 자, what about 누구누구? What about 뭐뭐? 라는 표현은 뭐뭐는 그러면? 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미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래 그럼 A는 뭔지 알겠어. 그럼 B는? 이렇게 물어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연습해 볼게요. 자, what about 뒤에는 뭐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동물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올 수도 있거든요. What about his dad? 그의 아빠는 그러면 뭐 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의 표현인 거죠.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What about his dad? What about his dad? What about Kaylin's dog? 아니, 너네 집 개는 거기 갔어? 그러면 케일린네 집 개는? What about Kaylin's dog?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What about your homework? 저 놀래요. 논다고? 그러면 숙제는 어떡하고? 숙제는 어떻게 할 건데? What about your homework?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요거 마지막 거 연습해 볼까요? What about your homework? What about your homework? 그쵸, 잘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발음 팁 하나 줄게요. What about 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음이 되면서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What about 이렇게 변하거든요. 물 있잖아요, 물. Water라고 많이 발음 안 하죠. 이 T가 모음 소리 사이에 껴가지고 Water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what의 마지막 t가 그 다음에 오는 소리도 모음 소리라서 what about 이렇게 발음이 돼요. 네, 뭐 모음 소리고 뭐고 나 몰라. 괜찮아요. 그냥 what about 이렇게 연습해주면 돼요. What about? What about? 자, 엄마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데 what about your mom? 이라고 물어봤었잖아요. She works for a fashion company. 이렇게 대답을 했었죠. 자, she works for a fashion company는 그녀는 패션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 이런 말이죠. 자, 이 work라는 단어가 앞에 누가 오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영어는 단수, 복수에 따라서 이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또 변합니다. 그래서 she의 경우는 works, s가 붙지만 I나 you의 경우는 work. 이렇게 변하죠. So, I work for 혹은 you work for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 he나 she가 와요. she 여기 있었죠. 그럴 때는 works가 되겠죠. 사람 이름이 올 때도 Kaylin works for 이렇게 s를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they는 그들이잖아요. 이 경우는 다시 s가 빠지고 work가 돼요. So,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를 그냥 인지하고 있고 그때그때 연습을 많이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 fashion company를 빈칸에 다 채워넣어서 연습하면 I work for a fashion company. You work for a fashion company. He works for a fashion company. She는 했으니까 they로 가면 they work for a fashion company. 이런 식으로 많이 연습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어서 She makes pretty clothes 라고도 이제 설명을 해줬네요. 그쵸? She makes pretty clothes는 예쁜 옷들을 그녀가 만들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makes가 앞에 누가 오냐에 따라서 아까처럼 바뀌겠네요. 그쵸? 자, I나 you가 오면 make가 되고요. She나 he가 오면 makes가 되고요. 여기도 역시 they가 오면 다시 make, s가 빠집니다. 이것도 많이 연습해줘야 되겠죠. Pretty clothes 넣어서 한번 연습해볼까요? I make pretty clothes. You make pretty clothes. He makes pretty clothes. She makes pretty clothes. They make pretty clothes. 네, 이거 많이 많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 What's your dad's job?
2: He's a teacher.
1: What about your mom?
2: She works for a fashion company. She makes pretty clothes.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자, 여기서 아빠하고 엄마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죠. 자, 일단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겠네요. 그쵸? What does your dad do? 어? 아까는 What's your dad's job? 이렇게 물어봤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르게는 What does your dad do?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의 경우는 What does your mom do?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mom하고 dad를 합쳐서 부모님은 뭐 하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What does가 아니라 Do your parents do?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두 번 오는 거 맞아요. 네, What do your parents do?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요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What do your parents do? What do your parents do? Good job. 자, 일단 우리 아빠부터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우리 아빠야. This is my dad.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표현이죠. This is my dad. 자, 아빠는 소방관이야. 아까 소방관 firefighter 많은 친구들 기억했었는데 He is a firefighter.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아까 대화에서도 He is a teacher. A teacher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역시 a firefighter라고 했는데 선생님이든 뭐 소방관이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다 라는 의미로 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요건 빠지면 안 됩니다. 연습해 볼게요. He is a firefighter. Good job. 자, 그러면 소방관은 어떤 일을 하죠? He puts out fire. 불을 끄죠. 그래서 불을 끕니다 라는 표현을 He puts out fir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아빠가 소방관이면 굉장히 자랑스럽겠죠? I'm proud of my dad.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 큰 목소리로 얘기해 볼까요? I'm proud of my dad. 잘했어요. 자, 요 문장은 오늘 아빠에게 한번 말해주는 것도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엄마의 직업을 알아볼까요?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우리 엄마야. This is my mom. 잘했어요. 자, 엄마는 간호사죠. She is a nurse. Nurse가 바로 간호사네요. 자,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She is a nurse. Good job. 자, 엄마는 아픈 사람들을 도와줘. She helps sick peopl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She helps sick people. Good job. 우리 친구들, 엄마도 자랑스럽죠? I'm proud of my mom.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I'm proud of my mom. 네, 엄마에게도 이렇게 엄마가 자랑스럽다는 말을 오늘 한번 해주는 것도 너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엄마와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보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let's start the chant. What's your dad's job? What's your dad's job? He's a firefighter. He's a firefighter. What about your mom? What about your mom? She is a nurse. She is a nurse. I'm proud of my dad. I'm proud of my dad. I'm proud of my mom. I'm proud of my mom. Good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핑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R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you what my parents do.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말해줄 수 있다인데요.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죠? Check! 자, 어떤 직업을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지 물론 firefighter, nurse, teacher 일단은 요 직업들만 오늘 배웠잖아요. 한번 찾아보고 그 표현들을 응용해서 또 부모님에 대해서 말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직업은 제가 또 다음에 더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표현들 잘 익숙하게 많이 연습해 주시고 복습 많이 해줘야 이 표현들을 아주 확실하게 내가 영어로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많이 많이 연습해 주시고 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뵐게요. Bye bye everyone!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우리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자, 쌤이랑 오늘 영어 공부 즐겁게 하면서 더 좋은 하루를 만들어보자, okay?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7. How I spent my summer. Tuesday. What did you do in summer? I can say what I did in summer.
0: 우리의 첫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얼른 보러 가겠습니다.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보니까는 남자아이랑 여자아이랑 지금 휴대폰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I think the boy and the girl are talking while they're looking at their phones, right? 근데 보니까는 여름방학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 They're talking about their summer vacation. 방학용으로 vacation이었죠? I think they're talking about their summer vacation. 자, 그러면 우리 단어들을 보면서 선생님이랑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짜자잔! 첫 번째 단어는 swim입니다. Swim, swim. 바로 수영하다죠. 자, 여름이 되면은 얘들아 수영은 필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남자애랑 여자애도 수영을 했나 봐요. 그쵸? 자, 수영하다는 영어로 swim, swim. Okay. 자, 그 다음 단어는 go입니다. 가다예요. go 많이 그러잖아. go, go, go, go, go 이러는데 우리 친구들은 go라고 안 하고 go라고 해볼게요. o 소리를 선명하게 go, go. 그쵸? 남자애랑 여자애 둘 다 다 여름방학에 어디 즐거운 곳에 go 갔나 봐요. 간 것 같아요. 그쵸? Okay, 좋습니다. 짜잔! 그 다음에 beach 나왔어요. beach, beach. 길게 beach 발음해 줄게요. 해변이라는 뜻입니다. 아, 여름에 해변 참 좋죠, 그쵸? 지금 보니까는 여자아이는 바다에 다녀온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에, 그쵸? I think the girl went to the beach over the summer vacation. Right,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valley 나왔어요. valley, valley. 바로 계곡이란 뜻입니다. 계곡 많이 가죠, 그쵸? Valley, valley. 남자애는 지금 계곡에 간 것 같아요. The boy went to the valley over the summer.

0: summer vacation. 좋습니다. 아, 계곡에 가서 수박 먹으면 너무 좋죠, 그쵸?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의 look and talk였고요. 우리 친구들은 dialogue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1: What did you do in summer?
2: I swam at the beach. How about you?
1: I went to the valley.
0: 이번 코너는 read and speak time. 방금 들어본 대화에서 어떤 표현을 한번 골라볼지 쌤이랑 보겠습니다. 봐봐. 자, 첫 번째 expression은요. What did you do in summer?입니다. 자, one more time. What did you do in summer? Summer. What's summer? 그렇죠. Summer는 여름이지요. 그래서 What did you do in summer? 하게 되면은 너는 여름에 뭘 했니? 라고 물어볼 때쓸수 있는 문장이겠습니다. One more time. What did you do in summer? One more time. What did you do in summer? 여름에 뭐 했어?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한 단어씩 해볼게요. 선생님, 따라서 해줘야 돼. 시작! What? 시작! What? 좋아요. 자, 추가해서 What did you? What did you? 시작! What did you? 좋습니다. 자, 또 추가해서 What did you do? 시작! What did you do? 좋아요. 그 다음에 What did you do in summer? 자, 이것도 피아노라고 생각하고 따라라라라라라 이 음으로 시작. What did you do in summer? 좋습니다. 너 여름에 뭐 했어? What did you do in summer? 꼭 기억해서 한번 써보세요. 좋아요. 자, 그럼 vocabulary. 선생님이랑 그림 보면서 이야기했던 네 가지 단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swim이었죠? swim, swim. 수영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swim, swim. Okay. 두 번째는요. go. go, 고가 아니라 go, go, 가다라는 뜻이었죠? go, go, 좋아요. 자, 그 다음은 beach 나왔습니다. 이건 길게 발음해 줄 거예요. beach, beach. 끝에는 ch, ch, ch 소리 나게. beach, 해변입니다. okay. 자, 그 다음은 valley. one more time. valley. 그 발리가 아니라요. valley, valley. 계곡이란 뜻이에요. okay. 좋아요. 이네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고 선생님이랑 바로 더 학습해 볼게요. 짜잔. 오케이. 자, 처음 우리 한번 선생님이 swim 단어 방금 알려줬죠? swim이 무슨 뜻이었지? 그치. 수영하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어제의 일 또는 지난주의 일 또는 방학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때는 문장을 과거형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쵸? 선생님이 swim을 과거형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나는 수영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swim이 아니라 어떻게 바뀌냐면 짜잔! swam으로 바뀝니다. swam, swam. 발음이 조금 특이하죠? swam.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요. One more time. swam, swam. 그쵸? 수영했다입니다. 어제의 일, 과거의 일을 말할 때는 꼭 단어도 과거형으로 바뀌어요. 오케이? swam이랑 swim. 둘다꼭 기억해 줄게요. 자,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나 보자. 일단 swim은 짜잔. 자, 현재형으로 쓸 때는 I swim at the beach. 하게 되면 나는 해변에서 수영해요. 지금 현재형이지. 나는 해변에서 수영해요. I swim at the beach. 오케이. 자, 근데 과거형으로 바꿔 보자. 나는 해변에서 수영했어요라고 해볼게요. I swam at the beach. One more time. I swam at the beach. 이렇게 되면은 무슨 뜻일까, 얘들아? 나는 해변에서 수영했어요가 되는 거겠죠? 했어요. 수영했어요니까 과거로 됐지, 그쵸? 자, 우리 친구들 swam, swam. 꼭 기억해 줄게요. Okay? swam의 과거형은 swam. Alright. 자, 이런 단어 하나 더 해보자, 얘들아. 짜자잔. 자, go 나왔습니다. go는 무슨 뜻? go, 가다란 뜻이죠. go, go. 자, 근데 go의 과거형을 또 알아볼게요. 자, go의 과거형, 가다의 과거형이니까 갔다. 갔다라는 뜻이 되겠죠. 갔다. Okay.

하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 오케이. 자, W를 시작하는데요. 짜잔! went 되겠습니다. One more time. went. went. want 아니야, 얘들아. want는 원하다란 뜻이에요. 오케이? 자, 갔다는 영어로 went. went. alright. 좋습니다. 우리 그럼 한번 문장에서 또 만나볼게요. 짜잔! 현재 문장을 먼저 보자. I go to the valley. One more time. I go to the valley. 하게 되면은 무슨 뜻일까? 일단 valley가 쌤이 뭐라 그랬지? 계곡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I go to the valley 하면은 나는 계곡에 가요. 지금 현재형이죠. 나는 계곡에 가요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과거형으로 만들어 보자. 짜잔. I went to the valley. 이렇게 되면은 무슨 뜻일까? 나는 계곡에 갔어요. 과거형으로 됐지요. I went to the valley 하면은 나는 계곡에 갔었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자, go went도 기억할 수 있겠지, 우리 친구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Q&A 타임 한번 가져볼까요? 쌤이 한번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짜잔. What did you do in summer? 너 여름에 뭐 했어? 우리 친구들 여름에 뭐 했나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 줄 거냐면, 짜잔. I went to the 해줄게요. 자, 빈칸에는 선생님이랑 배운 단어 두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한번 읽어줘 볼게요. I went to the 아, 거길 다녀왔구나. 우리 친구들은 엄청 재밌었겠어요. 좋습니다. 우리 그럼 한번 다이얼로그 다시 볼게요. What did you do in summer? 너 여름에 뭐 했어?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I swam at the beach. 나, 해변에서 수영했었어. 수영했어. 과거형이자 How about you? 너는? 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자아이는 I went to the valley. 라고 하죠. Valley는 계곡이죠. 그래서 went가 쓰였어. 갔다라는 뜻이죠. 나는 계곡에 갔었어. 라고 하면서 대화가 끝나네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됐죠?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신나는 chant time 한번 가져볼게요. 쌤이랑 입을 크게 벌려서 재밌게 chant 해볼게요. Drop the beat! What did you do in summer? Your turn. What did you do in summer? Good job! I swam at the beach. Your turn. I swam at the beach. Good job! What did you do in summer? Your turn. What did you do in summer? Good job! I went to the valley. Your turn. I went to the valley. Very nice. Excellent! Good job, everyone! 자, 우리 Cartoon Talk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Okay.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they're talking about their summer vacation, right? 자, 어떤 내용인지 쌤이랑 자세히 한번 볼게요. 짜잔! 자, 남자아이가 대화를 먼저 시작하네. What did you do in summer? 무슨 뜻일까? What did you do in summer? 자, summer는 여름이란 뜻이죠. 그래서 너 여름에 뭐 했어? 라는 뜻이죠. 쌤이랑 통문장으로 연습했잖아. 그쵸? What did you do in summer? 이랬더니, 자작, 여자아이가 I swam at the beach라고 합니다. 얘들아, swam이 과거형이야. 그래서 수영했다라는 뜻이죠. 근데 beach였을 때요. beach, 해변이죠. 나 해변에서 수영했어라고 합니다. I swam at the beach. 그러고면서 how about you라고 합니다. 너는 뭐 했어라고 물어보는 것 같죠. How about you?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I went to the valley라고 합니다. went는 무슨 뜻이었더라? 그죠. go의 과거형이라서 갔다라고 해석하게 됐었죠. went. 그래서 어디를 갔었대? valley를 다녀왔대요. valley는 계곡이죠. 그래서 나 계곡 갔다 왔어라고 하는 거죠. I went to the valley. 좋아요. 자,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That sounds fun! 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That sounds fun! 그거 재밌었겠다! 라고 하죠. 아, 이런 내용이었군요. 둘다 너무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내고

0: 변했네요. 여기까지가 컬튼척이었습니다.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I did in summer. 나는 내가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다!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내일도 만나서 즐겁게 영어 공부할게요. Bye bye,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학교 시간에 늦지 않으려면 시간을 언제나 잘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오늘은 시간에 관련된 표현들을 복습해 볼 거예요. Today we're going to review how to talk about time.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5. Tuesday. What time is it now? I can ask and tell the time.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 먼저 볼게요. 짜자! 그림을 보니까 친구들이 시계를 가리키면서 뭔가 이렇게 서둘러서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시간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본다고 했는데 우리 단어들도 몇 개 짚어봅시다. 자, 첫 번째 단어 o'clock입니다. 우리 8시, 9시 이렇게 정각을 말할 때는 o'clock라는 단어를 써줘요. 그래서 7시면 7 o'clock. 8시면 8 o'clock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뭐 8시 15분, 9시 45분 이렇게 정각이 아닌 시간에는 o'clock를 사용할 수 없단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o'clock, o'clock, o'clock. Very good. 우리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 보면 이제 늦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시간에,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학교 시간에 늦었어요. 그럴 때 우리 late라는 단어를 써주죠. 자, 따라해보세요. late. late. late. 네, 그래서 나 늦었어. I'm late. 뭐, 나 늦을 것 같아. I'm going to be lat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단어. hurry. 자, 따라해보세요. hurry. hurry. hurry. 네, 시간이 없어서 서둘러야 할 때 hurry라고 하죠. 우리 서둘러야 해 하면 we need to hurry. 그리고 서둘러는 hurry up 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럼 우리 today's dialogue 빨리 듣고 이런 단어들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봅시다.
2: What time is it now?
1: It's 8 o'clock. We're going to be late.
2: What time does school start?
1: It starts at 8:30.
2: It's time to go. We need to hurry.

0: Okay, let's run.
1: Let's rewind. 우리 시간을 돌려서 1학기 때 어떤 표현들을 배웠는지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표현. What time is it now?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몇 시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what time 하면은 몇 시라는 뜻이고, what time is it? 하면은 몇 시야? 라고 굉장히 기본적으로 시간을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에 now를 이렇게 딱 집어서 지금이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 몇 시야? 라는 표현이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What time is it now? What time is it now? What time is it now? Good. 그러면은 우리 지금 몇 시야? 라고 물어봤으니까 거기 답을 한번 해볼까요? 자, it's 땡땡 o'clock. 우리 정각일 때는 o'clock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8시 40분, 뭐 9시 15분 이런 거 말고 8시, 9시, 10시 이렇게 정각일 때만 it's 땡땡 o'clock 라는 문장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에 대해서 답을 할 때는 it's로 보통 많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it's 땡땡 o'clock. 근데 우리 8시야 라고 말을 하고 싶으면 it's 8 o'clock 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It's 8 o'clock. It's 8 o'clock. It's 8 o'clock. Very good. 그럼 우리 또 다른 질문 표현을 한번 배워봅시다. What time does 땡땡 start? 그래서 땡땡은 몇 시에 시작해? 라고 시작하는 시간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에요. What time, 몇 시, 그리고 start, start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시작, 그래서 몇 시에 시작해? 라고 물어보는 건데 우리 학교는 몇 시에 시작해?를 어떻게 물어볼까요? What time does school start?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Repeat after me. What time does school start? What time does school start? What time does school start? Excellent.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답을 한번 해볼까요? It starts at 땡땡. 자, 여기 start라는 단어가 또 들어갔죠? 시작하다. 그리고 항상 몇 시에 시작해 이렇게 시간을 얘기할 때는 a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it starts at 하고 그 몇 시가 들어가면 돼요. 그럼 우리 8시 30분에 시작해 라고 말을 해볼까요? 그럼 it starts at 8:30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It starts at 8:30. It starts at 8:30. It starts at 8:30. Good. 우리 이렇게 시간 관련된 표현들 복습해 봤으니까 퀴즈를 풀어 볼게요. 첫 번째 퀴즈.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 주세요. 우리는 서둘러야 해. We need to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자, 이 빈칸을 채워 주세요. 3 2 1 서두르는 건 hurry였죠? 네, 따라해 보세요. We need to hurry. We need to hurry. Very good. 제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 봅니다. 우리 그림을 보면서 알맞은 답변을 골라주세요. 우리 그림 보고 이 질문, What time is it now? 자, What time is it now?는 지금 몇 시야? 죠? 그럼 그림을 보고 어디를 봐야 돼요? 우리 시계를 한번 볼까요? 시계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1번, 7 o'clock일까요? 2번 8 o'clock, 3번 8:30, 3, 2, 1. 네, 8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2번 8 o'clock입니다. 친구들 너무 잘해줬어요. Act it out. 우리 사파 속 인물이 되어서 role-playing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먼저 오빠 역할을 맡아볼 테니까 여러분이 여동생 역할을

역할을 맡아서 빈칸을 채워주면서 대화해보세요. 오빠인 제가 먼저 물어봅니다. 지금 몇 시야? What time is it now? 몇 시였죠, 아까? 8시였죠? 그래서 여러분이 8시야, 우리 늦겠어! 라고 재촉해요. 자, 8시야. 그러면 it's 8 땡땡 하고 말을 해주면 되고, 우리 늦겠어! 라고 재촉하는 거. We're going to be late. 네, 늦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8시야, 8시 정각이야. 어떻게 말할까요? 자, 빈칸에 채워주세요. 3, 2, 1. 네, o'clock. 딩동댕. 네, it's 8 o'clock. 라고 말해주면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It's 8 o'clock. We're going to be late. It's 8 o'clock. We're going to be late. It's 8 o'clock. We're going to be late. Very good. 그래서 제가 학교는 몇 시에 시작해? 라고 물어봐요. What time does school start? 그랬더니 여러분이

0: let's run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Okay, let's run. Okay, let's run. Okay, let's run. Good job. 자, 이제 우리 역할을 바꿔볼게요. 그럼 이번엔 여러분이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친구들이 먼저 물어봐 주세요. 지금 몇 시야? 그러면 땡땡 is it now? 라고 물어보면 돼요. 빈칸에 몇 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3, 2, 1. What time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What time is it now? What time is it now? What time is it now? 그래서 제가 8시야 우리 늦겠어 라고 말해요. It's 8 o'clock. We're going to be late. 그랬더니 여러분이 학교는 몇 시에 시작해? 라고 물어봐요. 자, 학교는 몇 시에 시작해? 그러니까 What time does school? 땡땡. 자, 시작해, 시작해 라는 단어를 넣어주세요. 3, 2, 1. Start. 네, 다시 start가 나왔네요. 자, 따라해보세요. What time does school start? What time does school start? What time does school start?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8시 30분에 시작해. 네, 8시 30분에 시작. 그러니까 제가 It starts at 8:30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제 재촉을 해보세요, 한번. 이제 갈 시간이야. 우리 서둘러야 해. 라고 말을 하는데, 자, it's time to go. 이제 갈 시간이야. time to go. We need to, 땡땡. 우리 시간이 없어서 빨리 무언가 서둘러야 할 때 어떤 단어를 쓰죠? 3, 2, 1. 네, hurry. hurry 였어요. We need to hurry. 우리 빨리 가야 해. 우리 서둘러야 해. 라는 말입니다. 자, repeat after me. It's time to go. We need to hurry. It's time to go. We need to hurry. It's time to go. We need to hurry. 네. 그래서 이렇게 재촉을 하니까 제가 좋아. 뛰어가자. 라고 제안을 하는데요. Okay. Let's run. Very good. Guys, you did an excellent job today.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오늘 우리 시간 관련된 표현들 복습해 봤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What time is it now? It's 8 o'clock. What time does school start? It starts at 8:30.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시간을 묻고 답하는 방법을 복습해봤어요. 이제 시간 약속도 영어로 자신 있게 만들 수 있겠죠? 오늘 복습한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우리 모두 내 마음속에 짜잔!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0: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1: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2: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how would you feel if you had to dance in front of people? 자,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춰야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긴장될까요? Nervous? 아니면 부끄러울까요? Embarrassed? 아니면 신이 날까요? Excited? 이렇게 같은 상황인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나오죠. 오늘은 나의 감정, my feelings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만나요.
1: Week 25. Tuesday. My feelings. I can talk about my feelings.
0: It's get ready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고요. 지금 곰이랑 사자가 공연하는 무대 뒤편에 있습니다. Look at the bear. 우리 곰 친구를 잘 보면 She looks very nervous, doesn't she? 굉장히 긴장을 한 상태예요. 아무래도 곧 공연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공연하다 라는 단어를 함께 읽어볼까요? Perform, perform. Good. 자,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연습하다 라는 단어도 함께 읽어볼까요? Practice, practice. Very good. 자, 이렇게 긴장하는 곰 옆에 사자가 너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춤 동작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 무엇을 잊어버리다 라는 단어도 읽어볼까요? Forget. Forget. Very good, everyone. 자, 오늘 배운 단어를 잘 기억하면서 today's dialogue 함께 들어봐요.
2: I'm nervous. About performing on stage.
3: Don't worry, you practiced every day.
2: Thanks. It annoys me when I forget my dance moves.
3: I know, but you'll do great.
2: I hope everyone will like my show.
3: They will. Be proud of yourself.
0: Welcome back, everyone. It's Brain Boost time. 오늘의 표현들을 배워보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I'm nervous about on stage. 자, 여러분, on stage는 무대 위에서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핵심 표현은 우리 nervous about인데 앞에 주어, 그 다음에 비동사, nervous about 뒤에 동사 ing를 넣어서 누구누구는 어떠어떠한 것을 긴장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빈칸을 채워봐야겠죠? 나는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이 긴장돼라는 표현입니다. 자, 공연하다라는 동사에 ing를 넣어야 되는데요. 우리 공연하다는 방금 단어 배울 때 나왔죠? 맞아요. perform 그리고 ing를 넣어서 performing을 쓰면 됩니다. Let's read. I'm nervous about performing on stage. I'm nervous about performing on stage. 다음 표현입니다. It annoys me when my dance moves. 자, 여러분 여기서 dance moves라고 하면 춤 동작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it annoys 그 다음에 사람 단어가 들어가고 when 주어 동사 요 순으로 쓰게 되면 무엇 무엇을 하면 혹은 무엇 무엇을 할 때 누구누구는 짜증이 난다 혹은 신경이 쓰인다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빈칸을 채워볼까요? 춤 동작을 내가 잊어버릴 때 혹은 잊어버리면 나는 짜증이 나라는 문장입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가요. 내가 잊어버릴 때. 그래서 I forget이 들어갑니다. Let's read. It annoys me when I forget my dance moves. One more time. It annoys me when I forget my dance moves. Good. Our last one. 우리 마지막 표현입니다. Be proud of. 여러분, 여기서 proud는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자랑스러운. 우리 쓸수 있는 표현이죠. 자,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혹은 너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라는 표현입니다. 자, 너는 you인데요. 너 스스로. 너 자신 스스로라는 단어는 yourself입니다. 읽어볼까요? Be proud of yourself. Be proud of yourself. Great. It's quiz time, 선생님이랑 퀴즈를 풀어볼 거예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우기입니다. 자, 한국어 문장을 같이 볼까요? 나는 시험 보는 것이 긴장돼. 자, 시험을 보다라는 표현을 우리 친구들이 알면 좀더 쉬워요. 시험을 보다는 어떻게 얘기하죠? 맞아요. Take the test. 자, 여기서 동사는 take입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Nervous about 뒤에는 동사 ing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take에 ing를 넣어서 taking을 써야겠죠. 읽어볼까요? I'm nervous about taking the test. One more time. I'm nervous about taking the test. Good. 두 번째 질문입니다. What is the correct meaning of perform? 이 질문이 어떤 뜻인가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 perform이라는 단어의 올바른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게 퀴즈의 질문이죠. 자, 1번 공부하다, 2번 연습하다, 3번 공연하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단어 실력을 볼까요? What's the answer? 3, 2, 1. The answer is number 3입니다. 공연하다가 perform이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 두 가지 단어들도 알까요? 공부하다는 study, number 2, 연습하다는 practice입니다. Well done, everyone! It's role play time. 선생님이랑 같이 트레이스 다이얼로그로 들어가서 role play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트레이스 다이얼로그 한번더쭉 읽어봐요. Let's read with me.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봐요. I'm nervous about performing on stage. 나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것이 긴장돼. 우리 nervous about 뒤에는 동사 ing를 꼭 써야죠. 다음 문장 볼까요? Don't worry. You practiced every day. 걱정 마. 너 매일 연습했어. 다음 문장 볼게요. Thanks. It annoys me when I forget my dance moves. 고마워. 나춤 동작을 잊어버릴 때 나는 짜증이 나. I know, but you'll do great. 알어. 하지만 너 잘할 거야. 다음 볼까요? I hope everyone will like my show. 모두가 내 공연을 좋아했으면 좋겠어. They will. Be proud of yourself. 그럴 거야.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Great job, everyone. 연습 열심히 했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롤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여자친구, 이곰 친구가 돼볼 거고요. 여러분은 사자 친구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Me first. 선생님부터 시작해 볼게요. 나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것이 긴장돼. I'm nervous about performing on stage. 여러분 차례입니다. 걱정하지 마. 너 매일 연습했어. 어떻게 말할까요? Don't worry.

0: worry. You practiced every day. Don't worry. You practiced every day.
1: 선생님 잘입니다. 고마워. 내가 내 춤 동작을 잊어버릴 때 정말 짜증나.
0: Thanks. It annoys me when I forget my dance moves.
1: 여러분 잘해죠?
2: 알어. 그런데 너는 잘할 거야.
1: 어떻게 말할까요?
0: I know, but you'll do great. I know, but you'll do great.
1: 선생님 잘입니다. 모두가 내 공연을 좋아했으면 좋겠어.
0: I hope everyone will like my show.
1: Your turn. 여러분 잘했죠?
2: 그럴 거야.
1: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2: 어떻게 얘기할까요?
0: They will. Be proud of yourself. They will. Be proud of yourself.
1: Well done, everyone. 너무 잘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역할을 바꿔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역할을 바꿔서 선생님이 사자, 여러분이 고음 역할을 맡아볼 거예요. 여러분부터 시작해볼까요?
2: 나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것이 긴장돼.
1: 어떻게 말할까요?
0: I'm nervous about performing on stage. I'm nervous about performing on stage.
1: 한 번 더.
0: I'm nervous about performing on stage.
1: 선생님 잘입니다.
2: 걱정하지 마. 너 매일 연습했어.
0: Don't worry. You practiced every day.
1: Your turn. 여러분 잘했죠?
2: 고마워. 나 춤 동작들을 잊어버릴 때 나는 짜증이 나.
1: 어떻게 말할까요?
0: Thanks. It annoys me when I forget my dance moves. Thanks. It annoys me when I forget my dance moves.
1: 한 번 더.
0: Thanks. It annoys me when I forget my dance moves.
1: My turn. 선생님 잘해죠?
2: 알어. 그런데 너는 잘할 거야.
0: I know, but you'll do great.
1: Your turn. 여러분 잘해죠?
2: 모두가 나의 공연을 좋아했으면 좋겠어.
1: 어떻게 얘기할까요?
0: I hope everyone will like my show. I hope everyone will like my show.
1: One more time.
0: I hope everyone will like my show.
1: Good. 선생님 잘입니다.
2: 그럴 거야.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0: They will. Be proud of yourself.
1: Well done, everyone. 너무 잘했어요.
3: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Alright, everyone. That's it for toda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1: 오늘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문장들을 배웠는데요. 이렇게 오늘 배운 이런 표현들을 항상 연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Because practice makes it perfect.
1: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완벽해지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Until next time.
4: .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Welcome back to All in One 초등 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두 번째 만남이에요. 어때요? 신나다고요? 설레다고요? Chrissy만 신난 거 아니죠?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시작해볼까요? All eyes on Chrissy. 자,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인지 오늘 아는 친구 있어요? 무슨 요일이에요? What's the day today? 아, 화요일이라고요? Yes, that's right. Today is Tuesday. Tuesday는 바로 화요일은 무슨 걸, 뭘 배우는 날이냐면 읽기를 배우는 날이에요. 영어 지문을 보고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아는 단어도 있나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근데 어제 우리 배운 단어들 다섯 개가 있었는데 뭐였는지 기억이 나요? 어, 기억이 날랑말랑 한다고요? 그럼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준비됐지요? 짜잔. 자, 근데 주제가 여러분 바로 Welcome to School였어요. 학교에 온 것을 환영해였지요.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Hello, 안녕, 안녕하세요였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Hello, hello. 오 부분을 동그라미, 입모양을 동그라미 만들어주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나지요? Hello, hello. 좋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크리스가 안 읽고 친구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Name, 그렇지요. Name, name, 이름이었지요. A 발음 유의해주세요. Name, name,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단어는 friend가 나왔어요. Friend 아니었지, 얘들아. Friend였지요. 윗니로 아랫입술을 동통통 고무줄 튕기듯이 friend, friend, 좋아요. 그 다음에는 teacher 나왔어요.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 English teacher라 그러죠? Teacher, 따라해볼까요? Teacher, teacher, 좋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단어는 우아하게 발음이 되는 school였습니다. 해볼까요? School, school, 길게 발음해줘야 돼요. 한 번 더, school,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는 거 맞지요? 다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요? 자, 근데 우리 시작하기 전에 그림을 보고 우리의 상상력을 한번 펼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 그림에 뭐가 보여요, 우리 친구들? 아, 학생들이 보여요. I see students. 근데 몇 명이 보이나 우리 한번 세볼까? 누가 먼저 세나? 시작! 1, 2, 3, 4, 5, 6, 7. 일곱 명의 학생들이 모여있네요. I see 7 students.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여, 얘들아? 아, 저기 저기 몰래 숨어있는 것 같은 선생님이 보이네요. I see one teacher. 선생님, teacher 기억나지요? Teacher, teacher. 그 다음에 얘는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얘들아? 집에 있는 것 같아요? 놀이터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학교에 있지요. They are at, 학교는 영어로 school, 그렇죠? They are at school.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림을 봤으니 지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어요? 진짜 넘어가도 돼요? 그렇다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1: Hello. My name is Roy. I have a new friend. Her name is Ella. We are in the same class at school. Our teacher is Mr. Kim. My classmates are very nice.

0: Goodbye.
1: 오늘의 질문 어땠어요? 조금 뭐가 많다고요? 알겠어, 알겠어. 우리 한 단어씩 짚어보면서 크리스랑 천천히 디테일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됐지요? 자, 시작해볼게요. 이거 우리 배운 단어 두 개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읽었지, 얘들아? 그렇죠. Hello 였지요. 우아하게 Hello.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운 단어 저거 뭐지, 얘들아? Name이 나왔어요. 이름이란 뜻이었죠? Hello. Name, 우리가 아는 단어 두 개나 나왔어요. 읽어볼게요. Hello, my name is Roy. 안녕, 내 이름은 로이야 라고 하네요. 자, 근데 저번 시간에 크리스가 뭐라 그랬죠? 영어는 읽을 때 음을 살려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내 몸이 마치 피아노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Hello, 나나, my name is Roy.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 이 음으로 시작. Hello, my name is Roy. 좋아요. 로이라는 친구가 오늘 주인공이네요.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는 I have a new friend. 우리가 배운 단어 또 나왔다. 이거 뭐예요? Friend, 친구라는 단어였죠? Friend 아니었어요, 얘들아. Friend, 윗니로 아랫입술 통통 기억나죠? Friend, friend. 근데 크리스쌤 새로운 단어 있어요. 새로운 단어 이거 뭐죠? 맞아요. New인데요. New는 새로운이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새로운, new. 그래서 new friend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친구겠죠? 저는 새로운 친구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읽어볼게요. I have a new friend. One more time. I have a new friend. One last time. I have a new friend.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I have a new friend.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 가볼까 말까? 가봅시다. 그녀의 이름은 내 친구의 이름이 뭔지 나오네요. Her name is 엘라. 이름 너무 귀엽죠? 엘라. 친구들 많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Her name is Ella. One more time. Her name is Ella. 한번 해볼까요? 시작. Her name is Ella. 우리 어깨 쭉 펴고 한번 배에 힘주고 다시 한번 시작. Her name is Ella. 잘하고 있어. 우리 친구들 최고예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좀 길어요. 준비됐어요? We are in the same class at school. 조금 어려웠다. 한번 단어들을 짚어볼게요. 마지막에 빨간색 단어들을 기억할까요? School였지요. 학교라는 뜻이었어요. 자, 근데 새로운 단어 두 개가 나왔어요. 바로 same과 class가 나왔네요. Same은 똑같은, 같은이란 뜻이에요. Class는 반, 수업이란 뜻인데요. 그래서 same class 하면 무슨 뜻이 될까? 그렇죠. 똑같은 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we are, 우리는 in the same class at school. 학교에서 같은 반에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반 친구라는 거겠죠?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We are in the same class at school. 너무 길었어.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응? One more time. We are in the same class at school. 자, 잘 따라하고 있는 거 맞죠? 크리스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자, 그럼 다음 문장도 볼게요. 우리의 선생님의 이름이 나왔어요. Our teacher is Mr. Kim. 우리의 선생님이 누구래요, 얘들아? Mr. Kim이래요. 다시 한번. Our teacher is Mr. Kim. 다시 천천히 시작. Our teacher is Mr. Kim. 따라라, 라라라. Our teacher is Mr. Kim.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는데요? 자, 그럼 다음 문장 볼게요. My classmates are very nice. 새로운 단어 나왔어요. 준비됐어요? Classmates가 나왔네요. 근데 방금 클래스를 크리스가 알려줬는데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손?

0: class는 바로 반 또는 수업이었죠? 근데 mate는 얘들아, friend랑 비슷하다? 그럼 뭘까? 친구란 뜻이겠죠? 그래서 classmates 하게 되면 반 친구예요. 같은 반 친구라는 거겠죠? 그래서 my classmates are very nice 하게 되면 내반 친구들은 굉장히 친절해요. 굉장히 좋아요 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어요? 시작! My classmates are very nice. 한번 더. One more time. Ready? My classmates are very nice. 너무 잘하고 있어. 우리 친구들 최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읽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Goodbye. 쉽지요? 다시 한번. Goodbye. 그냥 goodbye 말고 얘들아. 좀 살려서, 음을 살려서. Goodbye. Goodbye. 좀 우아하게. 영어는 우아하게 해야 돼, 얘들아. One more time. Goodbye. Goodbye.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읽었네요. 그렇다면 왠지 문제를 내도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Quiz time 한번 가져볼까요? Quiz, quiz, quiz. 오, 영어로 됐어. 우리 친구들, 디크리스가 한번 읽어줘 볼게요. Who is speaking? 누가 주인공이네요. 누가 말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네요. 아까 맨 처음에 Hello, my name is 라고 나왔었는데, 얘들아, 풀수 있겠어요? 크리스가 5초 줄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시작! 5, 4, 3, 2, 1. 뭐야, 정답은? A. Roy, B. Ella, C. Mr. Kim. 정답은 빠람빠밤 로이가 되겠습니다. 로이가 주인공이었죠? 다 맞췄어요? 너무 잘했어요. 못 맞췄어요? 괜찮아요. 자, 2번 가볼게요. 준비됐어요? Who is Roy's friend? 로이의 친구는 누구인가요? 아까 I have a new friend 하고 her name is 빠라바라밤 나왔었는데 친구 이름 기억나요? 안 나요? 이름 되게 이쁘다고 크리스 쌤이 얘기해줬었는데. 자, 5초 줄게요. 시작! 5, 4, 3, 2, 1 and a half. 준비되세요? 맞습니다. 정답은 엘라였지요. 로이는 주인공이었고, 엘라가 로이의 친구였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마지막. The last question. Are you guys ready? 빠밤. Who is the teacher? 티처가 뭐였지? 아, 그쵸. 선생님이었죠? 누가 선생님인가요? A는 Mr. Kim, B는 Mr. Roy, C는 Ella. 5초 주겠습니다. 5 seconds. Ready? 5, 4, 3, 2, 1. 빠밤빠밤. Mr. Kim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최고예요. 크리스님 감동받았어요. Great job, everyone. 자, 우리 친구들 이제 What's Next?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방금 읽은 지문과 함께 한번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신나게 한번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Hello, my name is Roy. I have a new friend. Her name is Ella. We are in the same class at school. Our teacher is Mr. Kim. My classmates are very nice. Goodbye.
0: How was our second day together? 우리 오늘 두 번째 날 행복한 시간 보냈어요? 크리스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그럼 우리 내일도 더 재밌고 신나고 어메이징한 수업으로 봐요. Goodbye, butterfly.
2: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긴급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녕, 나는 그레이스. 세상에서 모르는 게 없는 똑순이지. 오늘부터는 영어 공부도 한번 해볼까? 우선 멋지게 자기소개부터 하고 시작할게. 나는 영어로 I고 내 이름 그레이스를 넣으니까 I, Grace. Hello, I, Grace. I, Grace? 뭔가 이상한데? 뭐가 빠진 것 같지 않니? 뭐가 잘못된 거야? Hello everyone! 초등 영문법 독해의 힘 레벨 1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김은혜 선생님입니다. 영문법 독해 어딘가 지루하고 딱딱하게 느껴지셨다고요? 하지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처럼 영어도 몇 가지 규칙만 알면 모든 문장을 읽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쉽고 재밌게 한번 공부해봅시다. 참, 앞에서 그레이스 만나셨나요? 우리 똑순이 그레이스가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고 싶은 모양이네요. 그런데 I, Grace, 나는 그레이스입니다를 말할 때 I, Grace, 어딘가 어색하죠? 가운데 뭐가 들어와야 될 것만 같은데 오늘 우리가 바로 그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유닛 1 첫 번째 시간 비동사의 현재 시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교재에 들어가기에 앞서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만 쏙쏙 골라서 설명을 먼저 해줄 거예요. 그걸 듣고 나서 교재로 넘어가면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비동사 현재 시제, 시제라는 것은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시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가 있는데요. 오늘은 현재 시제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선생님, 그럼 비동사는 뭐예요? 네, 비동사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동사가 무엇인지부터 공부를 해야 해요. 우리 교재 6쪽에 보면 품사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교재에서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말로도 한번 설명을 해줄 거예요. 동사가 무엇이냐면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선생님, 그럼 주어는 뭔가요? 주어는요, 문장에서 주인공이 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학생이다 라는 문장에서 주인공은 무엇이죠? 그렇죠. 나가 주인공이죠. 그걸 주어라고 하는데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동사래요. 뭘 하고 있는지. 자, 동사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비동사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비동사는 주어와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연결하는 동사예요. 나는 학생이다에서 이다가 없고 나는 학생까지만 있으면 주어와 주어의 상태가 나타나긴 하지만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비동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비동사의 현재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 자, 세 가지가 있는데요. am, are, is 이 세 가지가 비동사의 현재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여러분이 교재 빈칸이나 앞에 분홍색 첫 장에다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필기할 때는 선생님 강의를 잠깐 멈춰두고 적은 후에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비동사의 현재형 am, are, is 세 가지나 있는데요, 선생님. 그럼 세 가지를 어떻게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주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비동사 현재형 am을 쓸 때는요. 주어가 I, 세상에서 하나뿐인 소중한 나에는 비동사 현재형 am을 씁니다. 예를 들어 I am 은혜, 나는 은혜이다. I am kind, 나는 상냥하다. 상냥해 보이진 않아요? 선생님, 실제로 보면 굉장히 상냥한데 화면을 뚫고 상냥함이 전해지도록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자, 이렇게 I 뒤에는 am이라는 비동사가 옵니다. 그러면 are이라는 비동사는 언제 오나요?

느냐? 주어가 you 또는 복수 주어일 때. 복수 주어 말이 어려운데요?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일단 you부터 봅시다. you, 내 앞에 있는 너 또는 너희들을 나타낼 때 you라는 말을 씁니다. 선생님 앞에 학생이 한명 앉아 있어도 선생님은 영어 공부 할수 있어. You can do it. 이렇게 말을 할 거고요. 여러 명의 학생이 있을 때도 할수 있어. You can do it.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너와 너희들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고 정말 선생님 앞에 한 명이 앉아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 명의 학생이 보고 있기를 바라면서 You are 이렇게 사용하고요. 복수 주어는 뭐냐? 주어는 앞에서 했죠. 주인공이 되는 말. 그런데 복수는요, 둘 이상의 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 하면 여러 명이죠. 두명 이상이죠. 그럴 때는 they, 그들, are 이렇게 비동사가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is는요, 그 외의 단수 주어라고 나왔어요. 주어는 알겠고, 단수? 뭔가 복수랑 말이 비슷한데요. 단수는 단 하나의 수를 얘기해요. 근데 그 외의라는 말이 왜 붙었느냐? 나와 너, I와 you도 하나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am과 are이라는 비동사와만 어울리니까 이것 두 개를 제외한 단수 주어, 뭐 그, 그녀, 그것, he, she, it 이런 것은 is라는 비동사 현재형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현재형 비동사 현재형이 왔을 때 의미는 어떻게 되느냐? 무엇무엇이다, 상태가 뭐뭐하다 또는 어디어디에 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I am 은혜 할 때는 은혜이다, 나는 은혜이다라고 했는데 I am kind 할 때는 나는 상냥하다로 끝났죠. 그럼 어떨 때 이다, 어떨 때 하다예요? 그건 우리 뒤에 교재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주어에 따라서 어떤 비동사를 넣는지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I am a student. 여기까지는요, 나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나는 학생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연결된 문장을 만들고 싶으니까 주어를 확인해서 비동사 현재형을 넣어줄게요. 주어가 뭐예요? I. 아까 I는 어떤 비동사 온다고 했었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나. am이라는 비동사만 온다고 했었습니다.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두 번째 볼까요? You am smart. 너는 똑똑한. 너는 똑똑한. 너는 똑똑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죠? 비동사 어떤 게 올까요? 너와 어울리는 비동사. 그렇죠. Are. You are smart. 좋아요. 그다음 he at school. 그는 학교에. 그는 학교에 있다라는 문장을 만들려면 주어 he는 너와 내가 아닌 그 외의 단수 주어 한 명이죠. 그럴 때는 is라는 비동사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He is at school. 이런 식으로요. 이해됐을까요? 혹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 중에서 헷갈리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면 이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학습하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적용하면서 step in. 교재 18쪽에 A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m, are, is라는 비동사에 명사가 붙는 경우입니다. 선생님, 명사는 뭔가요? 명사는 사람, 사물, 동물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이름이 있죠. 예쁜 이름이 있을 겁니다. 사람, 선생님 이름처럼 은혜도 있고요. 또뭐 효원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 중에 효원이라는 친구 있으면 깜짝 놀랐겠다. 그쵸? 그리고 사물. 여러분이 보고 있는 책 또는 책상 이런 것들을 사물이라고 하죠. 사물의 이름. 또 동물 어떤 이름이 있나요? 선생님은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동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동물들에도 이름이 붙죠. 그래서 MREs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Most dogs are our good friends. 주어 찾아볼게요. Most dogs. 대부분의 개들은, most dogs가 주어가 되는 것 같죠. 주어에는요, 보통 은, 는, 이, 가 이런 말이 붙습니다. 여기 은이 붙었죠. 뭐 학생은, 또 학교는, 동생이, 또는 뭐 있을까요?
아빠가 이런 식으로요. 주어에는 은는 이가가 붙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most dogs 숫자가 어떻게 돼요? 그쵸? dog에 s가 붙었으니까 둘 이상의 수죠? 그래서 어떤 비동사 왔어요? are이 왔어요. our good friends. friends에 왜 빨간색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친구들이 바로 우리가 배웠던 명사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와 오랜 시간 동안 친하게 지낸 사람에게 붙는 이름이 친구잖아요. 그렇죠? 너는 나의 친구야 이렇게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명사가 오면 뭐뭐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개들은 우리의 좋은 친구들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MREs plus 명사 무엇무엇이다 라고 해석되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self-check를 통해서 여러분 잘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비동사를 고르고 문장을 해석하세요. 1번 보겠습니다. Her aunt and uncle, scientists. 자, 해석해 볼게요. 주어 찾기 위해서. 그녀의 이모와 삼촌은, 은이라는 말 붙었네요. 주어인 것 같아요. 수가 어때요? 이모와 삼촌 하면 벌써 둘 이상이 되네요. 복수주어에 붙는 비동사 현재형? 그렇습니다. are이죠, are. 그 뒤에 scientist, 과학자. 과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붙는 이름이죠. 과학자. 그리고 두 명이니까 S가 붙었습니다. 그럼 비동사 뒤에 명사가 오면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이다로 해석한다고 했으니까 자, 알맞은 비동사는 are이 되고요. 해석은 그녀의 이모와 삼촌은 과학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을까요? 두 번째 한번 풀어볼게요. The earth, a planet. 지구는, 지구가 몇 개예요? 지구 두 개면 너무 이상할 것 같은데요? 하나죠. 너와 내가 아닌 단수주어니까 비동사는 is를 쓰게 되겠고 a planet, 행성, 이름이죠? 명사니까 뭐뭐이다로 해석하면 지구는 행성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답을 보여주고 같이 풀기 전에 여러분이 잠깐 멈춰두고 미리 풀어보는 것이 좋아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다음 B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MREs의 형용사가 오는 경우입니다. 형용사는 뭐냐면요. 명사의 성질, 모양, 상태 등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우리 앞서서 명사가 무엇인지 배웠죠? 그 명사의 성질, 모양, 상태. 뭐, 얌전하다, 동그랗다, 빨갛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말이 형용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The man is famous in his village. 그 남자는 man, 한 명이에요. 만약에 이 남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이렇게 적거든요. men. 하지만 man인 경우에는 한 명의 남자를 말해요. 그러면 is라는 비동사가 와야 되겠죠? 단수주어니까. 그리고 뒤에 빨간색 글씨 famous는요. 유명한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위에다가 적어두세요. 유명한. 자, 유명한은요, 명사 아니죠? 이름 아니니까요. 상태, 유명한 상태를 나타내니까 형용사예요. 그래서 하다,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in his village까지 해석을 하면요. The man is famous in his village. 그 남자는 그의 마을에서 유명하다. 그래서 MREs 뒤에 형용사가 오면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뭐뭐 하다. 기억하면서 셀프체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비동사와 형용사 보어에 유의하여 문장을 해석하세요. 보어라는 말 처음 나오죠? 보어는요,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입니다. 명사와 형용사 같은 것들이 바로 보어가 되는데요. 나는 학생이다에서 나는 학생까지만 있어도 이상하죠? 비동사가 필요하지만 반대로 나는 이다. I am 하고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문장이 완성이 안 되죠. 주어를 설명할 수 있는, 보충할 수 있는 말이 와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보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형용사 보어에 유의하면서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방금 배웠으니까 1번. The answers are correct. 주어 뭐예요? 그 답. 들, answer에 s를 붙여 선생님 답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 개니까 비동사 are 왔고요.
correct는

오른이라는 뜻이에요. 오른. 그러면 형용사인 거 기억하면서 해석을 뭐뭐 하다로 해석해줘야겠죠. 맞았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해석해보면 그 답들은 옳다, 옳은 더하기 뭐뭐 하다, 옳다로 바뀌게 되겠죠. 두 번째, The machine is smart. The machine, S 안 붙었어요. 하나의 기계인가 봐요. 한 대인가 봐요. 그래서 is라는 비동사 와준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뒤에 smart, 여러분처럼 뜻은 똑똑한이라는 뜻입니다. 똑똑한 상태죠. 이름 아니고. 그러면 뭐뭐 하다로 해석이 되어야 하겠네요. 그 기계는 똑똑하다로 해석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MREs plus 전치사구. 또 전치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전치사는 명사 앞에 쓰여서 시간, 장소, 방향 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의 뜻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죠. 선생님, 근데 전치사가 아니라 전치사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 구는요,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전치사 구, 전치사는요, 혼자 쓰일 수가 없어요. 뒤에 뭔가 말이 더 와줘야 하기 때문에 전치사 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Her laugh is like music to their ears. 그녀의 웃음소리는 하나니까 is 써줬네요. 이 like라는 것이 바로 전치사인데요. 만약에 her laugh is like 하고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녀의 웃음소리는 뭐뭐 같아? 뭐 같은데?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뭐 같은지 뒤에 더 말이 와주어야겠죠. 그래서 뒤에 단어들이 더 와서 구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her laugh is beautiful. 그녀의 웃음은 아름답다 하면 그걸로 끝일 텐데 like라는 전치사가 와서 뒤에 더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웃음소리는 뭐뭐 같아? 뭐 같은데? 그들의 귀에 음악과 같아.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는 뭐뭐이다, 뭐뭐하다 이렇게 정해졌었는데, 그럼 전치사구는 항상 뭐뭐와 같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전치사의 의미에 따라서 끝나는 말이 달라집니다. 여기는 like니까 이 뜻을 생각해서 뭐뭐와 같다라고 끝났는데, 다른 경우도 있어요. 다른 전치사의 예시 선생님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MREs 뒤에 from이 붙는 경우, 어디 어디 출신이다, 어디 어디에서 오다, I'm from Korea, 나는 한국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뒤에 다른 단어가 하나 더 붙게 되죠. 자, 두 번째, in, on, at,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I'm at school, 나는 학교에 있다, 이렇게요. For 뭐뭐를 위한 것이다, this is for you. 너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with. 뭐뭐와 함께 있다. I'm with my friend. 나는 나의 친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끝나는 말이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 기억하세요. 이번 유닛 1, 1강에서 배우는 것은 비동사의 현재 시제잖아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죠. 출신이었다. 일 것이다가 아니라, 뭐뭐이다. 어디에서 오다. 있다. 것이다. 현재를 나타낸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서, 아, 전치사는 끝나는 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의미에 따라 다르구나. 기억하고 셀프 체크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동사와 전치사구에 유의하여 문장을 해석하세요. 1번. The man is with his daughter. 그 남자는 is 한 명이니까요. with, 아까 봤던 전치사다. 누구와 함께 있대요? 누구랑 있는데? With his daughter. 그의 딸과 함께 있대요. 그 남자는 그의 딸과 함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Some kids and their teacher are at the train station. 자, 주어 한번 찾아볼게요. 몇몇의 학생들과 그들의 선생님은 여기까지가 주어겠죠. 근데 수를 보세요. 몇몇의 학생들과 선생님 벌써 둘이 넘어가죠? 그래서 비동사 are이 와줬고요. 우리 아까 봤던 전치사 at 어디에 있나요? At the

station. 그 기차역에 있다. 그래서 문장으로 해보면 몇몇 학생들과 그들의 선생님이 그 기차역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D로 넘어갈게요. There is, there are 뒤에 뭔가가 오는 것인데 아, 선생님! 주어는 항상 앞에 오는 거잖아요. There이 주어군요. 아니에요. 이때는요. There is 또는 there are이 가장 먼저 오고 그 뒤에서 주어를 찾는 겁니다. There is, there are 그것이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요. 있긴 있어. 뭐가 있는데 이 뒤에서 우리가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is 또는 are를 쓰는 거 우리 배웠죠? 단수 주어이거나 you 또는 are 복수 주어. 그러면 there are some errors. 에러 뒤에 s가 붙었어요. 오류들이니까 is가 아니라 are을 써준 거예요. There are some errors in his report. 그의 보고서에는 약간의 오류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있다가 우리말 순서에선 가장 뒤에 오지만 영어에서는 there are 하면서 가장 앞에서 사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there is there은 주어를 뒤에서 찾는다. There is there은 주어를 뒤에서 찾는다. 기억해 주세요. 자, 연습해 봅시다. There is, there are 구문에 유의하여 문장을 해석하세요. 첫 번째, There is a bridge in the village. There is 했으니까 뭐가 있긴 있대요. 근데 is를 사용한 거 보니까 뒤에 주어가 한 개인가 봐요. A bridge 역시나 한 개군요. 다리가 하나 있대요. In the village, 그 마을에. 그 마을에는 다리가 하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두 번째, There are, 있대요. are이네요. 뒤에 복수인가 봐요. There are 4 seasons in a year. 1년에 숫자 4, 4 seasons. 4 계절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1년에는 4 계절들이 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 이해됐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선생님이 오늘 배운 내용으로 퀴즈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해보겠습니다. Let's review! Let's review! 선생님이 갖고 온 퀴즈입니다. 교재는 없는데요? 찾으실 필요 없어요. 책에는 없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듣고 따라하고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만든 퀴즈거든요. 같이 풀어봅시다. 주어에 어울리는 비동사를 찾아 선으로 이어보자. 선생님 여태까지 전치사, 명사, 동사, 형용사 이런 것들 했더니 너무 쉽게 느껴지는데요? 그쵸? 왼쪽에는 주어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오늘 우리가 배운 비동사의 현재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I부터 시작해볼게요. I,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와 어울리는 비동사. 그렇죠. Am, I am 뭐뭐뭐. 자, 그 다음 they, 그들. 그들 두 명 이상 네 글자로 뭐라고 했었죠? 복수 주어. 복수 주어는 비동사. are 이 온다고 했었죠? They are 뭐뭐뭐. 자, 세 번째 he 한 명이에요. 그는이지만 너와 내가 아닌 그 외의 단수 주어 뒤에 뭐가 오나요? am, are, is 중에 그렇죠. is, he is. 자, 선생님이 좋아한다는 동물로 가져왔습니다. dogs. 근데 dog 아니에요. dogs. 그러면 개들이니까 두 개 이상 복수 주어, dogs are, dogs are. 그리고 you, 너 또는 너희들 할 때 you, am일까요? you, 그렇죠. you are 뭐뭐뭐 이렇게 주어에 어울리는 비동사 찾아보았습니다. 자, 선생님 비동사 이제 정말 알 것 같습니다. 또는 아, 알 것도 같고 알 듯 말 듯 아직 헷갈려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workbook으로 넘어가서 오늘 배운 것들 적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workbook 이쪽 우리는 1강에서 grammar 먼저 할 거예요. 교재 오른쪽에 있는 A, grammar 부분 한번 봐주세요. 빈칸에 알맞은 형태의 비동사를 쓰세요. 우리 이제 잘할 수 있습니다. 1번, 지구는 행성이다.

하나예요, 두 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단 하나. 그러면 is라는 비동사 오고요. A planet. planet은 명사, 형용사, 전치사 그런 것들 중에서 행성은 이름이었죠. 그러면 비동사 뒤에 명사 뭐뭐이다. 지구는 행성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2번. 그 답들은 옳다. The answers. 그 뒤에

0: 이렇게 해석했고요. 그 마을에는 다리가 하나 있다. 있다라는 뜻인데 대열로 시작했어요. 그럼 뒤에 is 또는 are이 올 텐데 다리가 하나 있대요. A bridge 되어 있죠? 그러면 is, are 중에 is, there is a bridge in the village. 그 마을에는 다리가 하나 있다.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떤 직업들은 매우 흥미롭다. 어떤 직업들은 자, S 붙었네요. 비동사 are. 오, 이제는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Some jobs are very interesting. Interesting, 흥미로운이라는 형용사니까 비동사 뒤에 왔을 때 뭐뭐하다, 흥미롭다로 해석이 되고요. 5번. 그녀의 웃음소리는 그들의 귀에 음악과 같다. Her laugh. 그녀의 웃음소리는 하나예요. Is. 그 다음에 like 아까 뭐였죠? 전치사. 전치사. 뭐뭐와 같대? 그래, 뭐와 같은데? Music to their ears. 그들의 귀에는 음악과 같다. 이렇게 해석까지 되나요? 좋습니다. B. 이번에는요, 우리말 의미에 맞게 주어진 말도 써야 되고요. 그다음 비동사도 활용해야 돼요. 문장 완성해 봅시다. 그 기계는 똑똑하다. The machine, 비동사. 하나죠? The machine is. 그다음에 주어진 단어 이용해서 smart. 두 번째. 웃음은 미니 운동과 같다. Laughter. 하나죠? is. 그다음에 주어진 단어 활용해서 like a mini workout. 웃음은 미니 운동과 같다. 이렇게 전치사구 해석할 수 있겠네요. 대부분의 개들은 우리의 좋은 친구들이다. Most dogs. 복수 주어 are. 선생님이 여러분 이제 잘하는 것 같으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느껴지죠? Our good friends. 그대로 붙이면 되겠는데요. Most dogs are our good friends. 그쵸? 그의 보고서에는 약간의 오류들이 있다. 있다라는 뜻인데, there이라는 단어도 활용해야 돼요. There is 또는 there are이겠구나. 근데 첫 번째니까 대문자로, 대문자 T로 적고요. There is인가 or인가 봅시다. Some errors, 오류들이니까 are some errors. 이렇게 되겠네요. There are some errors in his report. 됐을까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비동사 현재 시제에 대해서 배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비동사 현재 시제에 대해서 다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레이스의 고민은 과연 해결되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알것 같은데. 그레이스의 고민 뭐였죠? 자기소개를 할 때. I, Grace 사이에 뭔가가 와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I와 Grace 사이에 어떤 비동사가 와야 될지 정답을 알것 같은 친구들은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다음 시간 우리 비동사 현재 시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배운 내용 적용해서 정말 재미있는 내용의 지문 3개를 함께 풀어볼 거예요.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 비동사의 현재형, am, are, is 꼭 복습하시고요. 우리는 2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Bye, everyone!
1: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2: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3: 어쩌라고?
2: 일반 일에라도 심폐소생술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3: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일이 있겠냐?
4: 게임 오버.
1: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3: 덕분에 살았다, 야.
2: 밥 한번 사.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이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일상 영어 해볼 건데요. 네. 제목이 정말 무섭습니다.
1: 왜요?
0: 다래끼보다 무서운 의사 선생님 Part 1. 되겠습니다.
1: 맞아요. 한창 그 다래끼 있을 때 제가 옆에서
0: You know.
1: 에이, 얼른 병원 가보세요 하면서
0: 제가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때 슬기 씨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네. 제가 놔뒀다가 이게 딱딱해져 버려가지고 와 이거는 정말 큰 작업이 됐습니다.
1: 나름 그 다래끼도 골든 타임이 있나
0: 맞아요.
1: 보더라고요.
0: 맞아요. 아 이게 에이. 너무 아팠던 고통이 있어서 네. 실제 그것을 기반으로 한번 써봤고요.
1: 재밌겠는데요.
0: 아, 오늘하고 또 내일 연결돼서 또 스토리가 완성이 됩니다.
1: 네.
0: Alright, so 눈에 다래끼가 난 situation.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와. 자, 일단 눈꺼풀 알아야 되죠.
1: 네.
0: 다래끼 알아야 되죠. 아마 지금 머릿속이 좀 하얄 수도 있습니다.
1: 눈은 그냥 아이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오늘 다 배우게 될 거고요.
1: 야.
0: 두 번째 미션은요. 의사가 짜려고 할 때 기절할 뻔했어. 저 진심 기절할 뻔했거든요.
1: 그래요?
0: 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이 다래끼가 얼마나 큰지 저희가 직접 가서 영어로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2: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3: Swollen?
2: Yeah,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3: Swollen?
2: Swollen. You know, like big.
3: Bigger.
2: What happened?
3: 보지 마. 아니, 여기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2: What?
3: 어?
2: Sorry? Do you know English?
3: No. Okay. I explain.
2: Yes, please.
3: Do you know 다래끼?
2: 다래끼?
3: 다래끼.
2: Who's that? Your friend?
3: A little problem in my eyes.
2: Oh, that's called 다래끼.
3: Oh, that. Oh, 너무 아파, 너무 아파.
2: Ouch.
3: So, I'm so sick.
2: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3: See doctor?
2: Did you go and see a doctor?
3: 아, 봤지, 의사. 의사가 짜려고 할 때, 기절할 뻔했어요. 의사가 이걸 꾹 짜잖아. 이거 튀어나와가지고. 짜. doctor?
2: Doctor?
3: Touch this, 이거, dimple? 이거, 다래끼?
2: Oh, yeah?
3: Yes, so.
2: He touched it.
3: So, I said,
2: Oh, it's painful?
3: Yeah!
2: Oh, it looks really painful.
3: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So, 그래서 big. 그래서 big이에요.
2: Wow.
3: Don't look at me.
2: I don't want to.
3: Yeah, 얼마요, 얼마.
0: 아우. 보고만 있어도 아픕니다. 또 아파요.
1: 예.
0: 자, 오늘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휘를 정말 중요한 생활 영어로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1: 네.
0: 뭐, 부었다라는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다래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눈꺼풀이라든가. 이거는 진짜 무슨 어려운 시험 영어가 아니죠.
1: 네.
0: 무조건 알아야 되는 생활.
1: 일상 속에서.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런 어휘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5: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4: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5: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 대화문입니다. 자, 친구가 이제 상대방을 봤더니 눈이 완전 부어 있는 거예요.
1: 저런.
0: 네, 눈 어떻게 된 거야? 완전 부었네. 이거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1: What happened to your eye?
0: 어순대로 끌어볼까요? 가능할 것 같은데.
1: What happened? 우리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0: 뭐가 벌어졌니?
1: 너의 눈에.
0: 그렇죠.
1: It's all 부었다.
0: 네. 네. 부은 거를 드디어 쓸 차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1: 아, 부었다.
0: 네, 교재 꼭 한번 네. 써보시고 뭐 틀리면 지우면 되니까요, 그렇죠?
1: 그렇죠. 근데 뭐 부었다라는 말이 지금 딱 생각이 안 나잖아요.
0: 오케이.
1: 네. 그럼 우리 어제 배운 거 있잖아요.
0: 네.
1: It's all like a balloon.
0: 오.
1: 풍선처럼. 그죠? Like a.
0: 어허. Uh-huh. 근데 여기서 balloon 틀리면 안 됩니다. 대신에.
1: 오, 두 개일 것 같아요.
0: 와.
1: 와.
0: 와. 오케이. 자, 물론 아실 겁니다. 이게 답은 아니라는 거.
1: 네.
0: 하지만 저는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고 싶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제가 말했지만 어휘를 모르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1: 의미만이라도.
0: 알, 그럼요. 알 수 있는 걸로 최대한 동원해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웃음은 빵 터질 수도 있어요.
1: 네.
0: 풍선 같아. 가능하죠. Right? 하지만 오늘 부어 있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바로 swollen.
1: Swollen.
0: 들어본 적 있나요?
1: 좀 익숙한데요.
0: 오케이. 네. Swollen이라고 하는 게 부은이라는 형용사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원래 붓다라고 하는 동사 swell이라는 게 있습니다.
1: 아.
0: 거기서 출발한 형용사의 모양입니다.
1: 네.
0: Swollen. 자, 그리고 참고로 또 하나 드릴 게 뭐냐면요. Puffy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1: Puffy. Puffy 강아지한테 쓰는 말 아니에요?
0: 걔는 퍼피고요.
1: 아, 예.
0: PPY입니다. Puffy.
1: 그렇군요.
0: So puffy 하다는 거는 얼굴이 붓거나 푸석푸석한 거 있죠. 보통
1: 아.
0: 아침에 자다가 깼는데 그죠? 이렇게 뭐 새벽에 물을 많이 마셨든 뭐 전날 밤에 라면을 먹었든
1: 예, 예, 예.
0: 그런 모습을 보통 puffy라고 많이 불러요.
1: 어.
0: 근데 swollen 같은 경우에는 더 포괄적입니다. 그런 것도 가능은 하고 아니면 어디 뭐 벌에 쏘여서 그럴 수도 있고
1: 그쵸.
0: 어디가 다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다 포함. 그런데 팔이 이렇게 무슨 뭐 다쳐서 팔이 이렇게 부었을 때 퍼피하다고는 하지 않아요.
1: 네.
0: 얘는 보통 그냥 얼굴이 이렇게 부은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면 it's all swollen이라고 돼 있잖아요.
1: 네.
0: 보통 여러분들 이 all이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 갖고 있죠?
1: all은 모두, 다.
0: 모두, 다.
1: 네.
0: Right?
1: 네.
0: 물론 그런 뜻도 될 수도 있지만요. 회화체에서 완전히라는 뜻도 있어요.
1: 아, 완전히.
0: That's right.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들을 수도 있습니다. He's happy 대신에
1: 네.
0: He's all happy. Look at him. He's all happy.
1: 아, 완전
0: 그러면,
1: 행복해.
0: 네,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완전 행복해. 이렇게도 가능해요.
1: 네.
0: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라는 느낌으로 쓰는 게 더 맞겠죠. 그렇죠? Alright, swollen이라고 했고요. 자, 앞부분에 이거는 사실 질문형으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1: 그렇죠.
0: What happened? 여기까지만 해서도 문장 완성되잖아요.
1: 무슨 일이야?
0: 그래, 뭐 What happened?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 무엇이 벌어졌냐? 그러면서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1: 네.
0: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끝내지 말고 What happened? 뒤에다가 to 뭐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명사가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body part가 될 수도 있고
1: 네.
0: 하지만 그거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거기에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어떻게 된 거니? 라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네.
0: Right? 예를 들어 사람을 써볼 수 있고 정말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그날 왜 연락도 안 되고 그랬어? 그런 거예요. 너 어떻게 된 거니? 그거는 결국에는 너에게 무엇이 벌어졌냐가
1: 네.
0: 되겠죠.
1: What happened to you?
0: 그렇죠. Hey, what happened to you?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제가 머리를 좀 스타일을 바꿔본다고
1: 네.
0: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다 탄 거예요.
1: 아.
0: 딱 나타났을 때 여러분과 슬기 씨가
1: 네.
0: 너의 머리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니?
1: 아이고 아이고.
0: 어떻게 할까요?
1: What happened to your hair?
0: 그렇죠? Hey, what happened to your hair?
1: 아,
0: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칭찬으로는 절대 쓰진 않아요.
1: 그렇죠.
0: 네,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할 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happened to you?
1: What happened to you?
0: What happened to your hair?
1: What happened to your hair?
0: 네. 자, happened는 근데 네. 과거형이죠?
1: 과거요.
0: 뭐가 벌어졌니?
1: 네.
0: 근데 이거 진행형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면은 갑자기 초능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생기고 있어요. 그럴 때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진행형도 돼요.
1: 예.
0: So, 비동사랑 섞어서 하면 어떻게 할까요? 틀려도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1: 왠지
0: 뭐가 벌어지고 있지 나에게 할까요?

0: What is happening to me?
1: What is happening to me? 좋아요.
0: Oh,
1: very nice.
0: Yes.
1: 이거는 특히나 뭔가 그 슈퍼히어로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
0: What's happening to me?
1: Yeah. Righ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Mm-hmm. Just like this. Okay,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0: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1: Alright. 자, 여기에서 일단은 부은이라는 형용사를 알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미션입니다. 아,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0: 아.
1: 네. 제가 두 개 다 비워두기는 양심에 찔려서.
0: 네네네.
1: 제가 다래끼는 여기 이렇게 살짝 넣어놨어요.
0: 아, 이거 근데 예전에 우리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1: 아, 그렇습니까?
0: 네, 왜, 오케이. 뭐, 본 것 같죠?
1: Alright.
0: 예. 네. 이게 bad style가 그 아주 심한 다래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On my 눈꺼풀인데 눈꺼풀,
1: 네.
0: 눈꺼풀. 그러면은 그 이게 어쨌든 눈을 덮는 거잖아요.
1: 여기죠 여기 여기.
0: 그러면은
1: 여기.
0: 저는 뚜껑 eyelid로 가볼까요?
1: What?
0: 뚜껑이 lid예요. 맞죠?
1: 지금 뚜껑이라 그래서 막 다른 거 쓸 줄 알았거든요.
0: 아유.
1: 들어보셨어요 eyelid?
0: Lid? 아이 yes. 리드는 처음이에요.
1: 처음? 오케이.
0: 리드는 그냥 뚜껑이라서
1: 아이랑. 눈을 아이랑. 덮는 거니까 뚜껑이다.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0: 네.
1: 보도록 할게요.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정답? 맞아요. 저 그래서 지금 뭐야? 지금 자존심 상해가지고 자, eyelid 맞아요.
0: 저는 진짜 그냥 생각한 거예요.
1: Yes. 리드가 진짜 뚜껑 맞잖아요.
0: 맞, 뚜껑이에요.
1: 아이, 그런데 네. 눈을 덮고 있으니까. 그리고 one word인 거를 참고를 해 주셔야 돼요.
0: 아,
1: yes.
0: 우와.
1: 그리고 양쪽을 다 얘기할 때는 물론 눈처럼 eyelids라고 해서 S를 포함을 해 줘야겠죠. 자, 그래서 eyelid가 나왔고요. 그리고 다래끼는 여기 제가 아예 해놓고 써놨는데요. 이 다래끼 같은 경우에는 STYE, STY, 그리고 E를 제거해서 STY, 이렇게 STY라고도 씁니다.
0: 네.
1: Okay? So STY, 뭐 STYE, STY 있다라고 하면 다래끼가 되겠는데
0: 네.
1: 자,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또 강조하지만
0: 예.
1: 이 명사, 뭐 형용사 이런 단어들 좋아요. Right? 그렇지만 이 친구들을 동사랑 묶을 줄 모르면 문장에 못 넣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 단어만 많이 알아. 이게 되니까 다래끼가 나다라고 하는 거 엄청 간단하게 다래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0: 네.
1: Right?
0: 네.
1: 저 동사 못 썼어요.
0: Had.
1: Exactly. So have a sty. 얘를 알아야 돼요. 이왕 알 거 여기까지만 하면 아깝잖아요.
0: 그렇죠.
1: 조금만 더.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아 스타이가 셀 수 있는 거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그렇죠?
0: 네.
1: So have a sty라고 하면 다래끼가 나다. 특히나 다래끼가 아주 심하게 났으면 이런 거 뭐죠?
0: Bad
1: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Right. So 그녀는 아주 심한 다래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0: She had a bad sty.
1: 그렇죠? 현재형으로 쓰면 she has a
0: bad sty.
1: 이러면 지금 나 있는 거예요.
0: 그쵸,
1: She
0: 그쵸.
1: has a bad sty. 자, how about this? 나는 다래끼가 있어요. 근데 양쪽에 있어요. 그럼 일단은 나는 다래끼 하나가 있어요.
0: I have a sty.
1: sty. 그리고 양쪽 눈꺼풀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0: Each?
1: Both.
0: Both?
1: Both. Eyelids.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전치사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써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eyelids 안쪽에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0: 네.
1: 거기 피부에 이렇게 나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0: 그렇죠. 아무래도 올라오잖아요.
1: That's
0: 다래끼는.
1: right. On both eyelids. 여기까지 하면 좀 많이 알게 되는 거고요. 사실 저는 그것보다도 have를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Alright. 자, 읽어볼게요. She has a bad sty.
0: She has a bad sty.
1: I have a sty on both eyelids.
0: I have a sty on both eyelids.
1: 본문도 읽어볼게요.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0: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1: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1: 네,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어이쿠, 의사는 만나봤어? 걱정이 되는
1: 오,
0: 거예요. 아이, 너무
1: 네.
0: 크게 났으니까.
1: 그쵸, 그쵸.
0: 슬기 씨가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1: 예. 어이쿠. Did you go and see a doctor? 이거 예전에 우리 배웠던 건데요.
0: 저한테. 네.
1: 예.
0: 나눌 수 있을까요?
1: Go. Did you
0: 너는?
1: go?
0: 너는 갔니?
1: 응.
0: 그리고 뭐 했니?
1: 봤니?
0: 아하.
1: 그리고 의사를. 네.
0: Yes.
1: 어이쿠, 또 이거 오만 가지 있잖아요, 우리.
0: 오만
1: 예,
0: 가지.
1: 오만 가지
0: 근데
1: 있는데.
0: 뭔가 아플 때,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도 그렇지만 남이 아픈 걸볼 때도 이거 많이 쓴단 말이야. 아이고, 아야, 아야, 이런 거.
1: 그래요?
0: 네. 만약에
1: 그래요?
0: 제가 꼬집었어요.
1: 예.
0: 그러면은,
1: 아치.
0: 오, 아치.
1: 예. 아치.
0: 제 책임은 아니죠?
1: 아, 아니요, 아니요. 그거
0: 오케이.
1: 아추잖아요.
0: 그거 뭐라고 쓸까요?
1: 아우치. 아, 아치.
0: 어.
1: 이렇게 갈까요?
0: 오케이. 오케이.
1: 아이치.
0: 오케이. 그건 에이끼라고 원래는 사실 할 수가
1: 아,
0: 있는데.
1: 그래요?
0: 자, 스펠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이겁니다. 네.
1: 아,
0: 여기서 오우가 아니고요. 아우로
1: 아우치.
0: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ouch.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이쿠, 아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1: 아하.
0: 만약에 내가 다쳤다.
1: 네.
0: 그러면 이제 내가 아프다. 그러면 ouch. 아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1: 네.
0: 그런데 남이 다친 거를 보거나, 남이 굉장히 좀 고통을 겪을 만한 일을 당했다라는 걸 들었어요. 그랬을 때 아우치. 오히려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끔찍해.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밤에 길을 가, 아, 그 거실에서 발가락을 어디 찧었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한 거예요. 그랬을 때제 일이 아닌데도 아우치
1: 아우치.
0: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Right. 하지만
1: 아.
0: 얘는 좀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엄청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을 때 거기에 절대로 아우치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1: 어쩌면은 약간 조롱하는 걸 수도
0: 그럼요.
1: 있겠네요.
0: 너무 진지한 상황에서는 쓰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근데
1: 아하.
0: 여기서는 그냥 친한 친구끼리 아우치 이렇게 쓰는
1: 귀엽게.
0: 거죠, 라이?
1: Right?
0: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go 하고 뭐가 같이 섞였죠?
1: And
0: and
1: see.
0: see, alright. So go and see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친구예요. 그래서 굉장히 같이 많이 씁니다.
1: 세트.
0: 전에도 yes
1: 야.
0: 한번 세트로 간다 했었죠.
1: 맞아요.
0: So go and see someone 이러면은 누군가를 정말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의사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담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1: 그쵸,
0: 그렇죠?
1: 그쵸.
0: Right?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명령어로 해보세요. 이거 그냥 거의 똑같아요. 명령어로 가서 의사를 만나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1: Go and see a doctor.
0: go and see a doctor. Right? 이거는 정말 사용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1: 네.
0: 상대방이 뭔가 표정이 안 좋거나 몸이 안 좋아 보이면 툭 하면 던질 수 있는 말이니까 go and see a
1: 가봐야죠.
0: doctor. Yes.
1: 예.
0: 자, 이번에는 과거형으로 할 건데 하려면 go 하고 see 둘다 과거형으로 바꿔줘야겠죠.
1: 네.
0: 자, 나는 가서 그 선생님을 만나봤어. 그러면 나는 갔다니까 I go가 아니라
1: I
0: I
1: went.
0: went. 그 다음에 and
1: And so
0: saw the
1: the doctor,
0: 선생님,
1: teacher.
0: teacher. There you go.
1: Yes.
0: I went and saw the teacher.
1: Mm-hmm.
0: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좀 생각보다 빈도는 좀 떨어지기는 해요. 일반적으로 가서 봐라고 상대방한테 얘기를 한다든가 나 봐야겠어 이런 식으로 쓸 때가 많습니다.
1: 네.
0: 오케이,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Go and see a doctor.
1: Go and see a doctor.
0: I went and saw the teacher.
1: I went and saw the teacher.
0: 자, 본문으로 갈게요.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1: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0: Alright.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의사가 짜려고 할때 기절할 뻔했어.
1: 아,
0: 라고 했습니다.
1: 그쵸. 그러니까
0: 자,
1: 짜려고 할 때는 사실 짠 것도 아닌데,
0: 네.
1: 예, 그때 벌써 기절을 할
0: 이미,
1: 뻔했다라는 게.
0: 그 공포심 때문에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면
1: 맞아요.
0: 거기에 빛을 쫙 비치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면 공포심이 엄청나지고.
1: 앞도 잘안 보이고, 막
0: 그리고 보통
1: 이러니까.
0: 원래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1: 네.
0: 따끔해요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1: 그쵸.
0: 저는 이렇게 하셨어요. 아플 겁니다.
1: 어우.
0: 그래서, 이렇게
1: 경고가 제대로
0: 됐습니다. Right.
1: 들어왔네요. Yeah, when it tried to, it.
0: 나눠보세요.
1: 그가, 여기서 끊어야겠는데요?
0: 오케이.
1: 예. 그거를, 저기, 짜려고 할 때.
0: 노력할 때, 그쵸?
1: 예.
0: 아니, 직역을 하면.
1: 그쵸. I almost passed out. 나 거의 갈
0: 이거 했다.
1: 뻔했어.
0: 갈
1: 그
0: 뻔했어.
1: 기절할
0: 기절할
1: 뻔했어. 예,
0: 뻔했어.
1: 이건데, 이게 짜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짜다. 짜다.
0: 자, 이거는 제가 많이 의역을 한 거예요. 자,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오케이. 원래는 쥐어 짜는 거는 squeeze 한다라고.

0: 얘기를 해요. 아. 근데 단순하게 그 스퀴즈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원래 다래끼는 아시겠지만 터뜨려서 나와야 되거든요.
1: 맞아요.
0: 자, 그래서 저는 사실 터뜨리다. 라는 동사를 터뜨리다를 가져와 봤어요.
1: 터뜨리다.
0: 근데 이제 보통 의사가 터뜨리라고 할 때라고는 안 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터뜨리다가 이거 아닌가요? 범. 이렇게 어떻게 쓰는 거지? 범. 범푼가?
0: 오케이, 오케이.
1: 범분가 뭐.
0: 제 생각에는 예. 그 BOMB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1: 아, 그건가요?
0: 폭탄.
1: 아, 그 폭탄.
0: 폭탄 할 때, 자, 그게 아니고요.
1: 폭탄 터지잖아요.
0: Right, right.
1: 예.
0: 자, 보겠습니다. Yeah. When he tried. 노력했죠.
1: 네.
0: To. 그걸 터뜨려. 나는 거의 기절했다. 기절할 뻔했다. 정답은요?
1: 아, pop it.
0: Pop. Pop, pop, pop. Right?
1: 아, 너무 쉬운 말이었어요.
0: 네, 이 pop이라고 하는 게 터뜨리다라는 동사예요.
1: 네.
0: 근데 이게 사실 그거 말고도 갑작스럽게 뭔가 팍 벌어지는 일에 관련된 거는 pop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pop-up store이라든가
1: 맞아요.
0: 뭔가 튀어나온다.
1: 익숙하죠.
0: Right?
1: 네.
0: Okay, so pop은 여기서 터뜨리다 라고 했고요. 여기 지금 pass out 썼는데
1: 네.
0: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완전히?
1: 완전히
0: 이렇게?
1: 그쵸 그쵸 해롱해롱
0: 해롱해롱
1: 넉다운
0: 기절하다라는 네. 뜻입니다. 진짜 pass에서 뒤로 넘어간 느낌인 거예요. Okay, so pass out은 기절하다 가 되겠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덜렁 동사 하나예요.
1: 네.
0: 동사인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모두가 기절했다. 이거는 기절했다라는 뜻도 되지만 피곤했다라는 뜻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1: 네.
0: 우리도 피곤하면 나 완전 기절했잖아 라고 하죠.
1: 그죠.
0: 그래서 모두가 기절했다. 어떻게 할까요?
1: Everybody passed out.
0: Yes. Everybody or everyone passed ou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할지도 몰라 라고 할 때 우리 조동사 뭐 쓰죠?
1: Might.
0: 그러면 나 기절할지도 몰라.
1: I might pass out.
0: Pass out, right? Might 뒤에는 동사 원형입니다.
1: 아, 그렇죠.
0: I might pass out. 이거는 진짜 너무 피곤해서 기절할 수도 있다가 되겠지만 너무 무서워가지고 영화 보다가 I might pass out.
1: 그렇죠.
0: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1: 무서운 영화 볼 때.
0: That's right. So pass out은 뭐 피곤해서든 아니면은 뭐 you know 진짜로 뭐 실신하는 게 될 수도 있고
1: 네.
0: 이렇게 pass out 쓸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Everyone passed out.
1: Everyone passed out.
0: I might pass out.
1: Oh, I might pass out.
0: 자, 그리고요. 여기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 단어를 먼저 아시더라고요.
1: Faint?
0: Faint라고 하는 것도 기절을 하는 건데요. 얘는 거의 실신하다라는 뜻입니다.
1: 아.
0: Faint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말 현기증이 나든가 이런
1: 예?
0: 식으로 할 때 보통 Faint를 쓰고요. 피곤해서 Faint한다고는 쓰지는 않아요.
1: 네.
0: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가 더 포괄적이라 볼 수 있죠.
1: 네.
0: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패턴이 여기 almost 뒤에 과거 동사를 쓴 겁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 거의 뭐뭐 했다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진 않은 거죠.
1: 그러네요.
0: 그래서 의역이 되면서 뭐뭐 할 뻔했다 정도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이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I almost forgot. 나 거의 잊었어. 그러면 아직 잊은 건 아니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잊을 뻔했다가 되는 거죠.
1: 나 완전 까먹을 뻔했다. 약간
0: right.
1: 이런 느낌.
0: 맞아요. She almost got an A라고 하면 A를 받을 뻔은 했지만
1: 아하, 못 받은
0: 못
1: 거죠.
0: 못 받은 거예요.
1: B 받았네, 딱
0: That's
1: 보니까.
0: Right.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1: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0: There you go.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0: 미션 정리할게요.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1: I had a bad eye on my eyelid.
0: Right. 자, 두 번째. 의사가 짜려고 할 때 기절할 뻔했어.
1: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0: Okay,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2: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0: Did you go and see a doctor?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1: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2: 네,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2: Alright, 첫 번째는 덩어리 표현이죠. 네. Have a sty. 가봅니다. 걔는, 그녀는 심한 다래끼가 났어. 현재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3: She has a bad sty.
2: 그렇죠. Has, 이게 중요한 겁니다.
3: Yes.
2: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나는, 과거형으로 예. 나는 심한 다래끼가 눈꺼풀에 났다.
3: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2: There you go. 세 번째, 난 두 눈꺼풀에 다래끼가 났어. 현재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나는 다래끼가 있다.
3: I have a sty on both eyelids.
2: 그렇죠. 아직은 단어가 익숙하지 않죠.
3: 그렇죠, 그렇죠.
2: It's okay, it's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has a bad sty.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I have a sty on both eyelids. Very nice. 자, 다음은요. Pass out.
3: 아하.
2: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3: 네.
2: 자, 다들 기절했어. 모두가 기절했어.
3: Everyone passed out.
2: 그죠? Everyone passed out. 나 기절할지도 몰라. 나 무서운 거 못 보거든. 이러면서.
3: I might pass out.
2: 그쵸, I might pass out.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좀 깁니다. 의사가 짜려고 할 때 기절할 뻔했어. 제가 직역 버전 드릴게요. 그가 그걸 터뜨리려고 할 때.
3: When he tried to pop it.
2: 오케이, 난 거의 기절했어.
3: I almost passed out.
2: There you go. 자, 그래서 뭐 할 뻔했다라고 할 땐 almost를 쓰고 과거동사 쓰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3: 네.
2: 거 이해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3: 한번 읽어볼까요?
2: 그럴까요?
3: 네.
2: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Everyone passed out. I might pass out.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3: Oh, 읽어주시니까 머릿속에 쏙 들어왔어요.
2: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3: 주세요.
4: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5: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4: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5: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2: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3: Yeah,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6: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3: Yeah, when I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Oh no!
6: Oh, so sad.
2: Yes.
3: Wow.
2: 수고하셨습니다, you guys.
3: 네.
2: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웬디는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ndy ate without washing her hands.
2: 그렇죠. Without ing.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이거는 패턴이라기보다는 거의 덩어리 표현에 가까운데요.
3: 네.
2: Have a sty. 이걸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내 아들이 다래끼가 났어. 내 아들이 다래끼가 났어.
3: 오.
2: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2: 네, 틀려도 되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3: 네.
2: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얘들아, 안녕! 난 영어를 좋아하는,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는 대충 레이디! 맞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맞아, 맞아. 나 이거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뭐지? 나 내일 영어 시험 있잖아, 영어 시험. 얘들아, 너네 영어 시험 같은 이런 어려운 시험이 오면 되게 긴장되잖아. I'm so nervous. 이러면 어떤 행동해? 나는 이거 있잖아. 이거 손톱을 이렇게 물어뜯게 된다. 그러다가 내가 한번 생각이 났지. 어떤 생각이 났냐면 여기 있는 이 손톱이랑 발톱 중에 뭐가 더 빨리 자랄까? 궁금하지 않아? 아, 궁금하다고? 그럼 이거 한번 영어로 해볼까? 어차피 영어 시험 봐야 되니까 공부하는 거지 뭐. 손톱, 발톱 중에 뭐가 더 빨리 자랄까? 그러면 우리 의문사 배웠잖아. 둘 중에 선택하는 거니까? 그래. Which. 좋아, 좋아. Which. 어떤 손톱, 발톱이 빨리 자랄까? 이거 어떻게 하지? 손톱 이거 영어로 뭐지? 네일 아트인가? Which 네일 아트 grow fast? 아, 아닌가 봐. 네일 아트가 아니었어, 역시. 아, 손톱, 발톱? 아, 이거 뭔지 모르겠다. 선생님, 알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 영문법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도요,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문사를 배워볼 건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 배울 의문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의문사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 대충 레이디가 앞에서 배운 의문사를 가지고 문장을 잘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는데, 아이고, 손톱이랑 발톱 단어를 잘 몰랐나 봐요. 자, 손톱은요, 뭐라고 해요? fingernail. 우리 손가락을 finger라고 하잖아요. 손톱, 발톱 모두 nail이라고 하는데 fingernail이 손톱이 되고요. 그럼 발톱은 뭐라 그래요? 발톱은 바로 toenail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같이 단어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 오늘 배울 의문사는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바로 when 또는 where 이라는 의문사를 배워볼 거예요. 의문사 우리가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 의문사 처음 배울 때 선생님이 알려줬는데요. 자, when이라는 의문사는요, 무슨 뜻일까요? 바로 언제, 언제라는 뜻입니다. where은요, 어디. 자, 여러분들 어디라는 거 정말 많이 물어봐요. 내 물건 어딨지? 내폰 어디에 놨지? 이거 어디에 있어? 교실에서도 여러분들 수없이 물어보죠. 이거 어디 있어? 화장실은 어디에 있지? 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When, 특히 when도 많이 물어보죠. 선생님, 방학 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쉬는 시간 언제예요? 언제라는 거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실제로 영어에서도 꼭 필요한 의문사이기도 하는데요. 자, 그럼 이런 의문사를 가지고 어떤 문장 만들어 볼수 있을지 함께 볼까요? 자,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를 오늘 이번 시간에 배워볼 거고요. 사실 그 다음에 배울 의문사는요, 왜, 그리고 어떻게 라는 의문사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좀더 앞에서 배웠던 의문사는 누구? 또는 what도 굉장히 중요했죠. 그리고 선택을 물어보는 which 이것도 중요했는데 정말 핵심은요. 언제, 어디서. 그리고 여러분들 맨날 물어보잖아요. 왜,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같이 구체적인 정보를 물을 때 사용하는 거 when, where, why, how. why라는 거 우리 친구들 그냥 why 이렇게만 해도 많이 물어보죠. 자, 이러한 의문사는요, 문장이 어디에 위치한다? 맨 앞에 위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언제? When does the movie start? 그 영화는요, 언제 시작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의문사로 우리가 의문문 만들 때요. 보통 의문문 만드는 어순,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에 맨 앞에 누구만 갖다 준다? 바로 의문사를 놓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평서문의 구조, 주어와 동사, 그리고 동사에 따라서 뒤에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붙어 올수 있는데요. 자, 주어, 동사,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걸 우리는 평서문이라고 하고요. 이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어, 그러면 물어보는 문장, 바로 의문문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의문문에 무엇을 붙인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필요한 거, 바로 의문사, 해석에 맞게 의문사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완전 완벽하게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여러 가지 문장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만드는 거나, 하나씩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말해보고, 발음해보고, 여러분 귀로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영어가 늘어나는 거니까, 막 써서 외우고, 그 다음에, 맞아, 의문사, 동사, 주어, 이러고 하나하나 해보지 말고, 다양한 예시를 많이 보는 게 여러분들 영어 실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when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when이라는 의문사는 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시간, 언제를 묻는 의문사예요. 어디에 쓰인다? 문장의 맨 앞에 와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어떻게 쓰이는지 볼게요. When did they build a bridge라고 했죠? The bridge 뭐예요? 다리라는 거예요. 자, 근데 다리를 우리가 만들다 또는 건설하다, 짓다라고 할때 우리는 어떤 동사를 쓰게 되냐면 build라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건물이나 어떤 커다란 것들을 만들어낼 때 make. 우리가 보통 이거 만드는 거니까 make라고 하는 거 아닌가? 물론 make가 정말 다양하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정확한 동사 build라는 거 많이 쓰인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when did they build? 그럼 여기서 뭐예요? 그들은 언제 건설했어요? 무엇을 건설했어요? The bridge를 언제 건설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들은 다리를 건설했다라는 평서문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they built가 되겠죠. 왜냐면 과거니까. They built a bridge라고 하는데 이거를 먼저 물어보는 문장으로 바꾸려면 동사가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built가 튀어나올 순 없으니까 조동사, 도와주는 조동사가 나와요. Did they build a bridge? 그들은 다리를 건설했나요? 라고 의문문을 만들어주고 맨 앞에 누구 붙인다? When. 언제 만들었는데요? 언제 건설했는데요? 라는 정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when did they build a bridge?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첫 번째 여러분들이 의문문 구조를 알아야 돼요. 의문문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의문사 붙여주면 된다라고 하나하나 순서대로 가봅시다. 자, 그러면 의문사에 유의하여 문장을 해석하라고 했는데 의문사 먼저 찾아서 동그라미 해볼게요. 자, 여기 앞에 있는 when이 있습니다. when은요, 언제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언제 does the vacation start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When, 언제 the vacation, 방학 또는 휴가를 말하는 거죠. 방학은 언제 시작하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만 바꿔서, 여기 있는 주어만 바꿔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여기 있는 해석 볼게요. 방학은 언제 시작하나요? 있죠? 자, 여러분, 여름방학은 뭐예요? 여름방학은 summer vacation. 겨울방학은요? winter vacation. 그럼 여기 when does the summer vacation start? 또는 when does the winter vacation start? 이렇게 바꿔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방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start 대신에 finish로 바꿔볼게요. 자, 선생님, 수업 언제 끝나요? 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많이 묻죠. 이거, 선생님 몇 시에 끝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요. When does the class 끝나다? 뭐예요? finish. 그래서 이러한 문장,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가지고, 아, 내가 여기 있는 주어랑 여기 있는 동사 바꿔봐야지. 바꾸면서 여러분들이 영어의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When, 우리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언제? Do the birds build their nest. 자, 여기 있는 nest라는 거는 뭐예요? 둥지죠. 자, 둥지인데 s부터 쓰니까 둥지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build를 썼어요. 새가 자신의 둥지를 만들어요. 자, 우리는 건설하다, 만들다, 뭔가 짓다라고 할때 무엇을 쓴다? build라는 동사를 쓰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 build up 한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build up 한다라는 건 뭐예요? up이라는 거는 뭔가 여기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build up.
이라는 말이 아 무언가를 여기서부터

하나하나하나하나 만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빌드라는 동사 익숙해지면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언제 그 새들은 만드나요? 뭐를 만들어요? 그들의 둥지를 만드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새들은 언제 그들의 둥지를 만드나요? 빌드라는 거 알아두시고, birds 하면 nest. 이런 단어들이, 이 연관된 단어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when이라는 거 함께 알아봤고요. 이번에는요, where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어디냐라는 거죠. 어디. 자, 어디라는 거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뭐, 병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화장실 어디 있어요? 또는 강당은 몇 층에 있어요? 어디에 있나요?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봐요. 자, 여기서는요. 구체적인 장소, 어디를 묻는 의문사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물어보는 문장 만들잖아요. 의문문 만들 때 문장의 어디에 맨 앞에 온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Where do camels usually live? 이런 문장 잘 물어보진 않는데, 자, 우리 친구들 어디? Do camels? Camel은 뭐예요? 낙타예요. 낙타들은 주로 어디에서 사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통 그냥 where do 여기 있는 거 빼버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where do you live? 그러면 너 어디 사니?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where do you live? 또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정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어? 또는 너는 어디서 왔어? 라고 물어볼 때 Where are you from? 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where 하고 여기서는 비동사가 나오는 거죠. Where are you from? 어디로부터 왔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Where are you? 라고 물어보면 뭐예요? 너는 어디 있어? 너 어디야? 이런 말도 되죠. 그래서 where가 생각보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쓰인다. 그래서 where 같이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의문사에 유의하여 해석해봐라라는 거죠. 자, 문장이 딱 보니까 좀 길어요. 우리가 길 때는 뭘잘 찾아줘야 된다? 주어와 동사가 뭔지 잘 찾아줘야 되고, 어떤 거는요, 주어와 동사가 아닌 것들은 그 문장을 그냥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를 좀 주기 때문에 좀 부연 설명을 해준다, 보충 설명을 해준다. 그런 것들에 너무 집중해서 보지 말고, 먼저 이 문장의 핵심 주인공은 누구고, 이 주인공이 도대체 문장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단어들을 찾아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Where 이라는 의문사 있죠? Where is the nearest grocery store? 자, 그러면 grocery store, store는요, 여러분 뭐예요? 뭐 어떤 물건을 파는 곳이죠. 자, 그런데 grocery라는 거는 식료품 파는 거예요. 여러분 뭐 먹을 거 파는 거 있죠. 뭐 감자도 팔고 채소도 팔고 그다음에 뭐 빵도 팔고 여러 가지 식료품들을 파는 가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뭐 슈퍼마켓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near라는 거는요. 가까운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ST가 붙었네. 우리 EST 붙이는 거 알고 있죠? 뭐예요? 최상급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앞에 더까지 같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딱 봤을 때, 그러면 가장 가까운 뭐예요? Grocery store, 식료품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가까운 식료품은 어디인가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대답해요? 여러분들 아마 배웠을 거예요. 저기로 쭉 직진하세요. 뭐야? Go straight. 그리고 오른쪽으로 꺾으세요. Turn right 하시면 It's on your right. 여러분 오른쪽에 있어요. 이렇게 많이 답으로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내가 이거 어디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라고 할때 where 사용하고요. 가장 가까운 최상급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Where is the nearest? Hospital이라고 바꿨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가장 가까운 병원은 어디 있나요?가 되겠죠. School, 가장 가까운 학교는 어디예요? 가장 가까운 playground 뭐예요? 놀이터는 어디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장소 넣어서 바꿀 수 있다. 두 번째, where can we usually see them? 이라고 물어봤어요.
캔이 나왔네요. 여기서는요, 비동사가 나왔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요, 보통 see 볼수 있나요? 어디에서 그들을 우리는 보통 어디에서 볼수 있나요? 그들이 여기서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주로 어디서 볼수 있나요? Where can we 조동사 앞으로 튀어나온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서 해석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오늘 간단하게 어떤 거? 바로 when 그리고 where 의문사 함께 봤는데요. 이번에는 독해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은요. 바로 손톱과 발톱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손톱, 발톱 중둘 중에 누가 더 빨리 자랄까? 자, 그렇다면, 손톱이 만약에 빨리 자란다라고 하면 손톱은 도대체 왜 발톱보다 빨리 자라는 걸까? 자,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좀 굉장히 과학적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잘 생각 안 해봤던 것들인데요. 재미있는 사실들이 많으니까 우리 친구들 잘 집중해 주세요. 지문 읽기 전에 우와, 오늘도 우리가 가져가야 할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Nail, 바로 손톱이나 발톱을 말하죠. 자, 그런데 손톱은 fingernail이라고 하고요. 발톱은 뭐라 그런다? Toenail, 여기 있는 앞에 nail 앞에 있는 것만 잘 보시면 되죠. finger 손가락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toe 하면 발 말하는 거, 발 발가락. 그래서 toenail, fingernail이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 happen, it's happening. 오, 뭔가가 발생하고 있어라는 거죠. 그래서 happen 뭔가 일이 일어나다. 그래서 여기 pp라는 거는 뭐 우리 발음으로 할때 happen 이렇게 피읖 발음으로 하지 않고 쌍비읍 발음이 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happen이라고 해서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햇빛은 뭐라 그래요? sunlight. light 자체가 빛이잖아요. 그래서 sunlight 햇빛이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이 반면에라는 말이 나와요. 반면에 on the other hand. 자, 여러분, 반면에라는 거좀 긴데요. 같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여러 가지 접속사 중에서요. 보통 뭐 그리고 또는 그러나 게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문장에서 한국말로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한국어로도. 자,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내용의 이러한 반면에 뭐 plus 그 다음에 however, but, 그러나 이렇게 반전을 주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알아두시면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왔던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은 좀 다르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독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잘 알아두시고요. 자, 또 여기 볼게요. grow라는 거는 자라다라는 거죠. When I grow up 하면 when 언제 I grow up grow 하는데 up 했어요. 그러면 뭐 내가 성인이 됐을 때, 내가 자랐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 자랐을 때. 그다음 fresh 알죠? 신선한. 그리고 little by little 이라는 거는 조금씩 같이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이런 단어들은 little by little. 그다음에 four times. 여기 있는 times는요. 곱하기처럼 생각하면 돼요. 네 배. 그다음에 뭐, 세 배, three times, time에 s 꼭 붙여가지고 몇 배를 말하는 겁니다. more often은 더 자주라는 거고요. air, 공기, 그 다음에 socks, 양말을 말하죠. 자,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We have nails on our hands and feet. 자, 여기서 we 주어가 되고요. have 동사가 되죠. We have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뭘? 우리는 뭘 가지고 있냐면 nails 손톱, 발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보고 전치사, 그 다음에 명사, 그리고 또 명사 나왔죠. 어디에? On our hands 우리의 손에, 그리고 feet 뭐예요? 발에. 발에 뭐가 있다? 손톱, 발톱이 있다라는 거죠. They grow little by little every day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nails라 이 손톱 발톱은요, grow 자라요. 근데 어떻게 자라냐면 주어 동사 여기서 딱 끝나잖아요.
끝났죠. 그들은 자라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자란다? Little by little. 어떻게? Every day. 매일 조금씩 자라요. But. 오호. But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한다?

그들이 잘하는데, 그러면은 반면에. 그러나라는 거죠. 그러나, 앞에서는 조금씩 잘한다고 했는데, 그럼 뒤에서는 뭔가 이것과 반대되는 내용, 뭔가 내용의 전환이 있을 거예요. Which grow faster, fingernails or toenails? 자, which가 나왔습니다. 자, which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어느 쪽이라는 거를 의미하는 의문사죠. 그러면 선택해라라는 거를 우리가 감각적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which 나오면 선택할 거야. 뭐 선택해야 되는데, which grow faster? 자, fast에 er 붙었어요. 자, grow 다음에 fast라는 거는 동사에, 부사가 되는 거예요. fast라는 빨리, 빨리라는 부사인데,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빨리 자라냐라는 거죠. fingernail이냐, 또는 toenail이냐라는 거. 자, 여러분들은 뭐가 더 빨리 자랄 것 같아요? 저는 왠지 손톱이 더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손톱은 좀더 자주 깎는데, 발톱은 손톱만큼 자주 안 깎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자, 한번 볼게요. fingernails grow four times more quickly. 정답은 fingernail이었습니다. 자, 손톱이요. grow, 자랍니다. fingernails grow 몇 배나 더 빨리 자라냐면 four times 네배 more quickly 더 빨리 자랍니다. 왜 그럴까? 자, 왜 해당하는 의문사가 바로 why예요.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why. Why does this happen? 이라고 했죠. 자, 이것은요. 왜 발생하나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문장 전체가 되겠죠. 뭐가? 손톱이 발톱보다 네배더 빨리 자란다는 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자, it is because. 자, 왜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나와야겠죠. 자, why하고 because는 짝꿍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it is because 다음에 이제부터 이유 나올 거예요. 어떤 이유가 나올 거냐? We use our hands more often than our feet. 잠깐만, 여기서 우리가 비교급 배웠는데, 자, 여기 we use, 우리는 사용합니다. our hands, 뭐를 사용하는데요? 우리의 손을 사용해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more often 이라는 거는 더 자주라고 했죠. 그럼 더 자주 사용해요. 뭐보다? 자, than 나왔습니다. 비교할 대상이 이제부터 뒤에 나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바로 뒤에 나오는 than이 나왔어요. 뭐뭐보다. 뭐보다 자주 사용한다? Our feet, 우리의 발보다 손을 더 자주 사용한다. Plus, 게다가 fingernails get more sunlight and fresh air. 자, fingernails 뭐예요? 손톱은요, 손톱들은 get, 얻어요. 자,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도대체 뭘 얻지? 그럼 뒤에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나오겠죠? More sunlight, 더 많은 햇빛을 얻고요. 그리고 더 많은 뭐예요? Fresh air를 얻습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식물과 같네요. 해가 있고 또 바람을 맞고 공기를 얻으면 더 빨리 자라나 봐요. 그래서 fingernail, 우리 손톱은요 항상 바깥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더 많은 햇빛도 보고요. 그 다음에 신선한 공기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On the other hand,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On the other hand. On the other hand 나왔으면 반면이에요. 자, 앞에 있는 문장은요, 손톱이 바깥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더 많은 햇빛이랑 더 많은 공기를 만나는데, 반면에라고 했으니까 이 손톱 말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바로 발톱에 대해서 나오는데, 발톱은 손톱만큼은 이러한 공기나 또는 햇빛에 노출되진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죠. 자, 반면에, are your toenails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의문사가 들어갈 거예요. 어떤 의문사가 들어갈까? 자, 어떤 의문사가 들어가는지 한번 뒤에 있는 답을 보도록 할게요. 물어봤잖아요.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they are in your socks and shoes most of the time 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In your socks.

and shoes 있다. 자, 그러면 양말 안에 있거나 또는 어디에 있다? 신발 안에 있다.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을 양말 안에 그리고 신발 안에 있는 건 누구예요? 바로 여기 있는 토네이.

사실도 알수 있었네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글에 밑줄 친 Why does this happen에 대한 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Why라는 거는 왜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왜 this happen? This라는 건요. 왜 손톱이 누구보다 발톱보다 몇 배? 손톱이 네배더 빨리 자란다 그랬죠. 네배더 빨리 자라는 게왜 이렇게 생기느냐라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답은 무엇이었어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손을 발보다 더 많이 사용해서 그것도 있었어요. 두 번째, 손톱이 햇빛을 더 많이 받아서 그렇죠. 그것도 있었고요. 3번, 발보다 손이 물에 닿는 일이 많아서 여러분 이거 있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찾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내용 일치와 관련된 거는요, 여러분들이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을 잘 해냈다면 쉽게 풀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거 대충 읽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에, 넘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주 쉽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어 뭐고, 동사 뭐고, 여기서 목적어 뭐지? 그래, 맞아. 이런 문장이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거야. 잘 찾는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글의 빈칸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거 뭐였어요? 우리 아까, 발톱은 어디에 있는데? 라는 거죠. 어디라는 걸 묻고 있는 거 뭐죠? 바로 where 3번이 되겠고요. 1번의 why는 무슨 뜻? where라는 거죠. 2번의 when은 언제를 묻고 있는 거고, 그리고 where가 바로 어디를 묻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정답 3번이다. 자, 여기까지 재미있게 독해 해봤는데요. 화면에서 오늘 배운 의문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의문사 when과 where였죠. 자, 의문사 when은요, 구체적인 시간, 언제를 묻는 의문사예요. When does the movie start? 자, 그래서 뭐가? 영화가 언제 시작해? 라고 묻고 있는 거. 의문사 where는요, 구체적인 장소, 어디를 묻는 의문사라고 했죠. 항상 의문문 만들 때 의문사는요, 맨 앞에 위치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어떻게 물어볼 수 있어요? Where are you? 라고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각각의 의문사가 어떤 문장에서 사용되는지 꼭 알아두세요. 네, 친구들. 오늘은 우리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의문사 중에서 두 가지 배워보았습니다. When, 그리고 where. 자, 이걸 그냥, when은 언제, where는 어디, 이거를 100번 써가면서 외우는 것보다 오늘 배운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소리내어 읽은 걸 여러분들의 귀로 듣고, 그 다음에 한두 번씩 쓰면서 외우면요, 여러분들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말하죠. 자,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만 공부할 게 아니라 워크북에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는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강 한강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워크북에 있는 내용까지 꼭 같이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요, 의문사, 또 다른 의문사 공부할 거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이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기초영어법 공부를 함께할 유진쌤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듣기 전에 선생님이 박수를 한번 치고 갈게요. 와! 여러분, 선생님 지금 뭘 축하하는 건지 눈치채셨나요? 여러분, 우리 벌써 16강이에요. 지금까지 딱 절반 달려온 거거든요. 오늘을 포함해서 딱 15강만 들으면 완강입니다. 어때요?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친구들 있을 텐데요. 딱 절반 정도만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딱 절반 왔으니까 이쯤에서 우리의 목표 한 번만 체크할게요. 잊으신 거 아니죠? 우리 30일 동안 1일 1강 하자라고 약속했는데 사실 이거는 굳이 안 지켜도 괜찮습니다. 목표를 좀 높게 잡은 거였거든요. 대신에 1일 1강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적어도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번은 들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목표를 조금 높게 잡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안 지키셔도 여기까지 왔다는 건 여러분이 충분히 완강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힘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만의 페이스에 맞춰서 30강까지 달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공도장 30개 완성하기 있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벌써 몇몇 친구들이 좀 보여요. 아, 이 친구는 30강까지 왠지 도장을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 이름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30개 꼭 도장 받는 거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잘하려는 마음 버리고 그냥 해보는 마음으로 우리 시작하자라고 했잖아요. 여전히 여러분 이 마음 잘 지키고 계시죠? 우리 잘하려고 온거 아니고요. 그냥, 아, 영문법이 이런 거구나. 입문하려고 듣는 강의이니까 그냥 해보는 마음 잊지 마시고 부담 없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오늘도 힘차게 강의 들어가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열공도장 챌린지 예시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정문으로 나만의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었는데 예시 문장을 보면 I am not tired. 나는 힘들지 않다. 부정문이고요. This is not my bag. 이것은 나의 가방이 아니다 라는 부정문 되겠습니다. 여러분만의 문장을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오늘의 열공도장 챌린지 바로 비동사의 의문문이라는 거 우리 배워볼 거예요. 그동안 우리 비동사, 평서문, 부정문 배웠잖아요. 오늘은 질문까지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는 행복하니? 라는 의문문을 여러분이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동사 의문문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교재 74쪽에 있어요. 두 친구의 대화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I'm on the beach. 자, 나는 해변에 있어. I'm이 나와 있죠. I'm. Are you on the beach? 너도 해변에 있니?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여자인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No, I'm not. 아니, 그렇지 않아. I'm in the sea. 나는 바다에 있어. Is the sandcastle strong? 모래성은 튼튼하니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그냥 비동사의 평서문과 더불어서 낯이 붙은 비동사의 부정문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 마지막에 나온 이두 문장들. Are you on the beach? Is the sandcastle strong? 비동사의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의문문은 뭐가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원래는 주어 다음에 요 are이라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치? 이 문장도요. The sandcastle 이라는 주어 다음에 is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비동사의 의문문입니다. 비동사의 의문문은요, 뭐가 먼저 나온다? 비동사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따라 나온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요, 자, 이 문장만 하나 보면은, You are on the beach예요. 우리가 배웠던 그냥 일반 동사의 평서문 문장을 보면, 너는 해변에 있다라는 문장인데요. 자, 여기에서 비동사를 문장, 앞으로 보내는 겁니다. 문장 앞으로 이렇게 보내면요. Are you on the beach? 너는 해변에 있니? 라는 질문이 완성되는 겁니다. 어때요? 쉽죠? 자,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비동사의 의문문이란 무엇이니? 무엇이 있니? 라는 뜻으로 비동사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주어가 나온다. 원래는 주어 다음 비동사였잖아요. 순서만 바꿔서 비동사 먼저 그 뒤에 주어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원래 긍정문은 주어 동사, 의문문은요, 동사 주어이다. 어때요? 간단하죠? 대답을 한번 볼게요. 대답도요, yes 또는 no. 긍정과 부정의 대답을 해줄 수 있는데, yes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옵니다. no 뒤에도요,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가 오는데, not을 같이 쓰죠. not을 줄임말로 보통은 써서 대답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 개념을 가지고 예문을 한번 채워볼까요? 자, 첫 번째 예문 한번 볼게요. It is your English book. 무슨 의미죠? 그것은 너의 영어 책이다. 자, 그러면 주어 찾아보겠습니다. 자, 주어 it. 그리고 동사 is가 나와요. 우리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준다?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쇽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동사 먼저 나오고, 그리고 주어를 보내면 되죠. 그러면, Is it your English book? 그것은 너의 영어 책이니?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볼까요? You are from Taiwan. 너는 대만 출신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you라는 주어가 나오고요. are이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문장 순서를 동사 추어로 바꿔주면 Are you from Taiwan? 너는 대만 출신이니? 라는 의문문 완성입니다. 어때요? 이미 비동사 한번 배우고 나니까 이렇게 주어와 동사 순서 바꾸는 것 정도는 너무너무 쉽죠? 네, 이것이 바로 의문문입니다. 비동사, 추어의 형태. 자, 그러면요, 우리 표를 한번 볼게요. 일단, 대명사 주어와 비동사가 나오는 경우 그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만 바뀐 거예요? 순서만 바뀐 겁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대명사 I는요, 어떤 동사를 취해요? I am이잖아요. 순서만 바꿔서 am I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대답은요, 긍정의 대답, 나라고 질문을 하니까, 응, 그래, 너는 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yes, you are. 부정은 no, you aren't. 뒤에 that을 붙이면 되겠죠. 그 다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뭐뭐하니? 라고 질문을 해줄 때요, are you? You는요, 비동사 are 취하잖아요. 그래서 are you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대답은요, 너는, 당신은 이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yes, I am. 그리고 부정문은요, no, I'm not. 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e, she, it이라는 3인칭 단수 대명사는 어떤 비동사를 취해주죠? is라는 비동사를 취해줍니다. 순서만 바꿔서요. Is he? Is she? Is it? 이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대답은요. 긍정의 대답은 yes, he, she, it is. 부정은요. No, he, she, it isn't.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해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요. 다 복수 주어가 나옵니다. We, 우리들이고요. You는요. 당신들, 그리고 they, 그들, 그것들인데요. 다 똑같이 무슨 동사를 써줘요? are. are를 써줍니다. are we, 우리들은이라고 하니까, 응, 너희들은, yes, you are. 그리고 부정의 대답은요, no, you aren't. 당신들은 are you라고 하니까, 우리들은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yes, we are. no, we aren't. 마지막으로 are they, 3인칭 복수를 지칭하면서 질문을 해요. are they라고 질문하니까, 응, 그들은, 마찬가지로 they라고 우리가 대답을 해주죠. Yes, they are. No, they aren't. 이렇게 긍정과 부정으로 대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예문에 있는 이 빈칸을 채우면서 방금 봤던 내용 다시 한번 적용해 볼게요. 내가 틀렸니? 라는 질문을 우리 한번 적어 볼 텐데요. 자, 주어를 찾아 봅시다. I, 나라는 주어가 나옵니다. 나일 때는요. 비동사 뭘 써주죠? am입니다. am. 그래서 질문을 할때 비동사가 먼저 나오니까 am I wrong? 내가 틀렸니?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럼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나라고 질문을 하니까 상대방이 응, 너는 틀렸어. 응, 너는 아니, 너가 맞았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yes, you are. 응, 그래. 그리고 아니, 그렇지 않아. 틀리지 않았어. 라고 하면요. No, you aren't.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뉴욕이라는 도시는요, a big city. 큰 도시인이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자, 뉴욕. 3인칭 단수 주어죠. 그러면 비동사 뭘 써줄까요? is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Is New York a big city? 네, 그렇대요. 그러면 yes, it is. 자, 아니다라고 하면 no, it isn't. 네, 긍정의 대답, 부정의 대답까지 한번 잘 적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practice 1 연습 문제 1번 한번 풀러 가볼게요.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연결해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Is he a baseball, basketball player? 그는, 그쵸, 그가 주어죠. 그는 농구 선수이니? 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럼 대답도 그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He가 나오는 문장을 봤더니, 오, 요 문장밖에 없네. 그쵸? No, he isn't. 자, 농구 선수가 아니다. 그는 어떤 선수이다? He is a baseball player. 그는 야구 선수이다. 자, 1번과
이 문장을 쭉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2번 한번 가볼게요.

Are you in the classroom? 너는 또는 너희들은 반에 있니?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쭉 보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 No, I'm not 이라고 나와 있네요. 나는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서 you는요. 너희들이 아니고 그냥 너. 한 명을 지칭하는 거겠네요. 그쵸? No, I'm not. 아닙니다. I'm in the music room. 나는 교실에 없고요. 음악실에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자, 3번입니다. Is she from America? 자, 그녀는 아메리카,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왔니? 미국 출신이니? 그러면 she가 주어니까요. 똑같이 대답도 she라고 답을 해줘야겠죠. 자,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는 아니래요. 미국 출신이 아니다. She is from England. 그녀는 영국에서 왔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자, 마지막 4번입니다. Are they? 그들은요? Firefighters. 소방관들인가요? 자, they 똑같이 they라고 답을 해주는데요. Yes, they are. 그들은 소방관들이라고 합니다. They're brave. 그들은 brave. 용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용감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질문에 알맞은 대답 한번 연결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그녀는 우리의 새로운 선생님이니, 자, 일단 그녀라는 주어를 써주고요. She라는 주어에 맞춰서 비동사 is를 쓰겠습니다. Is she our new teacher? Yes, she is. 자,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너는 신이 났니? 자, 너라는 주어에 맞춰서 비동사 are 써보겠습니다. Are you excited? 자, 그러면 너는 신이 났니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은요, 나라고 대답을 해야겠지. 나는 신이 났어. Yes, I am. 자,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들은 의사들인가요? 라는 질문을 써줘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they라는 주어로 써주면 되겠고요. they는 비동사 are 받아주죠. 자, 그래서 Are they doctors? 자, 그들은 의사인가요? 하니까 No, they aren't. 아닙니다. 그들은 cooks. They're cooks라고 하면 그들은 요리사입니다. 되는 거죠. 자, 4번에서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것은 흰 고민이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bear, it이라고 지칭을 하면 되겠습니다. 비동사는 is로 써주죠. Is it a white bear? 자, 근데요. 아니죠. 검정색이니까 No, it isn't. It's a blackberry. 그것은 검은 곰입니다. 자, 마지막 5번 한번 볼게요. They, 그들이 지금 주어가 되죠. 그들은 체육관에 있니? 비동사 are 써주겠습니다. Are they at the gym? 네, 그렇다라고 하면 주어, 비동사. Yes, they are.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여기서 첫 번째 개념 마무리하고 다음 베이직 컨셉트로 넘어가 볼게요. 네, 여러분 교재 76쪽입니다. 우리 베이직 컨셉 2 계속 이어서 볼 텐데요.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다? 비동사의 의문문 배우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 의문문 볼 텐데요. 이번에는 이 지시 대명사가 나오는 형태를 한번 볼게요. 자, 지시 대명사 우리 예전에 배웠던 대명사 종류입니다. 네 가지 있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가까이 있는 이곳 하나일 때는 this라 그러고요. 이것들 여러 개가 있으면 these라고 합니다. 자, 조금 멀리 있는 저것 하나는 that. 저것들 여러 개는요. those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지시 대명사예요. 자, 소년과 소녀의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Are these your scissors? 자, 이것들은 너의 가위들이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응, 그래 라고 해요. 자, 근데 대답을 할때 these를 다시 these라고 써서 대답해 주지 않아요. 뭐라고 썼어요? they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시 대명사로 질문을 할 때는 대답을 할때 그냥 대명사를 써줍니다. 지시 대명사가 아니라. 그래서 these는 they로 받아서 대답을 한다. 자, 두 번째 대화 보겠습니다. Is that your book? 그것은 너의 책이니? No, it isn't. 이번에는 that. 그것을 it이라고 지칭을 해주죠. 아니다. It is looks. 그것은 루크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우리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지시대명사

0: this, that, these, those 네 가지 나오는데요. this랑 that은요. 단수 형태 지시 대명사죠. 그래서 is로 질문을 해줍니다. is this, is that?로 질문을 하면요. 대답은요. 그냥 is로 지칭해서 대답을 해주면 돼요. yes, it is. 또는요. 부정일 때는 no, it isn't. 자, 그 다음은요. these랑 those라는 지시 대명사가 나옵니다. 복수형 지시 대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are로 질문을 해줍니다. are these? Are those? 자, 그러면 긍정의 대답. 아까 these, those는 어떤 대명사로 받아줬나요? They로 받아줬죠. 그래서 yes, they are. 부정은요? No, they aren't.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예문을 통해서 방금 배웠던 내용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질문이 나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선물이니? 자, 그러면 일단 이것에 해당되는 주어. this를 써줍니다. 단수 형태의 지시 대명사는요. 비동사 뭘 써준다? is를 써준다. Is this a present for me? 이것은 나를 위한 선물이니? 자, 그러면 this라는 주어를요. 우리가 대답할 때 그냥 대명사로 받아준다 했죠. 어떤 대명사? it. 한 개. 그것 하나니까 is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Yes, it is. 응, 그래. 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내 사인펜들이니? 자, 그러면은 이것들 복수형 지시 대명사로 써줄게요. These가 되겠습니다. 비동사는요, are 써주면 되겠죠. Are these your colored pens? 이것들은 너의 사인펜들이니? 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러면 these는요, 어떤 대명사를 써줄까요? they를 써주죠, they. 그래서 no they 부정문이니까 not을 추가해서 no they aren't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 또 다른 그 명사가 나오는 경우를 볼게요. 방금 전엔 지시 대명사였다면 지금은 그냥 명사 뒤에 비동사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단수 명사, 복수 명사로 나눠서 볼게요. 단수 명사가 나올 때는 비동사 is를 써주고요. 복수명사일 때는 are 써줍니다. 자, 대답을 한번 볼게요. 보통 단수명사가 나올 때 사물일 때는요. 그것 하나 is를 써주고요. 사람일 때는 he나 she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나 그녀로요. 그래서 yes, he, she, it is. 부정은요. no, he, she, it isn't라고 답을 하면 되겠죠. 자, 복수명사의 경우에는 they는요. 사물이나 사람 둘다 나타낼 수 있죠. 자, 사람일 때는 그들이 되겠고요. 사물일 때는요, 그것들이 됩니다. 자, they라고 써주고요. 부정일 때는 no, they aren't로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한번 바로 볼게요. 너의 학교는 너의 집 근처니? 자, 너의 학교라는 주어가 나와요. 그러면은 너의 학교 하나를 지칭을 하니까 is로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Is your school near your house? 너의 학교는 너의 집 근처에 있니? 그렇대요. 그러면 똑같이 is라고 지칭을 해줍니다. Yes, it is. 응, 그래. 네. 왜냐하면 he, she, it 중에서 우리가 골라서 답을 하면 되는데 학교는요. 그와 그녀는 아니잖아요. it을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은요. 내 친구들은 모두 동갑이니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주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바로 all부터 friends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주어가 조금 긴데요. All of your friends, 너의 모든 친구들이란 뜻입니다. 너의 모든 친구들은 the same age, 동갑, 같은 나이니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너의 친구들이라는 복수 명사가 나옵니다. 비동사 are 써줄게요. Are all of your friends the same age? 자, 근데 아니, 그렇지 않대요. 그러면 친구들이라는 복수 명사, 우리 어떤 대명사로 받아준다? they죠. 그리고 부정문으로 답을 하니까요. no, they aren't.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우리 practice 2로 가서 연습 문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에 보니까요. this랑 this 중에 고르면 됩니다. 쉽죠? 너의 가방. 하나, 이것을 나타내니까. is this your bag?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너의 가방이니? 네, 맞아요. it은요. 비동사 is를 써서 대답을 해줍니다. Yes, it is. 네, 그렇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your sisters, 너의 자매들이니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복수 형태로 물어보니까 those가 돼야겠죠.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은 너의 자매들이니 하니까 no, 아니래요. 자, they가 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ren't를 골라줘야겠죠. No, they aren't. They're my friends. 아니, 그들은 나의 친구들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퍼즐을 완성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잘 보일 수 있게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are your kittens cute? Kittens라고 하면 고양이들입니다. 너의 고양이들은 귀엽니? Yes, 그렇대요. 그러면은 고양이들이라는 복수명사 어떤 대명사 써줄까요? They, 그것들이라고 쓰면 되겠죠. Yes, they are. 네, 그렇습니다. I love them. 나는 그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퍼즐로 가보겠습니다. Is your house near the library? 너의 집은 도서관 근처에 있니? 하니까 It's far from the library. Far from이라고 하면 멀리 있대요. 멀리. 도서관에서 멀리 있다. 자, 그러면 No, it isn't가 돼야겠죠. 네, 왜냐하면 너의 집이라고 하면은 그냥 집한 채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No, it isn't.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Is Mr. Johns your new teacher? Mr. Johns는 너의 새로운 선생님이니? 자, Mr. Johns는요. 네, 남자 사람 한 명입니다. 그라고 지칭을 해야겠죠? 그러면 Yes, he is. 네, 그렇습니다. He is kind. 그는 친절합니다. 네, 자, 이어서 4번 한번 볼게요. Are these books interesting? 자, 이 책들이라는 명사가 주어로 나오네요. 이 책들 복수 주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they라고 써주고요. 자, 근데 책들이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no, they aren't. 부정문으로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이번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grammar in real life 한번 볼게요. 일단 좀 써야 될게 많습니다. 집중해서 열심히 같이 해봐요. 일단 대화문이 나오는데요. 1, 2, 3번에 알맞은 대답을 우리가 쓰면 되겠습니다. 자, 맨 위에부터 한번 볼게요. Is the next bus stop City Hall? The next bus stop이라고 하면 다음 버스 정류장입니다. 다음 버스 정류장이 시청인가요? 자, 근데 1번의 대답 뒤에 보니까 It's very far from here. 여기서 매우 멀어요라고 해요. 그러면 얘들아, 다음 정류장이면은 가까워야겠지. 멀면요. 좀몇 정거장 남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해볼게요. 자, no. 그리고 버스 스탑, 버스 정류장은 우리가 그냥 it, 그것이라고 지칭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o, it isn't. 그렇지 않습니다. It's very far from here. 여기에서 매우 멀어요. 자, 그 다음에 쭉 이어서 보니까요. I'm from Russia. 나는 러시아에서 왔어요. Are you middle school students? 너희들은 중학생이니? 라고 여자가 질문을 하죠. 여기 보니까 이두 명의 여학생들이 있고, 여기 나오는 이 여자가 나는 러시아에서 왔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뒤에 보니까 Our school is a girls' middle school. 아, 우리 학교는 여자 중학교예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중학생들이 맞겠죠. 네, 우리는 중학생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볼게요. 자, yes. 우리들이니까 we. 그리고 긍정문으로 대답을 하니까 비동사 are 써주면 되겠죠. Yes, we are. 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요. Is this your first visit to Korea? 이것이 당신의 first visit. 첫 번째 방문인가요? 어디에? To Korea. 아, 이번이 한국으로의 첫 번째 방문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뒤에 문장을 보니까 Everything is new to me. 모든 것이 나에게 새롭습니다. 새롭다는 건 뭐겠어요? 한국에 처음 왔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아, 긍정문으로 대답을 해야겠네요. Yes, it is. 네, 응, 그렇다. Everything is new to me. 네, 이렇게 대답을 써보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위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다음 글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next bus stop. 다음 버스 스탑은요. 다음 정류장은 City Hall. 시청이 아니죠. 아까 멀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 주어가요. 다음 정류장입니다. is로 받아줘야겠죠. 근데 아니니까 부정문인 isn't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The next bus stop isn't City Hall. The lady. 자, 여기 있는 여자는요. Russian이라고 하면 러시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비동사를 써주면 되는데 3인칭 단수 주어죠. 그 여자 한 명을 지칭하니까 그래서 is를 써줍니다. The lady is Russian. 여자는 러시아인입니다. But 그러나 the two girls 두 명의 소녀들은요 from Russia. 자, from이 붙었어요. 러시아 출신의라는 뜻인데요. 두 명의 소녀들은요.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출신이 아니다라고 쓸게요. The two girls aren't가 돼야겠죠. 왜냐하면 두 명의 소녀들, 복수 주어가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면 this, 이것은요. The latest first visit to Korea. 여자의 한국으로의 첫 번째 방문입니다. 자, this라는 주어에 맞춰서 is를 써줄게요. 첫 번째 방문이 맞죠. 그녀는 어떤 상태예요? 매우 신이 난 상태입니다. 마지막에 I'm excited라고 해요. 나는 신이 났어요. 그래서 she is excited. 그녀라는 3인칭 단수조에 맞춰서 is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잘 채워보셨죠? 3번을 한번 갈게요. 자, 질문 두 가지 써보겠습니다. 당신은 러시아에서 왔나요? 자, 당신은 you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비동사 are 써주고요. Are you from Russia? 자, from 하고 뒤에 나라가 나오면 어디 출신이다, 어디에서 왔다란 뜻이에요. Are you from Russia? 자, 이번에 모든 것이 당신에게 새로운가요? 사실 우리가 이 문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Everything is new to me. 모든 것이 나에게 새롭다. 이 문장을 활용해서 의문문 적어 볼게요. 비동사 is를 먼저 써 주고요. Everything 써 줍니다. Is everything new? 모든 것이 새롭나요? 근데 누구에게? To you, 당신에게. 자, 이렇게 질문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다 한번 끝내 봤는데요. 오늘의 마무리 포인트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비동사의 의문문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시면 오늘은 다 공부한 거예요. 어떤 형태이다? 비동사를 먼저 써주고 뒤에 주어를 써준다. 이것이 무엇이다? 비동사의 의문문 형태이다. 자, 그러면요. 오늘의 열공도장 챌린지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써서 너는 행복하니? 라는 문장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많이 많이 응원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강에서 만나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62강. 자, 화요일 순서입니다. 자, 화요일 날은 여러분들 월요일 날 배우셨던 것들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그런 날이죠. 자, 어떤 영역에서? 바로 읽기의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수일치의 기본 개념을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저랑 배우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해서 자, 글을 좀 읽어보는데 순서는 이렇습니다. 수일치와 관련된 자, 그런 문장들을 제가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것들을 구문 분석하고 정확하게 해석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듣고 읽고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한번 배웠던 문장들을 따라 읽어보시면 마무리가 되는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좀 시작해 볼게요. 자, Young monkeys learn the mean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린 원숭이들이 배웁니다. 의미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강에서 우리가 뭐 배웠다고요? 바로 이제 수의일치에 대해서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일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해석하시는 것과는 별 관련성이 없어요. 자, 그래서 자, 그 실제로 리딩의 영역에서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영어를 구사하려면 그래도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강의를 드리는 거고요. 자, 보시면 여기 지금 learn이라고 하는 동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배려심이 있는 동사인가요? 없는 동사인가요? 없는 거죠, 실제로. 왜냐하면 단수도 learn, 복수도 learn이니까 지금 주어가 혹시 주어를 못 들었을 때이 런만 보고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얘기해 줄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사실은. 알겠죠? 다만 3인칭의 단수는 아니다, 주어가. 요 정도만 우리가 얘기해 줄수 있는 그 정도 차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동사의 숫자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다루었던 내용이니까 그 점만 한 번씩 눈여겨 보시고 신경 써 보시는, 자, 그 정도면 충분하겠어요. 자, 그럼 됐고요. 자, 동사는 문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원숭이들이 의미를 배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의 의미를 배웁니까? Of the sound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형용사적 수식어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전치사구가 나왔는데 이건 앞에 있는 sounds를 수식하나요? learn을 수식하나요? 자, 맥락상 보니까 자, 배우는데 무엇으로부터 배우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자,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MD로 보시면 되겠어요. 전치사 다음에는 동명사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명사 대신에 동명사 리스닝이 나와 있고요. 자, 리스닝 이미 말씀드렸지만 어디 어디에 귀를 기울이다라고 해서 자동사로 쓴다고 했죠? 그래서 listening to older monkey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구문 분석은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럼 전체적인 해석은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어린 원숭이들이 나이든 그런 원숭이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소리의 의미를 배운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되겠고요. 원숭이들도 인간처럼 언어를 일부 이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자, 이 학습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 자, 그런 지문 안에서 뽑아온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내용 정리 다 됐고 구문 분석까지 끝났으니까 자, 이제 복기 한번 해보셔야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Young monkeys. 뭐 했대요? Learn the mean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meaning인데 무엇의 meaning이에요? Of the sound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운드의 의미를 배우는데 무엇으로부터 배웁니까? 자, from listening to older monkeys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번 마무리 짓고요.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어떠십니까? In most cases. 사실은 여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이기 때문에 컴마가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원어민들도 저 컴마를 빼먹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실제 지문 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마를 찍어주시고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의 사례들에서, 대부분의 케이스들에서, 자,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사운드? 이번에는 명사로 쓰였네요. 그죠? 사운드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주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명사로 보시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의 riches가 자, 주목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rich라고 하는 동사에 지금 이 s가 붙었어요. 이 얘기는 뭐죠? 현재형 동사에 s가 붙는 케이스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 주어가 3인칭 단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sound rich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가 동사가 되겠고요. 자, rich는 여러분들 도달하다. 을을로 번역되지 않는데 타동사라는 점 앞쪽에서 한두 번좀 강조를 좀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숙달되시면 되겠어요. 어디에 도달합니까? 바로 the ear. 소리가 귀에 도달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뭘 통해서 도달합니까? 바로 공기를 통해서 도달하는 것은 맞죠. 자, 그래서 이것은 동사인 riches를 수식하니까 이 전치사구는 여러분들이 또 MD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등이접속사 하나 나와 있습니다. But, 하지만 공기가 이번엔 얘가 주어네요. 자, 그 다음에 is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동사인데 당연히 er가 3인칭 단수의 주어니까 비동사의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숫자 표시를 해주는 것이죠. 자, is not의 줄임말 isn't가 와 있습니다. 자, 그럼 얘가 동사고 얘는 보어네요. 자, 다시 한번 두 개의 동사가 숫자를 어떻게 표시하고 있는지 자, 요번 강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수혜일치를 배우셨으니까 신경을 써보시면서 해석 연습을 해보시라라고 하는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디엄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미디엄이 우리가 한국말로 뭐 중간이라는 해석 많이 하는데요. 맞아요. 요거는 매체입니다. 중간에 A와 B 사이에 껴있는 그런 중간 매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미디엄이라고 하면 매체가 되겠고요. 그래서 공기가 유일한 매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나와 있죠? 바로 MA가 나와 있네요. 자, 어때요? Sound is carried through the only medium 이에요. 근데 그 the only medium이 through라고 하는 전치사 이하에서 중복되니까 생략되고, why는 당연히 사물이니까 which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through는 여기다 써도 되지만 어떻게 되죠? 여기 앞쪽으로 가서 through which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아, 이제 성분 정리들 다 되셨죠? 그럼 성분 정리 이렇게 하시고요. 다시 한번 해석을 깔끔하게 좀 해보면 대부분의 케이스들에서 소리라고 하는 것은 공기를 통해서 귀에 도달을 하지만 공기가 바로 그 사운드, 이 소리가 캐리는 운반하다니까. 운반이 되는 유일한 매체는 아니다. 공기 말고 딴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정리까지 자, 마무리가 다 됐고요.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자, 우리 복기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앞에 있는 부사구는 뭐였죠?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들에서, 케이스들에서 이렇게 돼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어가 뭐였습니까? 자, 바로 sound. reaches the ea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에 도달을 하는 거죠. 뭘 통해서? through the air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위접속사는 뭐였죠? but. 그 다음에 the air is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the only medium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절만 좀 신경 쓰시면 되죠? 자, which. sound is carried through 이렇게 되어 있었던 자,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자,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자, 복기까지 마무리가 다 되었으므로 자, 3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Cesaria Evora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오네요. 주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가 grew인데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죠.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주어가 단수든 복수든 표시해주지 않는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쪽에 목적어가 안와 있으니까 저 grow는 뭐뭐뭐를 성장시키다의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성장을 할때 당연히 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grow와 up은 사실은 한 덩어리로 굉장히 자주 쓰여요. 굳이 따지면 자, 이 녀석은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성장했죠? 어디에서 성장했습니까? 바로 grew 한 장소가 어딥니까? 바로 poor family가 되겠습니다. 자,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등위 접속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 어디 갔나요? 똑같으니까 생략됐겠죠? 자, 그래서 주어는 동일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동사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어때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동사가 쓰였을 때와 비동사가 쓰였을 때는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번 강의에서 학습했던 내용이니까 한 번만 여러분들이 눈길을 좀 주시고 자, 신경을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raise는 들어올리다의 뜻이지만 사람을 들어올린다는 얘기는 키운다는 얘기를 알았죠? 양육하다의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육이 되었습니다. 자, 수동태이기 때문에 어때요? 뒤쪽에는 부사구만 올수 있을 거예요. 자, orphanage라고 하면 고아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고아원에서 양육이 되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언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이곳에서 양육이 되었다라고 해서 둘다다 여러분들 동사 이후에 MD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깔끔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문장은 이렇게 구문 분석이 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자, 우리가 처음부터 천천히 복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뭐였나요? Cesaria Evora. 그분이 어떻게 됐대요? Grew up. 어디서 자랐대요? In a poor family. 자, in a poor family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대요? And. 자, was raised. 자, 그리고 어땠대요? 자라났답니다. 어디에서? In an orphanage. 이렇게 돼 있죠. 자,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언제죠? After her father died.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네. 그러시면 네 번째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은 구조가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that 이하를 결론 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That 이하라고 결론을 맺었다. conclude라고 하는 동사는 결론을 맺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그 지문 안에서 여러분들 자주 보실 수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자, 뭐 중등용 단어기도 하고요. 자, 그러니까 잘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자, 구문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that 이하가 목적어절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따져보려고 했는데요. 여기 지금 must have reached, 막, 이런 게 나와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는 좀 우리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추가 설명을 드릴 텐데, 추가 설명 전에 다시 한번 수행일치 공부한 그런 챕터니까, 요거 다시 한번 또 논해 보겠습니다. conclude라고 하는 동사는, 자, we라고 하는 복수 동사와 만날 수 있고요. 자, 3인칭 단수의 주어가 아니다 정도만 보여주는 배려.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려고 하느냐? 자, must have reached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요. 자, 사실은 이 must라고 하는 그 조동사가 해석도 조심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이 과거형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동사예요. 자,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먼저 의미부터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must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뭐 해야 된다. 혹은 뭐뭐임에 틀림없어. 이런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I must go to the bank. 나 은행에 가야만 돼. 요거는 지금 1번의 의미가 되겠죠? 네. 조동사 must의 두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I saw her on TV yesterday. 내가 그녀를 어저께 TV에서 봤어. 자, 그 여자는 she must be a famous singer. 유명한 가수임에 틀림이 없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때 must be는 여러분들 2번의 의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형은 뭘까요? 근데 과거형이 굉장히 재밌죠, 여러분들? 실제로 must를 뺀 나머지 조동사들은 다 과거형이 있어요. will의 과거는 뭐죠? would. can은요? could. shall은요? should. may는요? might. 근데 must 없어요. 자, 그래서 얘가 왜 태어났는지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have to라고 하는 아이는 태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must의 과거형을 나타내야 되는데 누군가는 지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have to라고 하는 동의어가 있는데 이 녀석을 과거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측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예 이런 have to와 같은 동의어도 없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자, 이때는 must는 내버려 두고 뒤쪽에다가 have pp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지금 나그 여자한테 전화해야 돼. 이게 과거형이 되는 것이고요. must have pp는 이제 무조건 강한 추측의 과거예요. 그 사람이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이게. 그 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과거형 정리가 이렇게 여러분께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이 문장에서 이 내용은 뭐예요? must have reached라고 하는 것은 도달했음에 틀림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 그것들에. 뭘 통해서? 물을 통해서. 이건 앞쪽에서 썼던 예문과 같은 출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아니라 물을 통해서 도달했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결론을 맺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됐어요? 네. 자, 그러시면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조동사기 때문에 자, 주어의 단복수에 관계없이 형태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러시면 요 문장도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we conclude that the sound
must have reached them through the water.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됐죠? 자, 그러시면 마지막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5번은 어휘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어휘입니다. 자, 아주 자주 지문에서 볼수 있어요. 생각해내다, 고안하다라고 하는 어휘인데, 중등용 어휘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가시자마자 굉장히 중요한 어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수거로 치시면 되겠어요. 어떤 계획을 생각해냈는데, 과거 동사니까, 자, 수의일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에요? 그거는 지금 MA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요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그 that 이하의 내용 주의하셔야겠죠? 5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우리가 뭐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누구를요? 아이를요. 뭐 없이 embarrass는 당황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를 당황하게 하는 것 없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그런 계획을 자, 그들이 생각해냈다. 요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요것도 조동사가 들어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수의일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시면 마지막에 MA 부분만 주의하시면서 이 문장도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무엇입니까? They came up with a plan.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떤 플랜이에요? 자, that would allow us to help the kid. 아이를 도와주는 거죠? Without embarrassing him.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나눠야 될 문장들은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자, 앞에서부터 다섯 문장 쭉 듣고 한번 따라 해보시고 돌아오시면 좋겠네요.
1: Young monkeys learn the meaning of the sounds from listening to older monkeys. In most cases, sound reaches the ear through the air, but air isn't the only medium which sound is carried through.

0: We conclude that the sound must have reached them through the water. They came up with a plan that would allow us to help the kid without embarrassing him.
1: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수의 일치와 관련된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짚어보셨는데요. 자, 조금 더 명확해지고 자신감이 좀 생기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신 분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
2: AI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Step Up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우리 영어 독서 어렵지 않다는 것을 저와 함께 느껴가고 있죠. 오늘도 우리 영어책을 탁 펼쳐서 재미있게 한번 즐겨보도록 할까요? 즐기다 보면 영어를 잘할 수 있거든요. 함께 시작해봅니다.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라는 책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제가 미리 읽어보니까 아, 이거 어떡하죠?

0: 루나라는 친구,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루나거든요. 루나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자신의 무리에서 떨어져 가고 있는데요. 과연 루나에게 별일이 없어야 될 텐데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막 몰입을 하면서 읽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몰입해 볼까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영어는 반복을 싫어한다 라는 것을 주제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이상한 문장이 있네? 그런데 반복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었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책을 펼쳐볼까요?
1: One day, Luna wandered far from her herd. It was winter and snowing heavily. Unlike the other horses, Luna didn't feel the cold. She lay down and fell asleep. As Luna slept, the herd left the plains to cross the snowy mountain pass to look for food. The horses set off, and poor Luna was left behind. Luna had a dream about a beautiful forest. She knew she was asleep, yet it felt so real. In her dream, a blue hummingbird hovered in front of her before darting off. She also saw a trail of sparkling fireflies in between the trees. In her dream, Luna walked over to them. She saw that the fireflies lit up a path. Slowly, she walked along it. Quite soon, she heard neighing.
0: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여기 있었던 루나라는 유니콘, 여기 루나가 있죠. 루나라는 유니콘이 자기 무리와 잘 못 어울리고 있어요. 사실 루나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루나를 좀 놀리고 있죠. 뭔가 뿔이 있고 이러니까 좀 다른 그런 측면들 때문에 놀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뭔가 나도 나와 유사하게 생긴, 나와 똑같이 생긴 그런 무리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바로 보도록 할까요? One day, 어느 날, Luna wandered far from her herd. Luna는 wander, wander이라는 것은 돌아다니다, 방황하다,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Far from, 뭐로부터 멀리, her herd, 그녀의 herd라는 것은 들었다가 아니고요. 거기에는 A가 있는데요. H-E-A-R-D가 되는데 지금 여기는 H-E-R-D가 되겠죠. Herd는 무리, 때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난 강의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그녀의 무리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좀 고민이 되나 봐요. It was winter. 겨울이었고요. And snowing heavily. 그리고 snowing heavily. 무겁게 눈이 오는 중이었습니다. 무겁게 눈이 오는 중이었다라는 것은 눈이 많이 왔다. 이렇게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뭔가 조금 이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이상하냐면 It was winter이라고 하면은 겨울이었다. It was라는 게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snowing 앞에는 it was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바로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it was가 있어야 되나? 그런데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아, 이 정도는 생략해도 저기 앞에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잠깐 빼두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반복 때문에 생략이 되는 그런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한번 Fun Reading Grammar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un Reading Grammar, 영어는 반복을 싫어한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We went to the beach in June and we went to the mountains in July가 되겠네요. 우리는 6월에 해변에 갔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디에? 7월에는 산에 갔다. 산들을 탔다. 산에 갔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we went to가 한번 처음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니까 we went to the mountains in July가 되겠죠.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we went to를 당연히 생략을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표현, 반복이 되는 표현이 있다면 없애도 된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연습하는 것입니다. I need to finish my homework. 나는 나의 숙제를 끝낼 필요가 있다. 끝내야만 한다. 그리고 또 무엇도 할 필요가 있냐면 and I need to clean my room. 그리고 무엇도 해야 되냐면 나의 방도 치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I need to finish, I need to clean. 이렇게 I need to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문장이 되냐면 뒤에 있었던 저 파란색이 없어지는 것이죠. I need to finish my

homework and clean my room 이런 표현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어는 반복을 싫어해서 조금 더 짧은 것을 좋아하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은 여기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아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She likes coffee and he tea. 이 뭐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She likes coffee는 okay, 여기까지는 괜찮아. And he tea. 근데 그 차, 이 뭐죠?

0: 뛰게 된 것일까요? 바로 앞에 보면 있겠죠. likes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바로 이것이 되겠죠. She likes coffee and he likes tea가 되는데 likes가 그 앞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단어들은 모두 다 다른데 likes는 동일한 단어고 반복이 되고 구조까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한다고 해서 크게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위험이 아주 낮아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likes를 생략하고 위에 있었던 이런 문장이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 있는 he, t가 좀 뭔가 어색해 보이더라도 아, 앞에 있던 likes가 생략이 되어 있구나. 어쩌면 훨씬 더 스타일리시한 그런 표현이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작문할 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I can play the piano. 나는 피아노를 칠수 있어. And my sister, the violin. 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피아노를 칠수 있고, 그리고 나의 여자 형제는 바이올린을 켤수 있어.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의 여자 형제, 나의 여 형제, 바이올린. 이렇게 중간에 어떤 동작이 없습니다. 저기 앞에는 있었잖아요. I can play라는 그게 있었잖아요. Can play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어요? 바로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친구들이 서서히 영어 문장을 보는 눈이 서서히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아, 앞에 저기 can play가 있네. 그래서 여기 이걸 여기에 이 지점에 쏙 집어넣어야 되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I can play the piano and my sister can play the violin인데 이 can play를 생략해서 이런 문장이 탄생했다가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뭔가 좀 어색해 보이는 문장이 있다면 아, 이게 반복이 되어서 생략이 되었진 않을까라고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을 때가 아주 많거든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고 이야기 이어나가 볼까요? Unlike the other horses, 다른 말들과는 다르게, Luna didn't feel the cold. 그런데 다른, 왜냐면 겨울이었으니까 지금 추울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른 말들과는 다르게, Luna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She lay down. 그녀는 누웠고요. And fell asleep.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As Luna slept, Luna가 잘 때, the herd left the plains. 이럴 수가. To cross the snowy mountain pass to look for food가 되겠네요. 루나가 자고 있을 때 지금 루나가 그 물에서 좀 떨어져서 걷고 있긴 했지만 그런데 루나가 자고 있을 때 the herd, 루나가 있었던 그 무리는 left the plains, plain이라는 것은 바로 평원이 됩니다. 그 평원을 떠났고요. 떠나서 어떻게 했냐면 to cross the snowy mountain pass, pass라는 것은 산길이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덮인 산길을 지나갔습니다. 건너 가로질러서 갔고요. To look for food,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음식물,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눈 덮인 산길을 가로질러서 평원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루나는 데리고 갔어요? 안 데리고 왔어요? 안 데리고 갔네요. 이거 어떡하죠? The horses set off. 그 말들은 set off라는 것은 출발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off라는 것의 원래 의미가 어딘가에 있다가 분리되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set off가 출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들은 출발했고, and poor Luna, 아이고, 불쌍한 루나는 was left behind, 뒤에 남겨졌습니다. 과연 루나가 자신의 무리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혹시나 루나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One day, Luna wandered far from her herd. It was winter and snowing heavily. Unlike the other horses, Luna didn't feel the cold. She lay down and fell asleep. As Luna slept, the herd left the plains to cross the snowy mountain pass to look for food. The horses set off, and poor Luna was left behind.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루나는 괜찮을까요? Luna had a dream about a beautiful forest. 루나는 꿈을 꿨습니다. 무엇에 대한 꿈을 꿨냐면 about a beautiful forest. 아름다운 숲에 대한 꿈을 와, 숲이야. 이렇게 꿈을 꾸는 것이죠. 아름다운 숲에 대해서 꿈을 꿨고요. She knew she was asleep.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잠든 것을 알았지만 Yet, 그러나 it felt so real. 이게 잠에서 꿈꾸는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런데 그게 너무나 진짜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게 꿈이었을지라도요. In a dream, 그녀의 꿈 안에서 a blue hummingbird, a blue, 파란색 벌새, 이 새의 종류입니다. 파란색 벌새가 hovered, hover이라는 것은 맴돌았습니다. In front of her, before darting off, 그녀 앞에서 맴돌았고요. Before

0: or darting off. 뭐 하기 전에요? Dart off. Dart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친구들 혹시 이 보드게임 같은 거 중에 다트라는 거 아시나요? 다트가 뭔가 이 관형에다가 이 침이 달린 거 이렇게 톡톡 던져서 거기에 꽂히면 거기에 대한 점수를 받는 그런 게임이 있잖아요. 그런 놀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트라는 것은 이 다트를 슉 던지면은 그 우리 침 달린 화살 같은 요 작은 것을 어떻게 던집니까? 천천히 던지는 게 아니라 휙! 휙! 이렇게 날아가지 않나요? 휙! 휙!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dart란 것은 쏜살같이 움직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쏜살같이 움직이면서 off, 어딘가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아까 전에 set off 할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쏜살같이 움직여서 가버리기 전에 그녀 앞에서 a blue hummingbird가 맴돌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몸짓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우리 친구들이 글을 읽으면서 아, 한번 상상해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이 scene, 이 장면이 그림이 그려져야지 이해가 훨씬 더잘 되거든요.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She also saw a trail of sparkling fireflies in between the trees. 그녀는 역시나 보았습니다. A trail. Trail이라는 것은 자국이나 흔적이 됩니다. 무엇을, 어떤 자국이나 흔적을 보았냐면, a sparkling firefly. Sparkling이라고 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바로 fireflies는 반딧불이가 되겠죠. 반짝반짝 빛나는 반딧불이의 자국들, 흔적들을 보았습니다. In between the trees, 나무들 사이에서 반딧불이가 아, 그 자국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In her dream, 그녀의 꿈속에서 Luna walked over to them. 루나는 걸어갔습니다. Walked over to them, 그들에게 걸어갔습니다. She saw that, 그녀는 보았습니다. That the fireflies lit up a path. 그 반딧불이가 a path, 길을 밝혀줬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반딧불이가 있는데 막 마구잡이로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오솔길이나 길이 있었는데 나무들 사이에요. 그 길을 따라서 쭉 반딧불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밝히고 있는 것을 그녀가 봤다라는 것이죠. Slowly, 천천히, she walked along it. 그래서 이 루나는 천천히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Quite soon, 조만간, 맞죠? Quite soon, 바로 그 다음에 she heard neighing. 그리고 그녀는 무엇을 들었는데요? neighing, neigh라는 것은 바로 울다, 말들이 우는 거, neigh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녀는 말이 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연 누가 울고 있었을까요? 사실 말이 아닐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울고 있었겠죠. 누가 울고 있었을까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음원을 들어보고요. 우리 단어 정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 Luna had a dream about a beautiful forest. She knew she was asleep, yet it felt so real. In her dream, a blue hummingbird hovered in front of her before darting off. She also saw a trail of sparkling fireflies in between the trees. In her dream, Luna walked over to them. She saw that the fireflies lit up a path. Slowly, she walked along it. Quite soon, she heard neighing.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이 있었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하는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2: Wander, wander. One day, Luna wandered far from her herd. Plain, plain. As Luna slept, the herd left the plains to cross the snowy mountain pass to look for food. Set off, set off. The horses set off, and poor Luna was left behind. Hover, hover. In her dream, a blue hummingbird hovered in front of her before darting off. Trail, trail. She also saw a trail of sparkling fireflies in between the tree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를 확장해 보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휘들, 조금 일상적인 어휘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말로 했을 때는 다 동일한데 영어로 했을 때는 다 의미가 다른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개의 어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look for, search, search for, find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말로 하면

생각보다 찾다예요. 찾다, 찾다, 찾다, 찾다. 무언가를 찾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네 개가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자, 일단 look for. 가장 흔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피디님, 제 휴대폰 혹시 보셨습니까?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찾는 것. 정말로 찾는 행동 있잖아요. 어딘가를 쳐다보고, 아, 이게 어디 갔지? 아, 네, 집에서 가지고 왔나? 손에 없는데? 가방에 있나? 이렇게 찾는 행위. 일상적으로 아주 많이 쓸수 있는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많이 쓰곤 하죠. 그래서 일상 표현입니다. 찾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뭔가를 찾는 것이죠. 막 눈으로 찾거나 손으로 찾거나 찾는 거예요. 자, 그리고 search도 찾다인데 이 그냥 여기 있는 search는 수색하는 것입니다. 수색하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약간 더 비격식, 비공식적이라긴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공식적이고 격식이 있는 표현에 속하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휴대폰을 찾잖아요. 근데 어디를 찾아야 됩니까? 방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I searched the room. 나는 방을 찾아보았다. 수색했다. 그래서 휴대폰을 위해서 어디를 수색하고 있는지 수색하다, 둘러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earch는 어떤 한 가지를 찾는다기보다는 그 찾는 그 지역이나 그 장소, 그걸 수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search for는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위해서 수식하는 것이니까 바로 search for는 여기 있는 look for와 거의 동일한 의미인데 약간의 격의 차이가 있겠죠. look for는 조금 더 일상적인 표현이라면 search for는 조금 더 격식이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저기 있네. 아, 저기 제가 놔뒀네요. 제 휴대폰이 저기 있었네요. I found it. 그래서 지금 여기 일부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기 있었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find는 실제로 이런 찾는 행위가 아니라 찾았다, 못 찾았다 그 결과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ind는 찾았다는 그 결과, 아, 발견했다, 찾았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찾는 행위는 look for나 search for가 되겠죠. 그럼 find는 아,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찾았는 그 상태 혹은 못 찾았는 그 상태가 되겠죠. 그게 바로 find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혼동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잘쓸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E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력 발표했습니다. 바이바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무동기 범죄라고 들어보셨나요? 동기가 없는데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뭐 아예 없진 않겠죠. 본인에게는 있겠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랜덤하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흔히 묻지마 범죄라고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무동기 범죄 혹은 묻지마 범죄가 일본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기승인데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 그리고 오리건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의 서부 쪽이 특히 심합니다. 지금 소방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오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엮어서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Today's Topics로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그 첫 번째 주제입니다. Man arrested 여기서 끊죠? After

0: injuring 10 with knife on Tokyo train. 그렇습니다. 이때 과거형이 아니고 수동태형이라는 것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한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칼을 가지고 10명에게 부상을 입혔기 때문인데요. 범행 장소는 도쿄의 열차였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Man arrested after injuring 10 with knife on Tokyo train. A man was arrested for stabbing 10 passengers on a commuter train in Tokyo. The man said he wanted to kill women who appeared happy and chose his targets at random. The violent crime comes with the capital city on heightened security alert as it hosts the Olympic Games.
2: Man arrested after injuring 10 with knife on Tokyo train. A man was arrested for stabbing 10 passengers on a commuter train in Tokyo. The man said he wanted to kill women who appeared happy and chose his targets at random. The violent crime comes with the capital city on heightened security alert as it hosts the Olympic Game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에서 한 남성이 저지른 범죄가 되겠는데요. 몇 가지 단어 확인하겠습니다. News keywords 들어보시죠.
1: To stab.
2: To stab.
1: Commuter train.
2: Commuter train.
1: On alert.
2: On alert.
0: 첫 번째 표현은 to stab. 칼로 찌르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Stab. Commuter train이라고 되는데요. Train은 뭐 열차입니다만 commuter가 이게 통근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 통근 열차인데 무슨 뭐 출근할 때 타는 열차가 따로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Commuter train이라고 하는 표현은 보통 일반적으로 진짜 열차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지하철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 출퇴근 시간대의 상황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On alert. 방심하지 않고 경계 상태에 있는 on alert. The military is on alert.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한 문장씩 살펴보면요. A man was arrested for stabbing 10 passengers on a commuter train in Tokyo. 한 문장이 끝났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끊을 수 있겠고요. 이때 for는 체포된 범죄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체포되었는데요. On a commuter train in Tokyo. 일본 도쿄에 출퇴근 시간대의 열차에서 10명의 승객을 칼로 찔렀기 때문이에요. The man said, 이 문제의 남성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he wanted to kill women who appeared happy. 정상은 아닌 거죠. 행복해 보이는 여성을 죽이려고 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동기 범죄 혹은 묻지마 범죄가 되는 거죠. And chose his targets at random. 역시 이것도 무동기 범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표물을 무작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The violent crime comes with the capital city on heightened security alert. 이렇게 되어 있네요. The를 썼으니까 그냥 violent crime이라고 하면 폭력범죄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The를 썼으니까 앞에 나왔던 그 묻지마 범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남성이 저지른 폭력범죄. 이 범죄는 어떠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냐면 with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부대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The capital city, 일본의 수도인 도쿄가 on alert이에요. 중간에 좀 얘기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On heightened security alert. 보안 관련해서 경계 상태가 지금 기존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필 왜 이때 경찰도 많이 깔려 있고 사람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때라는 개념으로 쓴 거죠. As it hosts the Olympic Games. 그렇습니다. Host나 hold. 항상 행사를 열 때 hold 가장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때는 네, 자기네가 호스팅하는 거니까 it hosts the capital city. 도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쿄가 지금 올림픽을 개최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행히 크게 부상은 입은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무동기 범죄의 좀 무서움이라고 할까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1: Man arrested after injuring 10 with knife on Tokyo train. A man was arrested for stabbing 10 passengers on a commuter train in Tokyo. The man said he wanted to kill women who appeared happy and chose his targets at random. The violent crime comes with the capital city on heightened security alert as it hosts the Olympic Games.
2: Man arrested after injuring 10 with knife on Tokyo train. A man was arrested for stabbing 10 passengers on a commuter train in Tokyo. The man said he wanted to kill women

0: who appeared happy and chose his targets at random. The violent crime comes with the capital city on heightened security alert as it hosts the Olympic Games.
1: Firefighters losing ground on big fires in western U.S. 그렇습니다. 미국 서부에서 firefighters, 소방관들이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만 losing ground, 뒤에 나옵니다만 뭔가 lose ground라는 얘기는 싸움이라든가 문제에 있어서 땅을 빼앗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힘을 잃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힘이 빠지고 있다라든가 그럴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즉 지금 화재를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2: Firefighters losing ground on big fires in western U.S. Thousands of people in the western United States have evacuated as dozens of wildfires continue to burn across the region. Although firefighters are battling day and night to try to bring the fires under control, hot temperatures and low humidity are hampering their efforts to contain the flames.
0: Firefighters losing ground on big fires in western U.S. Thousands of people in the western United States have evacuated as dozens of wildfires continue to burn across the region. Although firefighters are battling day and night to try to bring the fires under control, hot temperatures and low humidity are hampering their efforts to contain the flames.
1: 오늘 요 기사에 대해서는 좀 단어 표현이 많이 나와 있고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 키워드 바로 들어갑니다.
2: To lose ground.
0: To lose ground.
2: To evacuate.
0: To evacuate.
2: To bring under control.
0: To bring under control.
2: Humidity.
0: Humidity.
2: To hamper.
0: To hamper.
1: 첫 번째 표현은 헤드라인에 나왔던 to lose ground예요. 세력을 잃다, 열세에 처하다라고 하시고요. 반대말은 to gain ground예요. 땅을 빼앗는 거니까 그때는 위에 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evacuate, 대피하다 혹은 소개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Evacuate. To bring something under control. 한마디로 쓰면 to control이라고 하면 됩니다. 네, 통제하다, 억누르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Humidity, 습도라고 할 때 쓰죠. Humidity. 그리고 to hamper, 방해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hamper. 이 표현은 얼마 전에도 한번 나왔었죠. 자, 단어 표현이 좀 오늘 복잡합니다만 읽어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Thousands of people in the western United States. 미국 서부에 거주하고 있는 수천 명의 주민들이 have evacuated. Evacuated, 그렇습니다. 대피했습니다. As dozens of wildfires continue to burn across the region. 그렇습니다. Wildfire, 야생불이 아니고요. 보통 산불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일반적으로. 수십 건에 달하는 산불이 계속해서 이 지역 전체에 걸쳐 burn, 불을 태워간다는 얘기는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군요. Although firefighters are battling day and night, to try to bring the fires under control. 그렇습니다. Bring something under control. 자, although가 나왔으니까 뒤에 나온 내용하고 조금 입장이 좀 다른 뭔가가 나오겠구나라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Firefighters are battling day and night. 소방관들이 밤낮으로 to try to bring the fires under control. 화재 진압을 위해 지금 맞서 싸우고 있긴 합니다만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Hot temperatures and low humidity are hampering their efforts to contain the flames. 라고 되어 있군요. 알아야 될 단어가 참 많습니다. Hot temperatures니까 일단 기온이 높고 and low humidity. 반면에 날씨는 건조하다 보니까 잘 타겠죠. 이 두 가지 요소가 are hampering, 방해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Their efforts to contain the flames. Flames은 불길이고요. Contain. 요걸 앞에 나왔던 단어와 바꿨으면 bring under control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contain은 화재를 진압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만 contain은 억누르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다 할 때도 contain the spread of the virus 이렇게 쓰는 것처럼 지금은 억누르다, 뭐를 화재를. 그래서 요거는 진화하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씁니다. 불길을 잡기 위한 노력에 지금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햄퍼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때 앞에 주어가 이유로 작용하죠. 여건이기도 하죠. 물주구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뭐뭐가 이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방해하는 건 몰라도 낮은 습도가 방해한다. 이런 말은 참 영어 간섭이죠. 우리말로는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부사로 처리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면 뭐 이걸 이유로 처리하는 거죠. 기온이 높고 건조한 뭐 환경으로 인해 화재 진압 노력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번역을 해주시되 거꾸로 이런 문장을 이렇게 내가 쓸 수 있을까? 좀 고민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2: Firefighters losing ground on big fires in western U.S. Thousands of people in the western United States have evacuated as dozens of wildfires continue to burn across the region. Although firefighters are battling day and night to try to bring the fires under control, hot temperatures and low humidity are hampering their efforts to contain the flames.
0: Firefighters losing ground on big fires in western U.S. Thousands of people in the western United States have evacuated as dozens of wildfires continue to burn across the region. Although firefighters are battling day and night to try to bring the fires under control, hot temperatures and low humidity are hampering their efforts to contain the flames.
1: Today's parents, 오늘 봤던 중요한 표현 혹은 구문을 정형화해서 우리가 직접 활용해보는 연습을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to lose ground, 세력을 잃다, 열세에 처하다. 반대말은 to gain ground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는 고전염성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싸움에서 열세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우리가 그냥 거저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요거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에피소드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고전염성 델타 변이 바이러스.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네, 기존에 저하고 같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자, 일단 전염성이 높은이라고 할 때 highly contagious 혹은 highly infectious. 다 전염성이 높은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둘 다 쓸 수 있겠죠? 변이 바이러스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variant란 말을 썼었습니다. The world is losing ground. 전 세계가 지금 열세에 처해 있습니다. In the fight against COVID-19, 바로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싸움에 있어서 말이죠. 뭐 때문일까요? Because of the highly contagious Delta variant. 이게 끝입니다.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앞에 나왔던 내용에서부터 이거를 영어로 내가 말하려면 혹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보면 또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고민을 자꾸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losing ground 말고 우리가 battle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A battle. 싸움인데 이 battle에 어떤 형용사를 붙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여기에 losing battle이라고 하면 이건 느낌이 달라요. 지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잠깐 열세에 처해 있지만 a losing battle이라고 하는 건 패배할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uphill battle이란 말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uphill이란 얘기가 산으로 뛰어 올라가면서 전쟁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각개전투 거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ight an uphill battle이라고 하면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fight an uphill battle 이 표현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문장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2: The world is losing ground in the fight against COVID-19 because of the highly contagious Delta variant.
0: The world is losing ground in the fight against COVID-19 because of the highly contagious Delta variant.
1: 빙 언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하고요. 또 말도 해보고 들어도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killing spree라고 해놨습니다. 이 spree라는 단어는 뭐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살인 행각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의 30% 이상이 가정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군요. 일단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다 이 표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폭력을 당하다 이 두 가지 표현만 알면 나머지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살인 행각을 벌이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to go on a killing spree란 말입니다. Go on a spree라고 하면 뭔가를 과하게 하는 거예요. Go on a shopping spree라고 하면 막 우리말로 미친 듯이 쇼핑하다. Go on a spending spree라고 하면 돈을 막 지르다. Go on a killing spree면 이건 살인 행각을 저지르는 거죠. 칼로 하는 경우에는 go on a stabbing spree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 총기 난사하다라고 할 때는 go on a shooting spree라고 합니다. Rampage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가정폭력은 domestic violence. Home violence라고 쓰시는 분들 요거 쓰지 않습니다. 꼭 domestic violence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According to a study, 한 연구에 따르면 more than 30% of those who ran on random killing sprees. 아, 묻지마 살인이라는 것이 랜덤한 거예요. 구태여 몇 마리를 더 붙이자면 with no apparent motive라고 해서 분명한 동기 없이란 말을 붙이면 되는데 거기까지는 크게 의미 없고요. Go on a killing spree인데 랜덤한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묻지마 살인이죠. 이를 저지른 사람의 30% 이상이 wer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 혹은 어릴 때 부모님에게 학대를 당한 경우겠죠. Sprees were abused by their own parents. 자신들의 부모에게 abused, 학대를 당한 사람들이다 라고 쓰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Killing spree. According to a study, more than 30% of those who went on random killing sprees wer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2: Killing spree. According to a study, more than 30% of those who went on random killing sprees wer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0: 오늘 여러 가지 단어 표현 봤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을 한 자리에 묶어놨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On alert.
2: On alert.
1: To lose ground.
2: To lose ground.
1: To bring under control.
2: To bring under control.
1: To go on a killing spree.
2: To go on a killing spree.
1: Domestic violence.
2: Domestic violence.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EBS2에 들어오시면 기존의 모든 방송을 다시 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역시 방송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는 시간, 제이쌤입니다. My Grammar Coach 기초편 16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일반 동사의 형태 마스터하기 세 번째 내용 같이 함께 할 건데요. 지난 시간까지 어떤 내용 배웠죠? 일반 동사의 과거형, 그 중에서도 규칙 변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불규칙 변화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규칙 변화 같은 경우에는 D 또는 ED를 붙여서 만드는 경우가 많았죠. ED를 붙인다. 그리고 E로 끝나는 단어는 D를 붙이고요.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단어는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이는 식으로 규칙 변화 형태를 만들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불규칙 변화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go, 가다라는 뜻의 일반 동사 go는 과거형으로 쓸때 went가 됩니다. 여기에 ED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go드라고 하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사가 불규칙하게 과거형으로 바뀌는 경우는 여러분이 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최소 세 번씩은 같이

좋을 거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소리내서 읽으면서 외워보도록 하세요. 자, 고의 과거형은 went이어서 예문 보시면 I went to the library this morning. 나는 오늘 아침에 도서관에 갔다. 오늘 아침에 갔다.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럴 때 고의 과거형 went를 써주시는 거예요. 다음 meet. meet. meet은 만나다 라는 뜻이죠. meet의 과거형은요. 이가 하나 빠집니다. met. met. 같이 따라 읽고 계시죠, 여러분? meet, met. 그래서 I met Casey and the library 라고 하면 나는 도서관에서 케이시를 만났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 buy, buy. buy는 사다 인데요. 과거형으로 바꿀 때 이렇게 바뀝니다. boat, boat. Joshua bought a puppy yesterday. 조슈아는 어제 강아지 한 마리를 샀다. 샀다 라고 할 때는 buy가 아니라 boat 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또요, drive. drive, 운전하다, 차를 몰다 이런 뜻의 단어인데요. 과거형으로 바뀌면 drove, drove라고 변화합니다. The car drove down the hill. 그 차는 언덕 아래로 내려갔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 build, build, 짓다인데요. 과거형은 built가 됩니다. 끝에 있는 d가 t로 바뀌었어요. They built their own houses. 그들은 그들 자신의 집을 지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동사의 과거형이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단어들 오늘 총 30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네,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소리내서 직접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어떻게 읽어줄 거냐면 한글 뜻, 동사 원형, 과거형 순서대로 읽을 거예요. 자, 여러분도 같이 따라하면서 리듬감 있게 익히시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짓다, build, built. 자, 요렇게 갈 거거든요. 선생님이 두 번씩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은 두 번째 할 때 같이 소리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짓다, build, built. 짓다, build, built. 됐나요? 자, 그 다음 단어. 자르다, cut, cut. 자르다, cut, cut. 마시다, drink, drink. 마시다, drink, drink. 찾다, find, found. 찾다, find, found. 가다, go, went. 가다, go, went. 자, 우리 다섯 개 봤습니다. 다음 칸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다, buy, boat. 사다, buy, boat. 하다, do, did. 하다, do, did. 먹다, eat, ate. 먹다, eat, ate. 얻다, get, got. 얻다, get, got. 자라다, grow, grew. 자라다, grow, grew. 벌써 10개나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칸으로 가서 잡다, catch, cut. 잡다, catch, cut. 운전하다, drive, drove. 운전하다, drive, drove. 느끼다, feel, felt. 느끼다, feel, felt. 그 다음, 주다, give, gave. 주다, give, gave. keep은 유지하다란 뜻입니다. 유지하다, keep, kept. 유지하다, keep, kept. 자, 이렇게 우리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와 그 과거형 지금 15개 살펴봤는데요. 15개만 더 하고 이제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알다, know, knew. 알다, know, knew. 읽다, read, read. 읽다는 주의하셔야 할 게 과거형일 때는 발음이 달라요. read가 아니라 read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읽다, read, read. 노래하다, sing, sang. 노래하다, sing, sang. 헤엄치다, swim, swam. 헤엄치다, swim, swam. 말하다, tell, told. 말하다, tell, told. 자, 그리고 만들다, make, made. 만들다, make, made. 따라 읽고 계시죠, 여러분? 선생님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직접 소리내서 읽어야 암기가 됩니다. 달리다, run, ran. 달리다, run, ran. 자다, sleep, slept. 자다, sleep, slept. 가져가다는 take, took.
가져가다 take.

took 입다 wear wore 입다 wear wore 자 이제 마지막 다섯 개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요 여러분 만나다 meet met 만나다 meet met 보다 see so 보다 see so 말하다 speak spoke 말하다 speak spoke 가르치다 teach taught 가르치다 teach taught 쓰다 write wrote 쓰다 write wrote 자, 우리 이렇게 30개의 불규칙 변화형 과거형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 완전히 익히긴 어려울 거예요. 우리 문제 풀어보면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복습 가겠습니다. 다음 동사의 과거형을 쓰세요. 자, 1번 여러분 go. 가다의 과거형은 뭐였을까요? go는 go드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went죠. went. go, went. 2번 만들다. make의 과거형은 made. made 요렇게 바뀌죠. made 요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법상 틀리게 돼요. 그래서 made가 과거형 만들었다입니다. 3번 keep. keep은 유지하다 라는 뜻인데요. 과거형으로 쓸 때는 kept가 됩니다. kept. 그래서 유지했다. kept라고 써주세요. 4번 build. 짓다의 과거형은 built죠. built. built. 지었다. 5번 buy. 사다의 과거형은요? boat. 샀다, boat입니다. 6번, tell. 말하다의 과거형은 뭘까요? 여기도 ed를 붙이고 싶게 생겼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told가 아니고요. told. told예요. 말했다. 다음, 7번, cut. cut. 자, 요것도 ed를 왠지 붙이고 싶게 생겼죠. 요 자음 앞에 모음 있으니까 ted? 요렇게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돼요. cut의 과거형은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cut, cut, cut. 자르다, 잘랐다. 8번 do. 하다의 과거형은요. did입니다. 하다, 했다. 9번 drive. 운전하다 과거형은 drove가 되죠. drove, 운전했다입니다. 10번 sing. 노래하다, 노래했다라고 할 때는 sang입니다. sing, sang. sang은 노래했다. 11번 sleep. 자다의 과거형은 뭘까요? slept죠. 잤다, slept. 12번 speak. 말하다. 과거형 말했다 라고 할 때는 spoke 되겠습니다. spoke. 13번 drink. 마시다. 과거형은 drank. 마셨다 이고요. 14번 eat. 먹다. 과거형은요? ate죠. 먹었다. 15번 feel. 느끼다 과거형은 felt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면서 뭔가 바로 생각이 안 났다 하는 단어들은 바로 체크해두세요. 그리고 나서 이 강의 끝나고 한 번 더 복습하셔야 됩니다. 우리 15개 더 볼게요. 16번 swim 헤엄치다 과거형은 swam 헤엄쳤다 이고요. 17번 take 가져가다 과거형은요 took 가져갔다죠. 그리고 18번 write, 쓰다, 썼다 라고 할 때는 wrote, wrote 요렇게 써주세요. 19번 find, 찾다, 과거형은 found, 찾았다. 그 다음 20번 get, 얻다죠. 과거형은요, got, get, got. 21번 give, 주다, 주다의 과거형 주었다는 gave 되겠습니다. give, gave. 22번 know, 알다. 알았다는 뭐라고 할까요? knew, knew라고 해주세요. 23번에 grow, 자라다 라는 뜻인데요. 자랐다 라고 할 때는 grew, grew 되겠습니다. 24번 meet, 만나다, 만났다는 영어로 met, met. 이가 하나 빠진다, meet, met. 25번 read, read. read의 과거형은 철자는 똑같아요. 그쵸? 생긴 건 똑같은데 발음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read, 읽었다는 read. 26번에 run, 달리다, 달렸다 라고 할 때는 ran, ran이라고 써주세요. 27번 see, 보다, 보았다 라고 할 때는 saw, saw 이렇게 써주시고요. 28번 catch, 잡다인데요. 잡았다는 영어로 caught, cut 요렇게 써주세요. 29번 where

입었다. 과거형 입었다는 뭘까요, 여러분? wore 이렇게 써주죠? wore 30번 teach 가르치다 과거형은요 taught 그래서 가르치다는 teach 가르쳤다는 taught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의 과거형 30개 같이 공부하고 복습해봤습니다. 이제 문장 안에다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동사의 과거형을 써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주어진 동사를 먼저 봤더니 write 요 동사는 쓰다 라는 뜻이죠. tell 말하다, eat 먹다, swim 수영하다, 헤엄치다, drink 마시다 라는 뜻의 동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맥락에 맞게 알맞은 동사 채워보되 과거형으로 쓰는 거 주의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We blank pizza for lunch today. 우리는 오늘 점심으로 피자를 뭐 했을까요? 먹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 주어진 단어 중에 it이 있으니까 과거형으로 채워볼까요? it의 과거형은 ate. 그래서 we ate pizza for lunch today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점심으로 피자를 먹었다. 다음 2번도 볼게요. I blank lots of coffee last night. 나는 last night이니까 어젯밤이죠. 어젯밤 많은 커피를 빈칸했다. 자, 뭐 했다고 쓰면 좋을까요? 많은 커피를 마셨다 라고 하면 되겠죠. 마시다 라는 뜻의 drink를 과거형으로 채워보겠습니다. drink의 과거형은 drank. I drank lots of coffee last night.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다음 3번. My uncle. 내 삼촌은 blank me a letter. 나에게 편지를 빈칸했다. 편지를 뭐 해줬을까요? write. 써주었다 라고 과거형으로 쓰면 되겠죠. write의 과거형은 wrote. 그래서 my uncle wrote me a letter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I blank my father a lie. 여러분 lie가요 명사로 쓰이면 거짓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앞에 어가 붙었으니까 여기서는 거짓말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을 말했다. tell 동사를 과거형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tell의 과거형은 뭐예요? I told my father a lie.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Daniel blank across the Han River yesterday. Daniel은 어제 the Han River 하면 한강이겠죠? 한강을 가로질러서 빈칸했다. 뭐 했을까요? 우리 남은 단어 swim을 과거형으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을 가로질러 헤엄쳤다. swam. Daniel swam across the Han River yesterday.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죠. 다음 6번도 해볼게요. 이제 단어가 바뀌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단어들 뭐 있는지 살펴볼까요? buy. buy는 사다 라는 뜻의 단어고요. sing. 노래하다. teach. 가르치다. catch. 잡다. grow, 자라다 혹은 기르다 라는 뜻의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똑같이 과거형을 쓰라고 했으니까 맥락에 맞는 단어 먼저 찾고 그 단어를 과거형으로 변환해서 채워보도록 할게요. 6번입니다. I blank 5cm last year. 나는 작년에 5cm 빈칸했다. 자, 뭐 했다고 쓸까요, 여러분? 나는 작년에 키가 5cm 자랐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주어진 단어 중에 grow, 자라다 라는 이 동사를 과거형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grow의 과거형은 grew. I grew 5cm last year.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2번, she blank a song in a sweet voice. 그녀는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빈칸했다. 뭐 했을까요, 여러분? 노래라고 나와 있으니까 너무 쉽다, 그죠? 노래를 불렀다. sing의 과거형은 sang. sang으로 채워주세요. She sang a song in a sweet voice. 8번 I blank this car from Mr. Green. 나는 이 차를 Mr. Green으로부터, 그린 씨로부터 빈칸했다. 뭐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남은 단어를 봤더니 사다, buy, 가르치다, teach, 잡다, catch 남아있습니다. 나는 이 차를 Mr. Green으로부터 샀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buy의 과거형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by의 과거형 조금 어려운데 boat, boat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죠. I bought this car from Mr. Green. 다음 9번 Arthur blank me math and science. Arthur는 수학과 과학을 나에게 빈칸했다. 뭐 했을까요, 여러분? Teach, 가르치다를 과거형으로 써주면 되겠죠. Arthur taught me math and science.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Arthur는 나에게 수학과 과학을 가르쳤다. 마지막 10번. My father blank a big fish in the lake. 우리 아버지께서는 호수에서 큰 물고기를 빈칸하셨다. 우리 남은 단어 catch 들어가면 의미에도 잘 맞겠네요. 자, catch의 과거형은 뭘까요? catch, cut, cut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호수에서 큰 물고기를 잡으셨다. My father caught a big fish in the lake.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어진 단어 뜻, 그리고 과거형 전부 다 같이 챙겨두세요. 다음은 주어진 우리말에 맞게 영문을 완성하는 유형입니다. 여러분, 기초 어휘의 단어들은 학습해 오셨죠?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젯밤에 겨우 2시간 잤다래요. 주어는 뭐예요? 나는, 그래서 I라고 잘 써줬고요. 동사는 뭘까요? 동사는 잤다죠. 자, 자다는 영어로 sleep인데, 잤다라고 했으니까 시제가 언제예요? 과거예요. 그쵸? 나는 어젯밤에 2시간 잤다라고 했으니까 과거 시제로 써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sleep의 과거형으로 빈칸 채워야 되겠네요. sleep, 과거형은 slept, slept. 그래서 I slept just 2 hours last night. 요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사의 과거형을 외우고 있어야 문제들도 풀 수가 있겠죠? 여러분 꼭 외우고 같이 풀어보세요. 2번. 경찰은 그 도둑을 잡았다. 자, 주어는 경찰은이니까 the police라고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요, 잡았다래요. 잡다가 영어로 뭐죠? 잡다? 잡다는 catch, catch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 도둑을 잡다가 아니고 잡았다라고 했어요. 이미 일어난 일, 과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과거형으로 바꿔서 써야 되겠습니다. catch의 과거형은 뭐예요? caught, 그쵸? 그래서 the police caught the thief. 이렇게 빈칸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다음 3번. 그 여자는 항상 검은 옷을 입었다. 자, 주어가 누구예요? 그 여자는이니까 the woman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항상이라는 뜻의 빈도부사 always 나와 있고요. 우리가 채워야 되는 동사는 입었다가 되겠어요. 입다는 영어로 wear, 그죠? wear.

그런데 입다가 아니라 입었다라고 했으니까 과거형으로 바꿔서 써야 되겠습니다. Wear 과거형은 wore. 그래서 The woman always wore black.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이에요. 다음 4번입니다. 나는 애나를 놀이공원에서 만났다. 자, 만났다라고 했네요. 주어인 나는 I라고 잘 나와 있고요. 우리가 채워야 하는 빈칸은 동사인 만났다 자리가 되겠습니다. 만나다는 영어로 뭐예요? 만나다는 meet. meet.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만나다가 아니라 만났다라고 했으니까 과거형으로 써줘야 되겠네요. 미세 과거형은 met. met. 그죠? I met Anna at an amusement park. 요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놀이공원이 영어로 an amusement park 이거다. 자, 요 단어도 같이 챙겨 드세요. 다음 5번. 내 아버지는 어제 부산에 운전해서 가셨다라고 합니다. 주어는 내 아버지는이니까 my father이라고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채워야 하는 동사 부분 봤더니 운전해서 가셨다라네요. 자, 그러면 운전하다가 영어로 뭐죠? drive, 그죠? drive. drive의 과거형을 써주면 되겠어요. drive의 과거형은 여기에다가 D를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drive는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지 않고 drove. drove가 drive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my father drove to Busan yesterday. 이렇게 채워주면 나의 아버지는 부산으로 어제 운전해서 가셨다라는 의미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이 동사의 불규칙 과거형만 외우면 전혀 어려울 게 없죠. 다음 6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동물원에서 호랑이를 보았다. 자, 지난주에 last week 먼저 나와 있고요. 주어는 우리는 we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를 채우려고 했는데요.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보다는 영어로 see, 그죠? see. 그런데 보다가 아니라 보았다라고 했으니까 시제는 과거형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see의 과거형은 saw, 그죠? 그래서 last week we saw tigers at the zoo. 요렇게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보았다. 무엇을요? 호랑이를. tigers. 어디에서 봤는지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도 같이 나와 있네요. at the zoo. 동물원에서. 다음 7번. 그 남자는 영어를 유창하게 말했다. 자, 주어가 누구예요? 그 남자는 이라 했으니까 the man. The man이 주어져. 그리고 이제 동사를 봤더니 말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말하다라고 할때 쓰는 동사는 바로 speak인데요. speak. 여기서는 말하다가 아니라 말했다라고 했으니까 역시 시제는 과거형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speak의 과거형은 뭘까요? speak도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speak, spoke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The man spoke English fluently. 유창하게 fluently 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 남자는 영어를 유창하게 말했다. 말했다는 spoke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다음 8번입니다. 그녀는 그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주어가 누구예요? 그녀, she라고 잘 채웠고요. 알고 있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채워줘야 되겠습니다. 알다는 영어로 know. 자, 요 동사를 쓰죠. know. 그런데 알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알다가 아니라 알고 있었다니까 과거형으로 채워줘야겠네요. know의 과거형은 knew. 그래서 she knew his secret 이렇게 써주면 그녀는 그의 비밀을 알았다,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그녀는 그의 비밀을 15년간 지켰다. 오, 내용이 연결이 되네요. 비밀을 알고 있었는데 15년 동안 지켰대요. 주어는 역시 그녀, she이고요. 그리고 동사는 지켰다입니다. 지키다가 뭐지? 우리가 지키다라고 할때 keep 이 동사를 씁니다. keep은 유지하다, 지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키다가 아니라 지켰다라고 했으니까 과거형으로 써줘야 되겠죠? 그럼 keep의 과거형은 뭐예요? kept. 그쵸? keep의 과거형 kept.
동사 자리에는 kept를 써줄 거고

하고요. 이번에는 뒤에 봤더니 for 15 years, 15년간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비밀을 15년간 지켰다라 했으니까 우리 그의 비밀을 또 영어로 적어줘야 되겠죠? 어떻게요? She kept 동사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의 비밀 his secret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She kept a secret for 15 years. 그녀는 그의 비밀을 15년간 지켰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10번. 그녀가 농담을 하나 말했을 때 모두가 웃었다. 자, 먼저 그녀가 농담을 하나 말했을 때, 뭐뭐 할 때라고 할때 우리가 when을 써준다고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 친구는 접속사라고 해서 두 개의 문장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먼저 when이 있는 이 앞부분부터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농담을 하나 말했을 때래요. 농담을 말하다라고 할때 쓰는 동사는 tell, tell. 자, 이 동사입니다. 말하다죠. 그런데 말했을 때라고 했으니까 과거형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When she told라고 해야겠죠. Told. 무엇을요? 농담을. 그러니까 told a joke. 이렇게 앞부분 채워주시면 돼요. 모두가 웃었다. 이제 콤마 뒤에를 볼까요? 모두가 웃었다랍니다. 웃다는 영어로 뭐죠? 웃다는 laugh예요. 자, 그러면 laugh의 과거형은 뭐라고 써야 될까요? 웃었다니까 과거형으로 써야 되는데 laugh는 규칙 변화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laugh에다가 ed만 붙여주면 돼요. Everyone laughed. 요렇게요. When she told a joke, everyone laughed.

garden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In their garden이 그들의 정원에서에 해당하는 말이겠습니다. 12번, 나는 내 시계를 소파 밑에서 찾았다. 주어가 뭐예요? 나는, 그래서 I라고 잘 썼고요. 동사는 찾았다입니다. 찾다는 영어로 find. 그런데 찾았다라고 했으니까 과거형으로 써야죠. found. 무엇을요? 내 시계를. 자, 동사 뒤에 내 시계를에 해당하는 말까지 같이 채워줘야 되겠습니다. I found my watch. 어디서? 소파 밑에서. Under the sofa.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my watch까지 빈칸 채워주시면 돼요. 13번. 우리는 그 지진의 충격을 느꼈다. 주어는 누구예요? We. 우리는 we고요. 그리고 동사는 느꼈다입니다. 느끼다는 영어로 feel. 그런데 느꼈다라 했으니까 과거형으로 써야겠죠. feel은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과거형은 felt라고 써주세요. 지금 이 친구들의 모습이네요. 굉장히 놀란 모습이죠. 지진의 충격을 느꼈다고 했으니까 we felt 그다음 충격에 해당하는 단어 shock인데요. 그래서 we felt the shocks of the earthquake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동사의 불규칙 변화 과거형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퀴즈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주어진 동사의 과거형을 써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주어진 동사는 know, 알다라는 뜻의 단어죠. 요거의 과거형은 뭐라고 써야 될까요? They blank the answer. 그들은 답을 알았다에 해당하는 이 문장. 여기에 빈칸에 해당하는 단어를 채워주세요. 정답은 수강무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불규칙 변화하는 단어들 몇개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될까요?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0: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어서 와요. 정말 반갑습니다. 진짜 잘 오셨어요. 자, 우리 오늘은 18번째 시간입니다. 와, 조금 있으면 이제 20번째 시간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거의 대입학 문제가 끝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사실은 이 조금은 더 대입학 문제 가장 깊숙한 문제, 글의 제목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들어와 있는데, 글의 제목은 함축적인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 끝도 없는 게 영어예요. 특히 국어든 영어든 선생님 경험으로는 야 이거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딱 봤을 때는 엄청 쉬운 건데 그 당시에 어렵다고 생각할 때 딱 읽으면 마음에 일단 심리적인 진입장벽이 커서 그런지 잘 안 읽혀. 맞지? 무슨 말인지 여러 번 읽어도 모르겠어.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울 거야 이렇게 어렵다라는 이 두려움만 가지고 시작하지 마시고 이건 무슨 내용일까? 이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 물론 쉽지 않다는 건 아는데 이렇게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해서 이렇게 인사만 준비해봤습니다. Be curious. 좀 호기심을 가지고 야, 이 다음의 내용이 뭘까? 야, 이 소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Not afraid.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자, 오늘 선생님이 함께 할 테니까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답의 단서들을 사실 일일이 다 설명할 시간이 없을 수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표시는 색표시는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 이 부분이 관련된 부분이어서 아주 전체가 다 색표시가 들어와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가장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정말 관련 없는 소재야. 얘 때문에 틀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선생님이 중심으로 표시를 해놓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표시해 놓은 거는 왜 여기까지는 표시 안 하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정답에 가까이 가는 오답을 지우는 시간까지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출발. 자, 2번 볼게요. 2번 일단 소재,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먼저 보셔야 되겠죠? 소재가 그대로 나오면 좋겠는데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되거나 아예 나와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일단 여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맞아요. Monasteries. 뭐에 대한 거? 수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와, 수도원은 뭐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딱 생각했을 때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보자고 얘기했잖아. 굉장히 조용하면서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접근하기 힘든, 그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즉, 세상과는 단절된 곳.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선생님만 그러나? 아니지? 그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Monasteries. 수도원은요, were the ancient rooms of the Middle Ages. Middle Ages는 중세, 맞아요. 중세에 엔진 룸이었대요. 엔진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 선생님도 자동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자동차에서 가장 심장이 되는 부분이 뭐예요? 엔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뭔가를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동력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ngine rooms를요. 그래서 수도원은요, 중세시대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딱 들었을 때 어때? 그냥 엔진이라고만 생각해도, 맞아. 여긴 정말 중요한 곳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중세시대의 수도원을 떠올리면 되겠고, 이 수도원은 어떤 곳이었다? 뭐 누구에게 수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중세시대에 중요한 곳이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굉장히 그냥 한 계층에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내용 계속 볼게요. At the height of their activities and influence, 그들의 그 수도원의 활동과 그 영향력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영향력이 엄청났어. 수도원의 영향력이. 그리고 그 수도원에서 하는 활동도 엄청나게 많았나 봐요. 그죠? 절정에 이르렀을 때그 수도원은 제공했습니다. 뭐를요? 지적인 리더십. 을 제공했어요. 누구에게요? 이 교회와 civil government, 시민 정부의 그 기관에 어떤 지적인 리더십을 제공했대요. 다시 말하면 뭐 정부든 어떤 시민 기관이든 이 기관이나 그 정부에 뭔가 굉장히 그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알수 있죠. 이 기관을 심지어 정부를 이끄는 주된 역할을 했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래서 intellectual leadership의 역할을 했고, engine room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engine room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에 있어서의 혁신이었죠? 종교적인 사고와 그 실행에 있어서 핵심이었고, 거기에 있어서 혁신이었고, 그리고 medical provision, 뭐도 제공했어? 의료도 제공했대요. 병원처럼 쓰였나? 그 다음에 education, 이 교육과, 그리고 visual culture and agriculture development. 시각적인 문화와 그리고 농업 발전까지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존재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수도원의 역할에 대해서 두 번째 문장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했으니 뭐라고 할 만해? 중세시대 엔진 룸이라고 할수 있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까지 굉장히 길었지만 중요한 건 뭐야? 수도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 요 정도로는 우리가 압축해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y did all this. 그들, 즉 monasteries, 수도원들은요, 이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죠? 뭐 하면서요? While apparently observing self-imposed isolation from the wider community. 더 넓은 공동체로부터 어떻게 돼서? 맞아, 수도원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고립. 그죠? 그래서 스스로가 부여한 그런 고립을 뭐 하면서? Observing 하면서요. Observe가 관찰하다 이 뜻만 있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뜻? 준수하다 지키다 라는 뜻입니다. 더 넓은 공동체로부터 스스로가 부여한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 혹은 수도원 그 자체가 부여한 고립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냈다. 대단하네. 사실은 사회와 단절을 하면서 이걸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런데 동시에 사회와 단절한 건 당연하다. 이걸 단절하면서도 이걸 잘 지켰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수도원은 그러니까 뭐야? 사회와 단절된 공간.
하지만

기능은? 사회의 영향력은 어땠다? 컸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볼게요. For monasteries. 이 수도원에게 있어서요. were intended to function. 수도원은 어떤 역할을 하도록 의도되어졌습니까? function as places set apart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그죠? 네, 분리된 이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의도되어졌는데, 바로 이곳은 어떤 곳이냐? monks. monk는 수도승들을 가리킵니다. 이 수도승들이요. devote their lives. 그들의 삶을요. devote to. 어디 어디에 바치다라는 뜻이죠. 자신들의 삶을요. 영구적인 리듬에 바친대요. 영원한 리듬이요. 근데 그 영원한 리듬이 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종교적인 준수. 종교적으로 뭔가를 지키고, 그리고 기도와 연구. 라는 그 영원한 리듬 속에 자신들의 인생을 바치는 곳이었습니다. 사회와 단절이 돼서 계속해서 이 수도승들은 그 안에서 많은 수도를 했다.

라는 그 영원한 리듬 속에 자신들의 인생을 바치는 곳이었습니다. 사회와 단절이 돼서 계속해서 이 수도성들은 그 안에서 많은 수도를 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과 그리고 기도와 찬양은요. 여기서는 prayer라는 게 기도라는 뜻이죠. 종교적인 기도와 그리고 찬양은 lay at the heart of monasticism. 이 수도 생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핵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뭐니 뭐니 해도 수도원이니까. 종교적인 기도와 그리고 찬양, 신에 대한 찬양,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both A and B가 나옵니다. A, B 둘 다 라는 뜻이 되겠죠. Both those following this life. 자, 이러한 삶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누구와 함께? 자, 그리고 those outside, 외부에 있는 사람들 둘 다. 이러한 삶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건 뭐 수도원에 있는 관계자들이라 수도승들을 이야기하겠죠. 자, 이러한 삶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 둘 다요. Believe that, that 이하라고 믿었습니다. Monastic lives, 이 수도원에서의 그런 삶이 were led for the benefit of wider society. 더 넓은 사회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끌어진다고, 즉 영위되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수도를 하는 사람들의 그 수도의 생활이 어디로 이어진다고? 외부의 사람들도 속해 있는 더 넓은 사회의 이점으로 이어진다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믿었어? And that 이라고 또 믿었습니다. Sacrifices made by monks in separating themselves from normal human contact. 정상적인 인간의 접촉, contact, 접촉이란 뜻이죠. 정상적인 인간의 접촉으로부터 그들 스스로를 분리시키는으로써 이 수도승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만들어지는 이런 희생이 다른 것들을 다 이제 차단하고 막 금욕과 여러 가지를 실천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걸 이제 희생이라고 본 거죠. 근데 이들이 보여주는, 이런,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수도승들이 만들어내는 이 희생이 function as, 뭐로서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 참회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참회를 하고 누구를 대신해서 속죄를 하냐? On behalf of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구누구를 대신해서라는 뜻이에요. The community, 공동체를 대신해서요. 뭐뿐만 아니라 for their own deliverance. Deliverance가 여기서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뭐 굳이 몰라도 자신들의 무언가니까 그 수도를 하는 수도승들의 뭐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되겠죠. 자신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대신해서 참회로서의 기능을 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사회와 단절되면서 자신들이 뭘 했어? 구원을 빌었을 거예요. 그죠? 사회에 영향력을 준다라는 건 아마도 이게 뭐 정말 직접적인 사회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외부인들, 외부라는 건 사회 전체가 되겠죠? 더 넓은 사회. 더 넓은 사회를 위해서도 뭐가 된다? 이익을 제공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도 수도하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리고 더 넓은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어디가요? 수도원이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럼 계속 볼게요. Monks, 수도승들은요, were regarded as, 뭐라고 여겨졌어요? As leading parallel lives. Parallel 이란 단어가 나란한 이라는 뜻이죠. 자, 나란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뭐와 뭐의 나란한 삶일까? Parallel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란하다는 얘기니까 뭔가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와 뭐가 동등하게 이렇게 이어지는 삶이냐? That 이하의 삶입니다. Had the power to save themselves, 스스로를 구원하고 and others, 다른 사람까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그 나란한 삶을 둘 다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거 뭐였어? 자, 사회와 단절하면서 스스로의 구원을 요청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도를 하는, 스스로를 위한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회, 더 넓은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삶이에요. 그죠? 이 두 가지를 수도승들은 영위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회와 단절된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죠? 그러면서도 대단한 수도원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자, 어디로 갈까? 선택지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뭐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수도원이나 수도승이라는 단어가 꼭 나와줘야 될 것 같지 않아? 그죠? 자, 일단 키워드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키워드가 꼭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monastic life. 일단 있습니다. 자, 2번은 없어요. 그죠? 3번도 없습니다. 4번도 없고요. 5번은 또 없네요. 뭐야? 1번이 정답인가? 뭔가 이상하죠? 그죠? 볼게요. How to gain religious social benefits from monastery life. 수도원의 그런 삶으로부터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이점을 얻는 방법.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이점을 수도원으로부터 얻었다? 이거예요? 아니. 종교적인 이점을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얻느냐? 그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외부 사회를 위해서도 이건 필요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단절되긴 했지만 사회의 영향력도 엄청나게 높았다라는 의미가 1번에는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2번 가볼게요. Why the Middle Ages? 왜 중세시대가 demanded religious figures be isolated? 종교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be isolated, 고립시키도록 요구했는가? 그래서 고립해야 된다, 이걸 요구했다, 이런 얘기 없는데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The Greece. 벌써부터 좀 너무 추상적인데? Grace라는 건 여러분들 은총입니다. 은총. 뭐의 은총이에요? Solitude. 얘는 정말 외로움인데? 그죠? 혼자서 있는 그런 정말 그런 외로움, 고립. 이런 정도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고립의 은총. 그건 바로 뭔데? 사회로부터 떨어졌지만, 하지만 또 동시에 사회와 연결돼 있대요. 사회에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야? 사회와 단절된 것 같으면서도 사회에 영향을 줬대. 그게 바로 뭔데? 수도원이잖아. 그 수도원을 뭐라고 얘기한 거야? The Grace of Solitude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굉장히 막이 수도원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수도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표현을 The Grace of Solitude라고 했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고립의 은총의 의미를 갖고 있는 3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과 5번도 이렇게 지워질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충분히 잘할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어땠어요? 수도원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수도원, 수도원적인 수도원에서의 삶. 이런 부분은 딱 이렇게 봤을 때 키워드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 다르게 표현이 된다. 그죠? 조금은 추상적으로 혹은 함축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가볼게요. 자, 3번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맞아. 식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식, 식품에 대한 이야기고요. 중요한 문장은 어디 있을까? 벗이 있는 요 문장. 벗 다음에 여기부터 보시면 돼요. 이때부터 상황이 좀 변했고, 그런데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부분이 두 번째로 나오죠. 그래서 벗을 기준에서 바로 다음 문장이 사실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음식이라는 건요, as we all know,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it's essential, 필수적이죠, for human life, 인간 삶에서요. 그쵸? 인간에게서 여러분들 음식 없이 살수 있는 인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자, 식품은 이렇습니다. It also, 그것은 또한 그 음식, 식품은 is the basis. 음식은 또한 뭐예요? 기본이 되기도 하죠. For several major industries. 몇 개의 주요한 산업의 기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디에서 발견이 되는 많은 국가,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발견이 되는 주요 몇개 되는 그런 산업의 근간이 되기도 하죠. 이를테면 어디에서? In agriculture, 농업, food processing, 음식 처리, 음식 가공, food retailing, 음식 소매, and food service, 음식 서비스. 이런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많은 국가들에서 발견이 되는 몇 개의, 여러 개의 주된 산업의 근간이 되는 게 바로 뭐다? 음식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뭐 부인할 수 없는데, food에 관련된 것이고, food는 정말 우리에게 필수적이며 많은 산업에 있어서도 기본이 되는 그런 요소이다라는 거 정리됐습니다. For millennia, 수천 년 동안요, the focus of those involved with food as a human and economic phenomenon. 인간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현상으로서 음식과 관련된 사람들의 주요 초점은, 그래서 관심이라고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인간과 경제적인 현상으로서 음식과 관련된 사람들이 관심을 진짜 갖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 was on, 뭐에 대한 관심이에요? It's production. 음식을 생산하고, 음식을 보존하며, 음식을 분배, 유통하고, 그리고 음식의 가격을 매기고, and other practical concerns, 다른 실용적인 그런 문제점들을
그들의

이 사람들의 관심은 쏠려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식품, 음식을 우리가 잘 저장하고 잘 만들어내고 잘 유통하고 뭐 이런 거에 보통은 수천 년 동안. 왜냐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음식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수천 년 동안. 자, 이제 뭐가 나와? 멋이 나옵니다. 하지만 18세기 후반에 이것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심의 초점이 다른 곳으로 가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얘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는 보겠습니다. 자, food became more than just a life necessity. 아, 그렇지.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게 사실은 삶에 있어서 필수품에 해당이 되는 거였죠. 음식은 우리한테 없어서는 안 돼. 정말 주요한 산업의 근간이 되는 요소였단 말이야. 그렇지만 이제 18세기 후반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음식이 이제 뭐가 됐어? 식품이라는 것이 단지 생필품 이상의 것이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뭐가 될까? 음식이라는 것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어떤 변화야? 생필품이야? 아니, 이제는 생필품 그 이상. More than just a life necessity가 되었다. 이게 정말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되겠죠. 생필품 이상이 되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볼까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생필품 이상이 되었을까? Restaurants. 식당은요, began to develop.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 처음에 만들어졌지? Initially in France. 처음에는 프랑스에서 만들어졌는데요. 결국에는 in other nations. 다른 국가에서도 발달이 되었어요. 발달되기 시작했죠. 아, 식당이 처음부터 막 있었던 게 아니구나. 프랑스에서 레스토랑이 만들어졌다가, 그런 다음에 다른 국가에도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뭘로써? As a distinct institution. 정말 눈에 띄는, 구별이 되는 다른 기관으로서요. 어떤 기관으로? 어떤 시설로? Offering people.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요. 자, 무엇을 제공하지? Dining choices. 먹는 것에 대한 식사의 선택권을 제공하고, table service. 테이블 서비스도 제공하고, The opportunity for socialization. Socialization이 사회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사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를 제공하고, and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는요, a finer and finer atmosphere. Fine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뭐 좋은,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렇게 할때 우리 fine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죠? Fine이라는 표현이 정교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fine powder라고 하면 굉장히 정교한, 고운 가루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좋고 더 좋은 분위기, 다시 말하면 더 세련되고 세련된 분위기로 발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제는 더 이상 생필품으로서의 음식이 아니야. 이제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선택권도 주고, 서비스도 제공하고, 사교의 기회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더 세련된 분위기. 이렇게 주는 것이 바로 음식이 변화한, 레스토랑의 발달로 인해서 음식이 변화한 경로라. 그죠? 이런 과정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죠? The rise of restaurants. Rise가 여러분들 뭐 오르다라는 뜻이잖아요. 부상? 쭉 올라가는 거. 식당의 부상은요, 결국에는 어디로 이어졌어요? A class of diners. 한 계층의 Diners, 식사하는 사람들로 이어졌대요. 그럼 이건 뭐야? 뭐까지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어떤 계층까지 형성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Who pride themselves on being critics of taste, food and cooking. 뭐에 대한 자부심을 스스로 갖고 있는 거야?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야? 맛과 음식과 요리에 대한 비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 부류, 일종의 한 계층의 식사하는 사람들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사람들 요즘 뭐라 그래요? 미식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류를 만들어내기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람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은요,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래요. 뭐? 요리의 철학가. 즉,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하면은 푸리, 미식가라고 부르는 그 용어. 그 용어 중에 미식가라는 용어에 가장 잘 알려진 사람,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야기할까요? 이 사람이 뭔가 말을 했겠지. 그치? 자, 그 내용 가볼게요. 자, 이 사람이 했던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말 가운데 하나는 Tell me what you eat.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말해주세요. 그러면 I will tell you who you are.
무엇을 먹는지 말해주면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겠어. 네가 어떤 곳에서 뭘 먹는지, 어떤 곳은 안 나왔지만 뭘 먹는지를 얘기하면 사실 그 무엇을 먹는지의 그 무엇, 그 음식이 네가 누구인지를 말해줄 수 있다. 나는 매일매일 김치찌개를 먹어요. 그러면 한국인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어떤 음식을 먹는다 하면 그 사람의 사실은 이 소셜 스타러스도 나오잖아요. 사회적인 어떤 지위 같은 것들도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음식이 무엇을 음식을 먹는지에 따라서 네가 누가 되는지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즉, 음식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생필품 이상의 어떤 가치를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누구인지라는 표현을 어떻게 선택지에서 할지 그것만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어떤 단어가 조금 눈에 띄니? 이 단어 어때? Beyond. 뭘 넘어서? Mere necessity. 단지 필요성을 뛰어넘는 것. 단지 필요성 이상의 것. 즉, 생필품 이상의 가치를 갖는 게 food 아니에요? 자, 이거는 바로 뭔데? The rise of food culture. 음식 문화의 부상이라고 돼 있어요. 음식 문화, 이거 전부 다 문화라고 할수 있나? 문화라고 할수 있죠. 그죠? 음식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계층까지 나타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음식 문화가 새롭게 나타난 부분을 자세하게 뒤에서 설명하고 있고, 앞에서는 음식이라는 게 정말 필수적이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거를 시간이 지나면서는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 없는 선택지 쭉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appetites가 식욕이죠? 그러면 식욕의 변화에 관련된 건가? 아니지, 그치? Fine dining으로의 회귀. 다시 돌아왔다. 라는 얘기인데 전혀 관련 없고요. 자, 식당을 선택하는 팁에 관련된 거? 아니죠. 테이블 매너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식사 뭐 선택권, 사교, 세련된 분위기, 아까 뭐 테이블 서비스 뭐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테이블 매너 아니야? 테이블 매너가 왜 중요한지 음식과 계층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갔죠? 그죠?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자, 어떻게 산업화가 음식 생산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take over라는 표현이 바로 뒤에서 한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 take over. 뭔가를 지배하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뭘 지배했다는 얘기 나왔어요? 나오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역시 5번도 관련 없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줄 수 있고. 자, 4번도 한번 이어서 쭉 가보겠습니다. 4번은 누구에 대한 얘기요? 셀피에 관련된 내용이죠. 셀피. 그죠? 그럼 셀피는 우리가 요즘 사람들 왜그 셀카 찍잖아요. 그걸 셀피라고 부르는데. 셀피는 핵심 단어니까 꼭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럼 얘도 핵심 단어, 요 핵심 소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일단 우리 시선을 끄는 건이 셀피가 나오는 선택지일 겁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주 매력적인 녀석이 하나 보여요. 근데 뒤에 부분이 이상하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도 셀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핵심 소재를 잘 데리고 나온 선택지가 답이기는 해요. 한번 가볼게요. 자, The Selfie Resonate. Resonate가 여러분들 공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되게 큰 효과나 반향을 일으키는 게 바로 Resonate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셀피는 반향을 합니다. 뭐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나 혹은 반향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것이 새로워서가 아니라, 새롭게 나온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뭘 표현하지? 표현하고 발달시키고 확장시키고 강화시킨대요. 뭐에 대한? self-portrait, 초상화입니다. 초상화에 대한 긴 역사를 표현하고 발달시키며 확장시키고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self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키죠. 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는 없지만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selfie라는 것이 selfie. 이것은 뭐 때문이다? 사실은 self-portrait. 셀프포트릿은 자화상입니다. 자화상의 긴 역사를 셀피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팽창시키고 발달시키고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셀피가 반향을 일으킨다. 선생님, 이렇게 중요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명하는 거, 쭉 퍼져나가는 거. 자, 볼게요. The self-portrait. 초상화는요, 옛날에 우리 초상화 역사적으로 조상들이 많이 그렸잖아요. 임금님들의 초상화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서양권에서는 굉장히 많은 화가들이 또 초상화를 그 귀족들이나 왕

봤을 때, 아, 이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어땠겠다. 아, 그냥 농부였다. 혹은 뭐 귀족이었다. 혹은 왕족이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포트레이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n this sense, 이런 면에서, 즉 사회적인 그 묘사된, 그려진 사람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보여준다는 그런 점에서 What we have come to call our own image, 우리가 우리의 이미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요. 우리의 이미지라고 부르게 된 것, 그것이 여기서는 what절이 주절입니다. 이것이 is the first, 최초의, 그리고 fundamental, 근본적인 대상이죠. 뭐에? Global visual culture, 세계적인 시각적인 문화의 최초이자 근본적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뭔가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초상화라는 건 사실 어딜 가든 다 있었다라 그런 생각이 들죠. 전 세계적인 시각적인 문화의 최초이자 정말 근본적인 대상이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그런 이미지, 자신의 이미지를 부르게 된 것. 초상화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보여진다? 그러면 내가 보는 나와 다른 사람이 날 그린 거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interface, 접점이에요.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뭐에? 방식의 접점이죠. 우리가 보이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보이는, 우리가 보인다고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는 방식의 그 접점이 바로 우리 스스로에 대한, 나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라고 부르는 것이 곧 이런 세계적인 시각 문화의 최초이자 근본적인 대상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elf-portrait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우리 인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상이었다는 거알수 있죠? The selfie depicts 스스로를, self이라는 건 그립니다. 누구를 그려요? The drama of our own daily performance.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수행의 드라마를 그립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인 드라마를 그리죠. In tension web, 모와 긴장감 있는 상태로 our inner emotions that may or may not be expressed as we wish.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희망하는 대로 그려질 수도 있고, 표현이 될 수도 있고,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우리 내면의 감정과 긴장한 상태로, 긴장의 상태에 있는 그 긴장의 상태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우리 일상생활의 수행에 대한 드라마를 그리게 됩니다. 사실은 이 셀피가 좀 표현만 다른 것뿐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self-portrait이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는 그런 모습을 셀피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상적인 모습들을 그린다. 근데 그 일상적인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려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의미예요. At each stage of the self-portrait expansion, 이 자아상의 팽창의 각 단계에서요. More and more people,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have been able to depict themselves, 스스로를 묘사하고 그릴 수 있었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보면서 이제 그릴 수도 있고, 그죠? Today's young urban network majority, 오늘날의 젊고 도시에 살며 네트워크로 연결된 대다수는요, has reworked the history of self-portrait, 자화상에 대한 역사를 다시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쓰고 있어요라는 얘기예요.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그죠? 자, 뭘 하기 위해서? To make the selfie. Selfie를요, into the first visual signature of the new era. 새로운 시대의 최초의 시각적인 특징으로 selfie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화상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Selfie라는 건 사실 얘는 뭐야? 현대적인 자화상이죠? 그죠? 현대에 있어서의 이런 self-portrait의 모습을 다시 쓰고 있다. 새로운 형태로 만들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쨌든 selfie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으니까 셀피를 찾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셀피 딱 보이는 거 일단 1번, 3번, 그리고 5번. 물론 self-portrait이라는 표현도 나쁘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Our self is just a temporary trend in our history. 예술 역사에서요, 셀피가 일시적인 추세인가요? 일시적인 유행인가요, 단지? 아니지. 과거부터 굉장히 오래부터 해서 우리가 최초의라고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emporary trend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Fantasy or reality, 현실이냐 환상이냐. 근데 환상에 대한 이야기 아니죠? The selfie, 일단 너무 매력적이야. Selfie라는 게 뭐냐면 a symbol of self-oriented global culture. Global culture? 이것도 아까 나왔던 단어인데, 그죠? 봤더니 self-oriented예요.

자기로 향해 있대요. 자기중심적인이란 뜻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세계 문화의 상징? 아니잖아. 그죠? Self-oriented가 어색한 표현을 만드는, 관련 없는 내용으로 만드는 키가 되는 단어입니다. The end of self-portrait. Self-portrait의 종식? 종말? 뭐야? 어떻게 selfie가 장악하게 되었는지. 이젠 더 이상 초상화가 없어요. 셀피가 다 그걸 차지했거든요. 이런 얘기요?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면 5번밖에 남지 않은데요. 볼게요. 셀피라는 게 바로 뭐냐? The latest. 최근에 나온 최신의 innovation. 혁신입니다. 뭘 하는? 우리 스스로를 표현하는 혁신. 새로운 방식이에요. 현대적인 부분에서 이 셀피, 스스로에 대해서 표현하는 아주 혁신적인, 획기적인 또 다른 방식이죠. 누가? 현대 젊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대다수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방식. 그죠? 그러니까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갑니다. 이렇게 우리 지웠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겠고요. Take over라는 표현이 앞에서도 나왔었죠, 우리? 2번 문제였나요? 그죠? 장악하다, 혹은 누군가를 이렇게 차지하다, 누군가의 위치를 빼앗아서 차지하고 장악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가볼게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앞에서 그 대입하는 문제에 대한 가이드에서 반전을 주는 표현이 뭐 however, but, on the contrary, 혹은 by contrast 이런 표현들도 있지만 rather or instead라는 표현도 있다고 얘기했죠. 앞에 것이 아니라 대신에 이거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instead가 보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핵심 소재가 뭔데요? 맞아요. open office plan에 관련된 겁니다. 자, 그러면 공개 사무실 플랜, 계획에 관련된 거예요. 공개된 그런 사무실, 개방형 사무실이라고 할까요? 개방형 사무실 계획에 관련된 겁니다. There are good reasons.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개방형 사무실의 계획이 have gained currency. currency라는 게 여러분들 뭐 우리 대한민국의 그 화폐 단위가 이제 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통화 이렇게 부르잖아요. currency라는 표현이 통화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 화폐. 근데 currency는 유행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면 이 개방형 사무실의 계획이 유행을 얻는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 하지만 open offices, 개방형 사무실은요, may not the plan of choice of all time. 늘 모든 때를 위한, 즉 항상을 위한, 모든 상황들을 위한 선택의 계획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개방형 사무실, 뭐 그걸 선택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긴 한데 늘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혹은 그걸 선택하는, 늘 선택하는 선택지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내용은 일단은 개방형 사무실이 핵심 소재라는 거는 보입니다. 얘에 대한 이야기구나. 근데 얘가 유행을 얻기는 하지만 늘 얘가 선택되는 건 아니야. 자, 대신에 the right plan. 자, 그럼 이게 적절한 선택이 아니면 적절한 선택은 뭔데? 대신에 적절한 선택은 seem to, 뭐처럼 보여요? Building a culture of change. 변화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해서 뭔가 변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Over and rigid habits. 지나치게 경직된 이런 그 관례나 아니면 conventions, 관습은 no matter how well considered or well intended, 그것이 아무리 잘 고려된다 하더라도, 즉 좋게 고려된다 하더라도, 훌륭하게 고려되거나 좋은 의도를 갖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너무 과하게 rigid, 얘가 이제 핵심이죠. 네, 이런 경직된 관례나 관습은 threaten innovation, 무엇을 위협하게 돼요? 혁신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방형 사무실이 타당해, 적절할 수 있어, 유행을 얻을 수 있는데, 근데 늘 옳은 선택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개방형 사무실만 맞아, 옳은 선택이야 라고 하게 되면 뭐로 이어지지 않는다고요? 그게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갖거나 아무리 좋게 고려된다 하더라도, 생각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혁신에 이어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혁신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혁신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개방형 사무실이 어떨 때는 gain currency, 유행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로 일단은 살펴보겠습니다. The crucial takeaway. Takeaway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Key point,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핵심. 자, 뭐로부터의
analyzing all

best plans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무실 계획을 분석해서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핵심은요. 사무실들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서 정말 중요한 건 that the answer keep changing. 그 대답이, 즉 옳은 정답이 어떤 사무실이 적절한 사무실일까? 라고 했을 때 그 정답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바뀝니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개방형 사무실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It might seem that. 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까? There is a straight line of progressing. Progress. 그것이 직선으로 이어진 발전. 즉 발전의 직선으로. 직선으로 이루어진 발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직선으로 발전해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얘가 늘 발전, 발전, 발전. 으로만 직선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It is a myth. 그것은 뭐다? 여러분들 myth라는 단어 좀 기억해 주세요. 얘는 맞아요. 신화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신화라는 건 신에 대한 이야기. 신에 대한 이야기. 신을 본 사람이 대다수예요, 여러분. 뭐 본인이 봤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치. 우리가 신화는 사실은 우리가 보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신들의 이야기. 그죠?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냐면 보통 대부분의 질문에서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쓰입니다. 뭐라고요? 근거 없는 믿음이라는 의미로 쓰인다고요? 자, 그래서 이게 정말 직선으로 늘 똑같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라는 얘기예요. Serving office, 뭘 조사하는 거? 사무실 공간을 과거 60년 동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한 거를 조사해보면 그러면 사람들은요, 알 수 있습니다. 뭐가? 그것이 반복되는 순환. 반복되는 주기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반복되는 순환, 반복되는 주기. 즉 여기에서 이만큼 좋다가 그 다음에 얘가 좋다가 그 다음에 얘가 좋다가 그 다음에 얘가 좋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어떻게? 동그라미가 좋다가 계속해서 얘는 어떻게? 반복되는 주기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사실 개방형 사무실은 뭐 유행을 얻고 사람들이 이게 정말 적절한 사무실 형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무실 플랜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가 또 다시 그걸로 회귀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Comparing the offices of 1940s with contemporary office spaces. 자, comparing, 비교하는 것이죠. 자, A와 B를 비교하다 라고 할 때 compare A with B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와 뭐를 비교하는 거예요? 1940년대의 사무실을 비교하는 것과 현대의 사무실 공간을 비교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동명사고 주어니까 얘는 단수형의 동사인 shows로 봤습니다. 그걸 비교해보면 비교하는 것은 뭘 알게 해주고 뭘 보여주느냐. They have cycled back around the essentially the same style. 사실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스타일로 어떻게? cycle back around. 크게 한 바퀴 돌고 걔네들은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즉 그러한 그 사무실들은 다시 동일한 형태,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그런 유형으로 다시 크게 돌아서 돌아온다는 얘기죠. 이것은 뭘 경유해서요? 1980년도의 그 시간을 통해서요. 근데 이때는 바로 뭔데요? Partitions가 칸막이죠. 칸막이와 작은 방들이 더 일반적인 규정이었던,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었던, 이때는 이게 일반적이었어. 근데 이게 다시 돌고 돌아서 또 비슷한 형태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개방형 오피스가, 개방형 사무실이 메인인 것 같지만 사실상으로 보게 되면 그 유형들이 계속해서 돌고 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사무실의 플랜으로서 나온 게 개방형 사무실이 되겠죠. 자, 기술과 색상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을 짓고 사무실에 색칠하는 그런 것들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죠. 하지만 1940년대와 2000년대, 얼마나 그 갭이 커. 그죠? 1940년대, 2000년대의 그 오피스 플랜은 are alike. 비슷합니다. 같아요. Right down. 어디까지 같아? The pillars. 기둥까지요. Running down the middle.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둥까지도 동일합니다. 이 얘기는 같은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cycle back around the essentially the same style. 그리고 방금 전에 또 봤던 a cycle that repeats. 반복해서 반복되는 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다. 계속해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이때는 개방형 사무실, 이때는 뭐 partition, 그리고 뭐 큐빅스 이런 것들이 유행했다가 다시 돌고 돌아서 비슷한 형태로 돌고 온다. 그러니까 사무실의 이런 플랜, 오피스 플랜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는 내용이 핵심이 되겠죠.

디자인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봤더니 office designs 나쁘지 않네요. 그죠? office design 바로 뭐래요?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돌고 도는 거 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그치, 얘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른 문제에 비해서는 그래도 여러분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한 번씩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why are open office plans so cost efficient? 가격에 대한 거 나왔어요, 여러분. 비용 효율적이다.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에요. 이건 비용 면에서 좀 떨어져요. 이런 얘기 안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왜 개방형 사무실이, 개방형 사무실의 그 계획이 그렇게나 비용 효율적인가? 그 이유 나오지 않았습니다. How to incorporate. Incorporate은 통합시키는 겁니다. 보통 into라는 표현이랑 같이 쓰여서 incorporate A into B. A를 B로 통합시키다. 이런 뜻으로 나와요. 레트로 스타일을 레트로 스타일을 오피스 사무실의 공간에 통합시키는 방법. 사무실 공간에다가 레트로 스타일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하나로 이렇게 통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완전 얘는 관련 없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거 빼고는. 그치? 그 다음 3번 볼게요. An office divided. 분리된 사무실. 아, 그러면 아까 우리가 파티션이나 큐빅스 나왔던 건가? 자, 왜 파티션이 생산성을 제한하는가? 파티션으로 사람들이 다 공간을 나누면 생산성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얘기 나왔어? 아니, 나오지 않았어요. 자, tips for managing contemporary office spaces. 현대적인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원래 contemporary가 동시대적인이라고 알고 계시죠? 동시대적인. 지금 현재 나랑 너랑 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잖아. 그래서 현대적인이라는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그럼 현대적인 사무실 공간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조언, 팁. 맞아요? 사무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는 managing이라는 단어가 결정적으로 오답을 만드는 단어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줄여질 것 같습니다. 그죠? 정답의 범위가 확 줄어들죠. 자, 이 문제는 왜 쉽다고 생각했을까? 맞아. 오피스 플랜을 office designs라고 조금 다르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바로 캐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돌고 돈다. 이것이 돌아왔던 것이 다시 그 주변을 돌고 다시 돌아온다. 돌고 돈다. 라는 표현만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돌고 돈다. 다시 말하면 cycle that repeats. 라는 의미구나. 라고 생각이 연결이 될 수 있을 법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다면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현을.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6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핵심 소재가 뭘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애가 누구예요? 걔가 핵심 소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맞아요. 쉐도우입니다. 쉐도우. 쉐도우가 뭔데? 그치. 그림자예요. 그림자. 자, 그런데 모델링 쉐도우가 있고 쉐도우 스타일 실루엣이 있고 여러 개의 쉐도우가 이제 막 나와요. 쉐도우랑 같이 어울리는 표현들이 되게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쉐도우에 대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쉐도우를 향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얘를 보여주고 있는지 누구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림자 가보겠습니다. As far back as 32,000 years ago, 32,000년 전까지 거슬러 가면 prehistoric, 역사 이전이야. 그러면 역사라는 건 뭐 우리가 사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걸 이제 역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prehistoric이니까 역사 이전이니까 선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사시대의 동굴 예술가들은요. 그러니까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기 전에 선사시대에도 그 옛날에 그 조상들이 동굴에다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이제 cave artists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사시대의 동굴 예술가들은요. 능숙하게 사용했습니다. 뭐를요? 모델링 쉐도우를 사용했습니다. 모형화된 그림자라고 해석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봤을 때 이걸 누가 모형화된 그림자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 그죠? 그럴 땐 그냥 얘를 모델링 쉐도우를 잘 사용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충분히. 그래서 얘를 그냥 하나의 의미 단위로 보고 해석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질과 양할 때 그러냐. 여기서는 얘네들이 뭔가 부피가 있게끔 보이게 하는 거니까 입체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말을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뭔가 그림자를 그림으로써 얘가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들소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야. 자, 이게 어느 시대 이야기야? Prehistory에 대한 이야기야. 자, 이제 어디로 갑니까? A few thousand years ago. 오, 이제 많이 가요. 이제 많이 가까워졌어요. 수천 년 전. 이때도 뭐 우리한테는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오래전이긴 하지만 이때보다는 훨씬 가까워진 문명 아닙니까? 그죠? 볼게요. 수천 년 전. 즉, 고대 이집트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고대 그리스의 예술은 presented, 표현했죠? 인간의 형상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shadow style silhouette. 즉, 어떤 유형화된 그림자가 있는 실루엣으로 인간의 형상을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들소와 말에서 인간으로 넘어갔어요. 그죠? 문명화된 인간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그죠?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인간의 형태를 shadow style. 방금 전에 선생님이 해석한 것처럼 이 섀도우의 유형을 갖고 있는 실루엣으로 인간의 형상을 표현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섀도우의 그 스타일이 조금 바뀌긴 했죠. 모델링 섀도우에서 섀도우 스타일, 실루엣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일단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섀도우를 많은 문명들이 이용했다라는 거알수 있죠. 선사 시대부터 이용했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많은 문명이 아니라. 그죠? 그때부터 이용했다. 자, 그럼 이게 그때 이용하고 끝난 거겠어? 생각해봐. 사람을 표현하고 처음에 동물이었죠? 동물을 표현하고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에서는 사람을 표현했어요. 맞죠? 섀도우를 이용해서 방식은 좀 달랐지만 하지만 cast shadows, cast shadow는 여러분 그림자 드리우기입니다. 그림자 드리우기는 do not appear in Western art, 서양 예술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는요? 기원전, 아테네의 기원전 400년 전 가량까지는 서양 예술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는 어제가 될 때까지는 그 사실을 몰랐어. 그 얘기는 내가 어제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 말 되죠? 그죠? 그럼 얘도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아테네 기원전 400년. 까지는 대략 400년까지는 서양 예술에서 그림자 드리우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이때가 되어서야 서양 예술에서 그림자 드리우기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다시 한번. 이때까지는 이게 등장하지 않았어요니까. 그림자 드리우기는 아테네에서 기원전 400년 가량에 아테네에서 아테네 400년 가량이 되어서야 서양 예술에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아테네 시기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It was only after shadow had become an established if controversial part of representation. It that 하면 여러분들 가주어 진주어가 딱 떠오르지. 그죠? 근데 얘가 가주어 진주어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완벽한 일단 문장이지만 얘가 여기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오직 이 이후가 이후 오직 이 이후가 되어서야 이 이후에 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이 되겠고요. 이때 강조 구문은 선생님 좀 팁을 드리자면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뒤에부터 해석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강조하고자 하는 초점을 원래 뒤에 있는 문장이었던 녀석을 앞으로 뺀 겁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왜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왜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지금 only after 절 전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가능해요? 네. 부사나 부사구 혹은 부사 절 전체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부사 절 전체가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오직 이 이후에서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오직 이 이후에서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 뒤부터 해석해 보겠습니다. Classical writers, 고전 작가들은요, claim that, that 야라고 주장했죠. 고전주의 작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예술 그 자체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뭐와 함께? With the tracing of a human shadow. 인간의 그림자를, trace가 원래 추적하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그림자를 추적하는 것과 함께 시작됐다? 아, 얘는 이제 모사예요, 모사. 투사 혹은 모사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그림자를 투사하고 모사하면서 예술이라는 것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한 후에야?

자리를 잡게 된 부분이 되었다. 뭐에? 표현에 자리를 잡게 된 부분이 돼 이후에 이것이 실제 예술이 그 자체가 이것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표현을 확실하게 한 게 인간의 그림자가 모사가 되면서 이 그림이 인간의 그 예술이라는 것이 실제로 완전히 탄탄하게 다져진 그러한 표현의 형태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이러고 나서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그럼 뭐야? 사실 쉐로우가 과거의 선사 시대는 어땠고 그리고 고대 이집트와 이집트에서는 어땠고 그 다음에 어디로 왔어요? 아테네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고 나서야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특정한 시기는 안 나왔지만 이 무엇이 일어나는지 예술에서의 어떤 변화가 또 주어졌죠. 그죠? 이제 마지막 내용 보겠습니다. Greeks and Romans. 그리스와 이제 로마로 들어옵니다. 그리스와 로마는요, 최초였어요. 뭐를 뭐로 만든? 전환을 만들었습니다. 모델링 쉐도우를, 즉, 모델링화 된, 유형화 된 그런 그림자를 그림자 드리우기로 받든 최초가 되었고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함축하는 거였어요? Consistent light source. 일관성 있는 그 광원과 고정된 관점과 시점과 그리고 geometric projection. 이 기하학적인 투영, 투사의 이해, 투사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함축하는 그런 실행이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그림자가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사실은요, what we might call, now call shadow studies.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림자 연구라고 부르는 것. 그림자 연구가 바로 뭔데? 그림자에 대한 탐색이에요. 어떤 면에서 다양한 예술적인 표현에서 그림자를 탐색하는 그림자 연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has its roots in ancient Athens. 고대 아테네를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밑에서 나오겠지만 하지만 고대 아테네가 그것의 가장 뿌리가 되는 부분이다. 쉐도우를 이용한 예술이 되겠죠. 자, 그때 이후로요. The practice of portraying shadows. 그림자를 그리는 그 관행은요. has evolved along with, 뭐와 함께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critical analysis of them, 그 그림자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과 함께 발달이 되었습니다. 뭐 하면서 예술가와 이론가들이 어디에 참여하면서 계속되는 논란 혹은 논쟁에 참여를 하면서요. 뭐에 대한 논쟁이야? about the significance of shadow representation. 그림자의 표현에 대한 그 중요성 혹은 의미, 의의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 그 논쟁에 참여하면서 그럼에 따라서 그림자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분석들이 계속해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그림자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림자에 대한 발달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자가 선사 시대부터 어떻게 예술적인 부분에서 사용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볼까요? The journey of shadow in art. 자, 예술에서 그다음에 그림자가 어떤 여정을 거쳐왔는지 그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사실은 선사시대부터 뭐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선사시대 동굴부터 계속된 예술에서의 그림자의 여정 어때?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다 일축해서 하나의 단어인 the journey로 표현한 1번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1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하면 선택지 이렇게 지워질 것 같고요. 예술적인 관점에서 뭔가를 바라보는 거 아니고 그 그림자를 그죠? 예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 아니니까 지워주면 되겠고요. 현대 예술만 본 게 아니죠. 선사시대부터 쭉 이어서 고대는 어땠고 그 다음에 어땠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를 그리는 화가들의 주된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림자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이야기하지 않았죠. 네, 로마인들 이런 그 고대 동굴 예술가들부터 로마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림자에 대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아주 고유한 어떤 관점에 대해서 소개하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일단 매력이 떨어진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어디까지 왔죠? 네, 마지막 똑똑 복합까지 왔습니다. distinct라는 단어예요.
뚜렷한

0: 분명한 별개. 우리 신문에서 이제 별개의 기관이라는 의미로 이제 별개의라는 뜻으로 쓰였죠. 그죠? 그래서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뚜렷한, 분명한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뚜렷한 차이, 뛰어남이라는 단어까지, 의미까지 확장이 될수 있는 distinction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그렇지. 수강기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distinct, distinction. 이렇게 형용사와 명사 형태 확실하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목 찾기 파트. 쉽지는 않았지만 또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줬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발전하신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제목 찾기 문제 계속 해볼게요. 단서 찾고 만나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0: 미일 아닌가?
1: 맞습니다.
2: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게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0: 그럼 출처를 써야지.
2: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0: 아, 이게 뭐야?
2: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0: 점심 뭐 먹을까?
2: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0: 아, 안 돼!
2: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0: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일상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제목이 정말 무섭습니다.
1: 왜요?
0: 달의 피보다 무서운 의사 선생님, Part 1. 되겠습니다.
1: 맞아요. Uh-huh. 한창 그 다래끼 있을 때 제가 옆에서
0: You know.
1: 예, 얼른 병원 가보세요 하면서
0: 제가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때 슬기 씨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1: 예.
0: 제가 놔뒀다가 이게 딱딱해져 버려가지고 와, 이거는 정말 큰 작업이 됐습니다.
1: 나름 그 다래끼도 골든타임이 있나
0: 맞아요.
1: 보더라고요.
0: 맞아요. 아, 이게 예. 너무 아팠던 고통이 있어서
1: 네.
0: 실제 그것을 기반으로 한번 써봤고요.
1: 어, 재밌겠는데요.
0: 아, 오늘하고 또 내일 연결돼서 또 스토리가 완성이 됩니다.
1: 네.
0: Alright, so 눈에 다래끼가 난 situation.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와. 자, 일단 눈꺼풀 알아야 되죠.
1: 네.
0: 다래끼 알아야 되죠. 아마 지금 머릿속이 좀 하얄 수도 있습니다.
1: 눈은 단어. 그냥 아이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오늘 다 배우게 될 거고요.
1: 야.
0: 두 번째 미션은요. 의사가 짜려고 할 때 기절할 뻔했어. 저 진심 기절할 뻔했거든요.
1: 그래요?
0: 네. 다 영어로

0: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1: Swollen?
0: Yeah,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1: Swollen?
0: Swollen. You know, like big.
1: Bigger.
0: What happened?
1: 보지 마. 아니, 여기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0: What? Sorry? Do you know English?
1: No. Okay, I explain.
0: Yes, please.
1: Do you know 다래끼?
0: 다래끼?
1: 다래끼.
0: Who's that? Your friend?
1: A little problem in my eyes.
0: Oh, that's called 다래끼.
1: Oh, yeah.
0: Oh, that.
1: 너무 아파.
0: 아우.
1: So, I'm so sick.
0: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1: See doctor?
0: Did you go and see a doctor?
1: 아, 봤지. 의사, 의사가 짜려고 할 때, 기절할 뻔했어요. 의사가 이걸 꾹 짜잖아.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짜. doctor?
0: Doctor?
1: Touch this, 이거, dimple? 이거, 다래끼?
0: Oh, yeah?
1: Yes, so.
0: He touched it.
1: So, I said,
0: Oh, it's painful?
1: Yeah!
0: Oh, it looks really painful.
1: Oh my God. So, 그래서 빅이에요. Oh.
0: Wow.
1: Don't look at me.
0: I don't want to.
1: Yes, 울마요.
2: 아우, 그냥 보고만 있어도 아픕니다. 아, 또 아파요.
3: 예.
2: 자, 오늘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휘를 정말 중요한 생활 영어로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3: 네.
2: 뭐, 부었다라는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다래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눈꺼풀이라든가, 이거는 진짜 무슨 어려운 시험 영어가 아니죠.
3: 네.
2: 무조건 알아야 되는 생활.
3: 일상 속에서.
2: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어휘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5: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4: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5: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3: 네.
2: 오늘 대화문입니다. 자, 친구가 이제 상대방을 봤더니 오, 눈이 완전 부어있는 거예요.
3: 저런.
2: 네, 눈 어떻게 된 거야? 완전 부었네. 이거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3: What happened to your eye?
2: 어순대로 끌어볼까요? 가능할 것 같은데.
3: What happened? 우리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2: 뭐가 벌어졌니?
3: 너의 눈에.
2: 그렇죠.
3: It's all 부었다.
2: 네. 부은 거를 드디어 쓸 차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3: 아, 부었다.
2: 예, 교재 꼭 한번 써보시고, 뭐, 틀리면 지우면 되니까요, 그죠?
3: 그쵸. 근데 뭐, 부었다라는 말이 지금 딱 생각이 안 나잖아요.
2: 오케이.
3: 예. 그럼 우리 어제 배운 거 있잖아요.
2: 네.
3: It's all like a balloon.
2: 오.
3: 풍선처럼. 그죠? Like a.
2: 어허. Uh-huh. 근데 여기서 balloon 틀리면 안 됩니다, 대신에.
3: 오, 두 개일 것 같아요.
2: 와. 오케이. 자, 물론 아실 겁니다. 이게 답은 아니라는 거.
3: 네.
2: 하지만 저는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고 싶어요.
3: 아유, 감사합니다.
2: 제가 말했지만 어휘를 모르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3: 의미만이라도.
2: 그럼요. 알 수 있는 걸로 최대한 동원해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웃음은 빵 터질 수도 있어요.
3: 네.
2: 풍선 같아. 가능하죠. Right? 하지만 오늘 부어있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바로 swollen.
3: Swollen.
2: 들어본 적 있나요?
3: 좀 익숙한데요.
2: 오케이. 네. Swollen이라고 하는 게 부은이라는 형용사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원래 붓다라고 하는 동사 swell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한 형용사의 모양입니다.
3: 네.
2: Swollen. 자, 그리고 참고로 또 하나 드릴 게 뭐냐면요. Puffy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3: Puffy 강아지한테 쓰는 말 아니에요?
2: 걔는 퍼피고요.
3: 아, 예.
2: PPY입니다. 퍼피.
3: 그렇군요.
2: So, puffy 하다는 거는 얼굴이 붓거나 푸석푸석한 거 있죠. 보통 아침에 자다 깼는데 그렇죠. 이렇게 뭐 새벽에 물을 많이 마셨든 뭐 전날 밤에 라면을 먹었든 그런 모습을 보통 puffy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swollen 같은 경우에는 더 포괄적입니다. 그런 것도 가능은 하고 아니면 어디 뭐 벌에 쏘여서 그럴 수도 있고 어디가 다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다 포함. 그런데 팔이 이렇게 무슨 뭐 다쳐서 팔이 이렇게 부었을 때 퍼피하다고는 하지 않아요.
3: 네.
2: 얘는 보통 그냥 얼굴이 이렇게 부은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2: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면 it's all swollen이라고 돼 있잖아요.
3: 네.
2: 보통 여러분들 이 all이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 갖고 있죠?

0: 모두 다.
1: 모두 다, 네. right? 네. 물론 그런 뜻도 될 수도 있지만요. 회화체에서 완전히라는 뜻도 있어요.
0: 아, 완전히.
1: That's right.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들을 수도 있습니다. He's happy 대신에 네. He's all happy. Look at him. He's all happy.
0: 아, 완전
1: 이러면,
0: 행복해.
1: 네,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는 완전 행복해. 어. 이렇게도 가능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완전이라는 느낌으로 쓰는 게 더 맞겠죠, 그렇죠? Alright, swollen이라고 했고요. 자, 앞부분에 이거는 사실 질문형으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0: 그렇죠.
1: What happened? 여기까지만 해서도 문장 완성되잖아요.
0: 무슨 일이야?
1: Right, 뭐 What happened?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 무엇이 벌어졌냐? 그러면서 어.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0: 네.
1: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끝내지 말고 What happened? 뒤에다가 to 뭐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명사가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body part가 될 수도 있고
0: 네.
1: 하지만 그거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거기에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어떻게 된 거니? 라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0: 네.
1: Right? 예를 들어 사람을 써볼 수 있고 정말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그날 왜 연락도 안 되고 그랬어? 그런 거예요. 너 어떻게 된 거니? 그거는 결국에는 너에게 무엇이 벌어졌냐가
0: 네.
1: 되겠죠.
0: What happened to you?
1: 그렇죠. Hey, what happened to you?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제가 머리를 좀 스타일을 바꿔본다고
0: 네.
1: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다 탄 거예요.
0: 아.
1: 딱 나타났을 때 여러분과 슬기 씨가
0: 네.
1: 너의 머리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니?
0: 아이고 아이고.
1: 어떻게 할까요?
0: What happened to your hair?
1: 그죠? Hey, what happened to your hair?
0: 어.
1: Right?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칭찬으로는 절대 쓰진 않아요.
0: 그렇죠.
1: 네,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할 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happened to you?
0: What happened to you?
1: What happened to your hair?
0: What happened to your hair?
1: 네. 자, happened는 근데 네. 과거형이죠?
0: 과거요.
1: 뭐가 벌어졌니?
0: 네.
1: 근데 이거 진행형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면은 갑자기 초능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생기고 있어요. 그럴 때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진행형도 돼요.
0: 예.
1: So, 비동사랑 섞어서 하면 어떻게 할까요? 틀려도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0: 왠지
1: 뭐가 벌어지고 있지 나에게? 뭘까요?
0: What is happening to me?
1: What is happening to me? 좋아요.
0: Oh,
1: very nice.
0: Yes.
1: 이거는 특히나 뭔가 그 슈퍼히어로에 관련돼 그쵸? 있는 얘기.
0: What's happening to me?
1: Yeah. Righ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Just like this. Okay,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0: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1: Alright. 자, 여기에서 일단은 부은이라는 형용사를 알게 됐고요.
0: 네.
1: 그 다음에 미션입니다. 아,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0: 아.
1: 네. 제가 두 개 다 비워두기는 양심에 찔려서.
0: 네네네.
1: 제가 다래끼는 여기 이렇게 살짝 넣어놨어요.
0: 아, 이거 근데 예전에 우리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1: 아, 그렇습니까?
0: 네, 왜, 오케이. 뭐, 본 것 같죠?
1: Alright.
0: 예. 네, 이게 bad style가 그 아주 심한 다래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On my 눈꺼풀인데.
1: 아하.
0: 눈꺼풀.
1: 네.
0: 눈꺼풀. 그러면은, 그, 이게 어쨌든 눈을 덮는 거잖아요.
1: 여기죠, 여기.
0: 그러면은
1: 여기.
0: 저는 뚜껑. eyelid로 가볼까요?
1: 오!
0: 뚜껑이 lid예요. 맞죠?
1: 지금 뚜껑이라 그래서 막 다른 거 쓸 줄 알았거든요.
0: 아유.
1: 들어보셨어요? eyelid?
0: eyelid는 처음이에요.
1: 처음? 오케이.
0: 리드는 그냥 뚜껑이라서.
1: 자, 눈을 아이랑. 덮는 거니까 뚜껑이다.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0: 네.
1: 보도록 할게요.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정답? 맞아요. 저 그래서 지금 뭐야? 지금 자존심 상해가지고 자 아이리드 맞아요.
0: 전 진짜 그냥 생각한 거예요.
1: 예, yes. 리드가 진짜 뚜껑 맞잖아요.
0: 맞 뚜껑이에요.
1: 아이, 그런데 네. 눈을 덮고 있으니까 그리고 one word인 거를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0: 아, yes. 우와.
1: 그리고 양쪽을 다 얘기할 때는 물론 눈처럼 eyelids라고 해서 s를 포함을 해 줘야겠죠. 자 그래서 eyelid가 나왔고요. 그리고 다래끼는 여기 제가 아예 해놓고 써놨는데요. 이 다래끼 같은 경우에는 STYE, STY, 그리고 E를 제거해서 STY, 이렇게 STY라고도 씁니다.
0: 네.
1: Okay? So STY, 뭐 STYE, STY 있다라고 하면 다래끼가 되겠는데
0: 네.
1: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또 강조하지만
0: 예.
1: 명사, 뭐 형용사 이런 단어들 좋아요. Right? 그렇지만 이 친구들을 동사랑 묶을 줄 모르면 문장에 못 넣을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냥 나 단어만 많이 알아 이게 되니까 다래끼가

0: 나다라고 하는 거 엄청 간단하게 달의 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1: 네.
0: Right?
1: 네.
0: 저 동사 뭐 썼어요?
1: Had.
0: Exactly. So, have a star. 얘를 알아야 돼요. 이왕 알 거 여기까지만 하면 아깝잖아요.
1: 그쵸.
0: 조금만 더.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아, 스타이가 셀 수 있는 거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그렇죠?
1: 네.
0: So have a star라고 하면 다래끼가 나다. 특히나 다래끼가 아주 심하게 났으면 이런 거 뭐죠?
1: Bad
0: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Right, so 그녀는 아주 심한 다래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1: She had a bad style.
0: 그렇죠? 현재형으로 쓰면 she has a
1: bad style.
0: 이러면 지금 나 있는 거예요.
1: 그쵸,
0: She has a bad style. 자, how about this? 나는 다래끼가 있어요. 근데 양쪽에 있어요. 그럼 일단은 나는 다래끼 하나가 있어요.
1: I have a style.
0: 그리고 양쪽 눈꺼풀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1: Both eyelids.
0: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전치사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써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eyelids 안쪽에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1: 네.
0: 거기 피부에 이렇게 나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올라오잖아요.
0: That's right. On both eyelids. 여기까지 하면 좀 많이 알게 되는 거고요. 사실 저는 그것보다도 have를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1: Alright.
0: 자, 읽어볼게요. She has a bad sty.
1: She has a bad sty.
0: I have a sty on both eyelids.
1: I have a sty on both eyelids.
0: 본문도 읽어볼게요.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1: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0: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빅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0: 네,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쿠, 의사는 만나봤어?
1: 오,
0: 걱정이 되는 거예요.
1: 네.
0: 아, 너무 크게 났으니까.
1: 그쵸, 그쵸.
0: 슬기 씨가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한테.
1: 예, 예, 예. 어이쿠. Did you go and see a doctor? 이거 예전에 우리 배웠던 건데요.
0: 네. 네. 나눌 수 있을까요?
1: Go. Did 너는, you go?
0: 너는 갔니?
1: 응.
0: 그리고 뭐 했니?
1: 봤니?
0: 아하.
1: 그리고 의사를.
0: Yes.
1: 네. 어이쿠, 또 이거 오만 가지 있잖아요, 우리.
0: 오만 가지.
1: 네, 오만 가지
0: 근데
1: 있는데.
0: 뭔가 아플 때,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도 그렇지만 남이 아픈 걸 볼 때도 이거 많이 쓴단 말이야. 아이고, 아야, 아야, 이런 거.
1: 그래요?
0: 네. 만약에 그래요? 제가 꼬집었어요.
1: 예.
0: 네. 그러면은
1: 아치.
0: 오, 아치.
1: 예. 네. 아치.
0: 재채기는 아니죠?
1: 아, 아니요, 아니요. 그거 아추잖아요.
0: 그거 뭐라고 쓸까요?
1: 아우치. 아, 아치.
0: 어.
1: 이렇게 갈까요?
0: 오케이. 오케이.
1: 아치.
0: 오케이. 그건 에이끼라고 원래는 사실 할 수가 있는데.
1: 아, 그래요?
0: 자, 스펠링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l right.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이겁니다.
1: 아.
0: 네. 여기서 오가 아니라고요. out로
1: ouch.
0: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ouch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이쿠 아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1: 아하.
0: 만약에 내가 다쳤다
1: 네.
0: 그러면 이제 내가 아프다 그러면 ouch 아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남이 다친 거를 보거나 남이 굉장히 좀 고통을 겪을 만한 일을 당했다라는 걸 들었어요. 그랬을 때 ouch 오히려 얘기를 하는
1: 끔찍해.
0: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밤에 거실에서 발가락을 어디 찧었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제 일이 아닌데도 아우치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1: 아.
0: Right. 하지만 얘는 좀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엄청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을 때 거기에 절대로 아우치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1: 어쩌면은 약간 조롱하는 걸 수도
0: 그럼요.
1: 있겠네요.
0: 너무 진지한 상황에서는 쓰는 게 아닙니다.
1: 아하.
0: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그냥 친한 친구끼리 아우치
1: 귀엽게.
0: 이렇게 쓰는 거죠.
1: 네,
0: right?
1: 네,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go 하고 뭐가 같이 섞였죠?
1: And see.
0: See. Alright. So go and see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친구예요. 그래서 굉장히 같이 많이 씁니다.
1: 세트.
0: 전에도 yes.
1: 야.
0: 한번 세트로 간다 했었죠.
1: 맞아요.
0: So go and see someone 이러면은 누군가를 정말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의사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담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1: 그렇죠.
0: Right?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명령어로 해보세요. 이거 그냥 거의 똑같아요.

0: 명령어로 가서 의사를 만나봐. 그럼 어때요, 그냥?
1: Go and see a doctor.
0: Go and see a doctor. Right? 이거는 정말 사용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1: 네.
0: 왜냐면 상대방이 뭔가 표정이 안 좋거나 몸이 안 좋아 보이면 툭 하면 던질 수 있는 말이니까. Go and see a doctor.
1: 예.
0: Yes. 자, 이번에는 과거형으로 할 건데 하려면 go하고 see 둘 다 과거형으로 바꿔줘야겠죠.
1: 네.
0: 자, 나는 가서 그 선생님을 만나봤어. 그러면 나는 갔다니까 I go가 아니라
1: I went.
0: I went. 그 다음에 and
1: so
0: saw the
1: doctor.
0: 선생님.
1: Teacher.
0: There
1: yes.
0: you go. I went and saw the teacher.
1: Mm-hmm.
0: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좀 생각보다 빈도는 좀 떨어지기는 해요. 일반적으로 가서 봐라고 상대방한테 얘기를 한다든가 나 봐야겠어 이런 식으로 쓸 때가
1: 네,
0: 많습니다.
1: 네, 네.
0: 오케이,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Go and see a doctor.
1: Go and see a doctor.
0: I went and saw the teacher.
1: I went and saw the teacher.
0: 자, 본문을 갈게요.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1: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0: Alright.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의사가 짜려고 할 때 기절할 뻔했어.
1: 아, 그쵸. 그러니까 짜려고 할 때는 사실 짠 것도 아닌데
0: 네.
1: 예, 그때 벌써 기절을 할 뻔했다라는 게
0: 그 공포심 때문에 저도 그랬거든요.
1: 맞아요.
0: 왜냐하면 거기에 빛을 쫙 비치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면 공포심이 엄청나지고
1: 앞도 잘 안 보이고
0: 그리고
1: 막
0: 보통 원래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1: 네.
0: 따끔해요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1: 그쵸. 근데
0: 저는 이렇게 하셨어요. 아플 겁니다.
1: 오.
0: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1: 경고가 제대로 들어왔네요.
0: Right.
1: Yeah, when he tried to eat.
0: 나눠 보세요.
1: 그가 여기서 끊어야겠는데요.
0: 오케이. Okay.
1: 예. 그거를 저기 짜려고 할 때
0: 노력할 때
1: 예,
0: 그렇죠? 아니 직역을 하면.
1: 그렇죠. I almost passed out. 나 거의 갈 뻔했어.
0: 갈 뻔했어.
1: 그 기절할 뻔했어.
0: 뻔했어.
1: 예, 이건데 이게 짜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짜다. 짜다.
0: 자, 이거는 제가 많이 짜다. 의역을 한 거예요. 자,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오케이. 원래는 쥐어 짜는 거는 스퀴즈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1: 아.
0: 근데 단순하게 그 스퀴즈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원래 다르기는 아시겠지만 터뜨려서 나와야 되거든요.
1: 맞아요.
0: 자, 그래서 저는 사실 터뜨리다.
1: 라는
0: 동사를 터뜨리다를 가져와 봤어요.
1: 터뜨리다.
0: 근데 이제 보통 의사가 터뜨리라고 할 때라고는 안 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네. 네.
1: 터트리다가 이거 아닌가요? 범. 이렇게 어떻게 쓰는 거지? 범. 범푼가?
0: 오케이, 오케이.
1: 범분가 뭐.
0: 제 생각에는
1: 예.
0: 그 BOMB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1: 아, 그건가요?
0: 폭탄.
1: 아, 그
0: 폭탄 할 때. 자, 그게 아니고요.
1: 폭탄 터지잖아요.
0: Right, right.
1: 예.
0: 자, 보겠습니다. Yeah. When he tried. 노력했죠?
1: 네.
0: To 그걸 터뜨려. 나는 거의 기절했다. 기절할 뻔했다. 정답은요?
1: 아, pop it.
0: Pop. Pop, pop, pop. Right?
1: 아, 너무 쉬운 말이었어요.
0: 네, 이 pop이라고 하는 게 터뜨리다라는 동사예요.
1: 네.
0: 근데 이게 사실 그거 말고도 갑작스럽게 뭔가 팍 벌어지는 일에 관련된 거는 pop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pop-up store이라든가
1: 맞아요.
0: 뭔가 튀어나온다.
1: 익숙하죠.
0: Right?
1: 네.
0: Okay, so pop은 여기서 터뜨리다 라고 했고요. 여기 지금 pass out 썼는데
1: 네.
0: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완전히?
1: 완전히
0: 이렇게
1: 그쵸 그쵸 해롱해롱
0: 해롱해롱
1: 넉다운
0: 기절하다라는
1: 네.
0: 뜻입니다. 진짜 패스해서 뒤로 넘어간 느낌인 거예요. 오케이, okay, so pass out은 기절하다가 되겠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덜렁 동사 하나예요.
1: 네.
0: 동사인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모두가 기절했다. 이거는 기절했다라는 뜻도 되지만 피곤했다라는 뜻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1: 네.
0: 우리도 피곤하면 나 완전 기절했잖아라고 하죠.
1: 그죠.
0: 그래서 모두가 기절했다. 어떻게 할까요?
1: Everybody passed out.
0: Yes. Everybody or everyone.
1: Everyone.
0: Passed ou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할지도 몰라 라고 할 때 우리 조동사 뭐 쓰죠?
1: Might.
0: Might. 그러면 나 기절할지도 몰라.
1: I might passed out.
0: Passed?
1: Passed
0: pass out.
1: Out.
0: Right? Might 뒤에는 동사 원형입니다.
1: 아, 그렇죠.
0: I might pass out. 이거는 진짜 너무 피곤해서 기절할 수도 있다가 되겠지만 너무 무서워가지고 영화 보다가 I might pass out.
1: 그렇죠.
0: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1: 무서운 영화 볼 때.
0: That's right. So pass out은 뭐 피곤해서든 아니면은 뭐 you know 진짜로 뭐 실신하는 게 될 수도 있고
1: 네.
0: 이렇게 pass out 쓸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Everyone passed out.
1: Everyone passed out.
0: I might pass out.
1: Oh, I might pass out.
0: 자, 그리고요. 여기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 단어를 먼저 아시더라고요.

0: Saint라고 하는 것도 기절을 하는 건데요. 얘는 거의 실신하다라는 뜻입니다. Saint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말 현기증이 나든가 이런 예. 식으로 할 때 보통 faint를 쓰고요. 피곤해서 faint한다고는 쓰지는 않아요.
1: 네.
0: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가 더 포괄적이라 볼 수 있죠.
1: 네.
0: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패턴이 여기 almost 뒤에 과거 동사를 쓴 겁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 거의 뭐뭐 했다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진 않은 거죠.
1: 그러네요.
0: 그래서 의역이 되면서 뭐뭐 할 뻔했다 정도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이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I almost forgot. 나 거의 잊었어. 그러면 아직 잊은 건 아니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잊을 뻔했다가 되는 거죠.
1: 나 완전 까먹을 뻔했다. 약간 와, 이런 느낌.
0: 맞아요. She almost got an A라고 하면 A를 받을 뻔은 했지만
1: 못 받은
0: 못
1: 거죠.
0: 못 받은 거예요.
1: 비받았네, 딱
0: That's
1: 보니까.
0: Right.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1: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0: 미션 정리할게요.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1: I had a bad style on my eyelid.
0: Right. 자, 두 번째. 응, 의사가 짜려고 할 때 기절할 뻔했어.
1: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0: Okay,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2: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3: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2: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0: 네,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 덩어리 표현이죠. 네. Have a sty 가봅니다. 걔는, 그녀는 심한 다래끼가 났어. 현재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1: She has a bad sty.
0: 그렇죠. Has, 이게 중요한 겁니다.
1: Yes.
0: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나는, 과거형으로 예. 나는 심한 다래끼가 눈꺼풀에 났다.
1: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0: There you go. 세 번째, 난 두 눈꺼풀에 다래끼가 났어. 현재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나는 다래끼가 있다.
1: I have a sty on both eyelids.
0: 그렇죠. 아직은 단어가 익숙하지 않죠.
1: 그렇죠, 그렇죠.
0: It's okay, it's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has a bad sty.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I have a sty on both eyelids. Very nice. 자, 다음은요. Pass out.
1: 아하.
0: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1: 네.
0: 자, 다들 기절했어. 모두가 기절했어.
1: Everyone passed out.
0: 그죠? Everyone passed out. 나 기절할지도 몰라. 나 무서운 거 못 보거든. 이러면서.
1: I might pass out.
0: 그쵸, I might pass out.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좀 깁니다. 의사가 짜려고 할 때 기절할 뻔했어. 제가 직역 버전 드릴게요. 그가 그걸 터뜨리려고 할 때.
1: When he tried to pop it.
0: 오케이, 난 거의 기절했어.
1: I almost passed out.
0: There you go. 자, 그래서 뭐 할 뻔했다라고 할 땐 almost를 쓰고 과거동사 쓰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1: 네.
0: 거 이해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1: 한번 읽어볼까요?
0: 그럴까요?
1: 네.
0: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Everyone passed out.
2: I might pass out.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1: Oh, 읽어주시니까 아유. 머릿속에 쏙 들어왔어요.
0: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4: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5: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4: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5: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1: Yeah,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6: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1: Yeah, when I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Oh no!
0: Yes.
1: Wow.
0: 수고하셨습니다, you guys.
1: 네.
0: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웬디는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ndy ate without washing her hands.
0: 그렇죠. Without ing.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이거는 패턴이라기보다는 거의 덩어리 표현에 가까운데요.
1: 네.
0: Have a sty. 이걸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내 아들이 다래끼가 났어. 내 아들이 다래끼가 났어.
1: 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틀려도 되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 우리가 쭉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바로
1: Planning입니다.
0: 네,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오늘의 핵심 내용부터 소개를 해볼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like to plan and be spontaneous.
0: 저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아하고 and be spontaneous,
1: right.
0: 즉흥적인 것도 좋아합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Richard 씨입니다.
0: 네, 리차드 씨의 이야기가 1분 정도 되는 분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짧은 요약 문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 That's right. Let's take a look at his speaking summary. Richard 씨,
0: 나와주세요.
2: I prefer to plan out my work schedule weeks or even months at a time. I prefer to plan out my work schedule weeks or even months at a time. I prefer to plan out my work schedule weeks or even months at a time.
0: 네, 리차드 씨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한다는 말을 이 요약 문장에서 먼저 하고 있는데요.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So Richard said, I prefer to plan out my work schedule weeks or even months at a time.
0: 네, 마지막에 나오는 at a time 하면은 한 번에 라는 뜻인데,
1: yes.
0: 네, 그래서 뭐 one at a time 하면 한 번에 하나씩, 아니면 one person at a time 하면
1: yes.
0: 한 번에 한 명씩 뭐 말하세요, 나오세요 이런 말이 되겠죠.

0: 주까지 갔다가 and actually 사실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 what's going to happen this year 올해 일어날 일 next year 내년에 일어날 일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구조를 살짝 바꿔서 what's my five-year plan 5년 계획이 뭔지까지도 생각하는 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That's great.
1: That is awesome.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I don't know why I'm so organized and I also like being really spontaneous, but I just enjoy life and want to have the most exciting experience possible. I began really meticulously planning out my work schedule.
1: I don't know why I'm so organized and I also like being really spontaneous.
0: I don't know why I am so 뭐뭐뭐.
1: So organized.
0: 네, organized는 정리된 체계적인 계획성이 있는 이란 뜻인데 organized를 빼고도 이 문장 정말 응용하기 좋습니다. Mm-hmm. I don't know why I am so lazy. 제일 먼저 저도 떠올랐는데요. 지금 즉흥적으로 I don't know why I am so smart 뭐 이런 거.
1: Oh.
0: 밖으로 말하면 안 되겠죠. I don't know why I am so 뒤에 이제 내가 왜 이런지 왜 이렇게 뭐뭐한지 모르겠다라는 yep. 건데요. 계획성이 좋으면서도 and I also like being really spontaneous. 계획성이 이렇게 좋으면서도 5년씩 생각을 하면서도 즉흥적인 걸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I think he can afford to be spontaneous from time to time because yeah. he's organized.
1: Yeah, because his schedule is so organized. I'm sure every minute of every day isn't scheduled, but during those free times, yeah. something happens, yeah. it's nice.
0: So it's a nice balance.
1: Yeah, it is a great balance. Mm-hmm. So next he says, but I just enjoy life and want to have the most exciting experience possible.
0: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I just enjoy life. 저는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인생이 즐겁습니다. And want to have the most exciting experience possible. Mm-hmm. 그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신나는 즐거운 경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1: And he says next, I began really meticulously planning out my work schedule.
0: 문장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데요. 언제라는 부분이 뒤에 나올 겁니다. Yeah. 그래서 저는 began really meticulously.
1: Yes, meticulously. Meticulously.
0: 꼼꼼하게 mm-hmm. 세부적인 것까지 놓치지 않고 챙기면서 planning out my work schedule. 업무 일정을 꼼꼼하게 짜기 시작한 건 언제였냐면 하면서 다음 문장에서 when으로 시작할 거예요.
1: Yes, so when he says next.
2: When my wife and I started working on the internet regularly, that's when I was able to look out months at a time, 6 months at a time.
1: When my wife and I started working on the internet regularly.
0: 언제였냐면 제 아내와 제가 started working on the internet regularly. 인터넷으로 정기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Work 뒤에 이제 on the internet이 왔기 때문에 on the internet이라는 것은 정말 그 다음에 online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videos on the internet, making videos online 이런 표현도 예전에 우리가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그냥 요즘에 making videos online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 인터넷상에서 실제로 뭔가 일을 하는 것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Yeah. Basically just on the internet, it could be anything.
0: 인터넷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죠.
1: Yeah, anything.
0: Yeah, right? All right.
1: Perfect. And he says, that's when I was able to look out months at a time, 6 months at a time.
0: 네, that's when. That's 다음에 이런 의문사들. That's when. That's why. That's what. That's...
1: Where?
0: 네, 나머지
1: 있죠. I don't know. That's where?
0: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붙이면은 그거야말로 바로 이겁니다. 라고 해서 That's when, 그때 이렇게 한 겁니다. That's why,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That's what,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런 흐름인데요. That's when I was able to look out months at a time, 6 months at a time. 그러니까 인터넷에 관련된 일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서 그때 바로 몇 달씩, 6개월씩 내다볼 수 있게 되었대요.
1: Perfect.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his clip.
2: Plan what sort of video we were going to do during Christmas, even if it was summertime. So planning is a really useful tool, but I think living by the spur of the moment is also really good.
1: plan what sort of video we were going to do during Christmas, even if it was summertime.
0: 6 months, look out 6 months at a time. Mm-hmm. 이렇게 하는 그 행동에 예를 들고 있죠. Mm-hmm. 그래서 6개월씩 미리 내다보는 행동의 예로 plan what sort of video we were going to do during Christmas. 크리스마스 때 어떤 비디오를 여기서 do라고 했지만 make. 그죠? Mm-hmm.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even if it was summertime, 여름이어도 크리스마스 때 어떤 비디오 만들지 계획을 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요.
1: So, planning is a really useful tool, but I think living by the spur of the moment is also really good.
0: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planning, 계획을 짜는 것은 is a

0: 자체를 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ut I think living by the
1: spur of the moment.
0: 네.
1: Spur of the moment.
0: is also really good. 그래서 즉석 그런 즉흥적인 충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즉석의 충동이라고 그냥 번역은 했지만 spur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물건의 이름이죠.
1: Yeah.
0: 말을 타는 사람 그 신발 뒤에
1: Yeah, there's like a spiky around spike thing 네. and they use it to spur the horses to move forward.
0: 네. 그래서 그 뾰족한 부분으로 말에게 말을 차면 말이 그걸 맞고 앞으로 달려 나가는데 말 입장에서는 이 스포가 찌르는 것이 예상됐던 행동은 아니잖아요.
1: Yeah.
0: 갑자기 뭐 앞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yeah. 즉석에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 yeah.
0: spur of the moment, 그 순간의 충동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1: That's a great example that you had with the horses.
0: Thank you.
1: Perfect. Let's review his clip once again.
2: Let me ask you something. Do you like spontaneous activities or do you like planning out your day and planning out events in the future? I actually like both. I like spontaneity and I like making a solid plan for what's going to happen today, what's going to happen this week, and actually what's going to happen this year, next year, what's my five-year plan. I don't know why I'm so organized and I also like being really spontaneous, but I just enjoy life and want to have the most exciting experience possible. I began really meticulously planning out my work schedule when my wife and I started working on the internet regularly. That's when I was able to look out months at a time, 6 months at a time, plan what sort of video we were going to do during Christmas, even if it was summertime. So planning is a really useful tool, but I think living by the spur of the moment is also really good.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패턴도 준비했는데요. 먼저 5-year 뭐뭐뭐 뒤에 명사가 붙어요. 그래서 5, 보통 이제 5년이라고 하면 5 한 다음에 띄어쓰기를 하고 years, s까지 붙죠. 그런데 붙여쓰고 하이픈 사용을 해서 s를 빼고 형용사로 쓰기 때문에 s가 마지막에 필요가 없습니다. 5년간의, 5년짜리의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 뭐뭐뭐 at a time이라고 하면 한 번에 몇 개씩, 몇 명씩 이런 표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함께 영어 문장 4개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우리말 번역 보여드리겠습니다.

0: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5-year 뒤에 명사를 이용해서 그건 5년간의 또는 5년에 걸친 프로젝트입니다. It's a 5-year project 하면 되겠죠?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It's a 5-year project. It's a 5-year project. Great,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0: 다음으로는 그들은 5년 약정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5년 약정을 어떻게 표현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They got a 5-year loan 하면 됩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They got a 5-year loan. They got a 5-year loan.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 패턴은 at a time이죠. 그래서 한 번에 뭐뭐씩인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는 한 번에 몇 시간씩, 그러니까 한 번 모이면 몇 시간씩이고 수다를 떨 수 있습니다. 이거는 we can chat for hours at a time. 같이 읽어볼까요?
1: We can chat for hours at a time. We can chat for hours at a time. Great, let's

0: 네, 오늘은 계획 그리고 즉흥성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miss university and being able to have spontaneous nights out instead of having to plan them days in advance. I have a love-hate relationship with spontaneous plans. Like, yes, I want to be surprised, but then I also want a head start to plan what I'll say or how I'll act.
0: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Elliot says,
0: I miss university, 대학 시절이 그립고, and being able to have spontaneous nights out, 갑자기 즉흥적으로 외출할 수 있었던 것이 그립대요. Mm-hmm. 무엇 대신에? Instead of having to plan them days in advance. 여기서 them이라는 것은 nights out. 친구들 만나서 밖에서 노는 거를 여기서 them이라고 받고 있고, 미리 며칠 전에 계획을 이제는 세워야 하는데,
1: yeah.
0: 대학 때는 안 그랬다는 이야기죠.
1: That's right.
0: 그다음
1: Annabeth says
0: I have a love-hate relationship. 애증관계예요. Mm.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한데 with mm-hmm. spontaneous plans. 즉흥적인 계획과 애증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Like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es, 네, 물론입니다. I want to be surprised.
1: Yes.
0: 물론 이렇게 가끔씩 예상 못했던 거를 겪는 거 좋아요.
1: Of course.
0: But then I also want a head start. Head start 하면은 뭐 달리기 시합 같은 거 할 때 먼저 출발하게 해주는 게 이제 head start
1: yeah.
0: 아니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를
1: yeah.
0: 말하는데요.
1: To be able to start or plan in advance a
0: 네.
1: bit.
0: 그래서 미리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좀 계획 짤 수 있게
1: mm-hmm.
0: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애증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1: All right,
0: that's it.
1: Great. Those were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and I hope that you guys were able to learn a lot today. Thank you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We'll see you next
0: 감사합니다.
1: time.
0: 감사합니다.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내음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영문법 기초, Grammar Insider의 김승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방인, 그리고 패스트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죠. 알베르 까미가 했다라고 전해지는 아이들이 원하는 좋은 부모의 모습을 그리는 그런 문장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 문장 만나보도록 할게요. Don't walk behind me. I may not lead. Don't walk in front of me. I may not follow. Just walk beside me and be my friend. 자, 과연 이 문장들이 어떤 뜻이기에 아이가 원하는 좋은 부모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걸까요? 그 내용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의 문장의 핵심은 다시 한번 조동사 may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조동사 may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자,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may를 가지고 우리가 허락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예문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ay I borrow your phone? May I borrow your phone? 내가 당신의 핸드폰을 빌려도 될까요? 라는 허락을 구하는 문장. 이럴 때 may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살펴봤죠. may를 가지고 우리가 기원문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뭐 이기를 바래요와 같은 뜻을 전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살펴봤던 예문 중에 요거 기억나실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두 번 가요. 시작. May your journey be safe. May your journey be safe. 당신의 여행이, 당신의 여정이 be safe, 안전하기를 이란 뜻이라는 거 살펴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may의 쓰임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의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may의 조금 다른 쓰임에 대해서 공부를 해줘야 돼요. 자, 쓰임 자체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may 다음에 동사 원형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사실 may는 원래부터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 들어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포인트는 이 may가 뭐뭐일 수도 있다, 뭐뭐 할 수도 있다와 같은 추측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뭐뭐 할 수도 있다, 뭐뭐 일 수도 있다라는 우리말 그 해석 자체에 집중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추측을 표현한다라는 그 뉘앙스를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상황에 따라서 뭐뭐 할 수도 있다와 같이 해석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메이가 추측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시는 거 아주 유용할 겁니다. 자, 그 점 생각해 보시면서 몇 가지 예문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리내서 읽어보죠. 자, 갑니다. 시작. She may attend the meeting on Tuesday. She may attend the meeting on Tuesday. She may attend. 그녀가 참석할 수도 있어 라고 지금 우리는 추측한다는 거예요. 자, she will attend라고 조동사 will을 써버리면요, 그녀는 참석할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녀가 참석할 수도 있어, 참석할지도 몰라 정도의 그 추측의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살려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She may attend the meeting. 그녀는 그 회의를 on Tuesday, 화요일날 하는 그 회의잖아요. 아, 거기 참석할지도 몰라, 참석할 수도 있어요 정도로서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추측의 뉘앙스 이거 잡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 문장도 같이 볼게요. 두 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I may need some time to think about it. I may need some time to think about it. 자, may를 빼고 I need some time 이라고 하면 난 시간이 필요해 라고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시간이 좀 필요해. 근데 거기 may를 넣었죠. 살짝 어떤 그런 추측의 뉘앙스를 더해주는 겁니다. 내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요렇게 살짝 뉘앙스가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죠. I may need some time. 근데 뭐 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To thin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라는 뜻이 됩니다. 뭔가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하나 보죠. 근데 아, 저 좀 시간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와 같은 말을 하려고 할 때 이 문장 그대로
I may need some time to think about it. 활용해 주실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may가 이런 추측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구나. 갖고 있기도 하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문장 돌아가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감정이입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Don't walk behind me. 내 뒤에서 걷지 말아주세요. 왜? 왜? I may not lead. Lead가 이제 앞장서다인데 I may not. 내가 앞장서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너무 나를 믿고 네가 그냥 알아서 가봐 라고 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왜? 내가 앞장서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Don't walk in front of me. 내 앞에서도 걷지 말아주세요. 왜요? I may not follow. 내가 따라가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말하자면 길을 다 정해놓고 나한테 따라와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내가 안 따라갈지도 모르니까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하는 말인 겁니다. Just walk beside me. 그냥 제 옆에서 걸어주세요. And be my friend. 그리고 제 친구가 되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느껴야 되는 거. 아, 그래. 옆에서 같이 걸으면서 친구가 되는 게 좋은 부모의 자세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점이 되겠고요. 아, 보통 이게 이제 이 명언, 알베르 까미가 했다라고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요, 까미가 한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 자체 아주 좋은 뜻을 담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곰곰이 되새겨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여기 사용된 추측의 의미 may 생각해보시면서 다음 문장들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있어요. 이런 말 우리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이거 난이도가 꽤 높은 게요. 왜냐면 문제가 좀 있어요라는 우리나라 말에는 주어가 없어요. 그때 그냥 we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may have 써주시면 되는 거죠. 뭘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문제를 a problem을 we may have a problem. We may have a problem. 이렇게 말해주시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 그게 의역돼서 우리말로 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많이 쓰는 말이니까 이 문장 그대로 외워주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장도 말해볼게요. 그 음식 먹기 전에 유통기한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말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누가 먼저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겁니까? 뭐 누가 됐든 상관없는데 우리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필요할지도 몰라요. 뭘 필요할지도 몰라요. 자, 차근차근 만들어 볼게요. We may need. 우리가 필요로 할지도 몰라요. 뭘 하는 걸 필요로 할지도 몰라요.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To check the expiration date. To check the expiration date. 뭐 하기 전에?

그 음식 먹기 전에. Before eating that food. Before eating that food. 문장 그래서 어떻게 완성이 됐어요? We may need to check the expiration date before eating that food. 완성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긴 문장이었지만 자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살펴봤습니다. 좋은 부모의 자세 기억하는 의미에서 오늘의 문장 잊지 마시고요. 저는 김승규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soon!

0: Hi guys, it's the second day of the last week of our show. But that's okay. We'll do more fun stuff later, I guess. 안녕하세요. 우리 피트윗핏의 두 번째, 마지막 주의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역시 숙면에 좋은 요가 자세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어 먼저 배우고 가겠습니다. Let's go!
1: I love your loafers.
2: Thanks, I got it for $50.
1: That's such a rip-off. They look like they should be $20. But you said you loved them.
0: 네, 대화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요, rip-off라는 표현이에요. rip-off, 찢어내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는데 무슨 뜻인지 우리 대화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I love your loafers 이렇게 시작해요. I love your loafers.
0: 우리 로퍼라고 하죠. 약간 단화 같은 그런 신발을 loafers 이렇게 똑같이 로퍼, loafers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I love your loafers. 네 로퍼 너무 마음에 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thanks, 고마워. I got it for $50 이러죠. 나 이거 50불에 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 That's such a rip-off 이러죠. That's such a rip-off.
0: 찢어냈다 이런 뜻 아니고요. 너무 비싼 것 있죠. 내가 보기에는 별로 비싸 보이지 않는데 이거는 너무 가격을 높게 측정한 것 같아. 바가지라고 하죠. 그거 너무 바가지다 이렇게 rip-off 딱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 They look like they should be $20
0: 이러죠. 무슨 약간 20불처럼 보이는데 They look like they should be $20. 20불 이어야만 할 것 같은데 무슨 50불이나 해 바가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 But you said you loved them
0: 이러죠. 야, 너 마음에 든다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화가 끝났어요. Rip off 뜻 확실히 아시겠죠? 두 번째 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1: How much is this teddy bear?
2: $120.
1: Whoa, that is a rip off.
2: No, it isn't. It helps you sleep at night.
0: 네, 두 번째 대화도 보겠습니다.
1: How much is this teddy bear?
0: 이러죠. 이 곰돌이 인형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Teddy bear. 곰돌이 인형 얼마예요? 그랬더니 $120. 120불입니다. 비싸죠. 120불이래요. 아이고.
1: Wow, that is a rip-off.
0: 이러죠. 아우, 잠깐만, 잠깐만.
1: That is a rip-off.
0: 너무 이거 바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 No, it isn't.
0: 이러죠. 아니에요, 바가지 아니에요.
1: It helps you sleep at night.
0: 이러죠. 숙면을 도와준대요. 밤에 잘 때 도와준대요. 뭐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rip-off, 바가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rip-off 배웠고요. 우리 요가하러 이제 갈게요.
3: Alright, second pose of the week. It's going to be flipped frog. The flipped frog. I named it. First, start on your bed. Or not.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start on your bed or not. All right. Lie down on your stomach with your pillow

Yep, that was the flipped frog. I hope you can sleep better with that pose. All right. 네, 오늘 뒤집은 개구리 자세 같이 해봤습니다. 숙면에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어 표현은 우리 rip off 같이 배워봤습니다. 아, 너무 바가지야. 저 너무너무 비싸. 저렇게 비싸 보이는데 저렇게 비쌀 게 아닌데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딱그 표현이니까 rip off 잘 활용해 주시고 그럼 우리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0: Hello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신혜킴의 Go Go Let's see.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신혜킴. 여러분, 이번 시간의 이야기는요, 극동 러시아의 여행의 마지막 길입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이야기 끝까지 길지 않아요. Try 해보시기 바래요. Take a listen.
1: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It was a time that was more precious because it was short.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0: Wow, that was pretty short, huh? 좀 짤막한 그런 마무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극동 러시아의 마지막 여정을 그린,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부분을 맨 마지막 부분에서 캐치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부터 드립니다.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which is Autumn was short this year. 올해는 가을이 짧았다. 이런 뜻이에요. Okay. 두 번째 listening point 주세요. I won't forget the memories. 추억을 잊지 않을 것이다. Okay. 두 가지 listening point. 자, 각각의 문장 속에서는 또 다른 단어들과 이어져서 어떻게 들리게 되는지 역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2: 2.
3: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0: Did you catch them well? Good, excellent. 자, 그럼 이제 뜻 파악해 볼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자, 문장이 좀 길지만 올해는요, 가을이 짧았어요. 긴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이 is gone, 사라졌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4: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0: 러시아 극동에서 만든 추억들을 네,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 이렇게 쓰였고요. 이렇게

0: 우리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전체 이야기 네, 정말 짧아요. 100%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다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one more time.
1: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It was a time that was more precious because it was short.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0: All right, you know what to do now. That's right. We're going to enjoy our practicing our pronunciation part.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Autumn was short this year. 제가 발음 안 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일단은 was의 z, short의 s, 겹자음입니다. 이런 경우에 첫 번째 자음의 소리를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래서 was you short 할 필요 없이 was short, was short. 그리고 어찌됐건 was는 비동사인지라 기능어에 속하죠. 그래서 강세가 없어요. 그래서 short의 강세를 줘야 되니까 was short, was short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autumn 같은 경우에는 autumn 하셔도 되고 영국식 발음이겠죠. 북미권에서는 그래도 t 사운드를 조금 네 약하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지라 autumn 이렇게 들리게 되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autumn was short 그리고 this year 하시면 되겠죠. 자, 역시 this year s 자음이고 이열의 e 모음의 소리예요. 철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설명은 발음이에요. this year s sound와 이열의 e라는 모음의 소리가 만났으니 there's a liaison, 연우 현상이 또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this year라기보다는 this year, this year 이렇게 연결해서 소리 내시면 훨씬 발음하기가 편하죠. 그렇게 be a copycat, Google listening 1. Autumn was short this year. All right, Google listening 2. Autumn was short this year. Good job. Google listening 3. Autumn was short this year. 되시나요? All right, then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One more time.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the, 기능어예요. 이번에 will, not에서 will은 사실 주동사인지라 역시 기능어지만 뒤에 not이 붙어서 이와 같이 축약이 되는 경우에는 won't, 강세를 받게 되는 내용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 내용을 전달하잖아요. 아닐 것이다. 기억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I won't forget 이게 아니라 I won't forget the memories 라는 식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이때 W-A-N-T와 W-O-N apostrophe T 이걸 구분하실 때 W-O-N apostrophe T는 won't 조금 더 동그랗게 입을 모아서 발음하시면 원하다라는 동사 want와 구분하실 수 있어요. I won't forget the memories.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I won't forget the memories. 천천히 하세요. Google listening 2. I won't forget the memories. Okay, Google listening 3. I won't forget the memories. 잘하시네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try.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한 번 더.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Excellent. 자, 과연 또 영국식 발음은 어떨지 함께 들어보죠.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3: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2: 2.
3: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Autumn was short this year. 올해 가을이 짧았어요. And the season, 계절은 계절인데 어떤 계절? Preparing for. 자, 긴 어떤 무엇이다 라고 이어졌는데 계절은 계절인데 준비하는 계절이죠. 뭐를 준비해요? For a long winter. 긴 겨울을 준비하던 그 계절이요. is gone. 사라졌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Blank that was blank because it was short 했죠. 자,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it was a time. 자, 어떤 시간이었느냐? That was blank. 두 번째 빈칸에는 more precious. 더 귀중한, 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요. It was short. 네, 짧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되겠네요.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극동 러시아에서 내가 만든 추억들을 저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쉬워하는 내용이네요. 이렇게 전체 이야기 짧았지만 모두 이해하셨다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1: Autumn was short this year, and the season of preparing for a long winter is gone. It was a time that was more precious because it was short. I won't forget the memories I made in the Russian Far East.
0: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캐치하셨겠죠? 내용이 짧다 하더라도 들리지 않는 부분은 반복적으로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배경 지식을 통해서 보면서 내가 저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저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확인하면서 내용 파악하시면서 들어보는 연습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www.ebs.co.kr로 오셔서 반복적으로 청취하시고 시청하시면서 연습 많이 많이 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See you later. Bye-by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our program.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Tall versus high. Tall versus high. Tall 그리고 high 매우 비슷한 단어들이죠. 네, 언제 어디에 써야 되나요? 네, tall부터 시작해 볼게요. Tall 키가 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네, 외래어로도 우리가 tall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국식 발음이고 영어로 사용하실 거면 이 입술이 동그랗게 되면 안 되고 턱 내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tall. Tall. Very good. Okay? 그리고 중간 모음 소리를 조금 더 길게요. 네, 전체적으로 영어 모음 소리들이 좀 더 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Tall 그리고 tall. Tall, tall. Okay, that's the difference. Okay, let's take a look at the nuance difference. Okay, tall은 이 사람, 건물, 나무가 수직으로 가늘고 높을 때 주로 ta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So we use the word tall to refer to people or buildings and trees where the height is very high, right?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My friend is quite tall. What tall buildings! She's tall for her age. Tall. 키가 큰. Tall.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My friend is quite tall. 내 친구는 키가 꽤 커. 여기서는 quite는 꽤라는 말이죠. 꽤 키가 크다. Tall. My friend is quite tall. My friend is quite tall. 네, 여기서는 사람의 키를 얘기를 하니까 tall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문장이요. What tall buildings? 뭐 뉴욕에 와가지고 what tall buildings? 정말 높은 건물들이야. 이거는 감탄사식으로 말하는 거죠. What 뭐뭐 이거는 감탄사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패턴은 What tall buildings? 그래서 빌딩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tall가 적합하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She's tall for her age. 자, she's tall. 그녀는 키가 커. For her age. For her age는 나이 비해. She's tall for her age. She's tall for her age.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She's tall for her age. She's tall for her age. 네, tall 이해 잘 하셨죠? 다음은 high로 넘어갈게요. 네, high는 높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High 그리고 이거는 high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연결해서 high, high 하고 발음 똑같아요. High, high. Okay, very good. 네, high. tall 하고 tall이 아니고 tall 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나요? 네. High 같은 경우는 산, 절벽, 벽이 바닥을 기준으로 전체 높이가 높을 때 high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Okay, so we use the word high to refer to the overall height of something starting from the ground. And

있습니다. Okay, so we use the word high to refer to the overall height of something starting from the ground. And usually we refer to things like walls or mountains and things like that.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house has high ceilings. My kite flies high in the sky. They went up the high mountain. High, 높은, high.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house has high ceilings. 네, 천장 같은 경우는 tall보다 high가 적합합니다. 그 집엔 천장이 높아. The house has high ceilings. 네, 그래서 키가 큰 보다는 높은, 네, 더 가깝죠. 두 번째 문장이요. My kite flies high in the sky. 네, 이것도 키가 큰 것보다는 뭔가 높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my kite flies high in the sky. My kite flies high in the sky.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들은 높은 산에 올라갔어. 네, tall보다 high, 산, 특히나 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 high를 더 많이 사용해요. They went up the high mountain.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ey went up the high mountain. They went up the high mountain. 네, 정리해 드릴게요. tall, 키가 클 때 ta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tall 많이 사용하고 거기다가 나무 혹은 건물 같은 것도 tall라고 합니다. high 같은 경우는 벽 혹은 산 혹은 절벽 같은 거를 high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더 높을 때, 키가 클 때 높을 때는 high, okay?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My friend is quite tall. My friend is quite tall. My friend is quite tall. My friend is quite tall. My friend is quite tall. The house has high ceilings. The house has high ceilings. The house has high ceilings. The house has high ceilings. The house has high ceilings. Well done, everyone!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at www.ev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our program,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Okay? The more you practice, the better. 그래서 시간 되시면 다시 보시면서 같이 노트도 이제 필기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Okay? Remember, practice makes perfect. Okay? Have yourselves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온라인 수업에 관련된 주제들을 쭉 정리해서 하나하나 소주제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온라인 수업 준비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다면, 오늘은 온라인 수업 진행입니다. 이 주제들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하게 되는 비대면 수업, 원격 화상 수업, 이 주제 때문에 저희가 하나씩 정리를 해보고 있는 거죠. 자, 진행 단계에서 또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준비 단계는 지난 시간에 좀 정리가 됐고요. 자, 수업을 듣는다는 내용을 곧장 해야겠죠. 수업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다, 집에서 수업을 듣다, 화상회의로 수업에 참여하다, 진행 자체니까. 그죠? 그러면 수업을 듣다라는 표현은 뭐 take classes, 그죠? take classes, 수업 듣다라는 얘기죠. 동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attend. 저것은 참석 동사거든요. attend a wedding 하면 결혼식에 참석하다는 뜻인데 attend classes 해도 수업 참석, 즉 수업 참여의 의미가 있습니다. online만 붙이면 돼요. attend classes online 하면 온라인상에서 수업에 참여하다. take classes online 이것도 온라인상으로 수업에 참여하다, 수업을 듣다 이런 얘기죠. 들어보세요.
1: attend classes online. attend classes online. Take classes online. Take classes online.
0: Very good. 자, 집에서 수업 듣는 건 재택근무 때도 저희가 from home을 썼던 기억 혹시 나시나요? Work from home.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저희가 표현 정리를 예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재택근무 work from home. Attend classes from home. 집으로부터의 의미로 from을 관용적으로 많이 씁니다. Attend classes from home. A lot of students had to attend classes from home. 이렇게 from의 의미로 들어보세요.
1: Attend classes from home. Attend classes from home.
0: 오케이? 재택의 의미는 from home. 집에서 수업 듣다. 화상회의, video conferencing이라고 소개를 한번 해드렸거든요. 뭐뭐로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 상당히 유용합니다. 전치사인데요. via라고 읽어요. via. 중고등학교 때 좀처럼 잘 못 봤던 전치사입니다. via video conferencing. 화상회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단어로 붙였었어요. 심지어 via video conferences. A lot of students attend classes from home via video conferencing. 붙이면 돼요. 화상회의 프로그램 같은 걸로 집에서 수업을 많이 듣는다. 들었다, 듣는다, 그래 왔다. 이런 식으로 들어보세요.
1: via video conferencing. via video conferencing.
0: 이 자리에는 via email, via text 이런 식으로 이메일로 문자 메시지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많은 대학생들이 집에서 수업을 들어야 했다. 자, 대학생들은 진짜 거의 두 학기를 거의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집에서 수업을 계속 들었다 그런 얘기할 때 아까 attend classes 해도 될 것 같고 대학생들이니까 many college students had to attend classes 이 부분만 잘 처리하세요. from home. many college students had to attend classes from home. From home, 집에서 수업을 많은 대학생들이 들어야 했다. 항세 네 군데 들어보세요.
1: Many college students had to attend classes from home. Many college students had to attend classes from home.
0: Okay. 자, 뭔가 이제 화상회의 프로그램이나 플랫폼을 이용해서 수업을 다 같이 참여를 하려면 제일 먼저 계정을 세팅을 해야 되겠죠. 뭐 계정 없이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도 많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계정 세팅을 많이 하죠. 그거부터 시작해볼까요? 단체 채팅방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링크를 또 공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수업 링크도 공유해야 되죠. 부가자료 링크도 공유해야 되죠. 서로 링크로 공유를 많이 해야 이제 아무래도 그게 수업이 잘 진행이 되겠죠. 계정, account라고 하죠. account. 자, set은 그냥 영어.

0: 단어니까 set up an account. 여기다 up을 붙이면 훨씬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세팅한다는 얘기예요. Set up an account. You have to set up an account. 본인의 어떤 계정을 세팅을 해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1: Set up an account. Set up an account.
0: 회원 등록을 안 한다 하더라도 회의방에 들어갈 때 뭘 세팅해야 돼요? 본인 아이디 세팅해야 되죠. 뭐 얼굴도 세팅해야 되죠. 이런 것들. Set up an account. 수업 참여 account. 계정을 세팅해야 되고. 그 다음 단체 채팅방. 많이 들어보신다는데. 단체가 뭐예요? Group. Chat room. Group chat room. 그죠? 그러니까 뭐 화상 프로그램 플랫폼과 별도로. 그죠? 그냥 단체 채팅방 같은 데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수업도 잘 진행이 되는 거고. 소통이 매우 중요하죠. 원거리에서 해야 되니까. Group chat room. 단톡방 운영 거의 필수라고 봐야 되겠죠? Group chat room. 들어보세요.
1: Group chat room. Group chat room.
0: 그 다음에 링크 공유는 되게 쉬워요. 그냥 여러 링크를 공유하죠. 그럼 뭐 예를 들어 수업 링크 그것을 공유하다. Share 다음에 링크인데 중간에 관사 하나 넣어줄게요. Share the link. Share the link. Teacher share the link in group chat rooms. 이렇게 가도 되겠네요. 단체 채팅방에 링크를 공유한다. 들어보세요.
1: Share the link. Share the link.
0: 자, 그 문장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요 두 개 합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링크를 일반적으로 공유한다. 일반화 시킬게요. 복수형 붙여서. 선생님들, 예를 들어 뭐 teachers 앞에서 붙여서 the teachers, 선생님들이 share the link, 링크를 공유한다. In 어디서? Group chat rooms 에서 붙여서 일반화. The teachers share the link in group chat rooms 에서 단체 채팅방에서 링크를 선생님들이 공유를 해주신다. 됐죠? 들어보세요.
1: The teachers share the link in group chat rooms. The teachers share the link in group chat rooms.
0: 일반화시킨 문장이니까 S를 붙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중해야 되죠. 선생님 말씀에. 아무래도 진행, 수업 진행을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화상으로 나오는데 일단은 선생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과제 제출 같은 것도 이제 다 채팅방에 한다든가 이메일로 한다든가 어디에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과제 제출도 다 온라인상에서 하게 됩니다. 집중하다 영어로 집중하다. Attention, 그죠?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강세. Attention. Pay attention to. 자, 요 말은 집중하다의 의미로 여러분이 그냥 가장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 고민하지 마시고 요거 쓰세요. 들어보세요.
1: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0: 선생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Teachers 뭐뭐뭐 이렇게 가기보다는 What the teacher is saying. 의문사 절씁시다. 이게 훨씬 더 세련된 영작입니다. What the teacher is saying.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영어에선 풀어줍니다. 그게 정말 진정한 영어예요. What the teacher is saying. What the teacher is saying.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된다. 들어보세요.
1: What the teacher is saying. What the teacher is saying.
0: 마지막으로 과제 제출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제출. 구동사 하나 필요하거든요. 제출하다. 뭐로 제출해요? 손으로 제출하죠. Hand in assignments. Hand in assignments. 손이 주어예요. 저기 동사예요. Hand in, 강세 뒤에. Assignments. 혹은 turn in assignments. Turn in, 힘 뒤에 assignments. 과제에다 복수 붙여서 과제를 제출하다. Students have to turn in assignments. Students have to hand in assignments. 제출하다. 들어보세요.
1: Turn in assignments. Turn in assignments. Hand in assignments. Hand in assignments.
0: 문장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해. 비대면 수업 때, 원격 화상 수업 때 선생님 말씀 잘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You have to pay attention to what the teacher is saying. 선생님 말씀 이렇게 풀었죠? You have to pay attention to, 집중해야 된다. What the teacher is saying. 들어보세요.
1: You have to pay attention to what the teacher is saying. You have to pay attention to what the teacher is saying.
0: 좋습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온라인 수업 진행 관련된 단어들 오늘 정리를 해보고 표현으로 만들어서 문장에 넣어봤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듣다. 자, 동사 두 개죠. Attend도 좋고 take도 좋고요. Attend classes online. Attend classes online. 복수형 붙여주고 표현으로 들어보세요.
1: Attend classes online. Attend classes online.
0: 자, 필수적인 게 단체 채팅방이죠. Group chat room. Group chat room. 두 개 단어의 조합은 앞에 힘 줍니다. Group chat room. 들어보세요.
1: Group chat room.

0: Group chat room.
1: 마지막 집중하다.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교실 수업 때보다 더 집중해야 되죠? 화면으로만 딱 보니까 집중을 해야 선생님 말씀이 잘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들어보세요.
0: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1: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온라인 수업 진행 관련된 표현들과 단어들을 정리해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자, 오늘 방송이나 그 전 방송들 혹시 다시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오픈 단톡방에 저희 방송 제목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EBS 1004 참여 코드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제가 질문 답변 직접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표현은요.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앞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How was? 하고 나서 궁금한 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날씨가 어떤지 혹은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How was? 궁금한 일 혹은 여기처럼 궁금한 대상을 얘기를 해서 그 대상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안부의 표현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핵심 문장으로 주말 잘 보내셨나요? 라는 질문을 바로 How was? 궁금한 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이 어떻게 라고 얘기를 할 때 의문사가 뭐가 떠오르죠? 그쵸, 바로 How가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어 배웠을 때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것들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How 하고 나서 비동사 궁금한 대상 혹은 궁금한 일이었습니다. How are you가 여기에서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궁금한 것 혹은 궁금한 일에 대해서 현재로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is나 혹은 are 넣어서 how is 궁금한 일 혹은 how are 궁금한 대상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현재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어땠는지에 대한 과거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is가 뭘로 달라지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how was 하고 나서 궁금한 대상이나 일을 말씀해 주시면은 그 대상이 어땠나요? 라는 안부의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궁금한 대상 혹은 궁금한 일을 바꿔가지고 How was 궁금한 일, 궁금한 대상으로 그게 어땠었나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 어땠어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럼 주말, 그쵸? 바로 weeke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주말이 어땠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바로 How was? 하고 나서 Your weekend. How was your weekend?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주말 잘 보내셨어요? 주말 어땠나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ow was your weekend? 한 번만 더. 시작! How was your weekend?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주말 잘 보냈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여러분이 하루를 마무리했었을 때에 오늘 별일 없었어요? 하루 잘 보냈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당신의 하루가 어땠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당신의 하루는요. 바로 How was your day? 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ow

0: How's your day?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오늘 별일 없었어요? 라는 안부의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was your day? 한 번만 더. 시작. How was your day?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오늘 별일 없었어요? 오늘 하루 잘 보냈나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시험 가지고 물어보도록 하죠. 시험을 치고 나왔을 때, 그쵸? 시험 잘 봤어요? 시험 잘 보셨나요? 라는 질문은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시험은 테스트나 혹은 exam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ow was your test? 혹은 How was your exam?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쵸? 시험 어땠어요? 시험 잘 봤어요? 라는 안부의 질문, How was your test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was your test? 한 번만 더. 시작. How was your test?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발음적인 포인트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How was your test보다 어떤 게 조금 더 익숙하세요? 그쵸? How was your test? 이렇게 연결되는 게 조금 더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How was를 How was your? 이렇게 조금 연결해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How was your test? 해서 시험 잘 보셨나요? 라는 안부의 질문 한번 해봤고요.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면접 잘 봤어요? 면접은 어땠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이라는 거는요, job interview 혹은 그냥 interview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면접 잘 봤어요? 바로 how was your interview 혹은 how was the interview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쵸? 면접은 어땠어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번에도 how was your 혹은 how was the interview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How was the interview? 한 번만 더. 시작. How was the interview? 라고 얘기를 해서 면접 어땠어요? 잘 봤어요? 라는 안부의 질문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궁금한 일이나 혹은 궁금한 대상을요, 어땠어요? 라고 안부를 물어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How was 궁금한 대상 혹은 궁금한 일을 넣어서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그거 어땠어요? 잘했어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How was your weekend? How was your weekend?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test? How was your test? How was the interview? How was the interview?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응용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문장 한번 살펴봤어요. 주말 잘 보냈어요? 그쵸? 바로 How was your weekend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또 물어볼 수 있는 질문도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요, 지금 잘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How Is your weekend? 혹은 거기에다가 뒤에 going까지 붙여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How is your weekend going?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going 빼고 How is your weekend?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지금 주말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잘 보내고 있어요? 라고 지금 잘 보내고 있는지를 얘기를 할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응용이 또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그쵸. 바로, How is 궁금한 일 going? 이렇게 물어보면, 그쵸. 그 일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라는 문장을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 떠올려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is your weekend going? 한 번만 더. 시작. How is your weekend going?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주말 잘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응용 문장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보도록 하죠. 하루 잘 보냈어요? 혹은 어떻게 하루 보냈어요? 별일 없었어요? 라는 질문을 How was your day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응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회사에서라는 장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장소를 얘기를 할 때는요, at이나 혹은 in을 얘기를 하는데요. 대개 회사에서 라고 얘기를 할 땐 요 편 떠올려 주시면 좋습니다. 바로 at work. 요것이 바로 회사에서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How was your day at work?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요? 라는 안부의 질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How was your day at work? 한 번만 더. 시작! How was your day at work? 라고 얘기를 해서 회사에서 별일 없었는지 라는 장소까지 넣어서 질문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안부를 물어볼 때 그거 어땠어요? 그거 잘했어요? How was 궁금한 일 혹은 궁금한 대상으로 물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to you.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근철입니다. 매일 10분 영어고요. 그 중에서도 하루 딱 한 문장으로, 그렇죠?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거죠. Try again. 오늘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지체 없이 바로 출발합니다. 단,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즐거운 도전부터 가겠습니다. 빰빰빠람빰빰,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네,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내용은 머릿속에 장면 떠올리시면서 야, 내 손금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한 명 알고 있어. 손금을 보다 막 어렵잖아요, 느낌이.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예,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내가 알다. I know someone. 되게 쉽죠? 그런데 뭐만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who 쓰시면 돼요. 이거의 어감은요. 어느 상황에서 필요할까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누구다라고 적시하진 않지만 거기에 내가 이런 사람 알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어? 이 정도의 느낌으로 가볍게 던질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coming up, try it out. 스텝 1. 자, 뭐뭐 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 해서 뒤에 다 똑같고요. 앞에 독서, 기금을 조성하는, 사람을 돕는, 작곡을 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I know someone 까진 쓰세요, 그냥. 그죠? 근데 who 다음에 동작을 쓰시면 되는 거죠. 독서를 많이 하다. 그러면 책을 읽는 게 뭐예요? read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읽는 거니까 someone read가 아니고 someone reads죠. 그래서 I know someone who reads, 그 다음에 많이니까 a lot. 그래서 I know someone who reads a lot 이렇게 쓰시면 돼요. I know someone who reads a lot. 동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어. 이렇게 뭐 경제적인 것도 쓸 수 있잖아요. 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I know someone까지 똑같이 쓰세요. 3분의 2가 해결됐고요. 기금을 조성하다가 되게 어려울 것 같죠. 그런데 바로 동사, 기금이 쌓이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동사 raise를 쓴다는 거 하나 알아두세요. 그래서 I know someone who raises funds라고 합니다. 그래서 F-U-N-D가 우리가 fund라고 하잖아요. 거기다 보통 복수 형태를 많이 쓰니까 who raises funds. 아니면 이거 대신에 who raises money. 돈을 그렇게 기금을 조성하다라고 funds 대신에 쉬운 단어 money, money, money. 뭐니 해도 그걸 쓰시면 되겠죠.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람을 돕는 사람을 나는 한명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I know someone who helps people. 그런데 만약에 poor people, 그렇죠? 힘든 사람들을 돕는다. People in need,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다. 이렇게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다 쓰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I know someone 다음에 동작만 쓰시면 돼요. 작곡하는 사람을 한명 알고 있어 라고 할 때요. I know someone. 작곡하다 뭐예요? 그렇죠. compose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쉬운 단어가 쓰는 거잖아요. 노래를. 우리가 노래를 작곡. 그래서 write songs 아니면 who write 다 좋습니다. write songs 아니면 music이라고 쓰셔도 되겠네요. who writes music. 자, 네 가지는 여러분 다 이제 연습하실 수 있겠죠? 보고 읽는 거 의미 없더라. Totally meaningless. 그러니까 바로 you'll be given your own chance to speak it out loud. Then repeat after me. 가볼까요? 첫 번째. 나 독서 많이 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Your turn. 네. I know someone who reads a lot. 됐죠? 자, 두 번째는요. 기금을 모으는 사람, 조성하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Your turn. 그렇죠. Who raises funds? 이런 식으로요. I know someone who raises funds. 자, 세 번째는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니까. 자, your turn. 네. 그래서 I know someone who helps other people. 아니면 그냥 people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요. 그렇죠? 예. 작곡하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어요. 라고 해서 your turn. 네, I know someone who writes music 하시면 딱 어울립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더 확장시켜 볼게요. Here we go. Step 2. 내 손금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을 한명 알고 있어. 이거 어려운 것 같지만 핵심은요. 내가 알고 있다. I know someone까지 하세요. 그렇죠? 근데 손금을 보단 뜻은 뭐예요? 손에 난 금을 읽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영어에도 이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who reads라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다라고 쓰는 어감은 who can이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Someone who can, C-A-N. 그래서 I know someone who can read your palm. P-A-L-M이요. L이 묵음이에요. 이거 팔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palm 하면 바로 손바닥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예. 물론 손등은 뭐라고 합니까? 또 이렇게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그러면 the back of your hand. 그렇죠? 손등은 back of your hand. 손의 뒷부분이니까. 손바닥은 따로 이름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palm이라고 씁니다. P-A-L-M. 됐죠? 뭐 여러 번 읽을 거면 여러 손을 읽을 거면 read your palms 하고 S 붙여도 상관없고요. 됐죠? 자, 고양이 10마리를 키우는 사람을 한명 알고 있어. 자, 한번 가볼까요? I know someone. 그렇죠? 예, 현재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who's raising. raising이 바로 아까처럼 올리다. 모으다는 뜻도 있지만 무엇을 키우다. 왜? 동물이 점점 크면은 올리는 거잖아요. 식물도 이제 키가 크는 거고 동물도 키가 크니까 그래서 raise라는 단어가 키우다는 뜻이 있습니다. 10 cats. 10마리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을 실제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사람이 작곡가예요. 드라마 작곡가. 그래서 예. 진호야, 프로그램 잘 보고 있지? 자, 우리 조진호 씨 저희 프로그램 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 cats. Isn't that amazing? 그 문제로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한명 알고 있어. 그러면 I know someone.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Who can help you? 그죠? 바로 help you. 근데 그것에 그런 문제. 그럴 때는 바로 with that이라고 쓰시면 돼요. I know someone who can help you with that. With that problem. 다 상관없습니다. 자,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 두번더 마무리 깔끔하게 해보는 시간이죠. Try it again.

Alright,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상대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네 손금 봐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랬더니, 정말? 나는 네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한술 더 뜨네요, 그죠? 자, 한번 가볼까요? I know someone who can read your palm. 됐죠? 네, 그랬더니 바로 얘기합니다. Really?

I know someone who can read your mind. 그래서 마음을 읽다는 read your mind. Read your palm은 손금을 보던. 전부 다 read를 쓴다는 게 신기하죠? 이것도 한번 연결고리에서 만들어 드렸고요.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you know what to do. Visit our website, ebs.co.kr. 함께 해주시고요. 주위에 함께 나누면서 더 행복한 시간, 뭐 스터디 그룹을 만드셔도 좋고요. 가족끼리 하루 한 문장씩 던져주면서 네, 연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Thanks a lot. See you next time.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준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신학팀의 Go Go Let's S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I'm your good buddy, 제인의 킴. 오늘은 또 새로운 여행지로 떠나는 시간인데요. 과연 오늘은 어디로 출발을 하는지. 자, 새로운 곳 어디지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1: Land of romance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A trip to South America. The trip to Altiplano, the roof of South America, begins in Puno, Peru. This is to go to the Lake Titicaca, adjoined to Puno. The land of myth where Inca sun god is believed to be born, Lake Titicaca.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South America로 여행을 떠납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런 의미죠?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The Lake Titicaca, adjoined to Puno. Puno. Puno에 인접한 티티카카 호수라고 하죠?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각각 어떻게 들리는지 항상 하시는 것처럼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Land of romance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A trip to South America. Land of romance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A trip to South America.
2: 2.
3: This is to go to the Lake Titicaca. Adjoined to Puno. This is to go to the Lake Titicaca, adjoined to Puno.
0: 잘 들리셨나요? 자, 그럼 이제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Land of romance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a trip to South America. 지구 반대편에 있는 로맨스의 땅, 남미 여행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is is to go to the Lake Titicaca, adjoined to Puno. 이것은요, 푸노에 인접한 티티카카 호수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번엔 자막 보면서 여러분 지도도 한번 보시면서 남미가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 확인하면서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Listen one more time.
1: Land of romance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A trip to South America. The trip to Altiplano, the roof of South America, begins in Puno, Peru. This is to go to the Lake Titicaca, adjoined to Puno. The land of myth.

0: where Inca sun god is believed to be born, Lake Titicaca.
1: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ward.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So on, the, to, of, the 모두 belongs to function word, 기능어들이죠. 얘네들은 그냥 주르륵 빨리 강세 없이 발음하시면 돼요.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이렇게 강세 주는 부분은 other side earth 부분이 되죠. 이때 other 하실 때 th 발음이니까 긁어주시고 other 그리고 side 그리고 earth 하실 때 th 발음 또 나오죠.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특히 earth라는 어라는 모음소리 앞에서 정관사 더는 d로 발음한다. 아시죠? Good listening one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Okay, Google listening two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제 입모양을 잘 보면서 따라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three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All right, good job.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Land of romance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a trip to South America. 한 번 더. Land of romance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a trip to South America.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 Lake Titicaca, adjoined to Puno. 어려운 부분이 없죠? 더, to, 약하게 모두 나머지 단어들은 이름인지라 더군다나 더 중요하고 adjoined 하지 마시고 adjoined. 두 발음이 거의 안 들리죠? 간단합니다. Lake Titicaca, T에서도 T를 TT 하셔도 되고 TD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Google listening 1. The Lake Titicaca joined to Puno. Alright, Google listening 2. The Lake Titicaca adjoined to Puno. Alright, 세 번째 Google listening 3. The Lake Titicaca adjoined to Puno. Excellent.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is is to go to the Lake Titicaca adjoined to Puno. 한 번 더. This is to go to the Lake Titicaca adjoined to Puno. Excellent. 영국식 발음 궁금하시죠, 여러분? 가볼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3: Land of romance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a trip to South America. Land of romance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a trip to South America.
2: 2.
3: This is to go to the Lake Titicaca adjoined to Puno. This is to go to the Lake Titicaca adjoined to Puno.
1: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Land of romance. Romance의 땅. 근데 이 땅 어디 있어요?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romance의 땅인데 그러면서 쉼표 a trip to South America. 여행인데 어디 여행? 남미 여행. 이렇게 되죠? The trip to Altiplano, Bincan, South America begins in Puno, Peru라고 합니다. Bincan에 들어갈 말, the roof of something. 원래 the roof of something 하면 뭐뭐의 지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South America의 지붕인 Altiplano로 가는 여행. 이게 전체, 그러니까 앞에 쉼표 쉼표 사이에 들어간 요것이 이제 삽입절이 되고 the trip to Altiplano begins, 여기 동사 나오죠? 시작됩니다. 시작합니다. In Puno, Peru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This is to go to the Lake Titicaca, blank to Puno. 이것은요, 가기 위한 것이에요. 어디로? To the Lake Titicaca. Titicaca Lake로 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되겠는데, 이 Titicaca Lake는요, 어디 있어요? 네, 빈칸 to Puno 했으니까, adjoined to Puno, Puno에 붙어있는, Puno에 인접해있는 Lake Titicaca,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The land of myth, myth가 신화인 거 아시죠, 여러분? 신화의 땅, 그런데 이 땅은요, where blank is believed to be born, 태어났다고 믿어지는, 누가 태어났다고 믿어져요? 빈칸. Inca sun god라고 했으니까, 네, 잉카 태양신이 태어났다고 믿어지는 신화의 땅, 어디? 쉼표? Lake Titicaca.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이해 되셨죠, 여러분? 충분히. 자, 그럼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들어볼게요.

0: 보세요.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1: Land of romance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A trip to South America. The trip to Altiplano, the roof of South America, begins in Puno, Peru. This is to go to the Lake Titicaca, adjoined to Puno. The land of myth where Inca sun god is believed to be born, Lake Titicaca.
0: 네, 새로운 여행지로 출발한 오늘 이 시간의 내용들 모두 캐치하셨다면 다시 한번 또 복습하셔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발음들을 캐치하고 내가 따라 말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There you go. www.ebse.co.kr로 오셔서 꼭 반복적으로 듣고 따라 말하는 것까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See you later. Bye-bye.
2: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3: I'm fine. Thank you. No, enough.
2: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4: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명사로 쓰이죠. Thanks for the heads up. 자, heads up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머리가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봤어요. 근데 어떤 정보를 야! 이렇게 띵 해서 머리를 딱 올리는 거예요. You put your head up, right? So you learn something new. So information or warning. 어떤 정보를 주던가 아니면은 경고를 주던가 그게 바로 heads up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뭔가 조심을 해야 될 거 같으면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So, thanks for the heads up. 미리 알려줘서 고마워. 나는 몰랐어. Okay, I just found out a few minutes ago. I just found out a few minutes ago. 그러니까 저도 그동안에 몰랐어요. 몇 분 전에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I just found out, so I'm telling you now. So find out, 알아냈어요. Okay, so that's our expression as well. All right, let's look at some example sentences. Okay, here we go. Heads up. So, heads up. Okay, so, 자, 경고 미리 알려주다. Okay, so you can be better prepared or you can be careful. 자, 어떤 상황에서 경고가 될 수가 있고 어떤 거는 그냥 미리 알려주는 거, 정보를 주는 거죠. I need a heads up on the diamond project. I need a heads up on the diamond project. 자, diamond project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뭐 I need a heads up on 뭐뭐 대해서 뭔가 좀 알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뭐 새로운 게 있나요? 아니면은 뭐 어떤 답이 왔나요? I need a heads up. The latest information. Okay, next one. I almost got in trouble. Thanks for the heads up. I almost got in trouble. Thanks for the heads up. 자, 하마터면 혼날 뻔했어요. 미리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네, 만약에 동료가 말을 안 했으면은 혼난 거예요. But thanks for the heads up. I didn't get in trouble. I almost got in trouble. So thanks for the heads up. 미리 경고를 한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빨리 지워. 네, 그러면 오, 정말 정말. And then 수정을 해서 he gave you the heads up. Okay, great. So you were looking down like this and ding. Okay, he gave you the heads up. Okay, next one. Find out. Find out. Find는 그냥 찾는 거죠. So find out는 알아내다는 거죠. So can you find out if he's coming to the conference? Can you find out if he's coming to the conference? 네, 그가 회의에 참석하는지 알아봐줄 수 있나요? 그래서 이 사무실에서는 알아봐줄 수 있어요. 알아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쓰죠. Okay? I need to find out the company's address. I need to find out the company's address. 자, 회사 주소를 알아봐야겠어요. 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를 할 때, 회사에서 일할 때 뭔가 찾아내는 거를 많이 하죠. Right? We need to find out a lot of things. So this is a very useful phrasal verb. Okay, I think now we're ready to move on to shadowing. All right, guys, we are now ready to do a little bit of shadowing. So you're going to follow after me, repeat after me, and we're going to do a very natural speed, kind of what native speakers usually do. So here we go. Our biggest client is visiting the office next week. They are? Thanks for the heads up. I just found out a few minutes ago. I just found out if you know that. I just found out. Just find out. Okay? Let's do that one more time. Our biggest client is visiting the office next week. They are? Thanks for the heads up. I just found out a few minutes ago. 네, 이 stress도 굉장히 중요하죠. I just found out. 그렇게 함으로써 rhythm을 더 주죠. I just found out. 보다는 I just found out.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Stubborn versus determined. Stubborn versus determined. 오늘 단어들 stubborn 그리고 determined입니다. 네, stubborn부터 시작할게요. stubborn, 고집스러운. 이거는 발음은 stubborn, okay? 첫 번째 음절은 sta, 그리고 두 번째 음절은 태우다 할 때 burn, burn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stubborn, stubborn, very good. Oh, she's so stubborn. He's so stubborn. 네, 좋아요. 네,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stubborn, 고분고분하지 않은. So this is referring to somebody who's not flexible, who's very stuck in their ways, 그리고 다루기 힘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stubborn라고 할 때는 뭔가 좀 힘든 사람, 그렇죠? Someone who's very difficult, who's not easygoing, right? 그럴 때 stubborn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My husband is so stubborn. Why are you being so stubborn? I have a stubborn cold. Stubborn, 고집스러운, stubborn.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우리 남편은 고집이 너무 세. My husband is so stubborn. My husband is so stubborn. 네, 고집이 셀 때는 stubborn. 네, 두 번째, why are you being so stubborn? Okay, 고집이 센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너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 왜 이렇게 고집이 세니? Why are you being so stubborn? 네, 이런 약간 톤으로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Why are you being so stubborn? 좋아요.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오,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썼습니다. 근데 원어민들이 자주 이런 식으로 써요. I have a stubborn.

cold. cold는 감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지독한 감기예요. 감기가 떨어지지 않은 그런 감기. I have a stubborn cold.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I have a stubborn cold. I have a stubborn cold. 좋아요. 다음 단어는 determined. determined 뜻은 단단히 결심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단어가 길지만 발음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일단은 잘 들어보세요. determined. 네, D-E로 시작하지만 D가 아니고요. D, 약간 DI처럼 읽으셔야 돼요. determined. mind. mind가 아니에요. mind. determined. 만약에 발음이 어렵다고 하면 지금처럼 음절로 나눠서 처음에는 천천히 따로따로 그 다음에 조금씩 연결해 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Okay, determined. Stubborn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네, stubborn 같은 경우는 고집이 세다고 하면 사실 되게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네, 근데 determined는 되게 긍정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뭔가 목표를 확고히 지키는 사람을 determined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stubborn인데 좋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단호한. So, determined is somebody who's really firm in their beliefs, firm in their set decisions or a particular goal that they have. They're just really, really adamant about getting to their goal, okay? 그래서 좋게 말하면 determined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문장도 한번 볼게요. My husband is determined. I'm determined to finish it today. We're determined to find out. 단단히 결심한. determined. Okay, very good. 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Okay, stubborn 했었을 때, my husband is so stubborn. 이 문장 기억하시죠? 네, 여기서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남편은 단호해. 갑자기 좋게 얘기하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determined. 이거는, 뭔가 어떤 결심에, 되게 단단한 사람. 그죠? My husband is determined. My husband is determined.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stubborn하고 다르게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나는 오늘 그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어. 뭐를 결심했을 때, I'm determined to finish it today. Okay? 여기 같은 경우는 stubborn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없어요. I'm determined to finish it today. 나는 결심했어. 이런 문장들 만들 거면, I'm determined to 뭐뭐뭐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We're determined to find out.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는 결심했어. We're determined. 알아내기로. We're determined to find out.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결심할 때. We're determined to find out.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We're determined to find out. We're determined to find out. 네,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stubborn. 이거는 고집스러운 사람에게 stubborn이라고 할수 있죠. 부정적인 의미고요. determined 같은 경우는 단단히 결심할 때 determined라는 단어를 쓰고요. 뭔가 좀더 긍정적인 단어죠. stubborn보다는. 이렇게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My husband is so stubborn. My husband is so stubborn. My husband is so stubborn. My husband is so stubborn. My husband is so stubborn. My husband is determined.
My husband is determined. My husband is determined. My husband is determined. My husband is determined.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댓글에 많이 읽어달라는 그런 댓글을 봤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복으로 좀 많이 넣어봤는데 Let me know your feedback. Okay, hope you guys enjoyed today's lesson.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 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온라인 수업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한 주입니다.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제 원격 화상 수업 같은 그런 온라인 수업들에 대한 준비와 진행 이야기를 해봤다면, 오늘과 내일은요, 장점과 단점을 구분을 좀 해서 쓸 수 있는 영어 표현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장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단점이란 건 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보완해야 될 요소도 좀 많죠. 일단 뭐 집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집중이 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영어로 표현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장점도 정말 해보신 분들도 뭐 수업을 받아보신 분, 하신 분, 뭐 여러 가지 연구된 자료들 보면 장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말들을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장점이 잘만 활용하면 엄청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막대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장점 앞에 쓰면 상당히 큰 장점을 부각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significant. 상당히 중요도가 높은 약간 이런 어감이거든요. 이건 참 심오한 단어입니다. 이거 꼭 연습할게요. significant. significant. 뭔가 깊이도 있고 뭔가 아주 큰 이런 거 할 때 significant benefits. significant benefits. 정말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여러 장점이 있다. 이럴 때. 자, 들어보세요.
1: significant benefits. significant benefits.
0: 좋습니다. There are significant benefits. benefits. 자, 장점 중에 일단은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 일단 가지 않아도 되니까 등하교 시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집에서 좀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런 것부터 해볼게요. 자, from the comfort of one's own home. 자, 갑자기 좀 긴 문구가 나오니까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이러면 순간 당황하실 수 있는데 이 comfort이 뭐냐면 편안함, 안락함이란 뜻이에요. comfortable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의 어떤 편안함 속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편안하게 옷 입고 들어도 되잖아요. 그죠? From the comfort of one's home. From the comfort of one's home. 그죠? 여기다가 own을 붙이면 강조라는 거거든요. From the comfort of one's own home. One's own home. 여긴 소유격이 들어가면 됩니다. 본인 집에서 편안하게 라는 뜻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1: From the comfort of one's own home. From the comfort of one's own home.
0: 시간 활용이 아무래도 더 잘 됩니다. 등하교 시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학교 갈 준비 뭐 이런 거 다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better use of one's time. 그 시간을 복습하고 예습하고 뭐 이런 시간을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better use 명사입니다. 이건 더 좋은 활용 of one's time. 학생들이 본인 시간을 아무래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그런 장점도 있죠. better use of one's time. 들어보세요.
1: better use of one's time. better use of one's time.
0: 이건 분명히 장점입니다. 자, 온라인 수업은 막대한 장점을 제공할 수 있다. 잘 활용이 되고 그러기만 한다면요. Online classes can offer significant benefits. significant benefits. 온라인

0: 수업은 offer, 제공한다. 정말 막대한 장점들을 제공할 수 있다가 되겠죠? 가능성이. Online classes can offer significant benefits. 들어보세요.
1: Online classes can offer significant benefits. Online classes can offer

0: 수업 자료 공유하는 것도 뭐 일단 물리적으로 프린트아웃을 안 한다 하더라도 PDF 버전이나 뭐 어떤 파일 형태로 공유하기도 되게 쉽고 영상이나 이런 거 링크 공유해주기도 쉽고 왜냐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꾸 소통을 하는 거니까. 첫째, communicate more efficiently. communicate 들어보세요. communicate more efficiently. communicate more efficiently. efficiently. 자, 이게 효율적으로란 얘기죠. 자, 들어보세요.
1: communicate more efficiently. communicate more efficiently.
0: 학교에서 이제 다 같이 얼굴 보고 이제 소통을 하다가 집에 가면 소통하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거의 24시간 계속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뭔가 마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팅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쉽게 아이들한테 다가가다. 요 다가가다라는 말이 참 이 교육계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reach out. 요거야. reach out. reach가 뭐냐면 이렇게 손을 뻗는 거예요. reach out. 이렇게. reach out. to students easily.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 그죠? reach out to students easily. 자, 이것도 들어볼게요.
1: reach out to students easily. reach out to students easily.
0: 자, 그 다음에요. 수업 자료를 공유하기도 되게 용이한 플랫폼들이 많죠. 화상회의 프로그램 자체가 수업 공유, 뭐, 자료 공유하기가 되게 좋고요. 뭐, 단체 채팅방 프로그램에서도 자료 공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다가. 그래서 공유하다는 share죠. class material 하면 수업 자료겠네요. 이건 간단하죠. 들어볼게요.
1: share class material. share class material.
0: share class material. share class material. 자, 요거 넣어서 영작해 봅시다. 선생님들은 학생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수업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그렇죠? 쉽게 다가가다. 아까 reach out to students easily. 그다음에 share class material. 이렇게 갑시다. Teachers can reach out to students easily and share class material. 저 수업 자료 공유도 공유고 그다음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도 있는 거다. 자, 다시 한번. Teachers can reach out to students easily and share class material. 강세 잘 주세요. 들어볼게요.
1: Teachers can reach out to students easily and share class material. Teachers can reach out to students easily and share class material.
0: 학생들마다 본인만의 속도로 배울 수 있죠. 뭐 다 아는 부분이면 건너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모르는 부분이면 두 번, 세 번 봐서라도 복습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녹화된 영상이 그 제공된다는 전제라면 두 번, 세 번이도 그 부분을 계속 이해할 때까지 보는 겁니다. 아는 부분은 건너뛰고 1.2배속으로 그냥 쭉쭉쭉 그냥 빠르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내용을 기억할 수 있죠. 왜? 막 빠르게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모르는 부분 여러 번 보면서 음미했거든요. 아는 부분 빨리 넘어가서 효율화시켰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의 속도로 배움으로써 더 많은 내용을 기억하다. 이것부터 할까요? 기억은 remember라는 단어가 있는데 뭐 잊어버렸던 걸 기억하다가 이제 remember 같은 거고 뭐 머릿속에 넣은 걸 꾸준하게 이어가다라는 어떤 장기 기억 속에 들어갈 때 쓰는 단어가 retain입니다. retain. Retain more material. Retain more material. 이 단어 기억할게요. 들어보세요.
1: Retain more material. Retain more material.
0: 머릿속에 저장해서 꾸준히 들고 가다. 그게 retain이에요. 그 다음에 본인만의 속도. 속도가 뭐 speed라는 말도 있는데 이럴 때는 약간 pace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Pace. Pace 조절할 때. 본인만의 pace로 배운다. Learn at one's own pace. Learn at one's own pace. 자신만의 속도로 배우다. 들어보세요.
1: Learn at one's own pace. Learn at one's own pace.
0: 다음에 복습과 건너뛰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복습은 review, review 할 수 있고 skip 건너뛰는 거죠. Skip. They can skip parts they already know. 아는 부분 건너뛰고 they can review parts they don't understand well. 잘 이해 안 가면 두 번 세 번 보는 거예요. 들어볼게요.
1: Review, review. Skip, skip.
0: 좋습니다. 학생들은 자료를 복습하거나 건너뛰면서 자신만의 속도로 배울 수 있다. Learn at their own pace. 여기 들어가고 review, skip 들어가면 되겠죠? Students can learn at their own pace. Their 소유격이죠? 복수형 소유격. Students can learn at their own pace. 몸함으로써 by reviewing or skipping material. Reviewing or skipping material. 자, 복습을 하거나 건너뛰므로써 자신만의 속도로 학습할 수 있다. 이게 최고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Students can learn at their own pace by reviewing or skipping material. 자, 들어볼게요.
1: Students can learn at their own pace by reviewing or skipping material. Students can learn at their own pace.

0: by reviewing or skipping material.
1: 좋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막대한 장점이 있다. Significant benefits. 오늘 중요한 단어죠? 들어볼게요.
0: Significant benefits. Significant benefits.
1: 쉽게 학생들한테 다가가다. 그렇죠? Reach out to students easily. 들어볼게요.
0: Reach out to students easily. Reach out to students easily.
1: 손을 뻗는 거예요. Reach out. 본인만의 속도로 배우다. Learn at one's own pace. 들어볼게요.
0: Learn at one's own pace. Learn at one's own pace.
1: 자, 오늘은 온라인 수업의 장점에 쓸 때, 장점이란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영어 표현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옛날 방송 다시 이렇게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보기 서비스 여러분이 우리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이용하시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서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들 질문 답변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패턴 잉글리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이 정말 괜찮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라고 그 과거를 되짚어서 아, 그거 괜찮았어 라고 여러분이 의견을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셨나요? 그쵸? 바로 무엇? 하고 나서 really good 이런 것들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것이 정말 괜찮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패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무엇? was really good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 정말 좋았어요, 정말 괜찮았어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의 핵심 표현으로 이거 한번 뽑아봤습니다. 음식이요, 정말 괜찮았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What was really good? 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어떤 것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것이 맛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바로 What is good?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 맛있다라는 걸 delicious를 넣지 않고 good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나요? 맞아요. 바로 what is good, what is delicious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good 가지고 정말 다양한 좋은 표현들을 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조금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거 정말 좋아요 라고 의견을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바로 what is really good 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거 정말 좋아요가 아니고 그거요. 그거 진짜 괜찮았는데, 그거 정말 좋았는데 이렇게 해서 과거에 그게 좋았다, 그거 정말 괜찮았다 라는 의견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is를 여러분 바꿔서 was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was really good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거 정말 괜찮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엇 자리에 다양한 것들을 넣어서요, 그거 정말 괜찮았어요, 그거 정말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날씨요 진짜 괜찮았어요, 날씨 기가 막혔어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치, 바로 weathe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he weather was really good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날씨 정말 괜찮았어요, 날씨 정말 좋았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The weather was really good. 한 번만 더. 시작! The weather was really good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W-H-E-T

0: THER이라고 얘기를 하는 뭐뭐 인지 아닌지 그거를 얘기를 할 때도 whether이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그거 조금만 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weather이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날씨 정말 좋았어요. The weather was really good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 요거 한번 보죠. 음식 진짜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음식은 바로 food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he food was really good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음식 진짜 괜찮았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라는 표현 the food was really good으로 말씀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The food was really good. 한 번만 더. 시작. The food was really good. 아, 그 음식 진짜 맛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The food was really good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영화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영화 어땠어요? How was the movie? 라고 얘기를 할 때 영화 진짜 괜찮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영화 movie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the movie was really goo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영화 진짜 괜찮았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The movie was really good. 영화 정말 괜찮아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The movie was really good. 한 번만 더. 시작. The movie was really good. 영화 정말 재밌었어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으로 이거 한번 볼게요. 발표요. 정말 괜찮았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자, 발표는요. speech 혹은 presentation 두 가지의 표현이 있을 겁니다. 대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낭독하는 거는 스피치로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이 흔히 여러분 발표하는 것들 있죠. 그런 거는 present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훨씬 더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발표하신 거, 미팅에서 발표한 거 정말 괜찮았어요. The presentation was really good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The presentation was really good. 한 번만 더. 시작. The presentation is really good 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대방의 발표로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Your presentation 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장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것이 괜찮았어요. 어떤 것이 좋았어요. 맛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여러분이 경험했었던 것에 대한 의견을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요? 그렇죠. 무엇 was really good 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요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The weather was really good. The weather was really good. The food was really good. The food was really good. The movie was really good. The movie was really good. The presentation was really good. The presentation was really good.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하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 배웠어요.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The food was really good. 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대개 음식은요. 가성비가 좋다 혹은 가성비가 나쁘다 라고 얘기를 해서 가격에 비해서 가격 대비 좋다 나쁘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가격에 대비해서 가격 대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문장 뒤에 for the price를 넣어주시면은 가격 대비 어떻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the food was really good for the price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음식이 가격 대비해서 정말 괜찮았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The food was really good for the price. 한 번만 더. 시작. The food was really good for the price.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떤 힌트를 또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쵸? food 대신에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들을 넣어주시면은 그거 가격 대비에 정말 괜찮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할 때 what was really good for the price 라는 응용의 문장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표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것도

배웠었네요. 영화 정말 재밌었어요. 어떻게 표현했었죠? 그쵸, 바로 The movie was really good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영화나 혹은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취향 차이가 살짝 있잖아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요, 좋았어요, 나빴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나의 기준으로 얘기를 할 때는 이라고 여러분이 의견을 얘기를 할 때는요, for 대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 movie was really good for m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기준에서는요, 그거 영화 괜찮았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The movie was really good for me. 한 번만 더. 시작. The movie was really good for me. 라고 얘기를 해서 제 기준에서는 정말 괜찮았어요. 그러면, 그쵸. What was really good for me? 라고 얘기를 하면 내 취향에는 그거 괜찮았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경험했었던 거를 그거 괜찮았어요. 정말 괜찮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 What was really good?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행복을 찾는 시간이죠. You can build up your confidence at the same time. 자신감도 다시 한번 try again. 도전하시면서 키워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물론 딱 한 문장으로요. 자, 그 한 문장의 출발점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혹은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 모르고 있다고 여러분 절대로 don't be disappointed. 네, 절대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면 더 아는 즐거움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많이요. 그런 점에서 출발해 볼게요.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자, 오늘의 포인트는 뭘까요? 본인 스스로의 기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나 지금 이럴 기분이 아니야. 이게 포인트죠. 논쟁을 하다는 재료에 해당되는 거고 못말 기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요리법인 거죠. 재료에 너무 신경 쓰시다 보면 중요한 요리법을 놓칩니다. 그래서 어떤 기분이다. 물론 이 표현 말고 여기 나온 I'm not in the mood to 이 표현 말고도요. I don't feel like도 있어요. 그런데 무드의 안에 있다. 기분의 안에 있다. I'm not in the mood. 그 다음에 to 동작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외우시는 분들은 예, 정말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왜? 예문을 통해서 정리하고 직접 써보는 게 제일 좋으니까 예, 이렇게 쉽게 정리해드리잖아요. 그죠? 자,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을까 궁금증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숙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억이 전혀 안 나거든요. 논쟁을 할 기분이 아니야. 다 무슨 기분이에요? 논쟁, 요리, 축하, 말. 그러면 앞에는 나왔잖아요. 나 그런 기분이 아니야. 이렇게 연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I'm not in the mood. 그 다음에 뒤에 동작을 쓰시면 돼요. 논쟁하다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argue. 그래서 I'm not in the mood to argue. 그러면 질문이 나오실 거예요. 쌤, 여기 있는 to를 안 쓰면 안 되나요? 그럼 안 쓰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나는 기분이 아니야. 그런 기분에 있지 않아. 논쟁하다. 얘하고 얘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논쟁을 할, 뭐뭐 할의 느낌이 to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얘가 굳이 to 부정사다라는 말로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요리할 기분이 아니다? 뭐 정말 쉽죠. Not in the mood to cook. 됐습니다. I'm은 잘 들리지도 않아요. 난만 크게 하시면 되고요. 축하할 기분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celebrate이잖아요. Celebrate. 그렇죠? Not in the mood to celebrate. 됐죠? C-E-L-E-B-R-A-T-E. Celebrate. 빨리 하면 celebrate. 자, 말을 할 기분이 아니야. 야, 말 시키지 마. Not in the mood for talking 해도 되고요. Not in the mood for 대신에 to를 쓰셔서 당연히 to talk.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for를 쓰시려면 ing를 쓰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네 가지니까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ready? Okay, speak it out loud. The first one. 나 논쟁할 시간이, 논쟁할 기분이 아니라니까. Okay, your turn. 네, your turn. 바로 했습니다. I'm not in the mood to argue. argue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그렇죠. 바로 내가 요리할 그런 기분이 아니라고 오늘 밤은. 자, 그래서 your turn. 네, not in the mood to cook.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 뭐 축하하고 이럴 기분이 아니야. 네, 이런 얘기죠. 자, your turn. 네, I'm not in the mood to celebrate. I'm not in the mood to celebrate. 리듬은 not밖에 안 들려요. I'm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 Not in the mood. I'm not in the mood to celebrate. 야, 지금 이야기할 기분이 아니야. Okay, maybe next time, alright? 그럴 때는요, your turn. 네, I'm not in the mood to talk.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한번 확장시켜 볼게요.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Step 2. 지금은 너랑 말싸움을 할 기분이 아니야. 자, 말싸움이 앞에 나왔던 argue잖아요. 논쟁하다, 그렇죠? 말로 서로 쟁, 전쟁을 하는 거니까 그게 논쟁이죠. 자, 그래서 I'm not in the mood to, 예, 네, 그래서 뒤에 to argue with you. 그 다음에 지금은, 그러면 now, 아니면 right now. 다 좋습니다. 그래서 I'm not in the mood to argue with you now. 그렇죠? 이거 예전에 비슷한 표현, 예를 들면은 나만 빼면 I'm in the mood for dancing. 이거 한번 노래 불러드린 적이 있고요. 이걸 연결하면 Not in the mood to argue with you now.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리듬이 잘 안 맞아도 여러분 알아서 잘 기억이 나실 거라 믿고요. 자, 그 다음 거는 요리할 기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은 외식을 하자고. 그렇죠. 어떻게 매일 요리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I'm not in the mood to cook. 됐죠? I'm not in the mood. 뭐 하는 거예요? To cook. 그러니까 so 바깥에 나가서 먹자. 그럼 먹다는 뭐예요? eat이죠.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먹는 건 뭐예요? 바깥이니까 out. 그래서 so let's eat out. 되게 쉽죠. 요거 eat 대신에 조금 더 조금 높은 수준의 단어를 쓰고 싶으시면은 dinner의 동사형을 쓰시면 돼요. dine. D-I-N-E를 쓰시면 됩니다. dine. 아시겠죠? Let's dine out. Let's eat out.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걸 하실 때는 분명히 장면 떠올리시면서 Not in the mood to cook, so let's dine out. Let's eat out. 자, 맨 마지막 거 합니다. 내 생일을 축하할 기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일이지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러면 I'm not in the mood 까지는 나오겠죠. 그러면 to celebrate my birthday 해서 뒤에 연결됩니다. To celebrate my birthday. 어렵지 않죠? 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고요. 뭐 이렇게 외울 게 많아? 라고 생각하시면 외울 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make it really simple. 네, 그게 아주 심플한 게 행복한 인생의 지름길이니까요. 다시 한번 네, 두 문장 정리하면서 또 한번 행복을 느껴보세요. Try it again.

Alright,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한번 가볼까요? 나 지금 너랑 논쟁할 기분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제 있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야, 너 항상 그런 식으로 핑계 대잖아. 너 항상 그러더라, 말을. 자, 그러면 상황은요. I'm not in the mood to argue with you right now. 아니면 그냥 now. 그랬더니, 야, 너 그런 말 항상 하잖아. You always say that. 간단하죠? You always say that. 어쨌든 모든 것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 풀어나가면 안 풀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고요.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ere to come, right? ebse.co.kr.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Thanks a lot. Okay,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영문법 기초 Grammar Inside의 김승규입니다. 세계적인 팝스타죠. 아델의 히트곡이에요. Someone Like You라는 노래를 보면요. 그 노래가 무언가 이제 전 남친에게 전하는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 이 노래 안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문장이 숨겨져 있거든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Never mind, I'll find someone like you. Never mind, I'll find someone like you. 이 문장이 후렴구의 시작이 되는 부분에 딱 위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리 귀에 맴돌게 되는 중요한 멜로디 라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이 문장 무슨 뜻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보고자 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 단어, like입니다. 사실 like라는 단어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평소에도 많이 쓰는 그런 단어죠. 특히나 동사로 좋아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쯤은 우리 뭐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큰 소리 내서 따라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 like studying with Grammar Inside every morning. I like studying with Grammar Inside every morning. 저는 좋아해요 라는 거죠. 뭘 좋아합니까? Studying, 공부하는 것을요. 무엇과 함께? With Grammar Inside. Grammar Inside와 함께요. 지금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 좋다는 거죠. 언제?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요. 라고 해석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like, 좋아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이런 문장 이제 우리가 또 평소에 많이 쓰거든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자, 그냥 해석을 해보면 Would you like? 당신은 좋아하실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뭘 좋아하겠냐고 물어보는 겁니까? Something to drink. 마실 만한 무언가를. 마실 뭔가를 만약에 제가 좀 이렇게 드리면 좋아하실까요? 즉, 마실 만한 무언가를 원하시나요? 제가 좀 가져다 드릴까요? 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like의 쓰임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들과 좀 다릅니다. like가요. 무엇무엇과 같은 또는 무엇무엇처럼이라는 의미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는 like가 동사가 아니라 전치사로서도 활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like가 전치사로 쓰일 수가 있고 그때는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서 자, 이 문장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I'll never find another friend like Julie. I'll never find another friend like Julie. I'll never find. 나는 절대 못 찾을 거라는 거죠. Another friend. 또 다른 친구를요. 나는 또 다른 친구를 절대 못 찾을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예요? Like Julie. 줄리 같은 친구를 못 찾을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줄리가 좋은 친구고 소중한 친구라는 의미이겠죠. 자, 여기서도 like Julie. 줄리처럼 줄리와

같은 이란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문장도 살펴볼게요. She became a lawyer just like her father. She became. 그녀가 된 거죠. 뭐가 된 겁니까? A lawyer.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근데 뭐처럼, 뭐와 같은 변호사가 된 겁니까? Just like her father. 여기서 just는요. 꼭이란 뜻으로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꼭 그녀의 아빠와 같은. 아빠가 그랬듯이 그녀의 아빠처럼 그녀도 변호사가 되었어 라고 해석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like를 동사로 뭐 좋아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문장 자체가 이해되지 않으실 거예요. like의 전치사의 쓰임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겠고 자 이것들 참고해서 오늘의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들이 물론 이제 노래 가사 속의 얘기지만 전 남자친구에게 하는 겁니다. Never mind. 신경 쓰지 마. 라는 거죠. 내가 지금 혼자고 너는 뭐 이렇게 벌써 다른 애인 생겼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never mind. 나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 왜? I'll find someone. 내가 누군가를 찾을 거거든. 근데 어떤 누군가를 찾을 겁니까? Like you. 너와 같은, 너랑 비슷한 그런 누군가 내가 찾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조금 이제 외로워 보이고 그래도 전혀 신경 쓰지 마 라는 의미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문장이요. 사실은 굉장히 슬픈 문장입니다. 왜? 전 남자친구한테 너랑 닮은 사람 찾을 거라는 거잖아요. 난 널 여전히나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문장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또 생각하다 보니까 감정이입 돼요. 자, 감정이입 너무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 활용해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손흥민처럼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이런 생각하는 어린 친구들 지금도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어 문장으로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내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I want. 근데 뭘 원하는 거예요?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되는 것을 원하는 거죠. To be. 물론 to become 이라고 말하셔도 상관없어요. I want to be. 나는 되고 싶습니다. 뭐가 되고 싶은 거죠?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손흥민이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I want to be a great soccer player. I want to be a great soccer player. 이렇게까지 문장을 먼저 완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뭐와 같은 훌륭한 축구 선수를 말하는지 손흥민과 같은 훌륭한 축구 선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말이죠. 해서 이 뒤에다가 like 손흥민 또는 뭐 이제 like 흥민 손 정도로 이야기 이제 이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 두 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I want to be a great soccer player like 손흥민. 한 번 더. I want to be a great soccer player like 손흥민. 좋아요. 이 문장도 우리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는 토마스 에디슨과 같은 발명가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We can learn.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죠? 야, 이것도 유용한 표현입니다. A great deal. We can learn a great deal. 이라고 말해주시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라는 뜻이 완성이 돼요. 누구로부터 근데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발명가들로부터. From inventors. 그리고 여기가 핵심이죠. 누구 같은 발명가들로부터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토머스 에디슨과 같은, 모모와 같은 전치사 like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Like Thomas Edison. 해석 문장 완성이 됐죠? We can learn a great deal from inventors like Thomas Edison. 문장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 살펴봤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한 전치사 like 쓰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

0: Hi, welcome to Fit to Be Fit with Yenny Park. I know, it's our last week, but that's okay.
1: 안녕하세요, 박예니의 Fit to Be Fit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이번 주 역시 숙면에 좋은 자세 같이 해보도록 해요. 일단 영어 공부하러 갑시다.
0: Long time no see. Oh yeah, I've been so busy. What are you having? The usual? Yes, the burger and cheese fries, please.
1: 네, 대화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요. The usual, 아니면 the usual 이런 표현이에요. The usual. 일단 무슨 표현인지 대화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0: Long time no see 이러죠.
1: 아, 오랜만이에요.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oh yeah죠. 아, 그렇죠.
0: I've been so busy.
1: 정말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what are you having? The usual 이럽니다.
0: What are you having?
1: 뭐 가질 거예요? 이런 뜻이 아니라 What are you having? 뭐 드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드실 거예요?
0: The usual, 평상시에 드시는 것 또는 The usual 하면은 평상시에 하는 activity,
1: 평상시에 하는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항상 고르는 무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노래방 가서도 항상 부른 노래가 있듯이 The usual, 항상 하는 그런 것을 The usua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Yes, the burger and cheese fries, please 이러죠. 네, the burger and cheese fries 항상 버거하고 치즈 프라이즈를 먹나 봐요. 그래서 the burger and cheese fries, please. 제발, 아, 제발 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대화 살펴봤습니다. The usual 보러 두 번째 대화도 보러 갈게요.
0: What was the meeting about? The usual. That must have been boring. Yeah, well, that's how it is usually though.
1: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What was the meeting about? 이러죠. 미팅에서 무슨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the usual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우 뭐 the usual 평상시랑 똑같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항상 나오는 원래 그러는 대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the usual 맨날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that must have been boring 이러죠. 아우 지루했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yeah well 이러자 아우 뭐 이런 뜻이에요. yeah well 아우 뭐 That's how it is usually though. 이렇죠. 뭐 원래 그런 거지. 뭐 여기서 일부러 usually를 넣어드렸어요. 왜냐면 usually 여기서 이렇게 발음 보시라고. usually 그게 원래 뭐 평상시에 그런 거지. 뭐 그래서 usual, usually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The usual 살펴봤고요. 요거 하러 갈게요.
0: Okay, it's the third pose of the week already, right? We're gonna do the reclining goddess pose. So, we're gonna start on our bed. You don't have to though, ok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we're gonna start on our bed. You don't have to though. Okay. Lie down comfortably facing the ceiling, ok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lie down comfortably facing the ceiling. Good. If you have a pillow nearby, put it under your sacrum. Okay, like that.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if you have a pillow nearby, put it under your seat.

Great job, everybody. That was the reclining goddess pose, because I'm a goddess, or not. Anyways, 네, 우리 오늘 누워서 하는 여신 자세 같이 해봤습니다. 누운 여신 자세요. 잘 하셨고요. 영어 표현은 the usual, your usual, his usual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usual, 평상시에 하는 것, 평상시에 즐겨 먹는 것, 아니면 뭐 평상시에 항상 하는 대화 얘기,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 주시고 그럼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see you guys soon. I'll miss you.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바꾼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0: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1: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3: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4: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 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 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한 주 동안 같은 주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영어를 배우실 수 있는 구성으로 짜여져 있는데요.
1: That's right.
0: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1: Planning입니다.
0: 네, Planning,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계획 짜는 거를 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Mm-hmm. 오늘의 핵심 내용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That's 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more specifically about this. I plan in advance.
0: I plan in advance. Mm-hmm. In advance, 미리.
1: Before it happens, me, 네. in advance.
0: 저는 미리 계획을 세워요라는 내용이고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1: Bluence 씨입니다.
0: 네, Bluence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할 건데요. 그 전에 요약 문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All right, let's call her out and listen to her speaking summary. Bluence 씨, 나와주세요.
2: When it comes to making plans, I like to plan in advance because it helps me stay organized. When it comes to making plans, I like to plan in advance because it helps me stay organized. When it comes to making plans, I like to plan in advance because it helps me stay organized.
0: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So Bluence said, When it comes to making plans, I like to plan in advance because it helps me stay organized.
0: 네. When it comes to making plans, 계획을 짜는 것에 있어서는 이라고 말을 한 다음에 I like to plan in advance. 사실 plan하고 in advance가 자동으로 붙어가는 개념인 것 같아요.
1: Yeah.
0: 오늘 계획을 짜더라도 미리 짜는 거잖아요. 나중에 You can't plan after the fact.
1: No, you can't. You always have to plan in advance.
0: 네, 그래서
1: If you're planning, it's in advance.
0: 약간 중복된 느낌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yeah. plan in advance 이 표현 자체도 많이 쓰는 표현인 것 mm-hmm.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짜는 것에 있어서 저는 미리 계획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또는 이제 plan in advance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mm-hmm. 계획을 짜는데 그거보다 더 미리 좀 더 yeah. 앞서서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1: Mm-hmm.
0: Because 왜냐하면 it helps me stay organized. 일정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organized 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뭐 하는지, 내일 누구 만날 건지 다 알고 있고 파악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1: organized.
0: I am organized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일정 정리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미리 계획하는 걸 좋아해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1: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speaking summary once again?
0: Sounds good.
2: When it comes to making plans, I like to plan in advance because it helps me stay organized. When it comes to making plans, I like to plan in advance because it helps me stay organized. When it comes to making plans, I like to plan in advance because it helps me stay organized.
1: �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three responsibilities.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1: She says, and I need to ensure that I'm very structured and organized.
0: 반드시 뭐뭐 하게 하다.
1: Ensure.
0: 네.
1: Ensure.
0: 보장하다 이런 건데요. Make sure라고 바꿔서도 똑같은
1: yes.
0: 의미입니다.
1: Make sure. 네. Ensure.
0: 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영상 속에 나왔던 말들 중에서 in the midst of 뭐뭐뭐 나왔어요. In the middle of 하고 같은 의미인데요. midst도 많이 쓰입니다. 뭐뭐의 한가운데, 뭐뭐가 일어나는 와중에 라는 뜻이고요. 2 weeks in advance, 2주 미리, 2주 앞서서 라는 뜻의 표현이죠. 뭐 2를 5weeks로 바꿀 수도 있겠고요. 이 두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문장을 4개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우리말 번역 보여드리겠습니다.

0: Both.
1: 네, 어떤 그룹 여행 같은 거 갔을 때 오늘 어디 갈 거야 하면 다른 사람들 가는 대로 그냥 갈게요.
0: I'll just go wherever everybody else goes.
1: 네, wherever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게 어디가 됐든지라는 뜻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가 됐든 everybody else goes 하는 곳으로 나도 갈게요.
0: One last time. I will just go wherever everybody else goes. Great. Let's move on to you in the social world.

0: 네, 이번에는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준비했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always plan in advance. It's usually what keeps me in check. I plan in advance as much as possible, but I've found that I can't let what-ifs keep me from moving forward.
0: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Goff says,
0: I always plan in advance. 저는 항상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It's usually what keeps me in check. 그 미리 계획을 세우는 행동 자체가 usually what keeps me in check. 보통 저를 keeps me in check 해주는 존재입니다인데요. Keep me in check가 여기서는 이제 스스로 좀 제어가 되게끔 controlled.
1: Yeah, it keeps you controlled and on schedule, I guess.
0: 그렇죠.
1: Doing what you're supposed to do.
0: 네, 막 일정 마음대로 어기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할 일을 일정에 맞춰서 하게끔 해주는 존재가 뭐냐면 계획을 미리 세우는 거다. 그 다음으로
1: right. Tanya says,
0: I plan in advance as much as possible. 최대한 미리 계획을 세우는데, but I found that 뒤에 나오는 내용을 깨달았습니다. I can't let what ifs. 여기서 what ifs 이게 명사처럼 쓰였어요.
1: Oh yeah, we do that a lot. That what ifs, like 네. what if we do this? What if we do that?
0: 맞아요.
1: A plan that's not actually made.
0: 그래서 이제 what if this happens? What if she says that? 여기에서 온 게 what ifs인데요. 일단 what ifs를 명사처럼 생각을 하시면 what ifs가 keep me from moving forward.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게 할 수는 없다인데요. 그래서 그냥 가정 이렇다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들
1: yeah.
0: 이런 거를 what ifs라고 합니다.
1: Stuff that may or may not happen. Right?
0: Exactly.
1: All right. Perfect. So those a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and I just want to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캐치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and welcome to 영어 Storytime. I'm Kristen Cho. 친구들, how are you today? All right, are you ready to finish our book, Pirate Party? 자, 이 저번에 낚시를 했죠. 낚시를 했는데 파이가 걸리지 않고 다른 게 걸렸어요. 좀 무거운 게. 아, 이게 뭘까? 궁금하죠? All right, me too. All right, before we begin reading,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he day. Here we go. All right, so the first word is thump. Thump.
1: 네, 벌써 소리만 들어도 뭔가 뻥. 네, 그런 느낌이죠. 쿵하고 놓다. Okay, 자, thump.
0: All right, so the second word is to stare. To stare.
1: 친구들, 제가 stare 한번 해볼게요. 네.
0: 빤히 쳐다보다. All right, to stare. 네. And the third word is sword. Sword.
1: 네, SW지만 W 친구들 발음이 안 납니다.
0: Sword이야. Sword가 아니고요. Sword. 네,
1: 검입니다.
0: All right. So the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learn today. All right, let's begin reading. Are you ready to finish the book and find out what did they catch?
1: 뭐를 잡았을까요?
0: Let's see. Chapter 3. In the cabin, Captain Codspan wasn't smiling anymore.
2: Why are we waiting? He snapped.
0: Just then, Cook marched in. She put something on the table with a great thump. It wasn't a pirate pie. It was a treasure chest. The pirate crew stared. Cook gave them a big wink.
1: 우리 저번에 읽었을 때 우리 캡틴이 굉장히 기대가 됐죠. 뭐 맛있는 거를 먹고 싶었는데 아 이게 왜 자꾸 기다리냐 이렇게 이제 불만이 이제 좀 있는데 어 우리 요리사가 딱 와가지고 이 treasure chest를 딱 식탁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0: And she does it with a great thump. 네, here is our first word of the day.
1: 자, thump는 쿵하고 놓다. 그래서 뭔가 무거울 때 이렇게 가볍게 놓기 힘들죠. 그러니까 펑, thump. 네, 그런 아, 네, 그런 느낌이에요.
0: 그래서 이 pirate crew stared.
1: 네, 이 pirate들이 해적들이 다들 stare 했대요.
0: 자, to stare는 많이 쳐다보다.
1: 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리사가 wink를 했어요. 파이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거.
0: 네, let's continue reading. The captain smiled another big smile.
2: Well, this is a nice surprise, he said.
0: He opened up the chest with the tip of his sword. It was full of gold.
3: Happy birthday to you!
2: Head for the nearest port, crew, said Captain Codspawn. We're going to have a party!
0: Okay, 자, 아주 우리 캡틴이 신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물 상자에 금이 있네요. 와, 자, 여기에서 Well, this is a nice surprise. 뜻밖의 기쁜 소식이네, 아니면은 선물이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4: So the pirate opened up the chest with the tip of his sword.
0: 네. 친구들, 캡틴이 검 끝으로 그 treasure chest를 열었어요. 딱 열었는데 it was full of gold. 금이 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까운 항구로 빨리 출발해. 우리 이제 파티를 열을 거야. 네, 그래서 pirate party입니다.
4: Let's continue reading. When they reached the port, they went to the Skull and Crossbones Inn. Captain Codspawn ordered lots of food. Pirate Sprocket had his violin. Pirate Owl had his drum. Pirate Busker had his flute. They played music while the other pirates danced. It was Captain Codspawn's best birthday ever. How to dance the pirate prance. Lift a leg for all to see. Slap your hands upon its knee. Clap your hands behind your back. Then give the other knee a whack. Three.

0: is to the right you hop, then round and round you go, don't stop. Next, put one thumb upon your nose, and with the other, touch your toes.
1: 네, 여기에서 they reached the port, 항구에 도착했고 they went to the skull and crossbones inn. 네, inn 친구들 여기에서 n이 추가적으로 있잖아요. inn은 호텔하고 좀 달리 뭐 여관 네, 좀 더 이렇게 저렴한데, 네, 이렇게 숙박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막 이제 음식을 많이 주문을 하고 또 춤도 추는데, 네, 여기 how to dance the pirate prance. 네, prance는 뭐 dance인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이 춤을 출 수 있는지 이렇게 알려주는데, 네, 뭐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뭐 touch your nose, 뭐 slap your knee,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뭐 박수도 치고 탁탁 네 그렇게 이제 음악이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재밌어요. 네. Alright. So, three places to the right you hop. 뭐, 꽝충꽝충 뛰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친구들 한번 해보세요. Alright. That is it for the story. 자, 우리 이야기는 여기에 끝나는데 자, 우리 마무리하기 전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 Captain Codspawn's birthday pie 요리법 네, 한번 읽어볼까요? Captain Codspawn's birthday pie. 20 ship's crackers mashed. 5 spoonfuls of sugar. 3 lumps of butter. 1 jug of water. 5 flapping fish. 3 rusty cannonballs. 2 meters of old rope. 1 skull and crossbones. 1 old pair of smelly pirate socks. 1. In a big mixing bowl, mash the crackers. 2. Then add the sugar and the butter. Make sure the weevils, spiders, and beetles are well mixed in. 3. Add the water and stir. 4. Taste the mixture. If it is not piratey enough, add flapping fish, grated cannonballs, chopped up rope, shredded socks, and throw in a skull and crossbones. 5. Pour the mixture into a big dish and bake in the oven all night. 6. When it is cooked, serve to the captain. 7. Do not trip over the cat. Okay. 친구들, 재밌었죠? I really like that story. 좀 황당했지만 아주 재밌었습니다. I hope you enjoy this story as well. And next time, don't forget to come back. I have a new book for you. Okay. 자, 친구들, take care and I'll see you soon. Bye.
2: Is this a good one?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to run anymore.
1: Kids to play video games.

go back to your cooking.

Well, now it is for sure game over.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Step Up의 도림파파 성경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그리고 실력을 키워가고 있죠. 제가 그 과정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우리가 계속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라는 이 책의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읽어보았는데요. 아, 이 루나가 점점 행복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정말 흔히 나오는 이 as를 사용하여 어떤 것을 비교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요.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친절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요. 책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 She entered a clearing and saw a group of horses that looked like her. Welcome, Luna, one called. We are your true herd. You aren't a horse. You are a unicorn. What do you mean? Asked Luna. Well, you are 100 times as strong as a horse. Your horn can send out beams of sunlight too. And you can also arrive in a new place simply by imagining you are already there. Point your horn at these logs and imagine them burning, said one of the unicorns. Luna did this, and suddenly the wood began to burn. Wow! Luna cried.
0: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지난 강의까지는 이 루나라는 유니콘에게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놀리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좋은 일이 생기겠죠? She entered a clearing and saw a group of horses that looked like her. She, 루나는 entered. 자, 지난 강의에서 어떻게 끝났습니까? 바로 그 반딧불이가 어떤 길을 밝혀주고 있었죠.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따라갔는데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들어갔냐면 She entered the clearing. Clear이라는 게 원래는 치우다 혹은 청소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치워진 것, 청소가 된 것, 뭔가가 아무 어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다 치워진 것,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빈터가 되겠습니다. 아, 빈터. 실제로 청소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그래서 그런 곳이 되겠죠. 그래서 빈터에 들어갔고요. And saw. 그리고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A group of horses. 한 무리의 말들을 보았는데요. That looked like her. 아, 이제 누구를 만났냐면 그녀와 똑같이 생긴, 그녀처럼 보이는 즉 이제 유니콘. 전부 다 뿔을 달고 있었겠죠. 이 뿔을 달고 있는 그녀처럼 보이는 그런 한 무리의 말들을 만났습니다. Welcome, Luna, one called. 그래서 그 무리 중에 한 마리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혹은 말을 했습니다. Welcome, Luna. 루나야, 반가워. 잘 왔다. 라고 하는 것이죠. We are your true herd. 우리는 너의 진정한 herd라는 것은 때, 무리가 되겠죠. 우리가 너의 진정한 무리란다. 아, 이제 루나가 정말 반갑겠네요. 이때까지는 원래 있었던 그 야생 말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잖아요. You aren't a horse. 너는 말이 아니란다. You are a unicorn.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자, 근데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What do you mean? asked Luna. 루나가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 바로 앞에서 You aren't a horse. You are a unicorn.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너는 말이 아니야. 넌 유니콘이야. 라고 유니콘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What do you mean? 그게 무슨 말이에요? 루나가 다시 되묻는 거예요.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루나는 본인이 말인 줄 알았던 거예요. 본인이 유니콘이라는 다른 종류의 말이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Well, 이런 것은 You are 100 times as strong as a horse. 너는 100배나 더 times라는 것은 뭐뭐 몇 배의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as는 조금 있다가 제가 Fun Reading Grammar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만큼이나 강한데 몇 배만큼이나 강하냐면 100배만큼이나 강하다. 100배나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보통의 말이 아니다. 너는 말보다 100배나 더 강해.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Your horn can send out. Send는 뭔가를 어디에 보내다, 뿜어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send out. 밖으로 뿜어내다. 너의 뿔은 뿜어낼 수 있다. beams. beam이라는 것은 빗줄기가 되겠죠. of sunlight. 햇빛의 빗줄기. 이 햇빛으로 된 그런 광선을 뿜어낼 수도 있다. Your horn can send out beams of sunlight too. 그래서 위에 100배나 더 강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할 수 있다. 라고 너는 확실히 말이 아니야. 너는 유니콘이야. 라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루나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때까지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아, 나만 따로야. 나는 뭔가 좀 달라. 그리고 친구들이 자꾸 나를 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소속감을 좀 덜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는 동질감. 아, 나도 이 친구들과 한 무리구나. 이 소속감이나 동질감을 느끼겠죠.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겠습니까? 자, 그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끼기 전에, 그것을 이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우리 아주 재미있는 fun reading grammar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기는 as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as를 사용하여서 비교하기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as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고등학생 수준에서 고등학생 그런 문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포인트들이 결국은 나중에 복잡한 문장에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교 수준에서 자세하게 파헤쳐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보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일단 기본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는 as가 들어가 있는 그 문장을 제가 예문을 써드리겠습니다. She is as tall as her brother. 자, as가 나오면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교하는 것인데요. 뒤에 것만큼이나 as 중간에 거 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다시요. She is, 그녀는 마지막에 있는 as 있죠. 뒤에 것. 이 뒤에 있는 as, 이 뒤에 것만큼이나 저기 있는 중간의 거 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녀는 키가 크긴 큰데 어떻게 뭐만큼이나 그녀의 남자 형제만큼이나 중간의 거 한, 키가 크다, tall 한이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남자 형제만큼이나 키가 크다. 아, 그녀의 남자 형제, 즉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오빠 혹은 남동생만큼이나 키가 크다. 즉 두 사람의 키가 유사하다, 비슷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This book is as interesting as a movie. 이 책은 어떻다?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두 번째 있는 as, 이 뒤에 것만큼이나 중간에 것 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 책은 영화만큼이나 재밌다. 아, 영화와 책이 있는데 동일한 내용인데 영화 버전도 있고 책 버전도 있는데 이 책은 지금 제 손에 있는 이 책은 영화만큼이나 재밌다. 와, 영화도 재밌는데 이 책을 정말 잘 써서 진짜 영화만큼이나 재밌네. 즉 영화와 책을 비교했을 때 거의 유사한 재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 조금씩 응용해 볼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따라만 오세요잖아요.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입니다. 자, 계속 볼까요? 이제 부정어를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응용을 하게 되니까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step up이 되는 거죠. 응용. 자, 한번 볼까요? It is not as cold as yesterday.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아닌, 아니다만 넣어주면 됩니다. It is not as cold as yesterday. 어제만큼이나 어떻다? 춥다. 만약에 not이 없었으면은 어제만큼이나 춥다가 될 건데요. 그런데 춥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다? 원래 낮이 없었으면 어제만큼이나 오늘이 춥다가 될 것인데 그러면 어제와 오늘의 기온차가 거의 없다. 유사하게 춥다가 되는데 It is not as cold as yesterday. 어제만큼이나 춥지 않다가 되니까 어때요? 바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따뜻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밑에 것도 한번 볼까요? He is not as tall as Tom. 만약에 낮이 없었으면 He is as tall as Tom이 되겠죠. 그는 Tom만큼이나 키가 크다. 그런데 그게 not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는 탑만큼이나 키가 큰 게 아니라 탑만큼 크지 않다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안타 아닌만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간단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응용입니다. 오늘 문장에서 나왔던 그것을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 사용, 양의 비교인데 몇 배는 더 어떻다하다라는 것, 배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tree, 이 나무는, 자 여기 있는 저 빨간색이 배수인데요. 이것을 일단은 빼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This tree is as high as that one. 이 나무는 저것만큼이나 저 나무만큼이나 높다. 라는 것이죠. 저 나무만큼이나 키가 크다인데 그런데 얼마나 키가 크다고요? 두 배나 키가 크다. 아.

0: 아, 그래서 이 배수를 마지막에 붙여주면 됩니다. 의미를 파악할 때는요. 이 나무가 저것만큼이나 크다. 동일한데, 그런데 twice. 두 배만큼이나 키가 크다라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 that house is five times as big as that car. 저 집은, 자, 여기 일단은 five times가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읽어볼까요? 저 집은 어떻다고요? As big as that car. 저 자동차만큼이나 크다. 그러면 여기 저 집이 있고요. 저쪽에 저 집이 있겠죠. 저 집과 저 자동차가 있는데, 저 집이 얼마나냐 하면은, 저기 있는 저 자동차만큼이나 크다. 저 자동차와 저 집의 크기가 거의 유사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 배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five times를 넣어주는 것이죠. 저기 있는 저 집은 저 자동차보다 어떻다고요? 크긴 큰데 다섯 배나 더 크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배수가 있었다면 배수를 넣어서 비교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as는 실제로 알고 보면 아주 쉬운 친구랍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앞에 not을 붙일 수도 있고 배수를 넣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살짝 터치만 해주면 이해가 아주 쉬워지고요. 해석도 깔끔해지니까 너무나 혼란스럽지 않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오늘 했던 부분이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복습은 필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음원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1: She entered a clearing and saw a group of horses that looked like her. Welcome, Luna, one called. We are your true herd. You aren't a horse. You are a unicorn. What do you mean? asked Luna. Well, you are 100 times as strong as a horse. Your horn can send out beams of sunlight, too.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And you can also arrive in a new place simply by imagining you are already there.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자, 다른 유니콘들이 지금 루나에게 너는 참 특별해. 너는 말이 아니야. 너는 유니콘이라니까. 유니콘은 이런 것도 할수 있고 저런 것도 할수 있어.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나열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you can also arrive in a new place. 너는 새로운 장소에 도착할 수 있어. simply by. 단순히 뭘 함으로써 imagining. imagine이라고 하면은 상상하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상상함으로써 you are already there. 네가 만약에 루나야. 네가 만약에 어떤 성에 가고 싶으면 성을 상상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네가 거기에 있다. 이미 거기에 도착해 있다라는 것을 상상함으로써, 단순히 상상함으로써 새로운 장소에 도착할 수 있어. 너무나 좋은 능력인데요. 그러면 거기에 진짜로 도착하나 봐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할수 있냐면 point your horn at these logs. log라고 하면은 그 통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포인트 뭐죠? 포인트, 이런 점도 포인트라고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5 소수를 나타낼 때 1.25라고 해요. 포인트는 이 점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점이 아니잖아요. 포인트는 가리키다. 그래서 point your horn at these logs. 이 통나무를 한번 가리켜봐. 너의 뿔로 한번 가리켜봐. And imagine them burning. 그리고 나서 그 통나무들이 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봐. said one of the unicorns. 그리고 나서 유니콘들 중한 마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Luna did this. 루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and suddenly 그리고 갑자기 the wood began to burn. 그리고 그 나무들이 갑자기 타기 시작했습니다. Wow, Luna cried. 와라고 루나가 울었습니다. cry가 원래는 울다로 우리 친구도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문맥, 맥락, 이 흐름, 내용상의 흐름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cry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울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나무가 타는 걸 상상해봐. 그래서 상상하니까 그 나무가 막 탔어요. 그러니까 막 기쁨에 차서 울었을까요? 조금 너무나 투머치하죠. 그래서 cry는 여기서는 외쳤다. 와라고 루나가 외쳤다. 이 정도로 말을 조금 깔끔하게 이걸 의역이라고 하죠. 우리 친구들의 말로 바꾸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해석도 되고요. 이해도 잘 된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단어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1: And you can also arrive in a new place simply by imagining you are already there. Point your horn at these logs and imagine them burning, said one of the unicorns. Luna did this, and suddenly the wood began to burn. Wow! Luna cried.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이 있었죠. 그 새로운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2: Clearing.

0: clearing. She entered a clearing and saw a group of horses that looked like her. Herd. Herd. We are your true herd. You aren't a horse. You are a unicorn. Times. Times. Well, you are 100 times as strong as a horse. Imagine. Imagine. And you can also arrive in a new place simply by imagining you are already there. Point. Point. Point your horn at these logs and imagine them burning, said one of the unicorns.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의 Fun Reading Tips는 사전을 찾으며 어휘를 학습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목격하였거든요.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을 챙겨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그 문장 두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What do you mean, asked Luna? 여기서 mean은 의미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Point your horn at these logs. Point your horn at these logs라는 거.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예를 들어서 mean과 point를 몰랐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mean은 이 문장에서는 의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아래 문장에서는 point는 가리키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사전을 찾다 보면 어떤 사전에는 mean이 못된이 먼저 나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혹은 point가 점이라고 먼저 나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단어들을 가지고 이 문장에 넣어서 의미를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문장에 어울리는 단어이구나 의미 파악도 잘 될 뿐더러 혹은 이게 못된이 아닌데 what do you mean? 의미를 묻는 건데 As Luna, Luna가 말했습니다. 물었습니다. 못된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한데 이걸 어서 알아채고 그 사전에 있는 또 다른 의미들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체크를 해보니까 여기 의미하다라는 게 있네. 포인트도 마찬가지죠. 점? 너의 뿔을 이 통나무에 점?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가리키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문맥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뜻을 보고 거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어휘 학습이 일어나거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놓으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혈액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2: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와,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2: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2: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2: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텐데요.